A로부터 이제 B까지, D까지 이렇게 엇갈려서 C까지, E까지 엇갈려서 그 다음에 B, C와 D, E 요 각각의 B가 전부 같더라.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두 라인이 평행선이면 요런 성질이 성립한대요.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직선이 만났을 때 DE라고 하면요. 얘가 평행선인지 모르는데 언제 평행임을 확신할 수 있냐? AB 대 AD, AC 대 AE. 즉, 긴거대 짧은 거, 긴 거대 짧은 거의 B가 일정하다면. 또는 짧은 거대 긴 거, 짧은 거대 긴 거의 B가 일정하다면. 거꾸로 봤을 때, 요렇게 반대로 B가 일정하다면 두 직선이 각각 평행하더라라고 언급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로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이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똑같이 한 직선이 두변 ABAC 또는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E라고 한대요.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이 D를 D와 E 새롭게 만들어진 이 점을 중심으로 A까지 B까지 즉 AD와 DB의 B가 EAEC의 B와 동일합니다. 잘리는 거 중심으로 좌우 좌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만약에 크게 만났다면 거꾸로 B까지 A까지 즉긴거대 이렇게 짧은 거긴거대 짧은 거 만약에 거꾸로 만났다면 짧은 거대긴 거. 이에서도 짧은 거대긴 거. 요 둘의 비가 어쨌든 모양만 만지면 항상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대요. 언제? 평행선일 때. 난 반대로 이 비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두 선이 평행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아, 아직은 사실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직접 실제로 실제적인 값을 넣어보면요. 이게 좀 느낌이 좀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런지 이걸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이 닮음의 성질이 있어요. 두 BC와 DE가 평행하다면 긴거대 짧은 거, 긴거대 짧은 거, 긴거대 짧은 거, 요거의 비가 일정하다. 이거를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설명이 다섯 줄 끝입니다. 보면은 ACB 요 각의 크기랑 ADE 요 각의 크기는요. AED죠. AED 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왜죠? 평행선이니까 동의각이네요. 그 다음에 각 A를 공통으로 갖는다. 어떤 삼각형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가 공통으로 가져요. 그럼 두 삼각형은 각두 개가 같네요. 그러면은 AA 닮음이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AA 닮음이 되기 때문에 각각 변의 길이의 비 AB 대 AE랑 AC 대 AE랑 BC 대 DE랑 닮음 비율로 일정하더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자, BC랑 DE일 때 D와 E를 중심으로 AD 대 DB, AE 대 EC 요두 개의 비가 같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볼 거예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보단 어려워졌어요. 자, 일단 닮음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좀 필요하냐면요. 보조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DB, AB와 평행하고 점 E를 지나는 요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 F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삼각형 ADE, 삼각형 EFC가요. 닮음이 됨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각 AET 여기랑 ECB, ECF죠. 요두 개는요. 동의각입니다. 동의각. 동의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각 CEF,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 즉, EAD도요. 동의각이죠? 두개 평행선이니까. 두 개가 같네요? 그러면은, 오케이. AA 닮음. 여기까지 확인. AA 닮음이면 뭐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AD 대 EF의 B는요, AE 대 EC의 B랑 같더라.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AD 대 EF, AE 대 EC. 근데 요 삼각형, 요 사각형이 뭐다?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러면은 EF의 길이는 정확하게 DB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즉 DB와 EF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AD 대 EF 대신에 AD 대 DB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AD 대 DB는 AE 대 EC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되지? 직접 해볼 겁니다. BC와 DE가 평행하대요. X의 값을 찾아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여기 전체가 6cm, 짧은 게 2cm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둘의 비를 계산해 보니까 6대 2, 3대 1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오른쪽 부분. A부터 C까지와 A부터 E까지 길이의 비도 3대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즉, X 대3 또한 3대 1이어야 돼요. 따라서 X의 값은 9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데요. 얘를 아직 B를 통해서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하면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평행선이기 때문에 닮았단 말이에요. 그럼 닮은 B가 몇대 몇? 2대 6. 1대 3이죠. 3배인 거죠? 그러면은 3의 3배인 9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자, 5번. 여기도 평행선이죠. 그러면은 아까 뭔가 비슷한 그림 본것 같아요? 6대 4. 오케이. 3대 2네. 3대 2는, 아, 이거 뭐였지? X 대 5였나? 요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뭔가 지금 적는 순간부터,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대답하고 있죠. 이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은 항상 뭐다?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삼각형에 대한 X와 큰 삼각형에 대한 5cm의 B를 찾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된다? 6cm와 전체인 10cm의 B를 봐야 된다. 따라서 6대 10, 즉 3대 5가 바로 X 대 5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X의 값은 3입니다.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언제는 전체와 짧은 거, 언제는 이를 중심으로 좌우, 이거를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다 보면 나아집니다. 가볼게요, 계속. 자, BC랑 DE가 평행하대요. 그러면은, 닮았겠네? 8대 12. 오케이. 2대 3이랬어. 그러면은, X 대 9. 얘네도 2대 3이어야 되고요. DE 대 BC. 10대 Y. 얘네 또한 2대 3이어야 된다. 이게 각각이 다 2대 3이 되려면은 얘도 2대 3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X의 값은 6이 되는 거고요. 10대 Y도 2대 3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Y의 값은 15가 돼야 된다. 그래서 X는 6, Y는 15.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닮음을 통해서 각각 변사의 길이의 비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 드디어 뭔가 거꾸로 된 요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때는 언제? 요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으로 닮았단 말이에요. 엇각이더라. 즉 뒤집어 줘야 돼. 뒤집어 둬야 닮았다. 그러면은 A를 중심으로 3과 X가 아니라 3과 6이 닮은 B가 돼야 된다. 즉 닮은 B,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은 3대 6, 1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B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4와 X, 즉 4대 X 또한 1대 2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뭐다? 5와 Y, 5대 Y 또한 1대 2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X의 값은 4의 두 배인 8, Y의 값은 5의 두 배인 10. 요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닮음인 거 이렇게 뒤집어주면
닮음이 좀더 쉽게 보이겠죠? 아니면 이 그림 자체를 머릿속에 탁 각인을 시켜두는 것도 너무 좋아요. 자, 이제 8번부터는요. 문제가 좀 달라져요. 이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평행하다면, BC와 DE가 평행하다면요. 좌우, 모양만 같으면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얘가 평행한지 아닌지를 판단해라. 직접, 뭘 통해서? 좌우 변의 길이의 B를 가지고 판단해라 이겁니다. 만약에 변의 길이 각각을 딱 구했더니 맞네. 둘이 동일하네. 그러면 평행인 거 확실한 거고요. 만약에 구했더니 하나는 뭐 1대 3, 하나는 1대 4가 나와요. 그럼 아, 이거 평행?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AD 짧은 거, 긴 거를 봤더니 12대 18이래요. 우리는 약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2대 3입니다. 우리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오른쪽을 구했을 때 이 짧은 거, 긴 거의 비, 즉 8대 12가 약분해서 2대 3이 나오냐? 그거를 보자 이거예요. 어? 그런데 4로 나누니까 2대 3이 정확하게 나오네. 그러면은 2대 3, 2대 3, 아, 얘는 평행합니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0번. 이번에는 만약에 얘네가 평행이 된다면 요렇게 거꾸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과 8을 봐야 되죠. 3과 8의 비를 보는 건데 여기를 중심으로 또 D까지, B까지를 보니까 이번에는 2대 6이래요. 뭐가 이상하다. 3대 8, AD, AB는요, 2대 6. 약분해도 1대 3. 1대 3과 3대 8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지? 아, 이거는 평행이 아니라는 소리죠. 평행이 아니니까 B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11번. 이번에도 보면은 자, 이거를 작은 거 큰 걸로 보려고 보니까 이번에 D2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보자는 겁니다. D를 중심으로 잘린 걸 중심으로 양쪽을 보니까 3대 2래요. 그러면 2를 중심으로 여기도 3대 2가 나오면 되는데 9대 6 약분하면 3대 2가 나오죠. 어이 뭐야? 여기도 3대 2, 여기도 3대 2. 아, 둘이 평행하네. 따라서 11번 또한 평행이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평행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는요. 계속 양쪽의 비를 보고 맞아요, 틀려요 이것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반복 체크. 평행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똑같은 거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자, 힘내서 가봅시다. 1번. 자, 18과 24. 그러면은 약분하면, 빨리 약분하면 3대 4. 뭐야? 15, 5네? 이거 3대 1이네? 3대 4, 3대 1. 1번부터 정답? B 아니고요. 어떻게 봐야 되죠? 짧은 거 대 긴 걸로 봤으면 오른쪽 또한 짧은 거 대 긴 걸로 봐야겠죠. 15와 20으로 봐서 15 대 20이네? 약분하면 3대 4 맞네. 1번은 평행하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실수 하면 안 돼요. 하나를 맞춰줬으면 나머지도 같은 모양으로 맞춰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 A를 기준으로 해서요. 10대 12죠? 그러면 5대 6이란 말이에요. 파란 선은. 그 다음 빨간 선 보니까 12, 15. 12, 15? 12, 15? 12, 15 약분하면은 3으로 약분하면 4대 5예요. 자, 빨간색으로 쓴 이유가 있죠. 두 B가 같다 다르다? 아, 다르다. 정답은 일단 2번이 평행하지 않더라. 체크해볼 수 있고요. 나머지 3, 4, 5번도 봐볼까요? 8대 12. 그러면은 2대 3. 6대 9. 2대 3. 이거보다 얘는 아, 이거 돼요. 평행됩니다. 확인됐죠? 2대 3, 2대 3. 나머지도 체크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5대 10. 1대 2. 그 다음 4대 여기 12? 아니죠. 여기는 전체 12에서 4를 뺀 8. 즉 5대 10과 4대 8을 보면 둘 다 1대 2가 나오니까 얘도 평행이 되더라. 오케이. 4번도 넘겨줄 수 있고 5번. D2를 중심으로
9대3?

0: 3대1, 6대2, 3대1. 아, 오케이. 얘도 평행.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F의 길이를 찾아라. 그 평행선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BF의 길이, 사실 BF를 직접 구할 수가 지금 없잖아요? 몰라요? 근데 BF를 포함하고 있는 거 BC의 길이는 우리가 은근히 구할 수가 있죠. 왜? 왜냐? 평행선이니까 이삼각형과 이삼각형이 닮았단 말이에요. 닮은 B도 알아요. 5대 10, 1 대, 5대 15, 1대 3. 어? 작은 삼각형에서 몇 배다? 3배네? 그러면 여기 BC의 길이가 4, 3, 12cm겠네? 찾아줬는데, 문제는 BF만 필요해요. CF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CF의 길이, 선생님, 평행사변형이잖아요. 여기가 4니까, 여긴 당연히 4입니다. 12에서 4를 빼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뭔가 빠르게 이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뭐, 어려웠던 제목 치고는 생각보다 괜찮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1: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반가워요. 자, 우리 오늘 17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유닛 5의 새로운 파트입니다. 와, 새로운 유닛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새로운 유닛은 뭐에 관련된 건지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 그리고 우주에 관련된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 우리가 사실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고등학교에 들어오셔도 정말 많은 질문들이 환경, 우주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우리가 단단하게, 탄탄하게 실력을 잘 어휘 실력을 준비해서 대처하면 술술술술 잘 읽히겠지. 그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한번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는 Urban Life and Sustainability라는 파트로 들어왔어요. 오늘의 소제목인데요. 이 Day 17의 17과는 Urban Life, 도시의 생활과 이 단어가 조금 어렵죠. Sustainability라는 표현에서 Sustain이라는 동사를 이따 배우게 될 텐데 Sustain이 원래 떠받치다, 지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구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사라지지 않도록 지구가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지지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Sustainable이란 단어입니다. Sustainable이란 단어가 그래서 무슨 의미까지 되냐면 지속 가능한 이란 의미까지 돼요. 그래서 얘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석이 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도시 생활을 나타내는 도시가 있으면 혹은 시골이라는 단어도 지금 반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첫 번째 단어, urban. urban이라는 단어예요. 얘는 도시의, 도심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도시의 생활이라고 하면 urban lif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살짝 생각한 것처럼 나왔네. 뭐가? 도시가 있으면 시골이 있지요. 그죠? 도시의, 도심의라는 형용사의 반대적인 표현은 ruler라는 단어로 시골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urban이라는 단어에다가 ize를 붙이게 되면 urbanize. 끝에 ize로 끝나면 뭐뭐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하다, 도시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urbanization이라고 하면 도시화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Many young people,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Move to 어디로 이동했어요? Urban areas. 야, urban regions, urban areas. 도심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왜? 도시에 뭐가 많으니까. 그치, 일자리가 많겠지. 그래서 for jobs, 일자리와 and education opportunities. 교육 기회를 위해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뭐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urban이라는 단어, 도시의, 도심의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 ruler라는 단어도 잘 기억해 두시면 바로 뒤에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downtown, 우리 downtown에 간다 이런 이야기, 시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내로, 시내라는 일단 부사적인 의미가 있고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시내 상업지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owntown의 반대적인 의미의 단어도 봐야 되겠죠? suburb라는 단어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urban의 요 urb를 배웠잖아요. 그죠? 도시입니다. 그리고 sub은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땅 아래로 다니는 이 기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뭐예요? 그치? 지하철이라는 단어죠? subway죠? 길 아래를 다니는 거. 바다 아래를 다니는 건 submarine, 잠수함입니다. sub이라는 표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다. 그러니까 도심 지역 아래쪽에 있는, 외곽 쪽에 있는 곳이 바로 교외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owntown과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얘기요. Let's go downtown. 자, 우리 시내로 가자. 왜? For lunch together. 같이 점심 먹으러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Downtown.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urban이란 단어랑 같이 연결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어 갑니다. District이란 단어고요. District는 우리 구역이나 지구라는 뜻이에요. 즉, 딱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은 다르다라고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나 지구라는 의미가 되겠고, 비슷한 표현은 지역이라는 의미, 어떤 zone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실제로도 zone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고, area도 비슷한 의미로 맥락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chool district이라고 하면 학교가 있는 지역이라서 학군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business district이라고 하면 사업들이 있는, 산업들이 있는, 예, business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을 이야기하잖아요. 사업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건 많은 상업들이 있는 지역이니까 상업지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문 가볼게요. This district, 이 구역은요, is known for,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표현이었고, be known as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뭐로 유명해요? Shopping and street food. 쇼핑과 street food이니까 길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District이란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네 번째 단어 갑니다. Metropolis. Metropolis라고 발음하셔도 되겠고요. Metropolis라고 발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얘는 메트로가 들어가면 일단 뭔가 중요한 중심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주요 도시, 중심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에 an으로 끝나서 metropolitan이라고 하면 대도시의 광역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끝에 어미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주요 도시나 중심지, 우리나라의 중심지, 즉 수도를 우리가 중심지로 딱 떠올릴 수 있는데요. 서울은 is becoming 되고 있어요. 뭐가? A global metropolis. 세계적인 주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주요 도시는 어떤 곳인데? History meets innovation. 역사가 혁신, 새로움과 만나는 그런 장소, 세계적인 주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Metropolis or Metropolis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Landmark라는 단어고요. 우리말로도 그냥 랜드마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근데 랜드마크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이 한번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땅에다가 표시를 한대요. 왜 표시하지?
중요

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요 지형 지물이라는 의미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요 지형 지물이라는 의미가 돼요. 땅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주요 지형 지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활용한 표현 좀 한번 보시면 historical landmark. 그러면 역사적으로 주요한 지형 지물. 너무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념물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local landmark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응용할 수 있겠죠. The statue, 그 조각상은요, is a famous local landmark. 그 지역의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예요. 주요 지형 지물입니다. 그리고 everybody loves it.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좋아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andmark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 가볼게요. Fountain. Fountain이라는 단어고, Fountain은 무슨 의미냐? 얘는 분수라는 뜻입니다. 보통 분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지? 그래, 맞아. 물이 나오지. 그래서 비슷한 표현은 그냥 water founta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콜릿 분수도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곳에서 우리 여름에, 특히 여름철에 길거리에 이렇게 막그 더운 열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뿜어대잖아요. 그 분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서 fountain or water fountai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분수는 사실은 물이 나오는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천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source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쓰일 수도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Drinking fountain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공공 장소 가가지고 공원이나 아니면 이런 큰 이런 그 공공 장소에 가면 이렇게 광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입을 축일 수 있게끔 음수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얘가 음용 식수대, 이게 바로 drinking fountai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아이들은요, have been playing, 놀고 있어요. Near the fountain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이 어디 근처에서? 분수대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분수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Fountain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단어. Suburb. Suburb. Suburb. 앞에 강세가고요. 요거는 아까 우리 예문에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었어요. Urban 이라는 첫 번째 단어 있었죠? 그게 도시에라는 뜻이었어요. 도시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무슨 의미라고? 교외. 도시 주변의 주택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심지가 아니라 도시 외곽, 알겠죠? 그래서 교외, 도시 주변의 주택지. 그래서 얘는 반대말이 downtown, 시내라는 의미가 반대말로 보여줄 수 있다. Suburban, an을 붙이면 교외의라는 형용사가 될수 있어요. 자, 북쪽으로 가는 동안에 저는 봤습니다. Scenery라는 단어는 우리가 풍경이라는 뜻입니다. Scene 자체가 장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보이는 풍경이 바로 scenery가 돼요. 근데 이 scenery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Changing, 바뀌고 있는 걸 봤어요. From city to suburb.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고 있는 거? 쫙 가다 보니까 도시를 이제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는, 즉 교외의 모습. 교외로 바뀌는 풍경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어 갈게요. Ruler라는 단어입니다. Ruler 아까 봤었죠. 시골의 urban이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얘가요, 보통 시골에서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농사를 많이 짓죠. 그래서 농업에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 Rural area라고 하면 시골 지역이라고 이렇게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Rural life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이 urban life, 도시 생활. 그러면 rural life라고 하면 바로 이는 시골 생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문 보시면 I left the crowded city. 저는 붐비는 도시를 떠났어요. 왜냐면은요, I prefer. 저는 더 선호하고 좋아했거든요. 뭐를요? 시골 생활을 더 좋아했습니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니까 뒤에 어떤 대상과 비교를 하겠죠. 봤더니 city life, 도시 생활보다. 선생님, 근데 왜 뭐뭐보다라는 뜻인데 then을 쓰지 않고 to를 썼나요? 네, prefer라는 동사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prefer A to B라고 하면 A를 B보다 더 선호하다, 좋아하다라고 해서 to라는 표현을 쓰지, then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refer to, rural life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단어, dwell이라는 단어고요. 얘는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거주하다? live라는 동사가 탁 떠오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진 유의어가 live라는 동사 주어졌고요. 요 단어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많이 보는 단어예요. reside라는 단어고요. 뒤에서 나옵니다. resident라는 단어도 거주자라는 의미로 명사로 또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Some animals

그리고 아파트. 예, 그래서 주택과 아파트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1번째. residence, residence. 방금 전에 우리 살다, dwell이라는 동사랑 비슷한 동사가 live 그리고 그렇지, reside라는 동사였습니다. 여기 나왔죠? 거주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명사요. residence라고 하면 거주지 주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은 home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곳, 나의 주택. 집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side라는 동사 파생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sident라고 하면 사람이에요. 거주자, 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this is the president's official residence. President의 P가 대문자로 되어 있네. 그죠? 우리가 어떤 회사의 president다라고 하면 회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회사의 장. 뭐 학교의 president. 뭐 학생들의 presence다. 여러분 학생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P가 대문자로 돼 있다라는 건 얘가 고유명사처럼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공식적인 주거지입니다. 놀랍게도요. 여기가 대통령의 공식적인 주거지예요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residence라는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요. 12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자, property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proper라는 형용사를 먼저 알고 계세요. proper는 무슨 뜻이에요? 적당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적당한, 적절한이라는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ty를 붙인 건데요. 전혀 관련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따로 외우셔야 된다는 거, 의미를 분리해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property는 재산이나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의미, 땅에 있어서의 재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possession이라는 단어, possess가 소유하다라는 동사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거의 명사 형태도 우리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소유물, 즉내 거니까 나의 재산이라는 의미까지 돼요. private property, 사유재산, 사유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remember that, 드디어를 기억하세요. we must take care of, 돌보다, 보살피다. 우리는 보살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public property, 공공재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 아, 이거 내거 아니니까 훼손하려고 하지 말고 잘 우리 거다. 내 거다라는 마음으로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적절한 문장. property라는 단어 무슨 뜻? 적절함이 아니야. 그렇지. 재산이라는 의미,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13번째 단어, compact라는 단어고요. compact는 우리가 우리 CD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CD를 잘안 써서 컴팩트 디스크의 줄임 표현이죠. 컴팩트라는 거. 자동차 중에서도 컴팩트 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컴팩트라는 건 뭔가 이렇게 탁 압착을 해서 아주 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형의 혹은 간편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작은이라는 의미에서 파생이 된거 small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bulky라고 하면 부피가 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반대말이 되겠어요. compact size 작은 크기라는 뜻입니다. This camera 이 카메라는요. is compact 어때요? 가벼 작아요. 그리고 light 가볍습니다. for traveling 여행을 위해서 작고 가벼워요. 최고네. right 맞죠? 라고 해석되는 문장 기억해 두시고요. 14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spacious라는 단어고요. space라는 명사를 보면 아 이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단어에서 자꾸 확장해서 넓혀나가야 단어가 쉬워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에 살을 붙인 건데 따로따로 외우면 이거 완전히 에너지 소모, 시간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space가 공간이라는 뜻이니까 spacious라고 하면 공간이 많은, 즉 널찍한, 넓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은 large, vast. 근데 vast라는 단어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도 한번 나오는데요. 얘는 a vast, 굉장히 광활한, vast가 큰, 넓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ompact라는 단어와 대조가 되겠죠. 방금 전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I made a living room. 저는요, living room, 뭐를? 거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spacious, 아주 널찍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을 크게 만든 건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 같은데, 봤더니 to welcome a variety of guests. 다양한 손님들을 welcome, 환영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거실을 아주 널찍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 spacious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15번째 단어 갈게요. pedestrian, pedestrian. 이 pad는 여러분들 자전거의 페달 있잖아요.
아, 얘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밟.

있다라는 의미를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발로 밟아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 보행자, 걸어 다니는 사람, 보행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사의 의미도 있고 형용사의 의미도 있어요. Pedestrian zone이라고 하면 zone이니까 지역, 구역, area, 그리고 district, 아까 배웠던 단어. 자꾸 연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보행자 전용 구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는 안 돼. 자전거도 no. 보행자만 다닐 수 있어. 이게 바로 pedestrian zone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16번째 단어예요. crosswalk. crosswalk. cross라는 게 여러분들 가로지르는 거잖아요.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서 갈수 있는 길이라는 거니까 횡단보도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If there were a crosswalk nearby, 만약에 근처에 crosswalk, 횡단보도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어법 시간은 아니지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래서, 여기에 횡단보도만 근처에 좀 있었다면, cars would not ignore pedestrians. 누구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pedestrian. 걸어 다니는, 그치, 보행자. 보행자들을 무시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아, 여기 사람이 다니는 곳이구나.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crosswalk.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congestion. conges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congest라는 동사 먼저 볼게요.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congested, 혼잡한이라는 굳어진 형용사, PP 형태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traffic congestion이라고 하면 congestion이 명사 형태로 혼잡 밀집이라는 뜻이니까 교통 혼잡 정체라는 의미가 돼요. congest, congested, congestion 이렇게 같이 단계별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traffic jam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교통 체증, 교통이 어떤 거야? 차들이 완전히 많은 거죠. 그죠? 완전히 밀집해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혼잡해 있는, 밀집해 있는 상태인 jam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문 볼게요. The problem, 문제는요, is that 이하입니다. Traffic congestion, 교통 혼잡이 is getting much worse. 훨씬 더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 확인해 보시고요. 18번째 갑니다. rubbish, rubbish라는 단어예요. rubbish는 쓰레기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하는 말이 정말 뭔가 알맹이가 없는 그냥 다 버릴 것들이야. 이걸 바로 우리가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쓰레기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단어 trash, trashcan, 쓰레기통이잖아요. waste도 폐기물이죠. garbage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rubbish bin이라고 하면 네, trash bin처럼 쓰레기통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park, 그 공원은요, was full of rubbish. 뭘로 가득 차 있어요? 그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Before we cleaned it, 우리가 그걸 청소하기 전에, 깨끗하게 하기 전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 rubbish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19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landfill, landfill, landfill. 뭐 직역을 하면요, 땅을 채우고 있는 거야. 이 땅을 채우고 있는 게뭐 이것만 있나?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쓰레기들을 모아서 한데 이렇게 모아둔 곳을 landfil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쓰레기를 모아놓는 쓰레기 매립지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ump site 뒤에도 아마 나올 텐데 dump가 버리라요. 버리는 site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예요. 자, they are building a new landfill. 그들은요,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짓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다들 좀 기피하는 그런 기피 시설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which will not harm our town. 우리의 마을에 해를 끼치지 않을 새로운 매립지. 뭔가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 landfill, landfill.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단어, 20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dump site, dump site. 선생님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dump가 무슨 뜻? 버리다. 사이트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버리는 곳, 버리는 장소라는 뜻이니까 방금 전에 봤던 landfill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폐기물 처리장이라는 의미로 유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dump가 무슨 뜻? 쓰레기를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The old dump site, 그 오래된 쓰레기 처리장은요, produce a terrible smell. 아주 끔찍한 냄새, 심한 냄새를 만들어냈어요. Near the village, 그 마을 근처에서요. 그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주변에 뭔가 이런, 좀 혐오시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쓰레기 매립지 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이런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이러니까요. Dumpsite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landfill이라는 단어랑 같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구두구두구, 21번째 단어 가볼게요. 자, smog, smog. 얘는 우리말로도 그냥

smog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연무라고 하는데요. It was heavy smog. 아주 큰 무거운 스모그라고 하지 마시고, 스모그가 자욱하게 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심한 스모그였습니다. 자, 다름 아닌 뭐가? Covered the whole city last night. 지난밤에 그 도시 전체를 덮은 건 다름 아니라 heavy smoke. 아주 심한 스모그였습니다. 현무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해석을 할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면,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이과 대 사이에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을 이렇게 쏙 집어넣은 거고요. 얘는 실제로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요 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야, 다름 아니라 아, 간밤에 완전히 자욱하게 도시를 다 뒤덮은 게 있었어. 그게 바로 스모그였어라고 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라고 이렇게 강조의 표현으로 해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22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Carbon dioxide. Carbon dioxide. 여러분들, 이 carbon이라는 표현이 탄소가 되겠고, die가 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산화탄소라는 아주 유명한 이 단어가 되죠. 보통 우리가 CO2라고 쓰지 않아요? 네, CO2. 산소가 두 개. die가 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C가 carbon을 줄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2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누군가가 읽을 때, carbon dioxide.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우리가 좀 상대적인 표현은 산소가 되죠. 산소와 이산화탄소. 반대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거의 같이 보는 표현입니다.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는 causes. 뭘로 유명하지, 얘가? 뭘 야기시키는 걸로? 그렇지.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를 일으킵니다. 아주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발자국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아, CO2가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였어?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3번째 단어 갈게요. emission이란 단어고요. emit라는 단어가 얘가 무언가를 내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빛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내뿜다라는 단어가 emit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mission이라고 하면 얘는 배출, 아니면 배출로 해서 나온 결과물, 즉 배출물이나 배기가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금 전에 우리 carbon dioxide 봤잖아요. carbon emission이라고 하면 탄소 배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 탄소 배출에도 뭐 세금을 물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때 많이 나온 표현이 carbon emission, carbon footprint. 탄소 발자국, 이렇게도 이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여기에는 없지만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단어 하나만 이렇게 조각조각 보는 게 아니라 단어들이 자꾸 모여서 어떻게 해요? 어떤 우리 문맥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신경 쓰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emission이란 단어, emit, emission.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볼게요. We must reduce. 우리는 줄여야만 합니다.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야만 합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reuse, reuse. re는 가장 대표적으로 다시라는 의미를 만드는 접두사입니다. re는 back의 의미로 가지고 있지만, 다시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얘는 다시 사용하다라는 의미, 재사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reusable 끝에 able로 끝나면 얘는 할수 있는 할 만한 가능을 나타내는 접미사죠. 그죠? 그러니까 reusable이라고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컵도 일회용 컵 말고 reusable cup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다회로 쓸수 있는 그런 컵들, 이런 물건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일회용기는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쓰레기가 바로바로 또 처리가 되거나 혹은 분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reuse, 다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y don't you reuse? 다시 사용하는 게 어때요? plastic bags. 플라스틱 백은 비닐봉투죠. 야, 비닐봉투 다시 사용하는 게 어때? To help the environment,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닐봉지 좀 다시 사용하는 게 어떠세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Why don't you라는 표현 참 많이 나오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권유나 청유를 하는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Why not? 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에 25번째 단어입니다. renewable.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re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할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생 가능.

가능한 혹은 연장 가능한이라는 뜻인데요. 얘가 어떻게 연장 가능한이라는 의미가 될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여권이나 엄마 아빠 신용카드는 이 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다시 renew, 갱신을 하게 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renewable이라고 하면 연장 가능한이란 뜻입니다. 어떤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더쓸수 있는 이란 뜻이니까 연장 가능한이라는 의미도 될수 있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renew라는 동사, 방금 전 쌤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사용하다,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renewal, a를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survive, survival, 생존. arrive, 도착하다, arrival, 도착. 이렇게 해서 A를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드는 명사형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갱신이나 재개라는 의미가 되겠죠. renewable 이라는 표현이 재생 가능한, 재생 가능한, 연장 가능한이란 뜻이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뭐가 있어? 다시 쓸수 있는 태양열, 수력,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에 담아두시면 지문에서 나오면 탁탁. 연상이 되거든요. 예문 한번 볼게요. It is better to 뭐 하는 게더 나아요? To use 사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Renewable biofuel to protect our city. 우리의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재사용 가능한 biofuel 이게 바이오 연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26번째 단어 갑니다. Sustainable.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Sustainability. 명사 형태, 형용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사 형태 먼저 볼까요? sustain. 자, sus도요, 우리가 앞에서 sub이라는 표현, suburb의 sub, 아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sus도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에서 떠받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요? sustain이라는 동사가요. 아래에서 떠받친다는 게 뭐예요? 지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지탱한다라는 건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속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시면 지탱하다,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ustainable이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 가능한. maintainable. maintain도 여러분들 유지하다라는 동사잖아요. 거기서 같이 파생이 된 maintainable이라는 형용사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unsustainable. 언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든다. 명사 형태 sustainability. 우리 지금 소제목으로 들어와 있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뜻이요. The government. 정부는요. needs to promote. 뭐할 필요가 있어요? promote. 예, 얘는 홍보하다라는 뜻도 있고 장려하다라는 뜻, 촉진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참 많이 쓰입니다. 이 표현이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표시해드렸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하고 우리 끝나는 발전 말고 앞으로 환경도 지구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하죠라고 장려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다음 27번째 struggle 이란 단어입니다. 투쟁하다 싸우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얘는 fight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struggle 이란 단어가 사실은 찾아보시면 고군분투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애를 쓰는데 사실 그게 쉽게 잘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쟁하다 싸우다의 의미도 있지만 고군분투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struggle to. 얘는 to 부정사로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to 부정사입니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고군분투하다. 이렇게 돼요. They had to. 그들은 해야만 했어요. struggle for their rights.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28번째, use up. 여러분들, up이 붙으면 완전히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use up 이러면 다 써버리다, 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써버리다, 소진하다, 고갈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반대말은 절약하다의 save가 되거나 conserve라는 동사, 보존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반대말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We have to try.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만 해요. Not to, 못마지 않도록 애써야만 해요. Not to use up, 다 쓰지 않도록, 고갈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해요. Our natural resources, 우리의 천연 자원을 다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완전히 다 써버리는 게 바로 use up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번째 단어, give up. off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발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미지 생각하면서 외우면 돼요. Give up. 주기는 주는데 바깥쪽으로 막 준대요. 얘가 무슨 뜻이냐? 네, 냄새나 빛, 열 따위를 방출하다, 발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 표현 배운 것 같은데요.

위치, 방출하다라는 의미에서 emit이란 단어 배웠었죠? 그래서 image이란 단어랑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These new heaters, 이 새로운 히터들은요, give off, 방출해요, 뿜어내요. A lot of heat, 많은 열들을 발산합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가볼게요. 표현입니다. Take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어를 당연하게 여기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Take for granted가 아니라 granted라고 해서 ed를 붙여야 되는 형태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We should make sure.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뭘요? We don't take our freedom for granted. 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라고 해석됐었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해요. 라는 그냥 should의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ake for granted 라는 표현까지 챙겨 두시고요. 자, 요거 뭘로? 네, 연습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daily practice 다 풀고 오셨나요? 네,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중요한 표현들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ndfill이라는 단어가 쓰레기 매립지라는 뜻이었죠. Metropolis or Metropolis라는 단어는 주요 도시라는 뜻이었습니다. Carbon dioxide, CO2. 그렇지, 이산화탄소라는 단어가 됐고요. 그다음 fountain, 분수, water fountain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번 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A place, 일단 장소네요. 근데 그 장소에서는 large amounts of garbage, 많은 쓰레기가 are buried.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묻혀져 있대요. 매장되어 있는 장소래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쓰레기 매립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landfill, 그리고 쓰레기 매립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A large, 크고 important city, 중요한 도시예요. 벌써 딱 연결되지 않아요? Metropolis, often the capital of a country. 어떤 나라의 자주 도시의 그 중에서도 capital, 수도가 되는 그 도시, 주요 도시가 바로 Metropolis, 그리고 주요 도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A gas, 기체래요? 기체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기체는 기체인데, it's produced, 만들어지는 기체래요. When people or animal breathe out.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breathe out. 숨을 내쉴 때 만들어지는 기체. 우리가 호흡할 때 들이마시는 거,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내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 파트 단어의 관계 한번 확인해 볼게요. District zone, 전부 다 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live, 살다, reside, 살다, 거주하다, dwell 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표현이었습니다. Rubbish, trash, 역시 비슷한 표현입니다. Flat이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평평한이란 뜻도 있고 뭐 이렇게 납작한이란 뜻도 있지만 영국에서는 apartment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apartment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rban rural 반대 표현이 되겠죠? 도시의 시골에라는 뜻이에요. Compact 얘는 compact 소형의라는 뜻이니까 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형이 아닌 큰 spacious 널찍한이라는 단어에 spacious라는 단어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 파트 각각 연결해서 적절한 맥락의 단어를 한번 빈칸에 넣고 한번 완성해 볼게요. Crosswalk 뭐였지? 횡단보도. Pedestrian 보행자. 그리고 landmark 주요 지형지물. 그리고 smog 우리말로 스모그 아니면 연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어요. This tower 이 타워는요 is famous 유명한 무엇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뭘까요? 유명한 지형지물, landmark라는 표현을 넣으시면 되겠죠. 2번, drivers, 운전자들은요, must always watch out. 늘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조심해야 되지? 운전하면서 보행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pedestrians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로 완성했으니까, 끝이 아닐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예문으로 마지막 완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더 재밌는 단어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자, 우리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영어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오늘 62강이고요. 챕터 12의 두 번째 만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위치를 나타내는 그리고 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먼저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외에 또 중요한 전치사들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 near가 먼저 나와주는데 뭐뭐 가까이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 near my house 하게 되면 나의 집 가까이, 나의 집 근처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over는 뭐뭐 위로, 뭐뭐 위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문을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I put my hand over my mouth. 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 안 되잖아. I put my hand, 나의 손을 두었다. 어디다가? Over my mouth, 나의 입 위로. 뭐 여러분들, 아 이때 over는요. 뭔가를 덮으면서 뭐뭐 위로, 뭐뭐 위에 라는 의미 사용이 된 거고요. 아 이렇게 over가 뭔가를 덮으면서 뭐뭐 위로, 뭐뭐 위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re was a lamp. 등이 하나 있다. 램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Over the table. 탁자 위에 램프가 하나 있다. 등이 하나 있다. 여러분들 이때 5번은요. 어 그래요. 탁자에 접촉하지 않고 위에 있는 걸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기 over 대신에 on이 사용된다. 그러면 there was a lamp on the table.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on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자 접촉한 표면 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here was a lamp on the table 하게 되면 탁자 위에 램프가 있는 건데 탁자가 있고요. 접촉해서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on다는 뭐뭐 아래 Under the table, 탁자 아래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Between은 뭐뭐 사이에, 예를 들면 Between the boxes, 그 상자들 사이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Between 같은 경우는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And와 함께 A와 B 사이에 자 이렇게 많이 또 등장을 한다라는 거 하나의 표현처럼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Behind, 뭐뭐 뒤에 In front of 뭐뭐 앞에 반대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beyond the curtain 하게 되면 커튼 뒤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in front of the store 하게 되면 그 상점 앞에 라는

형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next는 뭐뭐 옆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next to the bank. 그 은행 옆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across from은 뭐뭐 맞은편에. 자, 그러니까 across from the library 하게 되면 그 도서관 맞은편에.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우리가 전치사를 지난 시간부터 열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문법적인 내용들은 다른 챕터를 통해 정리했기 때문에 사실 전치사는 하나의 단어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우리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A번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건데요. 1번 볼까요? 그는 공항 근처에 살고 있다. 공항 근처라는 얘기는 공항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뭐 가까이, 그래요. near가 바로 정답 되겠고요. He lives near the airport. 2번 볼까요? 나는 탐과 빌 사이에 앉았다. 내가 앉았다. 탐과 빌 사이에. 여러분들, 아까 우리 between 같은 경우에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A와 B 사이에.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죠. 바로 문제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between Tom and Bill 하게 되면 탐과 빌 사이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3번 볼까요? 그강 위에 다리가 하나 있다. There is a bridge 나와주고요. 빈칸의 정답은 그렇죠. over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on 써주면 안 돼요. 왜냐면 on 같은 경우는 접촉한 표면 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강 위에 다리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강이 있고요. 다리는 강과 접촉하지 않고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n이 아닌 over가 정답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 There is a bridge over the river. 이런 식으로 over를 3번의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4번. 그녀는 문 뒤에 숨어 있었다. She was hiding. 뭐뭐 뒤에. 그렇죠? behind가 정답이었죠. behind the door. 문 뒤에.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고요. 5번 가볼게요. 고양이가 탁자 아래에서 자고 있다. 자, the cat is sleeping. 탁자 아래에서니까. 그렇죠? 뭐뭐 아래에. 뭐뭐 아래에서 바로 under가 그런 의미였고요. Under the table. 셀리는 거울 앞에 섰다. Sally stood. 거울 앞이니까 in front of the mirror.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In front of the mirror. 됐죠? 내가 네 옆에 앉아도 되겠니? Can I sit? 뭐뭐 옆에. 그렇죠. Next to가 바로 그런 의미였고요. 그러니까 네 옆에. Next to you.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은 병원 맞은편에 있다. 자, 뭐뭐 맞은편에 우리 바로 across from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의 표현이었고요. 빈칸에 정답으로 등장을 합니다. 됐죠? 나의 집은 있다. 어디 있는 거야? across from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병원 맞은편에 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across from이 뭐뭐 맞은편에. 다시 한번 의미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B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주는 건데요. 보기에 over, under, between, in front of, next to, across from. 우리 오늘 공부했던 전치사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1번 보니까 there is a rainbow. rainbow가 무지개라는 의미죠. 무지개가 있는데 산 위로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요. over the mountain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자애가 앉아 있다. 어디 앉아 있죠? 자, 지금 보니까 나무 아래에 앉아 있죠. 맞죠, 여러분들? 나무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빈칸에 뭐뭐 아래 언더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3번 볼까요? There is a bike. 자전거 한 대가 있는데요. 여자아이 옆에 자전거 한 대가 있죠? 뭐뭐 옆에? 그래요. Next가 바로 정답 되겠고요. 4번 봅니다. 4번은 그 개가 앉아 있는데 이번 보니까 벤치 앞에 앉아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앞에 우리 in front of가 바로 4번의 정답이 되겠고. 자, 5번 갑니다. 보니까 요번에는, 자, 공원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공원, 여기 있고요. 병원과 학교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빈칸에 바로, between이 정답이 되겠고, 우리 아까 봤던 대로,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여기는 병원, 그리고 학교 사이에 공원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병원은요. 우체국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체국 맞은편에 있죠. 그러면 6번의 정답은 빈칸에 뭐 맞은편에 바로 across from이 정답이 되겠고요. 7번 봅니다.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있죠. 어딨나요? 학교 앞에 있네요. 뭐뭐 앞에 바로 in front of가 7번에 정답 되겠고. 자, 8번 갑니다. 이번에는 도서관이 여러분들. 도서관이 은행 옆에 있죠. 뭐뭐 옆에 바로 next 가, 8번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The library is next to the bank. 이런 식으로 뭐뭐 옆에, next to. 다시 한번 의미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의미만 정확하게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향을 나타낸 전치사가 나와줍니다. to는요, 뭐뭐로 뭐뭐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치사가 되겠고, to school, 학교로 학교까지, to the river, 강으로 강까지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from은요, 뭐뭐에서부터, 뭐뭐로부터. 자, 이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되겠고, 예를 들어, from my house, 나의 집에서부터, 집으로부터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고 보니까 from이란 말, 어디 어디 출신에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I am from New York. 그러면 나는 뉴욕 출신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into는 자 뭐뭐 안으로, out of는 뭐뭐 밖으로. 뭐라고요? into가 뭐뭐 안으로, out of는 뭐뭐 밖으로. 예를 볼까요? into the room, 그방 안으로 의미가 되고요. into the pocket, 주머니 안으로. 반면에 out of the room 하게 되면 그방 밖으로가 되는 거예요. out of the pocket 하게 되면 주머니 밖으로. 이런 식으로 into와 out of 짝지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up은 뭐뭐 위로, down은 뭐뭐 아래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up the stairs는 계단 위로, down the stairs는 계단 아래로가 되겠죠. up the hill 언덕 위로, down the hill 언덕 아래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 통해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번에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건데, 자, 이번 보니까 그녀가 갔대요. 서울로 갔던 거죠. 빈칸에, 그렇죠. to가 정답 되겠고요. She went to Seoul. 문장이 완성이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걸었다. 근데 언덕 위로 걸은 거죠. 뭐뭐 위로니까 이번에 정답은 맞아요. up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가 언덕 위로 걸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덕을 걸어 올라왔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반면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었는데 언덕 아래로 걸었네요. up의 반대 의미로 몸 아래로 바로 down이 정답이 되겠고요. 결국 우리가 언덕 아래로 걸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덕을 걸어 내려갔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5번 봅니다. 자, 우리 fly란 동사의 과거형 flew가 보이고요. 그 새가 날아갔다. 근데 케이지가 여러분들 세 장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3장 안으로 날아 들어간 거지요. 그러니까 뭐뭐 안으로, 그래요. into가 바로 5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반면에 6번 같은 경우는 케이지 세 장이 보이고요. 이번엔 새가 세장 밖으로 날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여기는 어쨌든 과거형으로 the bird flew. 그 새가 날아갔다. 날았는데 어떻게 세장 밖으로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out of가 몸 밖으로의 의미로 6번의 정답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B번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써주는 건데요. 나는 다음 주에 런던에 갈 예정이다. 런던에 런던으로 갈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빈칸에, 그렇죠? to가 정답 되겠고요. I'm going to go to London next week.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야. 2번 볼게요. 탐은 건물에서 밖 밖으로 달려나와 택시를 탔다. 그러니까 그렇죠. out of가 정답이 되겠고요. Tom ran out of the building and took a taxi. 3번. 나는 서점에서 나와. 서점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선물 가게로 들어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선물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 빈칸에는 out of가 들어가시고요. I went out of the bookstore. 내가 서점에서 나왔던 거야. 그리고 came into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선물 가게 안으로 온 겁니다. 그 선물 가게 들어온 거예요. 자, 4번입니다. 그 남자는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 사다리가 여러분들, ladder란 단어가 되겠고요. 어쨌든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사다리 위로 가는 거니까 빈칸에 up이 정답이 되겠죠. The man is climbing up the ladder. 5번이에요. 여기에서 너의 집은 얼마나 머니? 자, 그러니까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이거죠. 여기에서
너의 집은.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집까지 얼마나 먼지를 물어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빈칸에 우리, 그렇지요? From이 들어가 주지요. From here. 여기서 너의 집까지니까 to your house.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house? 자, 여기서 너의 집까지 얼마나 머니? 이런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써주는 건데요. 1번, 계단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Be careful. 조심해라. 우리 명령문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는데요. 투부정사를 부정하기 위해 not이 앞에 붙어줬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정답은 계단 아래로니까 그렇지요. down이 정답이 되겠고요. not to fall down the stairs. 계단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부정하기 위해 to 앞에 not이 붙어줬다라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는 문장이었고요. 어쨌든 정답은 계단 아래로니까 down the stairs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문을 열고 she opened a door.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대요. 뭐뭐 안으로 바로 그렇죠. into가 되겠죠. and went into the room. 3번.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언덕을 걸어 올라갔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는, 자, he got up his bike. 일단 표현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get off가 어디어디서 내리다. 그런 의미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는 과거니까 got off가 나와준 거야. 그래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걸었대요. 언덕 위로 걸어간 거. 결국 그게 언덕을 걸어 올라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언덕 위로라고 얘기할 때는 up the hill.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빈칸에 우리 up이 정답이었고. 4번. 우체국에 어떻게 가나요? 우린 이 공부했던 표현이죠. get to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 어디에 이르다, 어디 어디에 가다라는 표현이었고요. 5번 볼게요. 밖에서 기다리지 마라. Don't wait outside. Don't wait outside. 밖에서 기다리지 마. 집 안으로 들어와라. 뭐뭐 안으로니까 그렇죠. into가 바로 5번의 정답 되겠고요. 6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4시간 정도 걸린다. It takes about 4 hours.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니까 from 서울 to 부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by train, 기차로. 했죠? 6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7번. 너는 왜 창문 밖으로 내 가방을 던졌니? What did you throw your bag? 창문 밖으로니까 그렇죠. 뭐 밖으로? out of가 바로 7번의 정답 되겠고요. out of the window. 거미 한 마리가 벽을 기어 오르고 있다. 이거니까 spider is climbing. 그렇죠? up the wall. 이런 식으로 벽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바로 우리 투가 빈칸의 정답이 되겠고요. 간단한 문제였네요. 자, 이어진 10번째 문제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It's getting dark. 산을 내려갑시다. 빈칸에, 그렇죠. down이 정답이었고요. 단어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걷자. 어디로? 산 아래로. 그러니까 산을 걸어 내려가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11번. 곰두 마리가 동굴 밖으로 나왔다. two bears came 다음에 동굴 밖으로, 어떻게? 그렇죠. out of the cave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out of가 바로 뭐뭐 밖으로의 의미였죠. 12번.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걸어갔다. I walked home. 내가 집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어디서?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집으로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 빈칸에 from이 정답 되겠고요. from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버스 정류장에서라는 의미가 완성이 된 거예요. 12번에 우리 from 정답 확인해 주시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그 외에 또 중요한 전치사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about.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단어가 되겠고, 예를 들어, about me. 나에 대해, 나에 관해. about K-pop. K-pop에 대해, K-pop에 관해. 그치요? 그 다음에, of는 뭐뭐의. 예를 보면, a member of the team. 그 팀의 멤버예요. 그 팀의 팀원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for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인데요. 기본적인 의미가 나와주죠. 뭐뭐를 위해. 예를 들어, for

이 너를 위해, for the exam, 시험을 위해 라는 얘가 되겠고, 자, 그러면 like란 단어 별표 들어갑니다. 그런데 like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좋아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동사가 아닌 전치사로, 자,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 이런 식의 의미를 사용이 가능하고요. 우리 교재는 그냥 하나의 표현처럼 나왔는데, 예문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 dog looks like a horse.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look like가 감각 동사 공부할 때 뭐뭐처럼 보이다 하나의 표현처럼 잡아줬던 내용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때 like가 바로 전치사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문장의 동사는 look이란 동사야. 자, 우리 주어에 맞게 현재형으로 s를 붙이고 나타났고요. 동사의 자리를 looks. 자, 이 단어한테 뺏겼기 때문에 like는 여기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럼 뭐야? 그 개는 보인다. 뭐처럼? 말처럼 보인다. 결국 그 얘기는 그 개가 말처럼 생겼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될 like가 동사의 자리를 뺏기게 되면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처럼, 뭐뭐 같은, 뭐뭐 같이 우리 전치사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별표한 이유가 뭐냐? 우리 1학년 때 시험 문제로 like의 밑줄을 그어주고 쓰임을 구분한 문제가 꽤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좋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지 아니면 전치사로 활용되고 있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또 다른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는 걷는다. Like a model.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works라는 단어한테 우리 동사의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 뭐뭐처럼 전치사가 되겠죠. 그는 걷는다. Like a model. 모델처럼. 됐죠? 그 다음 예문. I love team sports. 나는 팀 스포츠를 love니까 매우 좋아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 끝나지 않고요. like가 보이지요. 이 문장의 동사는 love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좋아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뭐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내가 팀 스포츠를 love니까 정말 좋아하는 건데 뭐와 같은 농구와 같은 팀 스포츠를 매우 좋아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like가 동사가 아닌 전치사로 활용되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의미와 함께 문장에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with 같은 경우는 뭐뭐와 뭐뭐와 함께 기본적인 의미죠. 예를 들면, 그녀가 파티에 갔는데 그녀의 친구들과 갔던 거예요. She went to a party. 그녀의 친구들과 with her friends. 이런 식으로 with가 기본적으로 뭐뭐와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뭐뭐를 가지고 또는 간단하게 우리말로 뭐뭐로 어떤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가 with 다음에 나와주고요. 그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 이런 식의 의미로 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저께 사과를 잘랐는데요. I cut an apple. 뭘로 잘랐냐면 칼로, 칼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With a knife. 이게 여러분들 칼을 가지고 칼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with 다음에 어떤 도구가 나와주고요.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자, 이런 식의 의미로 with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잡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 with가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요. 긴 머리의 남자야.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예요. 빈칸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long hair. 빈칸의 정답을 볼까요? 그래요. 바로 with가 정답이 됩니다. 아, with가 또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가 있는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남자인데 with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남자, 긴 머리의 남자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with의 쓰임 정확하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because of가 나와주는데 뭐뭐 때문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를 보니까 because of noise, 소음 때문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와주는 거이 because of인데요. 별표하도록 하고요. 뭐로 많이 나와주냐? 바로 because냐, because of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로 많이 나와준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똑같이 because도 뭐뭐 때문에. 역시 because of도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문법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문 보니까 앞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집에 있었다. 집에 머물렀다. 근데 뭐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because of the rain. 여기 rain은 여러분들 앞에 더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명사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비 때문에. 사실 두 번째 문장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요번에는

자, 날씨를 얘기할 때 우리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s이 나와주고요. rain을 동사로 활용했죠. 그러니까 ed가 붙은 과거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줄 때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 because of가 아니라 because가 활용이 되고요. 반면에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고 우리 명사나 명사구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무엇에 해당되는 말이 올 때는 because가 아닌 because of가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집에 있었다. 아니, 뭐 때문에? be 때문에. be라는 무엇에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는 because the rain이 아니라 because of the rain. 이런 식으로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보이고요. because of 다음에는 무엇에 해당되는 명사나 명사구가 온다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번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넣어주는 건데, 1번, 그것에 대해 내게 말해주세요. 모두 내게 말해달래요. 그것에 대해 모두 내게 말해주세요. 이거니까 tell me all about it. 뭐뭐에 대해 about 정답 되겠고요. 그것에 대해 모두 내게 말해주세요. tell me all about it. 2번, 나는 칼로 스테이크를 잘랐다. 칼을 가지고 스테이크를 잘랐던 거죠. 그러니까 I cut the steak with a knife. 그는 시험을 위해 영어를 공부했다. 시험을 위해, 그렇죠? for a test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뭐뭐를 위해, 바로 for라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나는 자동차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much 다음에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 바로 About 이란 전치사의 의미였고요. About cause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됐네요. 6번 갑니다. 수는 아기처럼 울고 있었다. Sue was crying. 아기처럼, 뭐뭐처럼, 그렇죠. Like가 바로 그런 의미였고요. Like a baby.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한다. 건강을 위해, 맞아요. For my health.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비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았다. The rain. 비라는 명사로 활용된 것처럼들. 그러니까 Because of가 바로 8번의 정답으로 나와주고요. B번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다음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I'll work harder. 나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또는 여러분들, work가 어떤 목표를 위해 노력하다. 이 문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I'll work harder. 근데 뭘 위해? 나의 꿈을 위해. 니까, 그렇죠? For my dream. 나의 꿈을 위해.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2번 볼까요? 그녀는 보통 편지를 쓴다. 뭘로? 뭘 가지고? 펜으로, 펜을 가지고. 그러니까 with a pen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3번, 나는 색깔이 마음에 든다. 뭐의 색깔이야? 그녀의 머리 색깔이죠. 그러니까 the color of her hair 이런 식으로 of가 정답 되겠고요. 4번 볼게요. They are talking.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뭐에 대해? 날씨에 대해. About the weather. 5번, My mother can't smell. 나의 어머니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왜? 뭐 때문에? 아, 감기 심하게 걸렸는데. 우리 일시적으로 후각을 잃잖아.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Because of a cold. 6번. 자, 그 남자가 was acting. 행동하고 있었다. A child니까 아이처럼이 되겠죠. 뭐뭐처럼 바로 like가 정답 되겠고요. 7번. My grandmother works. 나의 할머니는 걸으신다. 그런데 can이라는 단어가 지팡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지팡이를 가지고 걸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뭐로 뭐뭐를 가지고 바로 with가 7번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은요. 이 도로가 is 다음에 빈칸 나와주고요. bikes. 그 다음에 no cars. 차량 금지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곳이다. 이거겠죠. 뭐뭐를 위해, 뭐뭐를 위한, 뭐예요? 바로 for가 정답이에요. 이 도로는 자전거를 위한 곳이다. no cars. 차량 금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빠르게 풀고서 마무리합니다. 자, 나는 집을 갖고 싶다. 근데 어떤 집이야? 큰 정원이 있는. 아까 우리 with 가는 데 뭐뭐시 있는, 뭐뭐를 가진. 이런 의미에서 가능하다 되겠죠? 4번. 자, 이 노래의 제목이 뭐니? 뭐뭐의 바로 of가 정답 되겠고요. 5번 볼까요? 내가 집에 왔다. 누구랑? 나의 여동생과. 바로 with가 정답 되겠고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그 정원은 looked, 보였다. 뭐처럼, 정글처럼 보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뭐뭐처럼, 바로 like가 8번의 정답 되겠고요. 10번, 너는 아니, do you know? 뭐를? 이집트의 capital. 수도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뭐의 라는 의미로 of가 정답 되겠고요.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다. 뭐에 대해? 너의 취미에 대해. 바로 about이 11번의 정답이었고, 1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많은 가게들이 closed, 문을 닫았다. 아니, 뭐 때문에? The storm. storm이 여러분들 뭐예요? 폭풍, 폭풍우. 이거니까, 폭풍우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뭐뭐 때문에? 바로 because of가 오늘 마지막 문제에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은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릴 겁니다.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자, 우리 오늘 6강인데요. 북 1은 오늘까지만 필요하고요. 북 2 실전책은 우리 7강에서부터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북 1은 오늘 공부한 후에 2단원 시작할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는요.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푸는 건데 만점 굳히기 퀴즈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 퀴즈 대화 주제를 정할 때는 즐거웠던 경험만 떠올려야 한다 였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였죠. 즐거웠던 경험만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슬펐던 경험, 당황했던 경험, 또는 난처했던 경험 이런 것들 다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배려하는 태도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주제도 다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답은 X였고요. 단원 확인 평가 6번 문제 바로 출발할 건데 교재는 29쪽을 활짝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아요. 출발합니다. 자, 6번과 7번은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대화 한번 볼까요? 민재와 혜민이의 대화입니다. 혜민아, 너 혼합계산 문제 잘 푸는구나. 고마워. 혼합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이게 민재의 뭐예요? 부탁이네요. 부탁. 부탁. 혼합계산 순서가 헷갈려.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부탁을 하기 전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혜민이가 기억에는 어떤 게 들어갈지 몰라요. 어떤 표정과 말투로 말할진 모르지만 한 말을 보니까 내가 왜? 난 그림이나 그릴래 라고 했어요.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은데 자, 내가 왜? 난 그림이나 그릴래 부탁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나는 혼합계산 순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도와줄 생각이 없다 라는 거죠. 너는 거의 다 풀었잖아. 한 번만 가르쳐줘. 타박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나무란다 라는 뜻이죠. 너 수업시간에 열심히 안 들었지? 라고 하니까 민재가 이제 화가 나죠. 나도 수업시간에 열심히 들었어. 너는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구나. 즉 혜민이가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헤아리면서 대화를 해야 배려하는 거라고 했는데 혜민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네요. 자, 6번.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요. 7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찾았죠. 내가 왜난 그림이나 그릴래?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즉, 표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지문에 넣어야 할까라는 거죠. 아주 친절하게 내가 왜난 그림이나 그릴래? 하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죠. 부탁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정적인 행동, 그리고 표정이어야 될것 같은데요. 친절하게, 속삭이며, 시큰둥하게, 미소 지으며, 부끄러워하며 중에서 난 그림이나 그릴 거야 하는 거절하는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건 뭐예요? 그렇죠. 시큰둥하게. 시큰둥하게 3번. 시큰둥하게를 넣어서 선생님이 한번 연기해 보면 내가 왜? 난 그림이나 그릴래? 선생님이 한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라 연기한 거예요. 연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왜난 그림이나 그릴래? 라고 말하니까 민재가 한번더 용기 내서 부탁을 하고 있죠. 너는 거의 다 풀었잖아. 한 번만 가르쳐줘 했는데도 타박하면서 너 수업 제대로 안 들었지? 하니까 민재도 부탁을 하다 하다 약간 화가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8번과 9번은 이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어제 봤던 마술 공연을 봤나 봐요. 나는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했어.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질문하고 있네요. 뭐라고?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이 여자친구가 배려하면서 대화를 한다라고 볼수 있나요? 아니죠.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대요. 그럼 이 남자친구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쵸? 내가 얘기했는데 다른 생각했다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문제 볼게요. 남자아이가 어제 보고 신기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그래서 찾으면 되는 건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찾기 우리 연습하기로 했었죠? 자, 신기하다고 말한 거 뭐예요?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했어 라고 나와 있잖아요. 동전 마술. 동전 마술을 보고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까. 9번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기억을 알맞게 고쳐 쓰시오. 자, 우리가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있었고, 상황에 맞게 표정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있었고,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알맞게 고쳐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억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문제점 뭐예요? 이 남자아이가 한 말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대화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고 쓰면 정답이 될수 있을까요? B 틀립니다. 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알맞게 고쳐 쓰라고 했으니까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면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은 맞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잘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고쳤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카드 마술이 신기했어. 왜? 질문을 하면서 끝났잖아요. 넌 마술 공연 어땠어? 하니까 이 말을 잘 들었다면 알맞은 반응. 나는 카드 마술이 신기했어라는 반응이 나오겠죠. 나도 너처럼 동전 마술이 신기했어. 이 남자아이의 생각과 동일한 것을 적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하는 정답이면 모두 알맞게 되겠네요. 10번은 주제를 정하여 대화할 때 유의할 점을 생각하며 기억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를 고르는 겁니다. 자, 알맞게 말하는 거예요. 주제를 정하며 대화할 때 우리가 뭘 유의했어야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서 문제 볼게요. 줄넘기 이중뛰기를 하나도 못해서 속상했는데 이런 감정도 한번 밑줄 쳐보고요. 지난주에 친구와 이중뛰기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줬어. 친구가 알려준 대로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했어.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안 돼서 속상했지만 나중에 친구가 알려준 대로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걸 주제로 삼은 거죠. 줄넘기 이중뛰기를 성공한 경험. 자, 그래서 여자아이가 반응합니다. 그렇구나. 나도 요즘 너처럼 이중뛰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꼭 성공하면 좋겠어. 안 됐다가 성공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듣고, 아, 나도 그런데. 나도 너처럼 성공하고 싶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유선. 대화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 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가요? 이건 토론.

아니에요. 그쵸?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거, 서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장을 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 상황을 보고 알맞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준성, 대화할 내용을 떠올릴 때에는 즐거웠던 일만 떠올리는 것이 좋아. 아, 우리 만점급 퀴즈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즐거웠던 일만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에 속상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쵸? 수민, 대화할 때에는 상대의 처지에서 듣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를 생각하며 말해야 해. 그쵸? 상대의 처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걸 잘 듣고 나서 배려하는 말, 태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지금 반응을 해줘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알맞게 말한 친구는 수민이밖에 없네요. 그쵸? 수민. 11번과 12번 문제는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네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규진이가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우민이를 찾으러 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민이 있어! 라는 그 한마디에 4명의 친구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우민이가, 나 우민이 친구고, 지난번에도 우민이 부르러 왔었고, 볼일 있고, 나 지금 빨리 만나야 되거든? 이라고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한마디만으로도 각각의 친구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상황.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기억을 듣고 난뒤 친구들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친구의 이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바뀐 게 없는지 차근차근 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지호는 규진이가 우민이의 친구라고 생각했다. 자, 지호 찾아보세요. 지호 여기 있네요. 규진이가, 지금 심부름을 하러 온 규진이가 우민이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쵸? 생각풍선 안에 우민이 친구구나 했으니까 맞아요. 2번. 하연이는 규진이가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연이 어딨죠? 하연이 여기 있네요.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봐. 그대로 찾을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수민이는 규진이와 우민이가 많이 친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자, 수민이 여기 있어요. 그쵸? 생각풍선 여기 왼쪽에 수민이가 생각한 거예요. 규진이와 우민이가 많이 친한 것 같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라고 생각했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많이 친한 것 같아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유현이의 생각이었으니까 이렇게 이름 바뀐 거 여러분 함정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내 친구잖아요. 뭘 보고 이렇게 다 다르게 생각했는지 한번 복습할 겸 써볼게요. 지호, 우민이 친구구나 라고 생각한 것은 뭘 보고? 우민이 있어 라는 말을 통해서. 나몇 반에 규진인데 여기 우민이라는 애 있니? 라고 했으면 친구가 아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민이 있어 하는 말을 통해서 친구라는 것을 짐작했죠. 유현이는요. 아, 지난번에도 부르더니 자주 찾네? 친한가 보네 하는 것은 뭘 활용했어요? 행동인가요? 말인가요? 아니죠.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어떤 나의 경험 나본적 있어. 제가 우민이 찾으러 온거 지난번에도 봤어. 경험이나 뭐 배경 지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생략된 내용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수민이는 빨리 만나야 하나 봐. 왜? 뭘 통해서? 여기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막 후다다닥 뛰어와서 막 땀이 있는 그림이 교과서에 있었죠. 그러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짐작을 한 거죠. 행동. 그리고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봐 하는 것은 찾으러 왔으니까 우민이를 찾고 있으니까 볼 일이 있으니까 찾겠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짐작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12번도 한번 볼게요. 니은처럼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니은은 누가 생각한 거예요? 유현이가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지난번에도 우민이 부르더니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다. 우리가 각각 4명의 친구, 어떤 방법으로 생략된 내용 짐작했는지 선생님이 앞에서 적었죠? 그대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유연히. 지난번에도 뭐예요? 내가 봤었는데 경험하고 배경 지식을 이용한 것이죠. 그쵸? 상황을 고려한 친구는 누구예요? 볼 일이 있나 봐. 했던

하연이가 상황을 고려한 거고요. 말에서 단서를 확인한 친구는 누구? 지호. 우민이라고 친하게 부르는 걸 보니까, 친근감 있게 부르는 걸 보니까 친군가 봐. 말에서 단서를 확인한 친구는 지호였는데 니은은 유현이가 말한 거니까 3번이 정답인 거예요. 됐죠? 자, 13번부터 14번까지는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가. 오늘 음악 시간에 작은 음악회 공연은 잘 마쳤니?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지금 눈동자 보이시나요? 바닥을 보면서 그리고 그냥 그랬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표정 그리고 말을 통해서 작은 음악회 공연 잘 마쳤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 뭔가 아쉽거나 음악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실수했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나 봐요. 만약에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면 네. 잘 맞췄어요.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팔도 약간 쭈뼛쭈뼛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눈썹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냥 그랬어요 하니까 뭔가 사연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략된 내용이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거네요. 나의 상황 볼까요? 내일 국어 시간에 읽을 책한 권을 준비해야 하는데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 빌린 것이 없다면? 바로 빌릴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대출 중인 책이 있었나 봐요. 대출 중인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라고 사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래? 무슨 책을 빌려줄까? 라고 여자아이가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가와 나의 상황을 알맞게 연결한 겁니다. 대화 가의 상황 어떤 거예요? 선생님과 작은 음악회에 대해 말하는 상황인가요? 또는 읽을 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인가요? 너무 쉬워요, 그쵸? 가는 작은 음악회 여기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1번과 쭉 이어지면 되고요. 2번에는 책이라는 단어 있고, 자, 읽을 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반납을 해야 더 빌릴 수 있대. 그대로 우리가 글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2번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14번 넘어갈게요. 14번. 대화 나에서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생략된 내용 우리 찾아봅시다. 자, 이 나의 상황이에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모르는 사이다. 오늘 처음 봤는데 갑자기 말 걸면서 내일 국어 시간에 책 빌리려고 했는데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 그래? 무슨 책 빌려줄까? 처음 본 친구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모르는 사이다. 아니고요. 2번. 남자아이는 이미 대출 권수만큼 책을 빌렸다. 자, 남자아이는이죠. 어때요? 나책한권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반납해야지 더 빌릴 수 있대. 난 이미 빌렸거든, 이라는 말이 없지만, 아, 뭔가 빌리고 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지금 더못 빌리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네요. 2번, 맞는 내용이고요. 여자아이는 이미 대출 권수만큼 책을 빌렸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나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 중인 책이 있어서 뭐 너가 대신 빌려줄 수 있어? 뭐 이런 부탁을 하려는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그래? 응, 무슨 책 빌려줄까? 하는 거니까 여자아이는 지금 대출 중인 책이 없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에만 동그라미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목표는 만점 왕이니까요. 한 문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15번 중요한 문제니까 더더욱 맞췄으면 좋겠는데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방법 여러 가지 단원 학습 정리할 때 다루어 봤었는데요. 상황을 고려하기. 우리 헷갈리면은 그 우민이 찾으러 온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상황을 고려해. 아, 우민이를 찾고 있으니까 볼 일이 있나 보구나. 고려하는 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고요. 말에서 단서 확인할 수 있었죠. 우민이라는 애라고 안 하고 우민이 있어 하니까 친군가 보다.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 막 땀을 뻘뻘 흘리네. 급하게 찾나 봐. 행동을 통해서 짐작한 거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기. 대화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나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기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이 아니죠. 생략된 거. 상대방이 다 일일이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내가 한번 짐작을 해보겠다 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기. 똑같이 자신의 붙었는데 선생님 5번은 맞나요? 그렇죠. 내가 겪

겪었던 것을 토대로 상대방은 그렇겠구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쟤 저번에도 왔었는데, 친한가 보다 하는 것들,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려서 짐작한 그런 방법이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요? 4번. 16번과 17번은요,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진서는 도서관을 좋아해. 진서라는 친구는 도서관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작은 언덕배기 있는 도서관은 넓고 깨끗하고 그곳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기분 좋아져. 그래서 좋아하겠죠? 진서는 도서관 입구에서 우산을 접어 흔들었어. 비 오는 날이었나 봐요. 그쵸? 앞에서도 나왔지만. 비를 피해 들어온 떠돌이 개도 몸을 흔들었어. 안녕. 어린이 자료실에 마음 좋게 생긴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주셨네요. 그책 들어왔어요?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이걸 보면서 우리 뭘할수 있었죠? 정말 애타게 그 책을 기다리는구나. 짐작했네요. 그렇죠? 진서는 몇 달째 그 책을 간절히 기다렸어라는 말이 없어도 이런 말 통해서 알수 있네요. 아니, 아직.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진서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어. 왜? 내가 기다리던 그 책이 오늘도 없네 하면서 표정이 좋지 않았죠. 진서가 기분 좋아지는 장소, 여러분, 바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진서가 기분 좋아진 장소 어디였죠? 도서관. 여러분, 도서관 좋아하시나요? 선생님도 도서관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책이 있고 또 깨끗하고 조용하고 뭔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진서도 도서관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어떤지 궁금하네요. 17번은요. 가에서 짐작할 수 있는 생략된 내용인데 가이 부분이었죠? 그책 들어왔어요? 몇 달째 똑같은 말로 사서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도서관에 오기 싫어졌다. 아니에요. 그 책을 너무 읽고 싶어 한다. 맞죠, 맞죠. 그책 들어왔어요? 그책 들어왔어요? 너무 읽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도요. 진서는 책이 들어오지 않아서 화를 냈나요? 쾅 치면서 왜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진서는 비가 오는 날마다 도서관에 온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은 비가 오는 날이 맞는데요. 몇 달째 도서관에 왔어도 비 오는 날마다 왔는지는 알수 없죠. 어떤 날은 화창한 날에 왔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흐린 날에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찾아서 근거라고 할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찾을 수 없는 내용. 따라서 생략된 내용은 3번이 정답이네요. 18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요, 이 대화를 읽는 건데 어떤 부분이었나 읽어볼게요. 도깨비가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을 고르는 동안 진서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단서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이 난 낡은 책이 좋아라고 했으면 진서가 책을 집어들고 스스로 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진서가 낡은 책을 좋아하나 할 수도 있는데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가 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나왔네요. 도깨비가 슬며시 와서 말했어. 낡은 책을 좋아하는 거 누구예요? 진서 아닙니다. 도깨비예요. 이거 읽어도 돼? 이건 누가 물어본 거예요? 진서가 물어봤죠. 진서. 그런데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 바로 대답을 안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읽어도 돼? 했는데 뭔가 아끼는 그런 책이었나 봐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라고 말한 건 진서죠.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어. 안 돼. 그책 읽으면 안 돼. 한게 아니라 꼭 끌어안고, 이거 읽어도 되지? 하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는 뭘또알 수가 있어요. 진서, 그책 진짜 읽고 싶나 보다. 이거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책을 막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도깨비도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읽을 준비를 하는 것 같죠. 자,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18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맞은 거 찾는 거예요. 이번엔 여러분 집중해서 봅시다. 진서는 오래된 물건을 좋아한다. 진서가 아니라 누가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요? 도깨비가. 도깨비가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 좋아해라고 했잖아요. 진서는 도서관에서 책을 골랐다. 아니죠. 도깨비가 고른 거죠.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도깨비는 발 안에 있던 책을 집어들었다. 도깨비가 집어들었나요? 아니죠.

0: 인서가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틀린 내용. 도깨비는 진서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썼다. 아, 도깨비가 책의 작가였나요? 아니죠. 진서가 보고 싶어 하는 책을 뭐 읽었다라고 했으면 답이 될수 있는데 쓴건 아닙니다. 진서와 도깨비는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네요. 처음에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었지만 책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거 여기서 읽어도 되지 하니까 그제야 진서와 도깨비가 나란히 앉았죠. 책 더미 옆에 이거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국어 선생님이 잘하려면 생각으로만 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내가 도깨비라면 이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상상해서 쓰는 서술형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단서를 정확히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답이 될수 있는 거고 오래된 물건을 진서가 좋아한다고 한게 아니라 도깨비가 좋아한다고 했는데라고 딱 짚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 여러분 빨리빨리 찾아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18번의 답은 뭐요? 5번이지요. 19번 볼게요.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말을 쓰시오인데요. 기억 부분 진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왜 뛰었을까요? 자,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는 건 뭔가 두근거리고 설레고 할때 이제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도 여러분 생각으로만 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말왜 가슴이 뛰었을까? 갑자기 진서 앞에 책방에서 긴 생머리의 이상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왜? 그런 내용은 그래서 찾을 수 없었잖아요. 기억의 까닭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상상해서 쓰시오 하면 답이 될수 있었겠지만, 알맞을 말을 우리가 그래서 단서를 찾아서 근거를 찾아서 써야 하니까, 왜 콩닥콩닥 뛰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진서가 집어든 책을 펼치니, 진서가 태어나기도 전의 날짜와 책을 산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막 상상해서 쓰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펼치니까 옛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책을 샀네, 읽었네, 그리고 책을 산 사람의 이름도 쓰여 있네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콩닥콩닥콩닥 가슴이 뛴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의 날짜와 책을 산 사람 이름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에요? 진서가 집어든 책에.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책을 펼치니, 뭐 도깨비가 책을 펼치니 하면 그것도 정답이 되지 않겠죠. 진서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으니까 책을 펼친 사람도 누구예요? 진서이고. 태어나기도 전의 날짜, 책을 산 사람 이름, 그두 개가 다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뛰었죠. 뭐 하나라도 쓰면은 안 돼요. 두개 다. 글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잘 적어주셨죠? 좋습니다. 그럼 20번 중요한 문제예요. 니은의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니은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략된 내용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읽어도 돼? 라고 진서가 물어봤죠.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바로 대답하지 않은 이유.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진짜 아끼는 장난감인데, 동생이, 뭐, 형, 아니면 누나, 언니, 나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되지? 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아끼는 거야. 너무 아껴서 막 나도 잘 가지고 놀지 않고 막 눈으로만 보면서 막 애지중지 했던 건데, 갖고 놀아도 돼? 하면은, 응, 그래, 갖고 놀아. 이렇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도깨비도 이 책을 굉장히 아낀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 너무 읽고 싶구나 하는 것도 짐작할 수 있고요.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어. 그거는 읽어도 돼.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생략된 내용. 도깨비는 진서가 읽고 싶어 한 책을 매우 아끼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진서를 위해 도깨비 책을 미리 준비했다. 아니고요. 도깨비가 낡은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도 역시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도 잘 풀었고요. 오늘의 만점 굳히기 퀴즈 확인하겠습니다. 도깨비는 오래된 물건을 좋아할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로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전책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도 미리 풀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의 예시로 밀도부터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잘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은요, 이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이 물 안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을 먼저 보면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보니까요, 오래된 달걀은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선한 달걀은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질의 특성 중에서 이렇게 위로 뜨고 아래로 가라앉는 걸 결정하는 특성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밀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밀도를 활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오늘 이 강의 혼합물의 분리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합물을 정의하고 먼저 가야겠죠? 자, 순물질은요, 바로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물질의 예시를 보면요, 밑에 금, 물, 에탄올, 산소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금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금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색깔 갖고 있어요? 노란 색깔 가지고 있었죠. 또 물은요. 물 1기압에서 보통 몇 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어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은 우리가 무엇이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구나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물질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어떠해야 돼요? 일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혼합물은요, 이 순물질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혼합물의 예시는 여기 보시면 공기, 우유, 암석, 바닷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공기 중에는 질소 기체도 들어가 있고요, 산소 기체도 있고, 아르곤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기 안에 있는 각각의 기체들은 그 기체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질소는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소의 특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고요. 산소 역시도 우리가 숨을 쉴때 사용하는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합물은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끓는 점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마찬가지로 산소의 끓는 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각각의 끓는 점을 갖고 있는 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열 곡선에서는요. 물과 소금물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은요. 지금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100도씨 정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이 100도씨를 물의 끓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인 물은 지금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물은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이 혼합물은요, 온도가 점점점점 올라가는데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기울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즉,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소금물이 끓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끓으면서도 끓는 점이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순물질은요, 끓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유지돼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끓는 점이 물은 100도씨야라고 명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죠. 그리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왜이 혼합물은 끓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느냐라는 걸 살펴보면요. 소금물 중에서 물 부분이 먼저 끓을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먼저 끓기 시작을 해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면 남은 소금물은요, 점점 그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끓는 점이 점점점 계속 올라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냉각 곡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얼릴 거예요.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다가요. 0도씨 부근에 되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아, 물에 얼는 점은 0도씨이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고요. 반면에 소금물은요, 온도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요, 어는 동안에 또 온도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물질은요, 어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은요, 순물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얼기 시작했어요?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했고요. 어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물이 얼 때도 물 부분이 더 먼저 얼어요. 그래서 남은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짐에 따라서 더 끓는, 오는 동안 계속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밀도차를 활용하여 분리하는 혼합물은 첫 번째로 액체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즉, 두 액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이 액체를 어떻게 분리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그때 사용하는 도구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요, 분별 깔때기이고요. 하나는 스포이트입니다. 그러면 언제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고 언제 스포이트를 사용할까라는 걸 보면요. 두 액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된 액체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분별 깔때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이 너무 적어요. 액체의 양이 너무 적으면요, 이렇게 작은 시험관에 넣고 스포이트로 액체를 분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분별 깔때기와 스포이트 안에 있는 액체 혼합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밀도가 작은 액체가 모두 분별 깔때기에도 스포이트에도 위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두 액체의 밀도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혼합된 두 액체의 밀도가 다르겠구나. 밀도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물에다가 에탄올을 따를 거예요. 그럼 물과 에탄올은 이처럼 이렇게 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과 에탄올은 우리가 섞으면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 차이가 있다고 층을 이루지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물에다가 기름을 따를 거예요. 식용유를 따르게 되면 물 위에 무엇이 뜨죠? 식용유가 뜨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분별 깔때기와 스포이트를 활용하여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려면 이 액체 혼합물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들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요. 밀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두 도구를 활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두 액체 혼합물은 밀도를 활용해서 분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요, 밀도가 큰 액체는 어느 층에? 아래층에 내려갈 거고요. 밀도가 작은 액체는 밀도가 큰층 위에, 즉, 위층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 깔때기에 이 액체 혼합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분리하면 되냐면요. 제일 먼저 이 위에 마개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밑에는 이렇게 비커를 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분별 깔때기가 비커의 벽면에 닿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분별 깔때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내려오는 액체가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커 벽면에 닿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꼭지를 열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즉, 밀도가 큰 액체가 아래 비커에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 경계층 정도 오면요, 비커를 바꾸어서 경계층을 따로 받아낼 거고요. 경계층을 어느 정도 다 받아냈다 싶으면 이 위층의 액젓을 이제 분리해내면 됩니다. 자, 스포이트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여기 시험관에 넣은 이 혼합물을요, 스포이트를 활용해서 밀도가 작은 액체를 이렇게 빼내주시면 두 액체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어떤 고체 혼합물이었던 거냐면, 좋은 벽시와 쭉정이가 섞여 있었던 혼합물인 거예요. 우리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벽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쭉정이는 필요가 없고 좋은 벽시만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이 쭉정이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좋은 벽시와 쭉정이 혼합물을 소금물에다 넣었더니 쭉정이는 어떻게 됐어요?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밀도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 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벽시는 그 안에 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아, 그럼 우리 밀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물 위에 떠 있는 쭉정이는 밀도가 가장 어떨까요? 작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쭉정이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리고 무엇의 밀도가? 좋은 벽시의 밀도가 가장 컸겠구나. 밀도차를 이용해서 지금 고체 혼합물을 분리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때도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소금물이 이 좋은 벽시나 쭉정이를 녹이면 소금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탕이랑 소금을 팍 섞었어요. 그래서 설탕과 소금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을 사용했다면 소금과 설탕을 이처럼 분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조건은요.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밀도가 두 고체의 어떠한 액체 속에서 밀도가 그두 고체의 어떤 중간인 액체 속에 물질을 넣으면 이처럼 밀도가 작은 건 위로 뜨고 밀도가 큰건 아래로 가라앉아서 위에 뜬걸 걷어내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분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읽어보면요.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재결정 방법으로 순수한 물질을 얻는 것이 바로 천일염에서 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소금인데요. 이 천일염 안에는 흙이나 먼지가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순수한 소금을 얻고 싶어서 흙이나 먼지를 걸러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천일염을 물에다 녹입니다. 물에다 다 녹인 다음에 걸음 장치에 이 소금물을 걸러주면요. 물에 녹지 않은 흙이나 먼지가 걸러질 거고요. 밑에 내려오는 소금물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순수한 소금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온 소금물에 물을 증발시키면 그 전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재결정 방법은요, 선생님이 교재에 나온 필수 탐구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에 나오는 필수 탐구 내용이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이고요. 40도씨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과 황산구리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여요. 즉, 질산칼륨 60g에 아주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들어간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일에 비커를 담가 냉각합니다. 즉, 온도를 낮추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걸음 장치를 설치하고 과정일의 용액을 걸음 종이로 걸러 석출된 물질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용해도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석출된 물질을 지금 이 걸음 장치에 걸러주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40도씨 물 100g에 녹았던 질산칼륨은 60g이었어요. 그리고 황산구리투는 1g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음물이 담긴 수조에 이 비커를 넣으면서 몇 도씨로? 20도씨로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때 20도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살펴보았더니 32g이래요. 나는 아까 분명히 60g을 녹였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용질의 질량이 32g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차이에 해당하는 용질은 어떻게 될 거예요? 석출될 거예요. 왜? 녹지 못하니까. 32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니까. 그래서 60에서 32g을 빼준 얼마가 28g이 석출되겠구나. 그리고 이 28g은 무엇이에요? 질산칼륨이 석출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황산구리는요, 우리가 1g밖에 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도씨에서 황산구리는 20g이나 녹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 1g은 석출될 리가 없겠죠. 20g이나 녹을 수 있는데 1g밖에 안 녹으니까요. 그래서 석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걸음종이 위에 무엇만 걸러질 거예요? 석출된 질산칼륨만 걸러질 거고요. 그때 그 그람수는요, 60에서 용해도 32g을 뺀 얼마? 약 28g만 걸러지고, 나머지는 걸음종이를 통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용해도는요, 용해도 곡선이랑 항상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용해도 곡선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요, 질산칼륨의 40도일 때이 질산칼륨을 아까 얼마만큼? 60g만큼 넣었어요. 그런데 이 용액의 온도를 20도씨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용해도는 몇 g이에요? 32g입니다. 아까 60g을 넣었는데 32g밖에 녹지 못해요. 그러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28g은 고체로 석출되는구나라고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구리는요, 아까 1g밖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0도씨일 때는 20g이나 녹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1g은 석출되지 않겠죠. 우리가 용해도 곡선상에서도 우리 질산칼륨이 얼마나 석출되는지 계산해 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혼합물을 온도가 높은 용매에 녹인 후 냉각하여 순수한 고체를 얻는 이 방법.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물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물질을 냉각하여 액체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증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증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순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이 원유의 분리거든요. 이 원유의 분리 그림을 보면 어떤 하나의 탑이 있죠. 이 탑의 이름이 증류탑입니다. 즉, 증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물질을 원유에서 우리가 분리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류탑 보시면은요, 이 아래 부분이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이 가열되면 상대적으로 이 통의 구조가 위쪽은 온도가 낮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더 뜨겁다라고 통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원유를 점점점 가열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먼저 끌어나오냐라고 하면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끌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맨 위에는요, 석유가스가 가장 먼저 끌어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제일 먼저 끌어나와서 위로 가고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오겠구나. 이처럼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증류의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떤 도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도구의 이름은 소주꼬리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이렇게 맑은 소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거든요. 그러면 이 소주는 맑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술은 맑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혼합물은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 즉, 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주는요, 말 그대로 탁한 술이에요. 왜 탁한 술이냐면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걸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걸리 보시면 아래 이렇게 고체 물질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처럼 탁주를 우리가 액체 혼합물과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증류의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요, 이 탁주를 이렇게 끓입니다. 그러면 액체와 고체 중에 뭐가 먼저 끌어나올까요? 그렇죠. 액체가 끌어나오고요. 이게 술이다 보니까 주로 에탄올이 먼저 끌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끌어나온 액체 물질이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그 액체가요, 기체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기체였던 물질이 다시 찬물을 만나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다시 액화됩니다. 즉,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그 액화된 물질이 또르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된다. 고체와 액체 중이 액체가 주로 모인 술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어떤 물질이 여기 남아 있겠어요? 그렇죠. 고체 물질은 남아 있게 되고요. 그 고체랑 섞여 있던 어떤 기화된 액체 물질만 냉각하여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혼합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떤 액체냐면요. 여기 보이면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건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탄올과 물을 분리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실험 도구 보시면은요. 이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을 할 건데 그때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이 끓임 쪽의 역할은요. 갑자기 끓어넘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끓임 쪽을 넣어준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에탄올의 수용액을 가열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에탄올은요, 끓는 점이 약 78도씨 정도 되고요. 일기압에서 물은 대략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끓겠어요?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천천히 몇 도씩씩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인 에탄올이 주로 먼저 끓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화된 에탄올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찬물이 있네요. 기화된 에탄올, 주로 에탄올 성분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찬물이 되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액체는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액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읽어보면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액체가 주로 기화할까요? 그렇죠.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주로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여기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 정도 되면 우리 에탄올의 끓는 점에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옵니다. 주로예요. 사실은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도씨가 되면 그제서는 물이 끓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여기에는 에탄올이 주로 구성된 액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처럼 1단원에 배웠던 밀도, 용해도, 그리고 이렇게 끓는 점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다양하게 분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활용해서 문제를 하나씩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기초 탐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실험 기구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분별 깔때기였습니다. 분별 깔때기는요,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한 도구였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와 B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는데, 이 A와 B가 섞이게 되면은 이 분별 깔때기로 활용하여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네 둘이 섞여버리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었고요. 또 A와 B가 밀도 차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도 필요했습니다. 니은 읽어볼게요. B를 분리할 때 위쪽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원활하게 이 압력으로 눌러줌에 따라 액체가 잘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위에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B가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귿, 실험 기구의 아래쪽 끝부분을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해줘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은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A 상태의 질산칼륨 수용액 209g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용해도 곡선 많이 강조했었죠. 우리가 A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60도씨에서 우리가 지금 물 100g에 지금 얼마 녹아들어가 있어요, 질산칼륨이? 그렇죠. 109g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109g. 뭐가 질산칼륨이. 그런데요, 여러분들. 온도를 20도씨로 냉각할 거래요. 그러면 온도가 몇 도로? 20도씨로 뚝 떨어졌어요. 20도씨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 얼마예요? 32예요. 즉, 이 말은 32g밖에 못 녹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109g을 녹였는데 그중에 32g밖에 못 녹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고체로 석출돼야겠죠. 그래서 109에서 32 빼주면 얼마예요? 77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라고 합니다. 혼합물을 분리한 후에 A에는 에탄올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A 보면은요. 혼합물을 분리한 후, 이 말은 우리가 에탄올 수용액을 끓였을 때 먼저 분리되는 건 무엇이었어요? 먼저 끌어오르는. 즉, 우리가 끓는 점이 더 낮은 에탄올이 선생님이 B에 모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A에 주로 남은 물질은 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B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B에서 처음에 기체가 들어오겠지만 찬물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우리가 액체로 변하게 되겠죠. 이 장치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선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쉽게 먼저 끌어나오겠죠. 끓는 점 차이가 작으면 같이 끌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분리가 더 쉽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마지막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며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끌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다? 이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 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벌써 첫 번째 대단원 수업도 막을 내립니다. 우리 다음 3강에서는요, 두 번째 대단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와우! 화면에 있는 무늬하고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무늬하고 정말 정말 잘 어울린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단원평가입니다. 단원평가 첫 번째 시간. 예, 우리가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요라는 제목으로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자, 잘 배웠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단원평가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6학년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인물의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 이 공부를 하느라고 배웠던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단원 평가니까 단원 정리라고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배워왔나 머릿속에 한번 잘 복기해보고, 즉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글이 뭐였어요? 전기문이었어요. 지지직 전기가 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전기문. 네, 전기문. 전기문. 네. 위인들, 그렇죠?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의 그 삶을 잘 전달하는 그 글, 또는 뭐 책도 있어요. 위인전, 그러면 책이잖아? 그치? 예. 그런 전기문, 위인전, 네. 이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의병장 윤희순, 예. 윤희순, 어느 시대 사람이죠? 예, 조선 말 사람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아주 풍전등화, 그러니까 바람이 휘 몰아치는데 촛불이 깜빡깜빡거려. 예, 바로 그럴 때,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했어요. 자, 의병장 윤희순입니다. 이분은 특징이 뭐예요? 의병장인데 여자야. 보통 그 시대에 여자들이 활동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분은 여자였지만 의병장까지 된 분이에요. 자, 그분의 말, 그리고 행동, 말, 행동, 그리고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서 우리는 이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분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했습니다. 이분은 애국심이라든가 용기라든가 극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애국심. 어떻게 하면 이 안사람 의병가를 통해서 여자들의, 안사람들의 마음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구해볼까?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셨던 분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때는 정말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이분은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어떤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겠다라는 강인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앞에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리고 그때 상황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는 그 행동. 이걸 알면, 이 세 가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즉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병장 윤희수는 애국심과 용기와 극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거죠. 네, 어려움을 극복.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즉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정리했었고요. 책 깎는 소년 기억하시죠? 자, 이 책 깎는 소년도 어느 시대예요? 예,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우리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 다 알 거야. 조선 후기에 아주 인기 있었던, 네, 베스트셀러 뭐였어요? 예, 바로 소설이었죠. 고전소설이라고 하죠. 고전소설. 예. 자, 이 고전소설 하면은 뭐, 춘향전이라든가, 그치? 흥부전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예,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봤단 말이지. 그 책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예, 장호와 봉은. 물론, 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돼요. 자, 이 친구는 그럼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바로 추구하는 가치가 노력, 끈기, 책임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어때요? 나는 책판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책을 만들고 그걸로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돈, 물질적 가치, 효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로 여겼던 친구죠. 우리 교재에는 그 결말까지, 아주 최종 결말까지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 봉은이라는 친구는, 예,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책판을 깎아서 만들고 그것으로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책 깎는 소년을 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 장호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얘기할까? 아, 이거 미리 얘기하면 혹시 안 읽어보면 어떡하지? 아, 얘기해야겠다. 얘기하기로 마음먹고 들어왔어. 자, 이 봉은이가 나중에 정말 책판을 만듭니다.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요. 물론 우리 교재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이 책판이 사라졌어. 없어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손에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봉은이가 만들어 놓은 책판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 도와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누가 도와줬을까? 예, 안 가르쳐 주지.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아,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죠? 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한 사람은 여기에 가치를 두어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즉 무엇의 문제다? 이 가치라는 것은 무엇의 문제라고 했어요? 선택의 문제라고 했어요. 기억하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달라질 수 있다. 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캬,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든지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맘이야 막 이러지 마시고 어떤 걸 선택해야 결과가 좋을까? 예, 이 두 친구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이빙대 위에서 기억하시죠? 인물들이 추구한 가치를 자신의 삶과 관련 짓기가 우리 학습 목표였어요. 자, 이 친구가 둘 있었어요. 둘 다 자매죠. 언니, 동생. 예, 언니, 여동생. 예, 자매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랑 비교해 보는 거지. 나 자신하고. 그래, 나라면 버드리처럼 생각할까? 아니면 나루처럼 생각할까? 예, 이게 바로 자신의 삶과 관련 짓기예요. 나라면 난 버드리처럼 살 것 같아. 나는 나루처럼 살 것 같아. 이렇게. 자, 여기까지 들어가 보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네. 자, 그럼 인물이 처한 상황 뭐였어요? 버드리가 수영을 그만두고 무엇을 하겠다? 언니는 나 수영 안 할 거야, 나 다이빙 할 거야 라고 선언을

상태예요. 저는 다이빙을 할 것을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자, 이유가 있었어요. 언니, 왜 다이빙하는 건데? 물어보니까 나는 진짜 할 만큼 해봤어. 아주 그냥 엄청난 노력을 해봤어. 이 말이죠.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해봤어. 자, 그래서 이제 나의 결정에 아쉽지 않아. 그리고 너 그거 알아? 은근히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이 버들은 자신이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분야로 간 거죠. 자, 얘는 그걸 추구하는 친구야. 내가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그런데 나루는 좀 달랐어. 언니, 아니 7년 넘게 잘해놓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내 기록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한단 말이야? 난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다이빙도 힘들면 또 그만두겠네.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거죠. 뭐 그만두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기했죠. 전 시간에 나루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수영을 끝까지 하고 싶은데 언니처럼 이렇게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난 용납할 수 없어. 이제 이런 거였죠.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지문을 읽어가면서 이제 정리 싹 했으니까 다 풀어볼 수 있어. 그쵸? 자,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의병장 윤희순. 예, 그 글에 있는 것만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책 깎는 소년하고 다이빙대 위에서 읽어봅니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누구야? 예, 윤희순의 말이죠. 윤희순은 그 길로 뛰쳐나가 숯가마를 만들었다. 마을에 들르는 숯장수한테 숯을 구워서 팔기로 한 것이다. 자,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반집 며느리가 숯장사를 한다고 수군거렸어요. 자, 이때 시대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양반집 며느리 시대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역사 공부하니까 알 거예요. 어디 양반이 뭐 이런 거 있죠. 어디 양반이 뛰어다녀. 양반은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이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양반집의 며느리가 그냥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바느질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숯장수한테 숯을 구워서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냔 말이죠. 아니 양반집 며느리가 이게 할 일이야?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아유 그 집 며느리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하지만 윤희수는 어떻게 누군가 날 흉보고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야. 다른 사람이 야 이쪽으로 가 그럴까? 저쪽으로 가 그래요? 이런 사람보다 옆에서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네,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정말 네, 강한 사람이죠. 열심히 숯을 굽고 팔았어요. 그럼 아유 나 돈 많이 벌었다 하고 좋은 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의병 부대에 식량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이 시대 상황 보라 그랬죠? 시대 상황.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안 쉬워요. 지금 봐요. 지금 봐. 나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어. 이걸 가지고 부르유돋게 해야지. 쉽죠. 안 쉽다고? 물론 뭐 막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양반이. 어떻게 숯을 구워서 그것도 팔아서 게다가 어디에 의병부대에 식량을 사서 날랐다는 거지. 먹을 걸 들고 날랐다는 거예요. 자, 윤희수는 자신은 끼니 걸러가면서 밤낮 없이 숯을 구웠지만 혼자 힘으로 도저히 힘에 부쳤어요.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한없이 무거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나랑 같이 누군가 같이 하면 좀 덜 힘들잖아. 그런데 이런 일을 자기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했지만 혼자 하다 보면 외롭죠. 더 힘들죠. 자, 그래서 윤희수는 마침내 붓을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면. 저는 운동해요. 저는 뭐 놀러 가요. 그럴 것 같죠? 이분은 붓을 들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 어떤 노래냐?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워라. 저번에

했지? 그래서 내가 저 창피하다고 이러고 노래했지? 조금 두번 한다고 약간 뻔뻔해졌어요? 예. 이런 노래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예, 시대 상황이 드러나 보이는 말이 되겠죠? 외놈, 이 외가 뭘까요? 이 외는요,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진왜란 할 때, 왜? 일본이 란, 난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죠? 임진년에 왜란, 일본 사람들이 란, 난을 일으켰다 해서 임진왜란이에요. 그런데 일본 또는 일본인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낮잡아서, 낮잡자죠? 자, 낮잡다가 아니고, 네, 잡자예요. 낮잡아서, 만든 말입니다. 낮춤이에요. 예. 괜히 지웠네. 낮잡아서. 그러니까, 일본 분이시군요. 근데 이걸 굉장히 하대하고 낮잡아서, 외인이구나, 뭐, 아니면 외놈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우리 남자 아니고 여자지만, 우리 나라 사랑할 수 있어.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예, 이 말은, 우리도 독립운동할 수 있어. 우리도 의병 활동할 수 있어. 이 말이죠. 남녀가 유별한들, 남녀가 물론 다르지만, 이 나라 없이 남녀 구별해서 뭐해? 이 말이고요. 의병을 도와주자.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야. 우리 안사람, 안사람이 뭐라고요? 예, 집에 있는 아내들, 그렇죠? 아내, 예, 아, 우리 안사람입니다. 예, 나의 아내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말 뭐라고 했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 우리 바깥 양반이에요.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반대말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안사람 의병가라는 거고요. 이분이 자그마치 8곡을 만드셨어요. 이 의병가를. 대단하시죠? 지금으로 치면 아마 가요계의 혜성같이 나타난 작곡가, 뭐 작사가 이렇게 되겠죠? 예. 참 신기한 일이었다. 노래를 흥얼거리자 유니수는 그렇게 고단했던 몸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사라졌다. 빨리 사라졌어. 어떻게? 눈 녹듯이. 마치 노래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았다. 며칠 뒤 숲가마에 이른 유니수는 자신의 귀를 심했다. 숲꿈누니를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자신이 만든 안사람 의병가였고요. 아리랑 노래에 맞췄어요. 그래서 후렴구가 이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얼싸 배 띄워라 막 이래요. 네, 자 구성지게 불러요. 선생님처럼 잘못 부른 게 아니라 아주 잘 불렀다. 유니스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담비의 노래 솜씨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았고요. 유니스는 담비한테로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야, 너그 노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줄수 있겠어? 라고 합니다. 자, 유니스니 남몰래 의병부대에 식량을 보내기 위한 일은, 예, 그냥 찾아보면 되겠죠. 숫장사, 숯을 구워서 팔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정답으로, 인정. 유니스니 만든 노래 가사에서 아내를 예사롭게 또는 낮추어 부르는 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내를 예사롭게 그러니까 보통으로 이런 말이에요. 보통으로 뭘까요? 안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안 사람, 네, 안 사람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르랴 모를 소냐 뭐 이렇게. 자, 기억이 의미하는 것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거 뭐예요? 남녀 구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남녀가 구별한대 뭐 이런 거. 뭐 남녀 구별이 아니죠. 남녀 유별이죠. 선생님 오늘 저기 뭐야 지우개 두번 썼네. 남녀가 유별한대 이런 말이죠. 자, 남녀가 유별한데 이럴 때, 유교에서 또 썼었던 말이죠. 여자는 나라 사랑을 잘 모른다. 여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여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여자는 뭉쳐서 외놈을 쉽게 잡을 수 있다. 그래서 4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니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를 흥얼거리자 윤희수는 그렇게 고단했던 몸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참이 표현이 좋지요. 봄 햇살 어때요? 따뜻하잖아. 그치? 그 따뜻하니까 눈이 어떻게 녹겠어요? 녹아줄까 말아줄까 이러지 않죠? 사르르르 녹아요. 그쵸? 그 말은 자, 고단했던 나의 이 외로움과 힘듦이 어떻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라졌다는 뜻일까? 실제로

몸이 이렇게 녹았다는 뜻일까? 아,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셨지? 우리 선생님은? 네. 실제로 녹았을까? 아니면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고단함이 빠르게 사라졌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외워두세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외워두면은요,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글을 쓸 때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표현력이 좋아져요. 네. 자, 한번 외워봐. 봄 햇살에 눅 녹듯이 사라졌다. 너에 대한 나의 미움이 눅 녹듯이 사라졌어. 저걸 먹고 싶었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눅 녹듯이 사라졌어. 뭐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놓으시고, 어느 상황에든, 어느 글에든,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 단비와 윤희순의 관계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 경쟁자! 누가 먼저 노래를 부르나 봅시다. 누가 많이 노래를 만드나 봅시다. 아니죠. 서로 방해하는 인물. 이 노래가 퍼지지 않도록 하겠어. 이런 거 아니죠. 아무 관련 없는 인물.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드셨지? 이 문제 만드신 분은? 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물. 그래서 라가 되겠고요. 자, 경쟁자다. 서로 방해하는 인물이다.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갈등 관계라고 합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이다. 예,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야기를 읽을 때, 갈등이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두 인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충돌. 예, 충돌하는 관계. 서로 예뻐할 수가 없어. 경쟁하거나 서로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걸 우리는 갈등 관계라고 하고요. 이 갈이 재밌는 게 칡나무예요. 칡나무. 우리 칡차도 있잖아. 등은 뭘까요? 등나무. 얘네 뿌리가 어떻다고요? 얘네 뿌리가 곧고 그냥 튼튼해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꼬여서 막 나와. 이 뿌리들이 막 이런 게 막. 그러니까 뭐예요? 막 서로 엉겨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곧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막 싸움하듯이 엉겨 있다고. 그래서 갈등 관계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이것도 뭐예요?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예, 우리가 노래 잘못 불렀다가, 예, 일본, 뭐, 헌병이나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갈 수 있어요. 이게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고,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금세 차갑게 식을 판이었어요. 에이, 뭘 나라 사랑이야. 그냥 우리 하던 일이나 해. 뭐, 이렇게 될 판이었다.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겁니까? 여기, 외놈, 종, 다 시대 상황을 알려주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어울리겠죠? 자, 그래서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또다시 윤희순에게 쏠렸고요. 그 틈을 안 놓치고 곧장 말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면 우리 자식도 어떻게 돼요? 예, 일본 치하에.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렇게 물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말씀 잘 하시죠? 그러니 우리 여자들도 사내들을 도와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한 몫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한 몫. 한 몫. 요거 읽을 때는요. 여기. 요한 몫은 어렵지 않아. 오늘 지우개 세번 써요. 네. 기록이야. 자, 한 몫을, 네, 이렇게, 요렇게, 한 몫을, 네, 요렇게 읽으시면 돼요. 한 몫을, 이렇게, 예. 자, 거침없이 내뱉는 윤희순의 말에 여기저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틈에 누군가 구성진 목소리로,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담비였죠?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이 같이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뭐예요?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사람 의병대를 드디어 만들었다. 의병을 도와 나라를 구합시다. 맨 먼저 안사람 의병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 돈을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세요.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어린 하소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어떤 사람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노쇠, 구리,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밥그릇 이런 거 있지. 예, 그런 거막 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알. 예, 총알을 이런 걸로 만들 수

0: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가진 돈을 몽땅 내놓기도 했다. 그러니까 윤희순이 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기억의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알맞은 것.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 거가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죠. 이거 뭐예요? 아, 일본이 저렇게 강한데 우리가 다치면 어떡해?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니은의 말에 담긴 윤희순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한, 외놈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야. 뭐가? 그런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이랬어요. 자, 외놈들로부터 나라 지키기 위해 행동하자. 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종으로 살지 않기 위해 싸움을 피하자. 나는 도망간다. 이거였을까? 아니죠. 자, 그래서 승헌. 승헌, 잘못 이해했어. 승헌아, 정신 차려. 윤희순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무서워서, 말이 거침이 없어서, 안 사람 위병과 부르려고, 자신의 자식과 나라의 미래를 떠올려서. 이거죠? 네. 부모는 강합니다, 여러분. 네. 여자들이 나서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글에서 담비의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써봅시다. 윤희순의 말을 방해했다. 사람들의 갈등이 심해지게 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노래에 어떤 힘이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힘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만의 뭐 문화라고 하던데 떼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떼로 그냥 다 같이 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떼창. 예. 그거 다른 나라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합창 이런 건 있어. 근데 합창하고 떼창은 좀 다르죠. 네. 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이 담비의 노래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윤희순을 도와주는, 윤희순을 도와주고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비. 윤희순에게 본받고 싶은 점을 생각해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술형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평가에서 서술형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내 앞에 딱 떨어졌다면, 여기에서 뭐라고 쓰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힌트는요, 제일 좋은 것은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별표해야 돼. 자, 왜 그런지, 왜 별표해야 되는지 잘 봐. 우리 이 공부를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냥 재밌는 걸 읽으려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읽을 때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나의 삶과 한번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자가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에 맞는 것을 여기다가 써주는 친구가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위해 앞장서는 애국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 윤희순이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이 있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서술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물론 마음대로 쓸수 있지만 점수는 내가 장담 못해. 말 잘하는 걸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런 거. 노래를 잘 만드는 걸 본받고 싶네요. 뭐 이런 거. 그럼 조금 다르죠? 추구하는 가치와.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라면 문제 볼까요? 나라면 풀수 있는 문제. 실제 위인의 삶을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한 글을 무엇이라고 할까? 1번 논문, 2번 신문, 3번 지지직 전기문. 지지직 전기. 전기가 올 무렵 하나. 전기. 자, 라면 문제 여러분 답 써주시고요. 다음 시간 단원 평가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또 만나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확률에 대한 문제 계속 뒤로 풀어갈 겁니다. 자, 오늘의 구원픽은 두 문제입니다. 12번과 16번이고요. 자, 이 12번과 16번의 문제의 아이디어는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선생님 지금 계속해서 확률 얘기하는 단원에 고등학교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중인데 선생님 눈에는 아, 이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서 나올지가 막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12번, 여기 16번 둘 다 정말 확장성이 높은 그런 문제고 특별히 12번 같은 경우는 확률 단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단원이 있거든요. 네, 그 단원에서도 이항분포 뭐 이런 좀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는 단원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지금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들을 이해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됐죠? 좋았어. 그럼 이어서 9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요. 아, 그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20가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0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그랬을 때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를 생각하면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0까지 3의 배수가 6개가 있으니까 아 경우의 수 6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요. 20까지는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 2라서 특정 사건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8가지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두 개 중복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3의 배수이면서 7의 배수인 동시에 나타나는 게 바로 21이 처음이기 때문에 1부터 20까지에서는 공통인 공배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죠. 그렇다면 확률 P를 생각해봐 라는 건 20분의 8이고요. 약분해서 5분의 2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건 어때요? 순수하게 경우의 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그런 풀이입니다. 자, 근데 이제 확률적인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보죠. 확률을 구할 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개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을 생각할 때 경우의 수를 더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냈죠. 근데 확률에서도 그냥 덧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3의 배수를 뽑을 사건과 7의 배수를 뽑을 사건이 서로 중복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버려도 괜찮다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P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를 뽑을 확률 20분의 6에다가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를 뽑을 확률 20분의 2를 더해버리면 그게 바로 20분의 8,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를 뽑을 확률이다 생각할 수 있고 약분하면 5분의 2라는 동일한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자, 하얀색처럼 푼다면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해서 접근한 거고요. 노란색처럼 푼다면 A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확률끼리 더해버리겠다라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그런 방법이겠죠. 자, 어때? 괜찮아요? 좋아. 여기 있는 이 아이디어 잘 생각하시면 둘 중에 더 편한 걸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근데 추천은 어떤 거냐? 아래쪽 방법을 더 추천드려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게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아니라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이런 형태로 공약수가 1부터 20 사이에 존재하는 걸 물어보거든요. 예, 그럴 때는요. 위에 있는 것처럼 푸는 것보다 아래 있는 것처럼 풀어내는 게 훨씬 계산이 편리할 수 있어요. 아, 물론 근본적으로는 같은 계산이지만 이 아래쪽 생각이 더 편한 생각이다라는 건 나중에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풀이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10번 문제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이야기할 때 2A 플러스 B가 15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저거 부등식이죠. 등식이 아니지만
방정식이 아니지만 우리는 개수가 더 큰 A에 주목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걸 생각합시다. 그리고 식이 15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라는 숫자에 숫자를 대입하는데 큰 숫자부터 대입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괜찮습니까? 그럼 경우의 수를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우선은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할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졌다 이야기했으니까 6 곱하기 6, 36가지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게요. 보통 우리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small a라고 썼는데 a라는 문자 여기 이미 사용했으니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그냥 가볍게 한글로 표시하고 생각하죠. 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한번 찾아볼 텐데 한 번에 얼마 하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케이스를 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에 숫자 대입할 건데 그렇지, 주사위의 눈 중에서 큰 거부터 대입합시다. A가 6인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6인 경우 생각하면 12가 2A니까 B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식만 써놓아도 우리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3보다 크거나 같은 B는 3, 4, 5, 6, 4가지가 있는 거고 그때 A는 무조건 6이니까 6과 3, 6과 4, 6, 5, 6, 6까지 총 4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걸 다 나열에 쓰지 않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가 4가지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설의 풀이 보시면 이걸 일일이 다 나열에 써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어떤 내용들인지 보고 싶으신 친구들은 해설 풀이를 살짝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열에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A라는 숫자를 하나 줄여봐야겠죠? A가 5인 경우 생각해볼까요? A에 5 대입해요. 그럼 넘어가면서 B의 범위가 나타나죠? 그래, 10 빼버리면 되니까 B가 5 이상이다라는 거지. A가 5일 때 B는 5나 6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렇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해요. A가 4일 때 생각하죠. A가 4일 때는 8이잖아요. 넘어가요. 그럼 B의 범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B가 7 이상이다 하고 만들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전혀 문제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B가 7 이상이라면 주사위의 눈 1, 2, 3, 4, 5, 6이 저 조건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거에서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4가지와 2가지가 특정하게 저 2A 플러스 B가 15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죠. 이게 바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확률 P 계산해보면 36 중에서 6가지 경우 약분해서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지. 정답 몇 번? 1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10번이죠. 알만 합니까? 경우를 다 나열해서 쓴다면 훨씬 좀 불편한데 부등식을 부등식의 형태로 바꾸어서 경우의 개수만 세니까 훨씬 간편했죠. 자, 11번 문제 가볼게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5개의 구슬이 각각 들어있는 주머니가 2개 존재합니다. 그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는데 공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이번에는 합이 짝수다라고 얘기했어요.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어때요?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고요. 짝수와 짝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우, 홀수 더하기 홀수인 경우, 그래서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짝수 더하기 짝수가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로 또는으로 연결되어지니까 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그 확률은 어때야 돼? 더해줘야겠죠.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홀수와 홀수를 뽑을 확률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실수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보자. 첫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는 경우를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머니는 1, 2, 3, 4, 5라는 공이 있고, 홀수는 1, 3, 5, 3개가 있으니까, 홀수를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걸 더해버리는 실수를 해요. 더하면 됩니까? 안 돼.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왜 그래? 지금 첫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고, 그리고 연속해서 두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아내는 거니까요.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확률과 확률을 곱해주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선생님, 여기 더했는데요? 아니야. 이 더하기는 문제에서 합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홀수 더하기 홀수라는 뜻으로 선생님이 써놓은 거고요. 이거 안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요렇게 해도 괜찮잖아. 첫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 두 번째 주머니에서 홀수를 뽑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쵸? 많은 친구들이 홀수 더하기 홀수라고 경우의 수를 분류하면서 확률 계산할 때 나도 모르게 더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쓸때 홀수 더하기 홀수가 아니라 홀수, 콤마 홀수, 짝수 더하기 짝수가 아니라 짝수, 콤마 짝수라고 쓰면 혼돈이 좀 없겠지. 짝수와 짝수를 뽑아서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다라고 우리가 해석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짝수랑 짝수 뽑는 경우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주머니에서 짝수 뽑을 확률 5분의 2, 그리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 짝수 뽑을 확률 5분의 2.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두 개의 확률을 곱해 주어야겠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는 또 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확률 등장하지. 그럼 25분의 9에다가 25분의 4 더하는 거니까 25분의 1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문제의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실수하기에 딱 좋은 문제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 더해야 되는 것과 곱해야 되는 것,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유를 구별하면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2번. 자, 12번은 오늘의 구원 픽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읽어보고 도대체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번 나오는 거야? 라는 걸 발견해내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바로 생각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식으로 써서 계산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왜 식으로 써야지만 보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식으로 쓰는 게더 좋고요. 나중에 가면 이 개수들이 커지기 때문에 머리로 암산할 수 없습니다. 식으로 써서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을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문제의 구조, 고등학교에 그대로 등장하고요.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걸 확장시켜서 단원을 더 넘겨서 다른 단원에서도 이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럼 식으로 쓰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소영이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계단을 두칸 올라가고 뒷면이 나오면 한 칸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동전을 네번 던졌을 때 소영이가 처음보다 한칸 아래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동전을 네번 던졌대요. 그때 앞면이 몇번 나오고 뒷면이 몇번 나와야 한칸 아래에 있을까 모르겠죠. 그래서 식을 세우는 겁니다. 아,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 너를 X번 나타났다. 뒷면이 나타나는 횟수, 너를 4 빼기 X번이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Y번 나타났다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써도 상관없겠죠? 왜? 우리 동전을 총 4번 던졌으니까 X 플러스 Y가 4라는 식을 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x와 4 빼기 x로 써도 좋고 xy로 쓴 다음에 x 플러스 y가 4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랬을 때한칸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는 거 식을 이렇게 세워볼까?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만큼 두칸 올라가니까 우리 올라가는 걸 플러스라고 생각한다면 2x만큼 올라갔을 거야. 그런데 뒷면이 나오면 한칸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게 플러스였으니까 내려오는 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한다면 뒷면이 나타나는 횟수만큼 내려왔겠죠, 한 칸씩. 그래서 한칸 아래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돼요. 물론 이걸 y라고 쓰지 않은 친구들은 이 자리에 y 대신

대신에 4 빼기 x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요, 여기 x 플러스 y가 4다라는 식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통해서 y는 4 빼기 x라는 식 만들어내서 대입법 사용해가지고 연립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x에 빼기에 4 빼기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여지고 3x가 3이다, x는 1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x가 1이면 y는 얼마여야 해? 당연히 3이어야겠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앞면이 한 번, 뒷면이 세번 나와야 지금 문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지금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면의 횟수와 뒷면의 횟수를 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확률 계산해 볼까요? 전체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전체 경우는 동전을 네번 던져요. 첫 번째 던질 때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경우에. 두 번째 던질 때도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경우. 그 다음도 두 가지. 그 다음도 두 가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16가지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앞면 한 번, 뒷면 세 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A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이 경우의 수는요, 4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한번 앞면이 나오는 요게 언제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거나, 두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거나, 세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거나, 네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총네 가지밖에 없죠. 됐어요? 세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뒷면 나오고 세 번째 동전에서만 앞면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네 가지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확률 P 생각하시면 너는 16분의 4, 약분하면 4분의 1이더라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하고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뒤쪽 계산보다 앞에 있는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앞면이 한 번, 뒷면이 세 번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게더 중요하고요. 요걸 찾아내는 이 아이디어, 요게 나중에 가면 계속 사용되는 아이디어다라는 거죠. 할수 있겠지? 요 문제 매우 중요한 형태의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립방 정식으로 접근해도 좋고, 그냥 문자를 한꺼번에 y를 4 빼기 x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세아와 하은이가 함께 아침 운동을 하기로 했대요. 세아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7분의 6이고요. 하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4분의 3이래요. 두 사람이 함께 아침 운동을 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함께 아침 운동을 할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야? 두 사람 모두 약속을 지켜야겠죠. 세아도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하은이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확률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사건 A도 세아도 약속을 지키고 그 하은이도 약속을 지키는 사건. 그치? 그래서 7분의 6과 4분의 3이라는 확률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다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14분의 6이라고 우리 주어져 있는 확률 계산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14분의 9라고 우리 확률 계산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5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13번이었어요. 문제의 말뜻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할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확률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 세아도 약속을 지키고 하은이도 약속을 지키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의 확률은 곱해주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다음 문제 갑시다. 14번입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어느 지역에서 비가 내일 올 확률이 5분의 4고요. 모레 비가 올 확률은 6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과 모레 중에 하루만 비가 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얘기했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내일과 모레 중에서 비가 오면 동그라미, 비가 안 오면 X표로 표시해 보면 내일 비가 오고 모레 비가 안 오는 경우, 내일 비가 안 오고 모레 비가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내일과 모레 중 하루만 비가 올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확률을 구해서 두개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경우가 나누어졌으니까. 그럼 내일 비가 오고 모레 비가 오지 않을 확률 구해봅시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은 5분의 4이고 연속적으로 모레 비가 안 와야 된대요. 모레 비가 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그럼 모레 비가 안 올 확률은 6분의 5죠. 그래서 5분의 4 곱하기 6분의 5 하면 내일 비가 오고 모레 비가 오지 않을 확률입니다. 계산하시면요. 약분해서 30분의 20하고 이렇게 쓰여져요. 계산하면 30분의 20하고 쓰여집니다. 약분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약분을 했을 때 이 아래쪽에 나타나는 값과 덧셈하면 다시 통분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약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써놓을 겁니다. 그 다음, 내일은 비가 오지 않고 모레 비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4니까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모레 비가 올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얘기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값이 30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졌겠죠. 두 개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 만들어지니까 30분의 21,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7이라고 찾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1번을 정답이야 라고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14번 문제에서 만약 우리 처음 문제를 풀 때 약분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값을 3분의 2다라고 얘기했다면 어차피 30분의 1과 더하면서 다시 통분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아예 약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였어요. 자, 그럼 우리 1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15번 봅시다. 자, 세 사람의 생일이 모두 다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풀이는 우선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겁니다. 세 사람이 1년 365일 중에 하루를 골라서 생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65가지, 두 번째 사람도 365가지, 세 번째 사람도 365가지 하고 쓰여지면서 365 세 번 곱해준 게 전체 경우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특정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죠. 생일을 서로 다 다르게 결정할 방법 수를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사람이 생일을 결정하는 방법 수는 365일 중에 하루 아무렇게나 고르면 되고요.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생일만 피하면 되니까 364일 중에 하루를 고르면 되고요. 세 번째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의 생일을 피하면 되니까 363일 중에 하루를 고르면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생각하면 확률은 n분의 a야. 결국 분모 365를 세 번 곱해준 것 분에 분자는 365 곱하기 364 곱하기 363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약분 처리할게요. 약분해 주시면 확률은 365 곱하기 365분에 364 곱하기 363 하고 쓰여지면서 2번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선생님이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생각해 볼게요. 실은 두 번째 풀이 방법이 더 좋은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생일을 결정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결정할 사건의 확률들을 각각 구해서 곱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첫 번째 사람이 생일을 고를 확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1년 365일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생일이 겹치지 않게 생일을 고르는 확률을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내 생일은 그렇지 아무데나, 그렇지 골라도 다른 사람과 겹쳐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하고 첫 번째 사람의 생일을 결정할 확률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과 겹쳐지지 않도록 생일을 고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1이다라는 생각해야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생일을 다른 사람과 겹쳐지지 않을 확률을 생각해보면요. 365분의 364입니다. 첫 번째 사람 생일 그날만 빼면 되니까. 세 번째 사람은요. 두 사람의 생일만 제외하면 되니까 365분의 363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연속적으로 첫 번째 사람이 생일, 두 번째 사람의 생일, 세 번째 사람의 생일이 겹쳐지지 않도록 고를 확률을 곱해버리면 된다.
그럼 결국 동일한 정답 2번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경우의 수의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확률적인 입장으로 접근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풀어주면 15번 문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주머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X개와 파란 공이 6개가 들어있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때 이 주머니에서 빨간 공을 하나 꺼내고 다시 넣지 않았더니 빨간 공을 하나 꺼낼 확률이 5분의 2가 됐답니다. X값 구해봐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골라봤고요. 문자가 들어있는 형태로 확률을 계산시키는 게 고등학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잘 기억해두고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건 문제의 상황을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안에 빨간 공이 X개 있답니다. 자, 빨간 공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빨간 공들이 몇 개 존재해? X개 존재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빨간 공 X개 있어요. 자, 그리고 파란 공이 6개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파란색 분필 없으니까요. 파란색 공 6개는 우리 주황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모든 공의 개수는 몇 개냐면 X 플러스 6개다라는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문제의 초반 세팅이에요. 근데 실제로 확률을 구하는 건 어떤 거야? 이 주머니에서 빨간 공을 하나 꺼내고 다시 넣지 않았대요. 즉, 빨간 공이 하나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빨간 공의 개수가 X개가 아니라 몇 개야? X-1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전체 공의 개수도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X 더하기 5개가 전체 공의 개수야 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주머니에서 빨간 공 하나를 꺼낼 확률이 5분의 2랍니다.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공 X 플러스 5개 중에서 빨간 공이 X 마이너스 1개 있으니까 X 플러스 5분의 X 마이너스 1이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이고 그 값이 5분의 2다라고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자, 분수끼리 같으니까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진다라고 식 세웁시다. 자, 5X 마이너스 5가 2X 플러스 10이고요. 그렇다면 3X가 15가 되니까 X는 5라는 값을 딱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X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이거 공의 개수가 내가 눈으로 셀 수 있는 자연수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문자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어려워지거든요. 당황하지 않으라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강조하는 거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중에 자주 등장하게 될 때 그때 익숙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어땠어? 문자 X개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점점점 사용해서 쓰면서 우리 좀 형상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계산이 좀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7번 문제까지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17번 보자.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경기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봐라. 모든 경우는 경기력이 같다. 비기는 경우가 없다. 라고 얘기했네요. 경기력이 똑같으면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렇지. A가 우승을 한다. 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어때? A와 B가 시합을 해서 A가 이겨야 되죠. 어떤 확률로? 2분의 1의 확률로. 자, A가 이겨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결승전에 올라갈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승전에서 이쪽 어딘가에 팀이 올라왔을 때 A가 또 이겨야 우승을 하는 거겠죠. 여기에 어떤 팀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와서 A가 이길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렇지? 여기에서 또 A가 승리해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A는 두 번의 시합을 연속해서 이겨야 우승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의 확률로 우승을 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생각보다는 가벼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8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a nice bed.

0: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 뺨 속을 드립니다.

0: 하나
1: 호떡이
0: 뻥뻥 TV.
1: 오늘은 호떡이랑 병원 놀이를 할 거예요. 호떡아 두 남았다. 오 호떡아 호떡아 어디가? 우리 빵떡 TV 찍어야지.
2: 아 싫어. 나 놀이터 가서 놀 거야. 나가 놀 거야.
1: 안 돼. 할아버지가 오늘 미세먼지 심하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거기 좀 봐.
2: 아이, 나 나갈 거야. 나 나갈 거야.
1: 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 좋아. 그럼 이 누나랑 같이 나가자.
2: 정말?
1: 이 마스크 쓰고.
2: 아, 나 마스크 싫어. 마스크 답답하단 말이야. 마스크 싫어.
1: 호떡아, 할아버지가 마스크 써야 한다면서 들려주신 동화 기억 안 나?
2: 아, 마스크 꼭 쓰라고 들려주셨던 그 동화!
1: 아,
2: 기억 안 나.
1: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들려줄게.

0: 미세먼지가 뭔지? 옛날 옛날 콧바람 도령이 살았지.
1: 곳에 누룽지 박박 불고.
2: 아따, 우리 도련님 오늘 글 공부 열심히 하시네.
0: 매일매일 틈만 나면 시도 때도 없이 밖에 나가서
3: 어디 가세요? 진짜 대감 많이 마시면 진짜 큰일 난단게요.
1: 허허, 너는 말이야 이렇게 날이 좋은데 내가 방구석에서 글 공부만 하다가 늙어 죽어야지 속이 시원하겠느냐?
3: 아니 죽긴 누가 죽느냐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날씨 안 좋아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큰일 난단게요. 도련님, 도련님 어디 가요? 아, 마스크를 하고 가셔야지 도련님. 아유 도련님.
1: 아, 역시 바깥 공기는 다르단 말이야. 아 좋다 좋아. 아 좋다 좋아.
3: 아 도련님.
1: 아
3: 도련님.
1: 왜야?
3: 마스크 쓰셔야 된다고요.
1: 아우 싫다니까 그러네.
0: 미세먼지 가득한 콧바람을 쐬던 콧바람 도령은
3: 난다고요.
0: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
3: 진짜 어떡해요 우리 도련님.
4: 설마 미세먼지 때문에?
0: 그래 미세먼지.
4: 근데 누나 응? 미세먼지가 뭐야? 미세먼지가 뭔데?
0: 그게 그러니까 먼지 같은 건데.
4: 아이 먼지는 코털이 걸러주잖아.
0: 그렇지. 그니까. 아 그래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 필요한 건 바로
4: 바로
0: 짠.
4: 와, 어디 있었지? 완전 신기하다.
0: 미세먼지 딱지야. 미세먼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가 궁금할 땐 호기심 딱지를 이렇게 찍으라고 했어. 어? 코털 장군님?
4: 아유. 코털 장군님 무슨 걱정 있으세요?
5: 이게 다 콧바람 도령 때문이야. 그럼 미세먼지는 뭔지 콧바람 도령은 또 왜 쓰러졌는지 지금부터 알려주지.
1: 아 좋다. 아 좋다.
6: 콧물이 콧물이 콧물이 콧물이
7: 자 오늘은 새로운 적들이 나타났다. 바로 미세먼지.
6: 미세먼지?
7: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오염물질인 미세먼지는 아주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가 않지.
8: 얼마나 작습니까?
7: 오, 아주 좋은 질문이다. 자,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

0: 이게 바로 머리카락을 확대한 것이다.
1: 오.
0: 미세먼지는 이 머리카락보다 이만큼이나 작고 초미세먼지는 이만큼이나 이렇게 작지.
2: 머리카락보다 작은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0: 우리 코털군대는 나약하지 않다.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단 하나의 미세먼지도 놓치지 않는다. 알았노?
3: 예!
4: 우린 그날부터 쉬지 않고 미세먼지를 감시했어.
5: 미세.
6: 어, 몸속녀의 출발합니다. 이 깃발을 보고 잘 따라오세요.
5: 미세.

0: 더 이상 코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야? 좋은 동굴 이렇게 뜨고 다가다니? 어? 코털망 작동! 작동!
1: 어, 멈추세요. 이제는 저만 따라오세요.
2: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미세,
0: 동물 미세, 작동!
1: 어, 모두 피해!
3: 우린 너무 작아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지. 이제 진정한 몸속으로 들어가.

0: 어떡해요.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갔잖아요.
1: 어떡해, 어떡해. 이제 어떻게 되는 건데요?
2: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폐. 미세먼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폐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 결국 이렇게 쌓이게 돼. 폐 속의 미세먼지는 염증을 일으켜 다양한 폐 질환이 생기게 된단다.
1: 어떡해, 어떡해.
2: 이게 다가 아니야. 폐 속에 있는 미세먼지는 폐 속 혈관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 구석 퍼지게 되지.
3: 미세, 미세, 미세, 미세.
4: 이곳은 혈관. 앞으로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하게 될 길이 될 거예요.
5: 미세먼지 때문에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에는 다시 피떡이 생기는데 이 피떡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심장을 멈추기도 하고 또 뇌의 혈관을 막기도 하지. 미세먼지가 오래 쌓이면 치매에 걸릴 수도 있어요.
2: 미세먼지는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든단다. 꼭 명심하도록.
0: 미세먼지 무섭다.
1: 나 이제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절대로 안 나갈 거야.
0: 그래, 이제 잘 알았지?
1: 응. 근데 콧바람 도령은 어떻게 됐어? 혹시 설마 병에 걸려서?
0: 아니야. 다행히 병이 다 나았다고 해.
6: 하늘 천따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닭박을.
7: 아유, 대련님. 응? 아, 이렇게 앉아서 글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콧바람 좀 쐬고 막 놀고 그러세요.
6: 뭐라고? 너는 내가 미세먼지 잔뜩 마셔서 병 걸려가지고 죽어야지 네 속이 시원하겠느냐?
7: 아유, 마스크 쓰면 되죠, 요 마스크.
6: 마스크? 무슨 마스크?
7: 에휴, KF80 마스크를 쓰면 돼요, 도련님. 요게 미세먼지 80%를 막아준대요.
6: 어, 그래?
7: 야, 얼른 써.
6: 그럼 써야지. 써야지.
0: 콧바람 도령은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사용해서 병도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았대.
6: 아이고, 좋다.
1: 나도 이제부터는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갈 거야.
0: 그래, 그래. 자, 얼굴에 마스크를 착 밀착하고.
1: 또 잊지 말아야 할 건 마스크는 일회용.
0: 그래, 그래. 귀여운 내 동생. 그럼 누나가 이 미세먼지 닦지. 줄 줄 알았지?
1: 아, 나 진짜 누나가 이거.
0: 미세먼지가 얼마나 해로운지 맞추면 줄게.
1: 아, 좋아, 좋아.
0: 친구들도 맞춰봐. 미세먼지 작아.
1: 코로 들어오지.
0: 폐속 미세먼지.
1: 염증이 생겨.
0: 혈관 미세먼지.
1: 피떡이 생겨.
0: 우와, 잘한다.
1: 또또또.
0: 그럼 계속해볼까? 피떡 생기면
1: 심장이 스톱.
0: 뇌미세먼지.
1: 치매가 생겨.
0: 미세먼지 막자.
1: 마스크를 써요.
0: 우와. 자.
1: 우와, 미세먼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열심히 과학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조금 지겨워질 때쯤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요. 오늘은요, 조금 더 새롭게 국어 공부할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국어 그 중에서도 내용에 알맞게 띄어 읽기,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인데요. 내용에 알맞게 어떻게 띄어

읽을 수 있을까요? 또 문장의 짜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아하 주제 기억하면서 오늘의 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지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 학습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정우가 보낸 사연인데요. 그림부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보니까요, 아, 이 친구가 정우네요. 정우가 룰루랄라 친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요. 자, 정우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내 사연이 소개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생각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자, 보니까 스피커에서 이렇게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오늘은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이네요. 잘 들어주세요 하고 드디어 정우의 사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정우야, 학교 방송국에 사연 보냈어. 친구가 관심을 기울이죠? 잘 들어봐 하고 잔뜩 기대에 부푼 정우의 표정입니다. 자, 어떤 사연일까요? 기대되는데요.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학교 끝나고 서진이네 놀러 갔습니다. 서진이네 집에 도착해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하자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진이가 별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진이와 강아지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는 정우의 사연인데요. 어딘가 조금 이상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정우야, 별님이가 가발을 너에게 주었어. 가발이라는 것은요, 머리에 붙이거나 쓰는 가짜 머리카락인데요. 어?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우가요, 아니,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빠를 나에게 내밀었다고 쓴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상하네요. 사연 속 내용이랑 전혀 다릅니다.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민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가 아빠를 내밀었다. 이렇게 썼는데요. 띄어읽기를 잘못해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정우가 겪은 일을 생각하여 차례대로 번호를 쓰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자, 맨 처음에는 바로 3번이지요. 정우는요, 서진이네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했다. 이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3번을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 다음은 1번. 강아지가 정우를 보자 방으로 들어갔다이지요. 강아지 가방으로 이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겠지요. 정우가 인사하니까 강아지가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하고 들어가 버렸나 봐요. 따라서 1번이 두 번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서진이가 별님아라고 이름을 불러줘. 그러면 가까워질 수 있어. 4번이 세 번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민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다. 2번이 마지막 3번, 1번, 4번, 2번 순으로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읽기가 중요합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기억을 정우가 전달하려는 내용으로 고치기 위해서 띄어 읽어야 하는 곳을 한 군데 찾아 괄호 안에 이렇게 표시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이 조금 쉬어 읽을 때는요, 요렇게 표시하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을 때는요,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표시하는데요. 이 2번 문제에서는요, 요렇게 하나만 표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띄어 읽어야 하는 곳은요,

강아지 가방으로 이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뛰어있는 표시해주면 2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3번 문제 보죠.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1번. 글자나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자, 2번. 글의 내용을 바르게 파악해서 문장을 방금 해본 것처럼 알맞게 띄어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문제 풀어본 것처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가 맞고요. 이렇게 글을 활용해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때 주의할 점은요. 문장을 알맞게 띄어 읽는 것 말고도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글자나 낱말을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문제 만나보기 전에 자,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문장의 짜임을 한번 우리 배워보고 갈 건데요. 문장의 짜임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찌하다는요, 문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어찌하다. 입니다. 예를 들면 걷다, 앉다, 눕다, 먹다, 뛰다 이런 것이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어찌하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떠하다는 무엇이냐? 문장에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어떠하다입니다. 예를 들면 파랗다, 많다, 적다, 착하다, 예쁘다, 귀엽다. 이런 것이 바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어떠하다이지요. 어찌하다는 움직임, 어떠하다는 성질, 상태라는 것두 가지 꼭꼭꼭 기억하면서 우리 문장의 짜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문장의 짜임은요, 크게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입니다. 아까 어찌하다는요,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다. 어찌하다인데요. 이런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짜임 하나.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어떠하다를 이용해서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호는 행복합니다. 지호는 뭐 즐겁습니다. 이런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 두 번째, 그리고 문장의 짜임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내 생일입니다.처럼 이렇게 무엇이 무엇이다의 짜임 세 번째, 이렇게 문장의 짜임은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 그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띄어읽는 표시를 했잖아요. 띄어 읽을 때는요, 이렇게 누가 무엇이 뒤에서 한번 띄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읽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누가 무엇이 뒤에 문장이 너무 길다, 그렇다면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띄어 읽으면 된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과 함께 같이 한번 관련 문제도 만나보자고요. 자, 문장의 짜임 세 가지 기억하면서 우리 이 문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호와 나비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단원 학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글을 읽고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문장의 짜임이네요.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바로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이지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하다. 자, 바람은 시원합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문장의 짜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지호는 공원에 있는 꽃밭에 도착합니다.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무엇이 어찌하다 움직임이죠.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닌다. 지호야, 나비가 신기하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어찌하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란 나비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지호는 나비를 보며 손을 뻗습니다. 할아버지, 나비도 봄하늘이 좋은가 봐요. 지호가 말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십니다. 햇볕이 따뜻합니다. 지호는 행복합니다. 라는 지호와 나비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요, 햇볕이 따뜻합니다. 입니다. 이것은요, 문장의 짜임을 생각해 보면 햇볕이 무엇이 해당하고요, 어떠하다, 성질이나 상태, 따뜻합니다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따뜻합니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아까 예시에도 있었지요. 이것은요, 무엇이 오늘은? 오늘은 무엇이다? 일요일입니다. 적어줄게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문장의 짜임, 이렇게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4번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구분해서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먼저 어찌하다는요, 여기 나와 있지요.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찌하다. 다음 두 번째, 어떠하다는요, 성질이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죠. 막다, 많다, 걷다, 날다, 끄덕이다, 시원하다. 여기서 움직임과 관련되는 낱말은요, 바로 걷다, 걷다. 다음 날다, 날다. 다음은요, 끄덕이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과 관련한 어찌하다이지요. 따라서 1번에다가 걷다 적어주겠습니다. 걷다, 날다. 다음, 끄덕이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끄덕이다. 다음, 그렇다면 어떠하다는요, 바로 막다. 맑은 하늘 막다. 다음, 많다. 많다, 적다. 다음, 시원하다, 덥다. 시원하다. 이것이 바로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이지요. 막다, 많다, 시원하다. 세 가지를 골라 적어주면 이렇게 구분해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지요?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의 차이 말입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호가 말합니다와 짜임이 같은 문장 묻고 있는데요. 자, 문장의 짜임은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그리고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호가 말합니다는요, 지호가 말하는 거잖아요.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와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선택지 1번과 5번까지 중에서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하늘은 파랗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성질 상태와 관련이 있고요.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자, 2번. 바람은 시원해요. 이것도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3번. 지호는 행복합니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4번. 공원에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역시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이고요. 5번. 꽃밭에는 나비가 날아다닙니다. 꽃밭에는

나비가 누가 무엇이 날아다녀요? 움직임,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이기 때문에 바로 지호가 말합니다처럼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와 같은 문장의 짜임이지요. 따라서 6번에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단호라는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자, 다음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호를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뒤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호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단오날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 풍속과 습관이 있습니다. 라는 가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렇게 단오를 중요한 명절로 여기고 또 어떤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는지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자, 다음 문단 한번 볼까요? 자,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음력이라고 하면요, 달이 지구 주위를 돌잖아요. 그것을 한달 주기로 삼아 만든 달력을 음력이라고 합니다. 자, 음력 5월 5일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창포, 식물의 이름인데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에 얽힌 여러 가지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것을 믿었고 어떤 머리를 어디다 감았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이 나 문단에 나와 있네요. 자, 7번의 단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은요. 단호는 음력 5월 5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 문단 첫 번째 나와 있죠. 첫 번째 문장에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문장의 짜임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에요. 2번, 단오에는 부채를 주고받는다. 부채, 부채, 여기 있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3번, 단오에는 창포, 창포 여기 있었잖아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다고 했어요. 4번, 이 모내기를 잘하기 위해 단오날 풍습이 생긴 것이 아니라 모내기를 하고 난 뒤에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중요한 명절로 생각했다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지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단오날에 부채를 주고받는 풍습에 담긴 뜻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부채 부채 어디 있었나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낱말의 앞뒤 문장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부채를 주고받았다라고 나와 있지요. 따라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선택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풍년이 들라는 뜻, 2번 벼가 잘 자라라라는 뜻, 3번 나쁜 기운을 없애라는 뜻, 4번 더위를 잘 이겨내라는 뜻, 바로 이거네요. 자, 5번 단오날을 즐겁게 보내라는 뜻, 따라서 부채를 주고받는 풍습에 담긴 뜻은 바로 4번 더위를 잘 이겨내라는 뜻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아까 우리 배웠던 문장의 짜임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음 문장을 짜임에 따라 나누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잘 봐야겠지요.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누가 무엇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의 날씨는 이것이 바로 누가 무엇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나라의 날씨는 까지가 누가 무엇에 해당하지요. 자, 그리고요.
읽을 때는요, 이 누가 무엇이 뒷부분을 조금 쉬어 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날씨는 쉬고 점점 더워집니다. 바로 이 점점 더워집니다가 바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이지요. 따라서 2번에 해당하는요, 이렇게 한번 보고 그대로 적어 볼게요. 점점, 점점, 더워. 점점 더워집니다.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의 짜임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풀어보죠. 단오날 풍습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찾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 여러 가지 단오날 풍습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마음은 바로 무엇인가요? 건강을 바라기도 하고요. 또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풍년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풍년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볼게요.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풍년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다음 문단인데요. 단오날에 먹는 음식으로는요, 수리추떡과 앵두화채가 있습니다. 자, 수리추떡은 수레바퀴 모양과 닮았습니다. 앵두화채는 수리추떡과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사람들은 앵두로 시원한 화채는요, 뭐 꿀이나 오미자를 탄 물에다가 시원하게 해서 과일을 타서 먹는 그런 음료를 말하는데요. 이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원한 앵두 화채를 마시며 여름철 피로를 풀었습니다. 단오날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라 문단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다양한 놀이도 즐겼습니다. 어떤 놀이를 즐겼을까요? 남자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 대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씨름 대회 우승자를 천하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들은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어떤 놀이를 즐겼는지 라 문단에 나와 있고요. 자, 마 문단입니다. 단오날 풍습에는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대요. 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자,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단오날의 풍습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수레바퀴를 닮은 수리치떡을 먹는다. 나와 있지요. 맞고요. 2번. 앵두로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습니다. 나와 있고요. 3번.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대회를 한다. 나와 있습니다. 4번. 씨름대회 우승자를 천하장사라고 부른다. 역시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5번. 여자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대회를 구경한다가 아니라 여자들은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을 보고 짜임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문장의 짜임 보니까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찌하다는요, 움직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누가 무엇이 아이들이 어찌하다라는 문장의 짜임 완성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뭘 하고 있나? 자, 아이들이요, 삼삼오오 모여서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는 연을 보고 있지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아이들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보고 적어 보세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연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
아이들의 옷이 빨갛다는요. 아이들의 옷이 빨갛다는요. 빨갛다.

0: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찌하다가 아니라 어떠하다이잖아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어찌하다이고요, 누가 무엇이가 아이들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3번 문제 만나볼까요? 자, 기억을 문장의 짜임에 따라 소리내어 읽으려고 합니다. 알맞게 표시한 친구 누구인지 찾아봐라 라는 13번 문제인데요. 자, 기억의 문장을 혜린이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보죠. 단온날 풍습에는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 읽었고요. 자, 수진이는요, 단온날 풍습에는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읽었는데요. 누가 바르게 표시했을까요? 자,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알맞게 띄어 읽을 때는요, 누가 무엇을 찾아서 그 뒤를 띄어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단오날 풍습에는 누가 무엇이 요 뒤에 한번 띄어 읽고요. 그 뒤를 보니까요, 굉장히 길죠.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이럴 때는요,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띄어 읽어주면 됩니다.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처럼 말이죠. 따라서 바르게 표시한 친구는요, 혜린이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문제의 정답은 혜린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착착착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기 위해 글을 읽고 쓸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둘. 문장의 짜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 속의 정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신나고 즐겁게 또 국어 공부해 보았나요?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또 신나게 국어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보러 올 테니까요. 다음에도 함께해요. 모두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들 풀어오고 있는 중이었죠. 조금 깊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9번과 11번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면서 좀 깊은 얘기 해볼 겁니다. 문제를 풀고 답을 구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얘기를 한번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문제 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9번 문제부터 풀어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를 놓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문제를 풀고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그래. 그러면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 ABC를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길이가 10cm가 된다. 선분 AC와 선분 AB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주 사소하게 각이 똑같다라는 조건을 툭 던졌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조건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밖에 없냐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밖에 없어. 조금 더 갔다면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요,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계산하는 거,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요구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기 선분 AP를 연결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삼각형 ABP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ACP의 넓이를 더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게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때 정말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쉬운 문제는 선분 AP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선분 AP가 연결이 안 되어져 있고 이렇게 투명하게 비워져 있으면 우리가 직접 선을 그려서 나누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꽤나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생각한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밑변의 길이 10cm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높이 활용해서 문제 구해낼 수 있겠다. 현재 여기 있는 삼각형, 왼쪽 삼각형의 넓이 생각해보면 너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 하고 쓸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생각한다면 너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6 하고 쓸수 있어서 넓이가 구해지겠죠. 10에다가 30 더해주면 우리 넓이는 4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 요렇게 문제를 풀어내고 그냥 끝나도 뭐 충분히 많은 공부를 했을 텐데, 우리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면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여기 있는 선분 AB를 밑변으로 하면서 점 C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점을 수선의 발을 H라고 얘기했을 때, CH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여기서 C부터 H까지 이 길이 몇 센티미터가 돼야 돼? 8cm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넓이가 40이 나타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좋아. 이 조건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제에서 넓이에 관한 이야기를 숨기고 싶을 때, 문제에 쓰여져 있는 이 글로 어떤 얘기를 쓰냐면, 점 C에서 선분 AB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8cm다라는 조건을 그림에 표시하지 않고 글로 써주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요, 점과 이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8cm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나중에 학년이 좀 올라가면.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 길이 조건을 가르쳐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선분 DP의 길이와 선분 EP의 길이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의 비율이 1대 3이다라고 비율을 주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가르쳐 주는데 이 넓이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다가
C에서부터 AB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이 거리가 8cm다라는 조건을 문제에 숨겨준다 이거죠. 그랬을 때요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형태의 문제, 혹은 왼쪽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똑같은 숫자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지만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9번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삼각형의 넓이를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확장

풀리면서 문제 보자. 자,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종이를 선분 AB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더니, 자, 폭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여기 위아래 직선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준 거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접기 전과 접은 후의 각, 이렇게 접혔을 테니까 각의 크기가 같을 거야 라는 생각 해야 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리고 또 평행인 두 개의 선이 있으니까 엇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이쪽의 엇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해 각 BAC와 각 ABC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선분 CA의 길이와 선분 CB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면서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선분 BC의 길이가 선분 AC의 길이로 그대로 옮겨가면서 선분 AC의 길이가 5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을 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거 정답을 쓰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 중간의 과정들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었죠. 종이 접기 문제 항상 세 가지 생각한다. 그래, 접기 전과 접은 똑같아. 엇각 생각하면 이등변 삼각형 눈에 보여야 돼 라는 거였었죠. 요 얘기들 정리하면 10번 문제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쉽게 답 써볼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가볼 텐데요. 이 11번 문제도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각을 많이 가르쳐주지 않고요.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꽤나 난이도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림 자체도 조금 낯설어 보일 수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림이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에 가면 다시 등장하게 될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 문제 자체도 중요하고 이 그림에 대한 익숙함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해 본 문제입니다. 천천히 문제 읽으면서 문제 분석하죠. 자,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 두 개다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숨겨주고 있어요. 괜찮죠? 자, 그리고 각 B의 이등분선과 각 C의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B의 이등분선이 있고요. 각 C의 외곽이 존재하는데 그 외곽의 이등분선이 존재하죠. 자, 그랬을 때 이때 각 BDC의 크기가 30도일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요 각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각 A를 더하면 X표 두 개가 된다라는 식 떠올려 볼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각 AC라는 각, 즉 X표 두 개라는 각, 그건요, 외곽이고요.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으니까 각 A와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한 게 더한 것과 같아진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X표 각 두 개를 더한 것이 동그라미 각 두 개를 더한 거에다가 각 A를 더해준 거야 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동그라미와 X표에 관련된 무언가 조건식들을 좀 끌어낸다면 이 식을 가지고 동그라미와 X의 값을 구하고 내가 찾고 싶어하는 각의 크기 찾아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동그라미랑 X에 관련된 모든 조건들 다 끌어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요 평각 생각할 거예요. 각 BCE를 생각하죠. 이건 직선이니까 점 C에서 평각을 만들어내고요. 그렇다면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를 더한 게 180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X표 하나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라는 거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떠올리죠. 이 30도랑 각을 한번 연결 지어 볼 텐데 자 다음과 같은 각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 삼각형 BDC라는 삼각형 생각하죠. 이 삼각형 BDC에서 X표 하나가 외곽이 되는데요. 그 X표 하나는 이제 이웃하지 않는 두 개의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조건식 끌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X표 하나라는 각은요. 30도에다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각 A의 크기를 구해내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보시면 X표가

아, 30도에다 동그라미 더한 거니까, 여기 있는 X표라는 각이 의미하는 게 동그라미에다 30도 더한 거야? 그럼 90도는 뭐가 돼야 돼? 동그라미 두 개에다 30도 더해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동그라미에다 X 더한 게 90도인데, X가 30도에 동그라미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만 더 더해주면 90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 90도가 동그라미라는 각두 개에다가 30도 더 더해준 거다라는 식 세울 수 있어요. 보세요. 90도는 30도에 동그라미 두개 더한 거야? 그럼 동그라미 두 개가 60도야. 그럼 동그라미 하나가 몇 도야? 30도야라는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각의 크기가 30도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30도 더해준 게 X표니까요. X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는 60도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동그라미 X 다 구했으니까 뭐 A 구할 수 있겠지. 자, A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다음과 같은 조건식 만족시키니까 그대로 방정식으로 바꿔봅시다. 자, 60도 두개 더한 120도가 뭐랑 똑같아? 30도 두개 더한 거에다가 각 A 더해준 거하고 같애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A의 크기를 구하면 우리 A가 60도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죠. 어때? 접근 괜찮습니까? 조금 난이도 있어 보여요. 실제로 이걸 동그라미 X표로 쓰지 않고 각 A, B, C, A, B, D라고 이렇게 문자로 쓰기 시작하면 훨씬 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 각 표시하면서 동그라미와 X에 관련된 조건식 세 개를 끌어내고 이 조건식에서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동그라미와 X의 각의 크기를 구해내는 거. 요거 꽤나 난이도 있게 느껴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진짜 난감해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꼭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눈여겨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능하세요? 좋아. 선생님, 오늘 9번 문제와 이 11번 문제 열심히 강조해 보겠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다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A의 크기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 A라는 각 60도다라고 찾아낼 수 있었죠. 나중에 가면 이 그림이 다시 등장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게요, 나중에 가면요, 요두 개의 각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아, 요런 느낌이었구나라는 걸 가지고 식을 증명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식을 공식으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 문제 보시게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교육 과정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거지만 그림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 그림을 기억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점 D가 매우 특별한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점 D가 그럼 뭐냐라는 건데, 삼각형 ABC가 존재할 때, 삼각형 ABC에 내각의 2등분선과 외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죠? 그죠? 이게 방심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삼각형에는요, 내심, 외심뿐만 아니라 다섯 개의 심이 있어요. 오심이라고 부르는 건데,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방심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선분 AB를 연장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외각이 있는데, 그 외각의 2등분선이 동일한 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내각의 크기의 2등분선과 그 내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외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점을 우리가 방심이라고 불러주고요. 요게 방접원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렇게 연장선들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이 연장선 두 개와 삼각형의 한 변에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실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거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방심이라는 말 우리 교육과정에 등장하지 않겠지만 그냥 교양적인 측면에서 아, 삼각형에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우리가 배우는 거 말고도 다른 게두개더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수학에 관련된 여러 교양 서적들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삼각형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시간이 있거든요.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네,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그림이었어. 중요한 문제였어. 풀이 과정도 되게 중요해. 나중에 다시 등장할 거야. 라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12번 문제 보죠.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에 수직 2등분선 위에 있는 한점 P에서 선분 PA, PB를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 PAB가 2등변 삼각형임을 증명하는 거다. 자, 이때 알맞은 거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에서 PAM이라는 삼각형과 PBM이라는 삼각형을 살펴보고 싶대요.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걸 증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셔야죠. 아,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보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AM이랑 길이가 똑같은 선분이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AM이랑 길이가 같은 선분, BM이라고 문제의 그림에 표시되어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선분 BM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PMA와 PMB의 크기를 생각해 보는데, PMA라는 각이 직각, PMB라는 각도 직각이라는 거 지금 문제의 그림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아, 너 90도구나. 그래서 나에 들어가야 될 값은 90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하고 봤더니, PM이라는 선분은 왼쪽과 오른쪽 두 삼각형에서 공통으로 존재하고요. AM과 BM의 길이는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직각으로 같아진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아? 그럼 두 삼각형은 합동이야. SAS 합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아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좋아. 그래서 이런 증명 문제는 문제에서 바라보는 삼각형 바라봐야 되고, 문제에서 보라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네모칸 채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부터 다까지 알맞은 내용 전부 다 채워볼 수 있었습니다. 할수 있죠? 좋아요.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아, 오늘 여기까지 이 문제가, 연습 문제가 끝나고, 이 13번 말고 다음 페이지에, 다음 단원에 있는 연습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로 갑니다. 17페이지 연습 문제 1번 볼 건데, 이 17페이지 연습 문제부터는, 그렇지, 삼각형의 합동 조건, 특별히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씩 체크하고 갑시다. 자, 다음 두 직각 삼각형 ABC와 DEF가 서로 합동이 되는 조건이 아닌 걸 찾아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문제에서 준 조건은 직각 삼각형이다 라는 조건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나씩 적용하면서 합동이 되는지 봅시다. 자, 선분 AB와 DE의 길이가 같대요. 자, AB의 길이와 DE의 길이 같답니다. BC와 EF 같대요. 자, 여기 있는 BC의 길이와 EF의 길이 같대요. 어때?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각각 같아지니까 SAS 합동이더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기 2번 보자. AC와 DF의 길이가 같답니다. 자, AC의 길이와 DF의 길이가 같대요. 직각인데 빗변이 같아. 그럼 RHA나 RHS 쓸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죠. 그다음 조건 봤더니 AB와 DE의 길이가 같아요. 아, 나머지 한변 같아지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나머지 한 변마저 같아져. 그럼 RHS 합동이다 얘기할 수 있겠다. 자, 3번 보기 같은 경우는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각 A와 각 D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어요. 각 A와 각 D의 크기가 같답니다. 아, 빗변의 길이 같은 직각 삼각형이 나머지 각 하나가 같아지니까, 아, RHA 합동이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1, 2, 3번 전부 다두 삼각형 합동 조건 만족합니다. 자, 4번 보기 보자. 자, 4번은 선분 BC와 EF의 길이가 같대요. BC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답니다. 그리고 A와 D라는 각의 크기가 같대요. 아,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직각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각 하나도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180도라는 삼각형 네 각의 총합에서
동그라미와 직각 빼내면 우리 나머지 한 각 나오니까 아, 이거 세모가 하나의 각이 세모가 된다면 나머지도 똑같이 세모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지는 거니까 ASA 합동이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4번까지 전부 합동이 되니까 합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5번이다라고 정답 찾을 수 있을 거고, 5번이 왜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문제의 조건에서 각이 하나 갖다 주어져 있는데 또 5번에서 주어진 게 각이 똑같다라는 조건들만 주어져 있어요. 세 개의 각이 각각 같아지는 거, 이거 합동 조건 있어요? 없죠. AAA 합동 없습니다. 그렇죠? 합동이 되려면 변의 길이 하나는 무조건 같아진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5번은 합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합동 조건 만족시키지 않는 거 5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2번으로 가자. 다음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 ABC와 DEF에 대해서 물음에 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합동인 두 삼각형을 기호로 나타내 보래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 이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기호로 굳이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대응점의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합동 조건을 식으로 써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동식을.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게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우선 직각삼각형이에요. 둘다 직각이야. 거기에 빗변의 길이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 마저 같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 RHA 합동이구나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대응점들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각도 표시하죠. 너를 세모,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을 생각하기 위해서 ABC라는 점과 대응되는 걸 순서 그대로 써주셔야죠. 자, A는 직각, B는 동그라미, 그 다음은 세모. 직각, 동그라미, 세모 순서로 쓰겠네요. 그래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 순서로 써주면 되죠. F, D, E라는 순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F, D, E가 합동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기호 써주셔야죠. 됐나요? 선생님, 삼각형 FDE나 삼각형 DEF나 똑같은 삼각형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맞아. 하지만 합동을 기호로 쓸 때는 반드시 대응점의 순서를 맞추어 쓰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중학교 1학년 때도 중요했었으니까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도 당연히 그 규칙 만족시켜 주셔야 돼요. 됐지? 두 번째 문제 보자. x의 값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는 2x와 x 플러스 6이 대응변으로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2x가 x 플러스 6이랑 같아지고요. x의 값을 생각하면 x의 값은 6이다 라고 간단한 계산할 수 있겠죠. 정답은 6하고 써주시면 되는 게 우리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풀어봤는데, 2번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합동 조건들을 쓸, 합동식 합동인 삼각형을 기호로 쓸때 우리 대응점의 순서를 맞추지 못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덜어 있었을 거다.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가볼게요. 3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하고 AC의 길이가 10cm래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전부 다 10cm야. 그러면 AD의 길이는 7cm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요 전체의 길이가 10cm다라고 우리 표시해 놓을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점 M에서 AB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할 때, BD의 길이가 3cm일 때 AE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여기 AE 길이 구하래요. 그럼 왠지 7이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 느낌을 확정 지으려면 어때야 돼? 아래에 있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겠다. 자, 합동 조건 찾아보자.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줬으니까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아져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마저 같아지니까, 아, 요두 개의 삼각형은 RHA 합동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선분 DB의 길이가 선분 EC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너도 3cm네 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AE의 길이는 10에서 3 빼준다면, 그렇지, 7cm다 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괜찮니? 좋아요. 합동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답이 7 말고는 될수 없는데요? 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써 내려가는 연습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자.

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 선과 선분 BC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선분 AB의 길이 20cm, CD의 길이 5cm다.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선이 하나 그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매우 달라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로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를 AB라고 얘기했을 때 높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높이가 그려져 있지 않죠, 문제에서. 안 그려져 있으면 내가 직접 그려야 돼. 자, 뒤에서부터 수선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이야기한다면 DH의 길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죠. 저게 그려져 있으면 어렵지 않고요. 그려야 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럼 DH 길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CD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선생님, 두 개의 길이가 똑같은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앞에서 우리 여러 번 봤었던 삼각형의 합동 생각할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ADH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DC라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 건데, 이두 개의 삼각형은 AD를 빗변으로 공유하고 있는 직각 삼각형입니다.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빗변을 공유하니까 빗변의 길이 똑같고요. 거기에 각의 2등분 선이라는 조건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 같아지니까 무슨 합동? RHA 합동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AHD라는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이 합동이고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선분 DH의 길이가 선분 CD의 자, 선분 DH의 길이가 선분 DC의 길이하고 같아지게 되고요. 자, 이 길이가 5cm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게 되죠. 그렇다면 삼각형 ABD의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너 2분의 1 곱하기 밑변 20 곱하기 높이 5 하고 주어지니까 넓이는 50제곱cm다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겠죠. 자, 이선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4번 문제의 정답은 얼마? 50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9번 문제, 11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문제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들 했으니까 잘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제들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자, 이번 시간은요. 영역 통합 지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이 비문학 독해 1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영역 통합 지문 4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성도 좀 다르죠. 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지문에다가 문제들도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이제 비문학 독해 1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도 스스로 좀 다 풀어본 다음에 정리하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만날 두 개의 지문. 첫 번째 지문은 불국사의 내진 설계.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은 액션 페인팅과 엔트로피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배경 지식부터 키워보도록 하죠. 그랭이질. 그랭이 공법, 그랭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기법인 줄 알았어요. 뭔가 우리말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우리 고유의 기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제시된 그림에서 주춧돌과 나무 기둥이 만날 때 맞닿는 면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한쪽 부재를 다른 부재의 모양대로 깎아내는 일련의 작업을 그랭이질이라고 한다. 그랭이질은 부재가 서로 만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주춧돌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울 때뭐 이런 거죠. 주춧돌 모양에 맞춰 나무 기둥 아래를 깎아내는 것에서 볼수 있어. 돌을 쌓을 때도 그랭이질을 한대요. 쌓은 돌에서 그랭이질을 볼수 있는 것은 불국사 돌벽 석축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불국사 대웅전으로 오르는 자하문 전면의 돌벽은 자연석 위에 가공된 장대석을 올렸는데 자연석의 굴곡에 맞춰 장대석을 깎아낸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굴곡에 맞춰서 깎냐는 거지? 이런 식으로 깎습니다. 얘가 그랭이 칼이에요. 약간 지금 보는 거랑 뭐랑 비슷하냐면 컴퍼스. 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주춧돌의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랭이가 얘를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무 기둥의 밑에 그랭이선 보이죠? 이 주춧돌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남겠죠? 그랭이 칼이 지나가니까. 그럼 그대로 이렇게 깎는 거야, 나무 기둥을. 그러면 주춧돌의 그 울퉁불퉁한 모양대로 딱 깎이니까 쫙 맞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무 기둥뿐만이 아니라 돌을 쌓을 때도 이렇게 그랭이질을 했다는 건데, 사실 그 서양의 건축 기법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주춧돌 위에 나무 기둥을 이렇게 박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니? 그냥 간단히 생각할 때는 주춧돌을 이렇게 파겠죠. 이렇게 파. 나무 기둥 모양으로 파서 나무 기둥을 끼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서양의 건축 기법인데, 와, 실험을 해봤더니 그 서양의 건축 기법. 그리고 그랭이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축 기법. 지진에 뭐가 더 튼튼하냐? 이게 훨씬 더 튼튼하대요. 그래서 그랭이질은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처음 그 개발된 게 고구려 때고요. 우리 지문에서 이제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꽃 피운 내용이 나와요. 우리 조상의 지혜가 정말 또한 번. 우리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문 보겠습니다. 불국사의 내진 설계. 1문단은 불국사의 창건 목적이 나와 있는데, 때는 통일신라 때입니다. 8세기죠. 그 신라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국토를 완성하기 위해서. 불국토란 뭐냐면 부처가 있는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만든 절이 바로 이 불국사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불국사에서는 다보탑과 석가탑, 청운교와 백운교, 칠보교와 연화교 등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죠.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수학여행 항상 늘 경주. 그 불국사 앞에서 늘 단체 사진을 찍었죠. 저도 찍었고.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특히 대웅전으로 오르는 자하문 전면의 돌벽이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건축물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대요. 돌벽은 위층과 아래층으로 구분되는데 종축과 결구, 그랭이 기법 등에서 신라인들이 돌을 다루는 기법, 과학적 목적 등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질 내용에서 이런 그 기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종축과 결구, 그랭이 기법이 바로 돌벽에 구현된 건축 기법입니다. 이렇게 이문단 불국사의 건축과 특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어서 봅니다. 먼저 위층 돌벽에서는 종축, 결구 등 목조 건축적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종축이나 결구는 목조 건축적 기법이야.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대웅전으로 오르는 자하문 돌벽은 기둥을 세울 때긴 직사각형의 돌을 가로로 쌓지 않고 세로로 놓아서 만들었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림 여러분 참고할 수 있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게 종축이에요. 세로로 놓아서 만든다. 또한 여러 개의 긴 돌을 수미터 간격으로 위아래로 배치한 뒤 기둥 돌 끝부분에는 홈을 파 마치 나무에 홈을 파고 다른 나무를 연결해 끼워 맞추는 것처럼 긴 직사각형의 돌을 끼워 기둥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했어요. 그림 보시면 정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결구라고 합니다. 홈을 메워 종축을 연결하는 돌이 뭐냐면 동틀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동틀돌은 외부에 돌출되어 있어. 그래서 돌벽의 화려한 맛을 더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능적으로도 그렇지만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대강의 틀을 짠뒤 기둥들 사이에 자연석을 쌓고 그 안쪽에 흙으로 다져 돌벽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위층 돌벽의 건축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그럼 아래층 돌벽은 어떠냐? 돌을 쌓아 벽을 만드는데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랭이 기법. 아래층 돌벽은 지반을 평평하게 고르는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의 땅 그대로 울퉁불퉁하게 둔채 자연석인 큰 돌을 아래부터 쌓아 올라가면서 점차 위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작은 돌을 조합해서 채웠다고 합니다. 이게 아래층 돌벽의 벽 구성인데요. 그리고

돌병 맨 위쪽에 인공 석재인 장대석을 누르듯이 얹어서 완전하게 밀착을 시키는데, 이때 돌병 맨 윗돌의 모양에 따라 장대석의 일부분을 깎아내요. 그 자연석 모양에 따라서 깎아내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그랭이 기법. 아까 본 것처럼 그랭이 칼로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만큼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딱 붙이는 거죠. 그랭이 기법입니다. 자, 3문단 아래층 돌벽의 건축 기법인데요. 자, 이와 같은 그랭이 기법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종축 기법이나 그랭이 기법은 건축 미학적, 그러니까 건축은 사실 기술인데 아름다움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죠. 예뻐야 되잖아요, 건물이. 근데 그런 미학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불국사가 입지한 곳이 지진이 빈번한 활단층이라는 점도 고려됐대. 그러니까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인 거죠. 자, 불국사의 건축적 기법과 불국사 입지의 관계입니다. 그 동네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그왜몇년 전에 경주 지진 크게 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경주에 친인척분이 사세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를 막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더 걱정이 돼가지고 막 큰일 났다. 이거 난리 난거 아니냐 그랬는데 다저 같은 거죠. 이제 객지에 사는 친인척분들이 다 이제 놀라서 전화를 하는 바람에 통화량이 몰려서 전화가 잠깐 안 됐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이 담벼락 정도만 좀 무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주 지역은 지진이 빈번합니다. 지진이 나면 돌벽 안쪽에 채워진 흙의 압력으로 인해 기둥들이 바깥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종축과 결구는 어때? 기둥들을 짜맞추잖아요. 틈이 없게 짜맞춰. 해서 압력을 이겨내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축과 결구도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랭이 기법도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다. 자, 내진 설계, 지진을 견뎌낼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일이고,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그랭이 기법은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부분과 인공 석재 부분이 그랭이 질로 완전하게 밀착이 돼요. 그래서 지진의 수평 하중에 의한 충격에 강한 응력을 갖는데, 그래서 수평으로 흔들려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랭이 기법의 효과. 정말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죠. 아울러 자연석들 사이에는 조그만 틈이 있어 지진 에너지가 여기에서 상당히 소모되어 돌벽이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무려 여러분 8세기 때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조상의 지혜가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지? 자, 여기까지 5문단 불국사의 내진 설계 방법이고요. 마지막 6문단에서 불국사 돌벽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건축의 진정한 미, 아름다움을 보여줬다라고 하죠. 왜냐면 과학에 근거한 아름다움. 그냥 단순히 예쁜 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진 설계와 관련이 있으니 과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아, 정말 최고다. 이렇게 건축의 진정한 미를 보여줬다라고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문제 가볼게요. 스텝 3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어떻게 고를까 고민을 했는데 스텝 3 문제들에서 골라봤어요. 1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불국사의 건축 기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관련된 용어의 개념.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정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건축 기법과 관련된 용어로 뭐 나왔어요? 종축, 결구, 동틀돌, 그랭이 기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윗글에 대한 특징과 전혀 관련이 없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윗글의 A와 보기에 B를 비교한 내용 그랬는데 윗글의 A는 불국사의 내진 설계죠. 그랭이 기법을 포함한. 그죠? 그리고 B는 여기도 내진 설계인데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위치한 첨성대는 선덕여왕의 치세 기간에 세워졌다. 첨성대는 2016년에 일어났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성대가 지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로 1500여 년 전에 있었던 내진 설계를 꼽고 있다. 그러니까 첨성대, 너 지금 소름 돋았어. 첨성대에도 내진 설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뭘까? 첨성대가 지진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이유로 무엇보다 낮은 무게중심이 꼽힌다. 첨성대는 하부가 상부보다 직경이 더 길고 첨성대 안쪽 절반 가까이 흙과 돌이 채워져 있어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첨성대의 무게중심이 낮고 진동이 와도 오뚜기처럼 견디는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첨성대 아래쪽에 있는 2단 구조의 돌도 첨성대가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원인이야. 낮은 무게중심과 함께 2단 구조의 돌. 첨성대 아래쪽 지하 1.2m까지는 사각형으로, 그 아래 3m까지는 원형으로 돌이 채워져 있다. 이러한 2단 구조의 돌들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한 것이다. 또한 첨성대의 단면이 원형이고 석재를 접착시키지 않고 엇갈려 쌓은 것도 첨성대가 지진의 강한 이유에 해당한다. 4가지.
네 가지 이유, 그죠? 낮은 무게중심과 이단 구조의 돌과 단면이 원형이고 석재를 엇갈렸어 한 것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거 보죠. A와 B는 3단으로 쌓아 만든 돌의 구조? 둘다 3단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둘다 관련이 없어요. A와 B는 석재를 접착시키지 않고 엇갈려 쌓은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석재를 접착시키지 않고 엇갈려 쌓았다는 것은 B에 대한 설명이지 A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A는 석재의 단면이 원형이라는 것과 B는 기둥을 짜 맞추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했죠. 석재의 단면이 원형인 게 B고 기둥을 짜 맞추는 방식이 A예요. 그죠? A는 수평으로 흔들려도 어긋나지 않는 그랭이 기법. B는 무게중심이 낮은 것과 관계있다. 이 설명이 맞는 설명. 답은 4번입니다. A는 상부가 하부보다 직경이 더긴 구조적 특징과 B는 안쪽 절반 가까이 채운 흙이나 돌과 관계가 있겠군 하는데, 이 설명은 맞는데 A가 상부가 하부보다 직경이 더긴 구조적 특징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4번 문제예요. 요게 이제 불국사. 계단, 요 부분에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이 부분에서. 자, 가가 위층 돌벽이고 나가 아래층 돌벽입니다.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가에서, 위층 돌벽에서 긴 직사각형의 돌을 세로로 박은 것은 종축, 목적원축의 기법을 보여준다. 그래, 나와 있죠. 3문단 내용입니다. 가에서 자연석 안쪽으로 다져 넣은 흙은 지진이 났을 경우 기둥을 향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 그죠? 이 얘기가 5문단에 있습니다. 역시 있고, 아닌 걸 찾는 거죠. 가에서 동틀돌은 기둥으로 세운 긴 직사각형의 돌들을 결구하는 역할. 그죠? 그건 맞아요. 근데 기둥 사이에 자연석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군이라고 했는데, 3문단에 보시면, 긴 직사각형의 돌을 끼워 기둥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기술이 결구예요. 이때 홈을 메워 종축을 연결하는 돌이 동틀돌이다는 건 맞는데, 동틀돌은 외부에 돌출되어 돌벽에 화려한 맛을 더해준다라고만 했지, 이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오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답은 3번이 돼요. 넘어가 볼까요? 나에서 자연석 사이의 빈 공간들은 지진이 났을 경우 지진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그 얘기가 5문단에 있고, 나에서 자연석과 만나는 인공석재의 일부분을 깎아내어 매끄럽게 다듬어 밀착시킨 것에서 그랭이 기법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4문단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글, 먼저 시각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잭슨 폴록의 기법. 액션 페인팅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으로 있는데요. 보죠. 제시된 사진에서 잭슨 폴록은, 이 사람이 잭슨 폴록인가 봐요. 이분이. 커다란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바닥이죠. 통에 담긴 물감을 붓으로 찍어 캔버스에 물감을 흘리고 끼얹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캔버스를 세워놓고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분은 바닥에 놓고 그냥 물감을 뿌려버려요. 이처럼 회화적 관습을 과감하게 탈피한 기법을 드리핑이라고 하는데, 평론가 로젠버그는 잭슨 폴록의 이러한 기법에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이게 액션을 사용한다는 거지, 그림 그릴 때. 잭슨 폴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작품에 제목도 없어요. 번호만 매겨. 이와 같은 번호는 그림에 특별한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잖아요. 작가가 만드는데 그이 작품에는 아무런 창작 목적도 없고, 심지어 제목도 그래서 없어요. 자, 그래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잭슨 폴록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작품에 제목 없이 번호만 매겼다라고 해요. 자, 이와 같은 번호는 그림에 특별한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를 나타내며, 그래요.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잭슨 폴록만의 방법이죠. 그림에서 색깔이 뒤섞인 부분일수록, 그치? 막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물감이 여러 번 찍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은 섞이겠지? 물감이 섞여서 중첩이 이루어진 정도가 크다고 할수 있다. 그렇겠죠. 자, 이와 관련한 글 내용 보겠습니다. 액션 페인팅과 엔트로피예요. 추상 표현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에 반대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화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회화 사조이다. 추상표현주의는 전쟁을 일으키게 했던 이성에 반대하여 개인의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다. 추상표현주의가 표현하려는 세계입니다. 1차 대전 때도 그랬다고 했는데, 2차 대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결국은 전쟁이네. 어? 그 결과 그냥 전쟁일 뿐이네. 이성하고 합리성이라는 게뭐 중요해? 의미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어떤 뭐 그런 질서나 뭐 계산에서 만들어진 형태, 이런 걸다 거부합니다.
싹다 거부하고 그냥 감정에 본능에 충실한 그냥 무의식을 강조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추상 표현주의인 거죠. 그래서 근원적이고 자유로운 무의식 세계를 표현한다. 자, 1분단 추상 표현주의가 표현하려는 세계에 대한 내용이죠. 이어서 봅니다.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가 우리 앞서 봤던 그 잭슨 폴록이에요. 회화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회화적 관습을 탈피합니다.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왜 담아라는 거죠. 화폭을 바닥에 놓고 막대기나 에나멜 페인트, 레커 등으로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드립이 뭐예요? 떨어뜨린다는 거죠. 드리핑 기법. 방법을 통해서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대요. 이게 바로 잭슨 폴록의 기법입니다. 폴록은 그의 그림이 애초부터 어떤 의도나 주제 없이 그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목 없이 그냥 변호만 매겼어요. 화자의 감정과 본능을 그냥 추상의 방법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합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물감을 흘리고 끼얹고 튀기며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폴록의 기법. 바로 그래서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평론가 로젠버그가 액션 페인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그래서 액션 페인팅이 바로 제목에도 있죠.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자, 이 문단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방식은 물감이 번지는 범위, 속도를 통한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효과. 참, 꿈보다 해몽이 좋다. 우리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냥 뿌렸을 뿐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 물감이 번지는 범위, 속도를 통한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겹친다는 거예요. 그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반을 둔 효과를 설명하고 있네요. 캔버스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다른 물감을 또 떨어뜨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물감은 처음에 떨어진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퍼져나가죠. 섞여요. 진하게 됩니다. 물감이 퍼져나가는 방향과 속도는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복잡하죠. 이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입자의 밀도 혹은 농도 분포의 차이가 날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확산 속도는 빨라진대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혹시 배웠다면 확산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부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확산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잭슨 폴록은 물감의 확산 현상 자체를 그대로 채색에 활용을 한 셈인 거지 뭐 그치. 그냥 뿌리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확산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물질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효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무질서하게 움직인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현상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3분단 액션 페인팅 기법의 효과인데요. 자, 자연계에서 물질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우리는 그 무질서하게 움직여요. 이걸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중심화된 제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물질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는 진행을 못해요. 엔트로피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이며 무질서한 상태로 증가하기만 한대요. 자, 비가역적이다라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도 뜻이 나와 있어요. 주위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어렵고 비가역적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다시 본 뒤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성격.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컵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툭 쳐가지고 물을 쏟았어. 이거 다시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으면 가역 반응이에요. 근데 돌릴 수가 없죠. 이게 비가역입니다. 자연계 존재하는 물질은 다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간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예요. 재현이나 복제가 불가능한 엔트로피의 특성입니다. 잭슨 폴록의 페인팅 기법은 이러한 엔트로피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간대. 그가 그림을 그릴수록 캔버스는 점점 무질서해진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물감을 계속 뿌리기만 하니까 정신이 없어지는,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엔트로피를 가지고 온 거야. 참, 해석을 하신 분이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션 페인팅 기법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발견해냈어요. 반영된 엔트로피의 법칙이다. 자, 사실 뉴턴 시대의 고전 물리학에서는 질량을 가는 물체의 처음 위치와 속도가 정해지면 그후 위치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결정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을 이렇게 들고 있어. 요 위치에서 요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으로 던져. 이만큼의 속도로 던지면 정확히 1초 뒤, 2초 뒤, 3초 뒤에 이 공이 어느 위치에 어느 만큼의 힘으로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정확하게 계산을 했으면 알수 있다. 이게 뉴턴 시대의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미래가 결정돼 있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뉴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많은 현상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분은 맞는데 어떤 거는 아닌 게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엔트로피 이론이 등장하게 돼요. 자, 봅시다. 뉴턴 이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이름도 너무 멋있어. 불확정성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하대. 위치와 속도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고 한게 결정론적이잖아요. 하이젠베르크 뭐라고 했냐면 절대 알수 없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전자의 위치를 알잖아? 그럼 속도를 알 수가 없어. 운동량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반대로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하잖아? 위치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냐? 관찰해야 한다. 관찰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추론은 불가능하며 확률론적인 추론만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확률로서 존재한다. 이게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이고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누가 제일 싫어했냐면 아인슈타인 제일 싫어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솔베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라고 했지만 뭐 양자역학이 맞죠. 우리는 지금 양자역학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걸요. 어쨌든 그래요. 엔트로피는 이러한 관점에서 탄생한 개념입니다. 엔트로피가 작으면 질서 정연한 상태, 엔트로피가 크면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엔트로피 이론의 핵심 개념인데, 핵심 내용인데, 그 자연계에서 물질은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만 간다라는 거죠. 애초 재현할 의도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으려 하며 복제도 불가능한 잭슨 폴록의 무질서한 그림. 그렇죠. 바로 엔트로피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라면서 잭슨 폴록의 그림과 엔트로피 현상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엔트로피까지. 자연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볼게요. 스텝 3,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답은 2번이죠. 특정 미술 기법. 뭐야? 액션 페인팅이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물리학적인 개념, 뭐예요? 엔트로피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3번 볼게요. 잭슨 폴록에 대해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비판한 내용 그랬어요. 보기. 인상주의입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근대 미술의 한 경향이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물의 고유색을 부정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늘 무슨 색이야? 파란색? 아니야, 잘 봐봐. 하늘이 항상 파랗지 않다니까? 그리고 정말 온통 다 파란 건 아니야. 자, 나뭇잎 무슨 색? 초록색? 아니야. 다 초록은 아니야. 어디는 연두고 어디는 노랑이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 이렇게 얘기한 게 인상주의 화가들이에요. 태양광선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상의 순간적인 색채를 포착해서 빛에 따른 아주 작은 변화까지 고려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잭슨 폴록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 아니,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그것이 그림이지.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것. 당신은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만 그림은 사물의 고유색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고유색 부정했다고 하니까. 맞지 않죠? 회화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관습을 탈피하려고 하지만 제목을 붙이는 것도 회화적 관습일 뿐입니다. 제목 붙이는 거에 대한 내용은 인상주의에서 나오지 않았죠. 당신은 전쟁을 일으켰던 이성을 반대하지만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이성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당신은 개인의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지만 무의식은 자각이 없는 의식의 상태로 결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 의식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당신은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효과를 통해 자유분방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렇죠, 잭슨 폴록, 맞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그리는 거,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판했겠죠. 가장 알맞은 것은 5번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잭슨 폴록이 액션 페인팅 작업을 해서 짜잔! 이렇게 디셈버 1! 이라는 작품이 나왔네요. 자, 가는 물감이 퍼지는 방향이나 속도를 정밀하게 계산해요? 아니요, 계산 같은 거안 한다 그랬죠. 연속적인 우연의 중첩 효과라고 했습니다. 가는 액션 페인팅이 화폭을 바닥에 놓고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작업이다라는 걸 보여준다? 자, 맞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일단 답은 1번이에요. 그죠? 그리고 2번 내용은 맞습니다.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나에서 색깔이 뒤섞인 부분일수록 여러 물감이 섞여서 중첩.
훈련 이루는 정도가 크다고 할수 있고요. 나의 제목을 디셈버 1로 매겼어요. 특별한 창작 목적이나 주제가 없다는 의도 나타내는 거 맞죠? 가와나 모두 대상의 외형에 대해 판별이 불가능한 것은 엔트로피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자, 엔트로피가 낮으면 질서 정연한 거고, 엔트로피가 높으면 질서가 무너진 거라 그랬죠. 그리면 그릴수록 질서는 없어.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정도가 크다. 그래서 외형에 대해서 판별이 불가능하다. 무질서해져 버렸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모두 만나봤네요. 자,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입니다. 먼저 응력인데요. 우리 앞에 글에서 있었죠. 물체가 외부 힘의 작용에 저항하여 원형을 지키려는 힘이에요. 자연석으로 쌓아올린 부분과 인공석재 부분이 그랭의 질로 완전하게 밀착되어 지진의 수평 하중에 의한 충격에 강한 응력, 그러니까 그 충격에 저항해서 원형을 지키려는 힘을 갖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휘는 탈피하다인데요. 탈피하다를 이제 사전에서 찾으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그중에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화에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회화적 관습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그랬으니까 과감하게 벗어나 이런 뜻이겠죠. 화폭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응력과 탈피하다 두 개의 어휘 오늘도 익혀봤습니다. 보물상자에 잘 넣어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비문학 독해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더니 이제 끝이 보이네요. 역시 영역 통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글과 함께 할 건데, 어떤 영역들이 통합됐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공부가 되고요. 지문 내용 꼭 읽어보시고, 문제들이 좀 많죠. 문제도 꼼꼼히 풀어보면서, 비문학 독해 1! 내가 스스로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잘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질문들과 함께 또 문제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다음 시간에 사실 하려고 했었던 얘기인데 비문학 독해 하면서 여러분 문제 그 지문 너무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꼼꼼히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읽고 오시기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하루하루 쌓이는 단어가 실력이 된다. 이보카 중학 기본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유닛 1을 다 끝냈어요. 유닛 1, 이 people,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제별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유닛 2로 들어가 봅니다. 자, 유닛 2의 day 7, routines, 일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직업과 관련된 단어들, word mission, 다 풀어 보셨나요?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chef예요. I make delicious food. I am a chef. 저는 셰프입니다. 자, 2번은요, I sing songs on stage. I am a singer. 그쵸? 가수가 정답이죠. 그리고 세 번째, I drive a bus or a taxi. 네,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 바로 I am a driver. 운전자, 기사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word mission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보면 민호의 일상이 나옵니다. 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민호가 샤워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을 청소하고 있고, 세 번째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민호의 일상을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을 표현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 표현들, 우리 오늘 다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 바로 들어가 볼게요. go라는 동사가 나와요. go. 자, 발음 해볼까요? go. 가다란 뜻이고요. 지금 함께 나오는 동사의 3단 변화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go, went, gone. Go, went, gone. 이렇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이럴 때 우리는 I go to school 이라고 할수 있어요. I go to school by bus.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요. 자, 이 go와 관련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함께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go for a walk예요. Go for a walk. 이건 산책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go on 이라고 하면 무엇을 계속하다 라는 의미가 돼요. go on, 계속하다. 자, 그 다음은 come 이란 동사가 나옵니다. come, 동사로 오다라는 의미고요. 자, 동사의 3단 변화 보면 come, came, come이에요. come, came, come.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과 과거 분사가 같은 형태가 되죠. come, came, come. 자, 예문을 보면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합니다. please, Come over to my house. 자, come over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 놀러오다 이런 의미가 돼요. Come over. 어디에 놀러오다, 놀러가다. 자, 그리고 come from이라고 하면 어디 출신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출신이에요라고 하면 우리가 뭘 할까요? 그렇지. I come from Korea. 네, 이런 예문을 쓸 수도 있겠죠. I come from Korea. 자, come 오다. go, 가다란 뜻이 됩니다. 자, 이어서 sleep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sleep, 자다란 뜻이고요. 명사도 있어요, 명사. 잠 또는 수면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품사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자, sleep의 과거형은 slept, 과거 분사도 slept예요. 그래서 sleep, slept, slept. 과거형, 과거분사형 같은 형태다. 함께 외워두셔야겠죠? 자, 나는 평일에 일찍 잡니다. I sleep early. 자, early, 일찍이야. 그래서 I sleep early on weekdays. 평일에 일찍 잔다. 자, 우리가 sleep 앞에 a를 붙이면 asleep. 형용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잠든이란 뜻이 되죠. 잠든. asleep, 잠든. 그리고 sleepy라고 하면 졸린이요, 졸림. I'm very sleepy. 저는 지금 매우 졸려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잠이 들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잠이 들다는 go to sleep이라고 합니다. go to sleep. 자, 그 다음, wake. 자, 발음해 볼까요? wake. wake. 깨다, 깨우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동사의 3단 변화형 보면 wake, woke, woken이 됩니다. 자, 특히 이 woken을 외우는 걸 많은 친구들이 좀 힘겨워하더라고요. wake, woke, woken.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제임스는 아침 7시에 깬다. James wakes up. 그쵸? James wakes up at 7 in the morning. 네, 아침 7시에 깬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아까 asleep, 잠든 형용사였죠. awake라고 하면 이번에는 깨어있는 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awake.
깨어 있는. 자, 그리고 모닝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네, 웨이크업 콜이라 그래요. 웨이크업 콜. 이건 이제 모닝콜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sleep, wake 이렇게 봤고요. 이어서 relax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relax 발음해 볼까? relax. 휴식을 취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또 안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도 있어요. 우리가 휴식을 취하다라는 의미로는 rest라는 유의어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relax, rest. 휴식을 취하다. 자, 예문 볼까요? N은 방과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을 좋아한다. Anne likes to relax after school. 자, 우리가 relaxed, ed를 붙이면은 이번에는 형용사로 편안한 이란 뜻이 돼요. 편안한. 그래서 relax, 휴식을 취하다, 안심하다, relaxed, 편안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breakfast가 나와요. breakfast. 발음해 볼까요? breakfast. 아침 식사. 명사죠. breakfast. 아침 식사. 나는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는다. I never skip breakfast. 자, 이때 skip이라고 하면 거르다, 건너뛰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I never skip이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거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지금 아래 보면 아침을 먹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have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그리고 점심 시간은요, 타임을 붙여서 lunch time이라고 합니다. lunch time, 점심 시간. 자, 그 다음은 dinner. 네, 저녁 식사가 나옵니다. dinner 발음해 볼까요? dinner. dinner. 저녁 식사고요. 유형으로 네, supper 있어요. supper.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중국 식당에서 우리 저녁을 먹자라고 합니다. Let's have dinner at the Chinese restaurant. 자, 이번에도 저녁을 먹다 have라는 동사를 썼죠. Let's have dinner at the Chinese restaurant. 중국 식당에서 우리 저녁을 먹자라는 뜻이죠. 자, 다음 일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기. 자, diary 발음해 볼까? diary. diary. 일기라는 의미가 되고요. 복수 형태는 diaries. 이렇게 y를 i로 바꾸고 es를 써줍니다. diary, diaries. 나는 매일 밤 일기를 쓴다. I write in my diary every night. 자,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다라는 표현으로는 보통 우리가 쓰다, write라는 동사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일기를 쓰다라는 표현은 keep a diary. 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keep a diary. 일기를 쓰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다음 clean. 자, 발음해 볼까요? clean. clean. 자, 여러 가지 품사가 있어요. 별표. 자, 동사로는 청소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형용사로는 깨끗한, 청결한 상태를 우리가 clean이라고도 하죠. 자, 이 형용사의 반대어는 dirty가 있어요. dirty. dirty는 더러운. clean, 깨끗한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우리는 토요일마다 집을 청소합니다. We clean our house on Saturdays. Saturday 뒤에 S가 붙어서 토요일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clean up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청소하다, 치우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어서 shower. 자, 발음해 볼게요. shower. shower. 샤워란 명사도 있고 샤워를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유형으로 bathe가 있거든요. bathe. bathe 해볼까요? bathe. 이것도 몸을 씻다라는 뜻인데 보통은 목욕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shower, 샤워를 하다, bathe, 목욕하다가 되는 거죠. 자, 예문 볼게요. 지호는 매일 아침 샤워를 한다. Jiho takes a shower every morning. 자, 지금 보면 샤워를 하다라고 할때 우리 동사 take를 씁니다. 그래서 take a shower, 샤워를 하다. Gio takes a shower. 지호는 샤워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은 schedule. 자, 발음해 볼까요? schedule, schedule. 명사로 일정, schedule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동사 의미도 있어요. 뭐 일정을 잡다, 예정하다가 있고 유형으로 plan. 자, plan은 계획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오늘 나의 일정은 매우 바쁘다. 이때는 일정, 스케줄, 명사를 써주면 되죠. My schedule is very busy today. 자, schedule. 나의 일정이 매우 바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calendar 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거 발음해 볼까요? calendar, calendar. 달력 또는 일정표란 뜻이 되겠고요. 뭐 planner이라는 유형어도 같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달력에 시험 날짜를 표시했다. We marked. 자, marked 표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We marked the test date on the calendar. 달력에 이제 표시를 한 거죠. calendar, 네, 달력 일정표가 됩니다. 자, 그다음 nap 이란 단어가 나와요. nap 발음해 볼까요? nap 바로 낮잠, 그리고 낮잠을 자다. 자, 두 가지 품사가 있죠. 별표. 명사로 낮잠, 동사로 낮잠을 자다고요. 동사로 쓸때 어떤 식으로 과거형, 과거분사를 쓸까요? 그렇지. nap이라는 단어는 단모음 단잠으로 끝나는 단어로 이렇게 잠을 한번더 써주고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nap, napped, napped 이렇게 변하죠. 자, 그 아기는 곧 낮잠을 잘 것이다. The baby will take a nap soon. 자, 그래서 우리가 낮잠을 자다도, 그렇지, take란 동사를 써서 take a nap이라고 합니다. take a nap, 낮잠을 자다. 자, 이어서 alarm 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거 발음해 볼까요? alarm, alarm, 알람, 그리고 경보음, 경고 신호 이런 의미로 쓰이죠. 자, 예문을 보면 알람이 오전 6시에 울렸다.

The alarm rang이라고 하면 됩니다. The alarm rang at 6 a.m. 자, 이때 rang은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동사인데요. ring, 울리다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ring, 과거형 rang, 울렸다, rang이 쓰인 거죠. 자, 알람을 맞추다라고 할때 우리는 set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set an alarm, 알람을 맞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166번입니다. 우리 많이 달렸어요. 자, a clock이에요. 발음해볼까요? a clock, a clock. 몇시 정각이라는 부사인데 이 정각이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은 a clock은 원래 무슨 의미다? of the clock이야. of the clock. of the clock을 우리가 줄여서 a clock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업은 9시 정각에 시작한다. The class starts at 9 o'clock. 우리가 그냥 the class starts at 9, 수업은 9시에 시작해요 라고 해도 되지만 a clock을 붙이는 이유는 그렇죠. 정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9시 정각에 시작을 해요. a clock, 정각에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다음 comb이에요. comb. 자, 발음해 볼까요? comb. comb. 자, 지금 비 발음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냥 comb이라고 하고요. 요 b는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거 유의해 주셔야 돼요. 자, comb이라고 하면 빗이에요. 빗. 그쵸?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빗을 때 쓰는 빗 또는 동사로 빗다란 뜻이 되고요. 자, 지금 빗의 유의어 brush가 있어요. brush.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comb이라고 하면 그 되게 촘촘한 빗 있죠.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할때 쓰는 그 촘촘한 빗이 comb이 되고요. 브러쉬는 좀큰 솔로 된빗 있죠. 이렇게 좀 넓은 솔로 된 빗을 우리가 브러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b, brush 둘다 빗이지만 약간 그 형태가 다른 빗이다. 자, 예문 볼게요. 그녀는 항상 그녀의 가방에 빗을 넣고 다닌다. She always keeps a comb in her bag. 네, comb, 빗이 되죠. 자, 그다음 snack. 네, snack. 발음해 볼까요? snack. 간식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간단한 식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예문 볼까요? 리사는 그녀의 친구와 간식을 나눠 먹었다. Lisa shared her snack. 네, 이때 share, 나누다란 의미가 되죠. Lisa shared her snack with her friend. 자, snack, 간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shave. 자, 발음해 볼까요? shave, shave. 면도하다, 깎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동사의 3단 변환을 보면 shave, shaved, shaved. 자, 또는 과거분사는 shaven도 됩니다. shaven. 네, 두 가지 형태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예문 볼게요. 나의 아빠는 욕실에서 면도하신다. My dad shaves. 그쵸? 지금 s를 붙이는 이유는 네, 현지형이고 나의 아빠가 3인칭 단수 주어잖아요. 그래서 my dad shaves in the bathroom. 자, shave, 면도하다. 깎다. 자, 그 다음은 집안일 가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Housework. 발음해 볼까요? Housework. Housework. 집안일 가사고요. 우리가 유의어로 chores라고 돼요. Chores. Chores. 집안일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우리는 집안일을 함께 했다. We did the housework together. Housework. 집안일을 하다. Do the housework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는 집안일을 함께 했다라고 할때 did죠? did는 do의 과거형이에요. do, 하다, did, 했다. We did the housework together. 자, 이어서 다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All day long. 발음해 볼까요? All day long.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는 종일 시험 공부를 했다. He studied for the test. All day long. 종일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All day long. 자, 172번 단어는 get up이 나와요. get up. 자, 발음해 볼까요? get up. get up.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돼요. 일어나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wake up이란 표현도 봤는데, wake up. wake up은 잠에서 깨다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인데, get up은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다. 이런 느낌이고요. wake up은 잠에서 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예문 볼게요. 너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You should get up early tomorrow morning. You should get up.

일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자, 반의어로는 go to bed가 있어요. go to bed. go to bed. 잠자리에 들다란 뜻입니다. get up. 일어나다죠. 일어나다. 자, 다음 방금 우리가 봤던 반의어 나옵니다. go to bed. 무슨 뜻이라고요? 잠자리에 들다란 뜻이다. 잠자리에 들다. 자, 유의어로는 go to sleep. It's a go to sleep. 네, 마찬가지로 잠자리에 들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나는 보통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든다. I usually go to bed before midnight. 자, midnight. 자정입니다. 자정. 자, 다음은 do the dishes가 나와요.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하다. 자, 유의어로는 wash the dishe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동사를 다쓸수 있어요. do the dishes, wash the dishes. 나의 엄마는 항상 밤에 설거지를 하신다. My mom always does가 돼요. 자, do라는 동사가 이렇게 3인칭 단수조가 나오면요. 그치? es를 붙여서 does가 된다. My mom always does the dishes at night. 나의 엄마는 항상 밤에 설거지를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바로 be busy ing. 자, 이때 ing는요. 그치? 동사 뒤에 ing를 붙인다. 이런 뜻이에요. 해석은 무엇을 하느라 바쁘다. be busy ing. 자, 예문 볼까요?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하느라 바쁩니다. She is busy. 자, she is busy. 그녀는 바빠요. 무엇을 하는데? 우리 숙제를 하다는 뭘 할까? 그치? do her homework라고 하는데 doing ing를 붙이면 돼요. She is busy doing her homework.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하느라 바빠요.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아래에 왜 ing가 붙느냐? 설명을 보면 busy 뒤에는 우리가 동사 원형을 쓸수 없어요. 네, 이건 약간 어법적인 요소인데 busy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내 뒤에 동사 원형을 쓸수 없다. 그래서 ing, 즉 동명사라고 부르는데요. 동명사 형태로 써준다. 그래서 be busy 동사 ing. 무엇을 하느라 바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루틴, 일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봤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3단 변화형 함께 제시되어 있죠. 그 3단 변화형 꼭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낱말 퍼즐. 네, 오랜만에 가로, 세로 퍼즐이 나오는데요. 우리 가로 퍼즐부터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그림으로 먼저 C로 시작하는 요 단어. 빛이죠, 빛. 자, 이렇게 생긴 이가 촘촘한 빛을 우리는 comb이라고 했습니다. comb. 자, 비는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comb. 자, 그 다음 6번. My blank rings at 7 a.m. every morning. 자, 나의 이것은 매일 아침 7시에 울린대요. 나의 알람이 되겠죠, 알람. 알람은 영어로, 그치, 말 그대로 alarm이 돼요, alarm. 자, 6번에 alarm. My alarm rings at 7 every morning. 자, 7번. Get up. Get up. 무슨 뜻이다? 일어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일어나다. 자, 이것의 유의어로는 잠에서 깨다. Wake up.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Wake up. 자, 7번에 wake up. 네, wake. 깨다. 깨우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이것은 easy. 자, 이게 무슨 줄임말이냐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그 예시를 나타낼 때 우리가 줄여서 easy라고 써요. 자, 예시로 무엇이 나와요? Cleaning, 청소, laundry, 빨래입니다. 그리고 cooking, cooking은 요리죠. 자, 빨래, 청소, 요리는 다 집안일이 되죠. etc는 etc의 줄임말이에요.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 이런 걸 우리는 집안일 가사라고 하죠. 자, 9번의 가로에 집안일은 그렇죠. house. work라고 배웠습니다. housework, 집안일. 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I blank 8 hours every night. 자, 저는 매일 밤마다 8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S로 시작하는 이거. 8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잠을 자다. sleep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겠네요. I sleep 8 hours every night. 그래서 sleep. 잠을 자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down 세로 퍼즐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The first meal of the day. 자, meal이라고 하면 식사라 뜻이

0: 치예요. 하루 중에 먹는 the first meal, 첫 번째 식사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아침 식사라는 단어로 배웠습니다. 자, 아침 식사는 breakfast예요. breakfast. 아침. 자, 3번 go 가다라는 동사고요. 이것의 반현은 뭘까? 가다의 반대말은 오다가 되는 거죠. 오다라는 동사 come 배웠습니다. come. 자, 3번은 come. 오다. go는 가다. 자, 4번. a short sleep. 짧은 잠인데요. especially during the day. 특히 낮에 자는 짧은 잠. 우리가 뭐라 할까요? 낮잠이라고 그러죠. 낮잠. 낮잠은 딱세 글자로 nap이었어요. nap. 자, 4번. 여기 있다. 그쵸? nap. 낮잠. 자, 그 다음 5번은 washing your body with water. 자,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 것. 우리 shower. 샤워를 하다라는 의미를 봤었죠. 자, 5번에 shower. 네, 말 그대로 샤워라는 명사도 되고요. 또는 샤워를 하다. 동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인지를 볼게요. 자, 여기 이 친구 뭐 하고 있나요? 그쵸? 면도를 하고 있죠, 면도. 자, 깎다 또는 면도하다라는 의미 shave가 있어요, shave. 그래서 shave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의 가로세로 낱말 퍼즐을 다 완성을 해봤는데요. 우리 이제 뒷장으로 가서 daily practice, 네, 단어에 알맞은 뜻을 찾아 연결을 해볼게요. 자, 지금껏 그래왔듯이 자신 있는 친구들은 잠깐 강의를 멈춰놓고 풀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comb. comb 무슨 뜻이죠? 빗 또는 빗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이번에 relax. relax, 휴식을 취하다. 자, 다음 alarm, 바로 알람 경보, 경고 신호란 뜻이 있었고요. 4번에 calendar, 네, 일정표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력 또는 일정표. 자, 5번에 schedule, 일정 스케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B로 한번 가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 빠른 샤워. A quick shower이 되겠죠. A quick shower. 빠른 샤워. 자, 2번은요. 일찍 깨다예요. 우리 깨다? 그치. wake up이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wake up early. 일찍 깨다. 자, 3번은요. 일기를 쓰다. 우리가 일기를 쓰다라는 표현으로 keep a diary가 있다. 한번 봤었죠? Keep a diary. 일기를 쓰다예요. 자, 4번. 내 방을 청소하다. 청소하다는, 그쵸, clean이에요, clean. clean, 깨끗한이란 형용사도 있고, 청소하다, 동사도 있었어요. clean my room. clean my room. 방을 청소하다. 자, 5번은 집안일을 돕다예요. 그럼 이 빈칸에는 집안일이 들어가면 되죠. Help with the housework. Help with the housework. 집안일을 돕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집안일, housework. 네, 이렇게 우리 B까지 한번 열심히 풀어봤고요. C로 한번 가볼게요, C. 자, C는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1번 문장 볼게요. 너는 약간의 간식을 가지고 왔니? Did you bring some snacks?가 되겠죠. 간식은 snack. Did you bring some snacks? 자, 2번. 그 TV쇼는 7시 정각에 시작을 합니다. The TV show starts at 7. 자, 7시 뒤에 정각이란 표현 우리 어떻게 썼죠? A clock. 그치? The TV show starts at 7 o'clock. 정각이란 의미가 돼요. A clock. 자, 3번. 너는 몇 시에 아침을 먹니?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죠? Breakfast. 아침 식사입니다.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너는 몇 시에 아침을 먹니? 자, 이어서 4번, 5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그녀는 점심 식사 후에 항상 낮잠을 잔다. 자, 우리 낮잠을 자다라는 표현 take a nap이었죠. Take a nap. She always takes a nap after lunch. 그녀는 점심 식사 후에 항상 낮잠을 잡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갈 것이다. 자, 가다라는 동사 go예요, go. I will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자, will go라고 하면 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오늘의 daily practice까지도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word mission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민호의 일상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I take a blank. 자, 민호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치? 샤워를 하고 있죠? 빈칸에 알맞은 단어 우리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민호는요, 자신의 방을, 그렇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다라는 동사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요, after dinner,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너무 착하다, 그치?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라고 할때 동사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 배웠는데, 둘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둘중 하나를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강의 게시판에 닉네임과 함께 Day 7 미션 인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벌써 7강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쵸? 너무 잘하고 있고, 사실 보통 많은 친구들이 3강 정도쯤에서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5강 이상을 왔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완강까지 함께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자, 단어는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루하루 차근차근 쌓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습 잘해 주시고요. 복화 노트도 꼭 완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아은입니다. 우리 오늘 데이 7 단어 주제는요. Food and restaurants, 음식과 식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좀 더 집중이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먹는 거 얘기거든요. 오늘 강의 듣다가 꼬르륵 배고파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같이 열공하고 강의 끝나고 꼭 맛있는 거 챙겨 드세요. 그럼 오늘 우리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5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Appetizer, appetizer. 이 appetizer는 전체 요리 나와 있는데 어떤 본격적인 식사 전에 주로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전체 요리 appetizer를 appetizer라고 합니다. 우리 반대말로는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먹는 후식 dessert가 되겠죠?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우리 appetite 하면 원래 식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have a good appetite 하면 식욕이 좋다란 뜻인데 식욕을 돋구는 요리다라고 해서 appetizer인 거고요. 우리 참고 보시면 미국 영어에서는 appetizer를 쓰는데 이제 영국 영어에서는 또 starter라는 표현을 쓴대요. 어떤 식사를 시작할 때 먹는 음식이다 해서 appetizer 그리고 starter 같이 알아둡시다. 우리 다음 단어 읽어볼까요? Salad. 선생님, 샐러드를 왜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려면 샐러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Salad is a good light meal. 샐러드는 가벼운 식사로 좋다라는 문장이네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Bread. 자, bread 아주 쉬운 단어 나와 있네요. Bread is the main food in many Western countries. 그래서 빵은 많은 서양 국가들의 주식이다 라는 문장이고요. 이 빵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로 여겨집니다. 왜냐면 빵이라는 물질 자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빵을 세고 싶으면 그 앞에다가 단위를 붙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빵 한 덩이라고 할 때 우리 loaf라는 덩어리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a loaf of bread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빵을 이렇게 잘랐을 때 이 한 장 있죠? 식빵 한 장은 a slice of bread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cereal. cereal 하면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원래는 곡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시리얼 한 그릇이라고 할 때는요. A bowl of cereal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bowl이라는 단어 지난 저번에 볼링용 공이라는 단어로 배웠었는데 bowl 하면 또 이렇게 깊이가 있는 오목한 그릇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시리얼 한 그릇 할 때는 A bowl of cereal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Porridge. 자, porridge 하면 이건 죽. 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죽, porridge이고요. 우리 예문 보면 The porridge was boiling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죽이 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영국 영어에서 porridge라고 하면 보통 귀리로 만든 오트밀 죽을 뜻한대요. 우리 귀리가 oat라서 아, porridge라고만 얘기해도 오트밀 죽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유의어로 이렇게 oatmeal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 확인해 볼게요. side dish. 자, side dish 하면 뭔가요? 우리 사이드에 있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음식이니까 아, 메인 요리에 곁들여서 나오는 반찬, 또 곁들임 요리를 말합니다. 우리 반대말로 메인 dish 하면 이게 메인 요리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식문화 자체가 반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식문화로 알려져 있죠. 우리 예문 보면 김치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반찬이다. 김치 is a popular side dish in Korea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여기 아래 보면 무엇 무엇을 반찬으로 내다라고 할 때 serve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 보면은 외국에서는 특히 뭐 감자튀김이라든지 샐러드가 사이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뭐 감자튀김을 사이드로 내다. serve french fries as a side dish. 샐러드를 사이드로 내다. serve salad as a side dish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eafood. Seafood 하면 말 그대로 바다에서 나오는 먹거리니까
해산물, 해물이 되겠네요. 뭐 생선, 조개, 새우 이런 것들, seafood이죠. 해안도시 사람들은 해산물을 즐긴다. People in coastal cities enjoy seafood. 그런데 여러분 중에 또 해산물에 알레르기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이런 표현을 써서 be allergic to seafood. I'm allergic to seafood 하면 나는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sauce. 자, sauce라고 할 때 여기 발음 기호 잘 보시면 이렇게 왼쪽이 뚫려있는 이 O 발음 있죠? 이거는 쌤이 O와 어의 중간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sauce. 우리 sauce 말 그대로 소스, 양념장을 얘기하죠. 예문 읽어보면 I like dipping my fries in the hot sauce. 나는 감자튀김을 핫소스에 먹는 걸 좋아한대요. 특이한 식성이네요. 우리 sauce라는 단어 나와 있고 soy sauce라고 하면 이때 soy는 콩, 대두를 말해서 soy sauce, 간장이란 뜻이 됩니다. 우리 dipping sauce, 우리 dip이라는 것은 찍어 먹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dipping sauce 하면 또 찍어 먹는 소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아래에 보카 플러스 보면 sauce, 그리고 dressing, 그리고 gravy라는 이 세 단어가 비교되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스는요. 음식에 곁들이는 소스를 그냥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액체로 된 소스. 그런데 dressing은요. 주로 샐러드에 뿌려 먹는 소스를 가리키는 말이 돼요. 우리 salad dressing 하면 샐러드에다가 맛있는 옷을 입혀주는 거죠. 한편 gravy라는 소스도 있는데 이건 이제 고기를 익힐 때 나오는 육즙으로 만든 걸쭉한 소스. 그러니까 고기 육수로 만든 소스이고 또 스테이크에 자주 뿌려 먹습니다. 그래서 sauce, dressing, gravy 이 세 가지 같이 정리해 둘게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발음 주의해 주세요. ginger. ginger인데요. 자, ginger 하면 생강입니다. 맛은 없지만 그래도 몸에 아주 좋은 생강, ginger라고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긴 과자 본 적 있죠? 생강향이 들어간 과자인데 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주 먹는 이런 과자 gingerbread라고 얘기합니다. 매콤하고 또 달콤한 맛이 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powder. 자, powder 하면 말 그대로 파우더, 가루, 분말을 얘기하고요. 또는 동사로 무엇에 가루를 뿌리다도 됩니다. I added some chili powder to the soup 해서 chili 하면 고추니까 chili powder, 고춧가루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frozen. 자, frozen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름이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 의미는 얼린, 냉동된 이란 뜻이 있습니다. 얼어있는 이라는 거죠. 우리 반대말로는 melted 하면 녹은입니다. 우리 얼린이라는 뜻에서 이제 여러 의미가 파생되어 나와서 이제 표정이나 몸이 굳어버린 이란 의미로도 쓰고 또는 가격이나 임금이 동결된, 고정된 이런 의미로도 쓴대요. 우리 예문 보면 얼린 요거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이다. 우리 얼린 요거트, frozen yogu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단어 원래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요. freeze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freeze 하면은 얼다, 얼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 freeze의 3단 변화가요. freeze, froze, 그 다음에 frozen입니다. 그래서 froze 하면 이건 과거형인 거고 그 다음에 frozen 하면 과거 분사형이에요. 얼린, 얼어있는입니다. 한편 이 freeze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이때는 현재 분사가 되는데요. 이건 얼 정도로 추운 이란 뜻이에요. 날씨가 정말 추워요. 정말 얼 것 같아요. 할 때 it's cold보다 더 윗단계. it's freezing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instant. 자, instant 하면 즉각적인, 즉시에 또는 이제 명사로 순간이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하지만 몸엔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 있잖아요. 그때 인스턴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나와 형은 때때로 라면을 먹는다. 쌤이 라면 그림 넣으면 우리 친구들 너무 배고플까봐 넣지 않았는데 우리 라면이라는 음식도 굉장히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면 요리잖아요. 그래서 my brother and I sometimes eat instant noodles, instant noodles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자, 이 단어 우리 발음 주의해 주세요. juicy, juicy가 아니라 juicy. juicy 하면요, 이건 즙이 많은, 육즙이 풍부한입니다.
원래 주스라고 하면 주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과일의 어떤 즙 또는 육즙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즙 또는 육즙이 많은이라고 할 때 juicy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반대말로 퍽퍽한이라고 할 때는 dry가 되겠죠? 우리 예문 보면 그 식당은 육즙이 풍부한 스테이크로 유명하다. The restaurant is famous for its juicy steaks. 이렇게 육즙이 풍부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tasty. 자, tasty 하면 이 단어는 taste에서 왔습니다. taste는 맛이라는 뜻 또는 취향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는 맛보다가 되는데 자, 이걸 형용사로 만들어준 거 taste예요. 맛있는, 맛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죠. delicious. delicious 하면 매우 맛있는입니다. tasty보다 조금 더 강한 칭찬이에요. delicious 하면 정말 맛있는, 풍미가 깊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The stew smells delicious. 그 stew에서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난대요. 이 추운 겨울날에 해서 smells delicious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복합 플러스에 우리 감각 동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smell이라는 동사가 지금 감각 동사로 쓰인 것인데 이 감각 동사는요, 보이는 모습, 소리, 냄새, 맛, 느낌을 나타내는 동사로 다섯 가지가 있어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해서 여러분 1학년 때 배우는 문법이에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 감각 동사 뒤에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오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패턴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문 보면 The soup smells delicious. 이 스프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감각 동사 뒤에 오는 말은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어 자리. 보어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에 this soup는 명사란 말이죠. 우리 어떤 명사를

끊어주거나 보충 설명하는 건 누구 역할이다?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부사는요, 명사를 꾸미거나 보충 설명할 수 없다 해서 여러분이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온다는 패턴 기억해 주세요. This soup smells delicious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15개 단어 공부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반이어를 외쳐라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단어를 보고 그 단어의 반대 의미를 가지는 단어 외쳐보세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dry. 자, 음식이 dry 하다라는 건 퍽퍽한이란 뜻이었죠.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juicy. juicy 하면 즙이 많은 이란 뜻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main dish. main dish 하면 메인 요리, 주 요리잖아요. 이것의 반대말은 side dish. side dish 하면 반찬, 곁들임 요리였습니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melted. 무언가가 melted 하면 이건 녹은이잖아요. 이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frozen. frozen 하면 얼린, 냉동된 이란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그럼 우리 나머지 단어들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맛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spicy. 우리 spicy 하면 매운이란 뜻이죠. 우리 hot 이란 단어도 뜨거운 말고도 또 매운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반대말로 순한 맛이라고 할 땐 mild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매운 음식을 즐기잖아요. In general, Koreans enjoy spicy food 이렇게 말을 하고요. 원래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spice라는 단어는 향신료, 양념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spicy 하면 원래는 향신료가 들어간 이었는데 거기서 매운이란 뜻으로 변형이 되었어요. 우리 spicy에다가 ness를 붙여주면 그때는 명사가 돼서요. spiciness 하면 이건 매운 맛이 되고요. 또 자주 쓰이는 표현, 이것은 나에게 너무 매워요.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t's too spicy for me.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보면요. bitter. 우리 bitter라는 단어도 맛을 나타내는 건데 맛이 쓴,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반대말로는 달콤한이니까 sweet이 있겠죠. 이 bitter라는 단어는 또는 감정이 억울하고 분한, 쓰디쓴을 나타내기도 해요. 우리 예문 보면 이 감기약은 맛이 매우 쓰다. This cold medicine tastes very bitter. 이렇게 써준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ess를 붙이면 명사가 돼서 bitterness 하면 쓴 맛 또는 감정적으로 좀 씁쓸함을 나타낼 때도 bitterness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our. 자, sour. 여러분 이거 싸우는 거 아니고 맛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맛이 신, 시큼한 이란 뜻입니다. 또는 이제 표정이나 기분이 언짢은 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우리 예문 보면 수프에서 시큼한 냄새가 난다. The soup smells sou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도 ness를 붙이면 sourness 하면 신맛, 시큼함이 됩니다. 자, 또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 a sour face 이렇게 표정을 나타내는 말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싸우고 나서 이제 좀 뚱한 표정, 찌푸린 그런 언짢은 표정을 a sour fac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crisp. crisp. 자, 단어 자체가 뭔가 crisp, crisp. 바삭바삭한 느낌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건 바삭한 이란 뜻이고요. 우리 유의어로 crispy 그리고 crunchy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초콜릿 바 광고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초콜릿 바가 바삭하고 부러지면서 crispy, crunchy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건 광조에서 말한 거고요. 여기서 원래 단어는 crispy, crunchy 하면 이건 바삭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날씨가 상쾌하게 찬 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우리 예문 보면 이 감자칩은 맛있고 바삭하다. These potato chips are nice and crisp.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공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서늘하고 상쾌한 공기, cool and crisp air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 두고 flavor. 자, flavor 하면 어떤 것의 맛 또는 풍미를 나타냅니다. 우리 유의어로 taste가 있겠고요. 또는 flavor 하면 어떤 것의 특징이나 멋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한대요. 우리 예문 보면 이 케이크는 맛이 풍부하다. This cake has a rich flavor. 풍부한 맛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한편 flavor에다가 ed를 붙이게 되면 이건 어떠한 맛이 나는 이라는 이제 형용사가 됩니다. chocolate flavored, 초콜릿 맛이 나는, vanilla flavored, 바닐라 맛이 나는 이 되겠죠? 자, 여러분의 favorite flavor, 가장 좋아하는 맛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맛에 관련된 단어들 배웠잖아요. sweet, 단 거, sour, 신 거, 그리고 salty 하면 이건 짠을 얘기합니다. 짠 맛, 그리고 bitter 하면 쓴 맛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flavor, 다 각각 다른 맛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terrible. 자, terrible 하면 끔찍한, 형편없는 이란 뜻으로 쓰이고 또는 무서운, 두려운도 됩니다. 내가 치킨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맛이 정말 형편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terrible 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But it was terrible.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발음 주의해서 읽어봅니다. beverage, beverage. 우리 beverage 하면 이건 음료, 마실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물 이외에 다른 음료들을 얘기하고요. 우리 유의어로는 drink가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during the marathon, 마라톤 중에는 무료 음료가 제공된다 할 때 free beverages are provided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렇게 철자 주의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음료라고 할 때 여러 개의 음료를 말할 때는요, 이렇게 복수형으로 beverages 또는 drinks 이렇게 써준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grocery. 우리 grocery 하면 식료품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식료품점, 식료품을 파는 곳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말을 위해 식료품을 많이 샀다. We bought a lot of, 이때는 우리 복수형으로 써줘야 해요. We bought a lot of groceries for the weekend 이렇게 써주고 식료품을 샀다는 건 결국 장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표현을 합니다. 식료품 장을 보다라고 할 때 do the grocery shopping 하던지 아니면 이제 장을 보러 가다 go grocery shopping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expired. expired 하면 이건 유통기한이 지난, 만료된 이라는 뜻이에요. 유의어로 out of date가 있습니다. 날짜가 지난 거니까 이건 유통기한이 지난 거죠. 원래 단어는 expire 하면 이제 만료되다, 기한이 끝나다 라는 동사인데 이걸 형용사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This milk is expired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유통기한을 여러분 잘 확인해야 하죠. 유통기한이라고 할 때는 expiry date, expiry date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leftover. 자, leftover라는 이 단어는요. 동사 leave의 과거 분사형인 left 그리고 부사 over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남겨져 있는 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leftover 하면 남은 음식, 나머지 것 또는 남은이라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 우리 엄마는 남은 음식으로 볶음밥을 만드셨다. My mom made fried rice with leftovers. 우리 leftover라고 할 때 특히 이렇게 복수형을 쓰고요. 이거는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둔 음식, 포장해놓은 음식을 나타낼 때 leftover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이 단어는 발음이 두 가지가 가능하네요. digest, digest 또는 digest인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을 소화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서 어떤 글이나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다 라는 뜻으로도 understand 라는 뜻으로도 쓰인대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가서 어떤 글의 요약본 summary를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한다. Our bodies use energy to 소화하기 위해서 digest food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A news dige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어떤 뉴스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한 거니까 digest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bite. 자, bite 하면 말 그대로 한 입, 한 입만큼의 분량
또는 이제 물기, 이빨 자국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우리 동사로 쓰여서 깨물다, 물다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 3단 변화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Bite, bit, bitten. Bite, bit, bitten 이 되겠고요.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I was so hungry that 샌드위치를 빨리 한입 베어 물었다 라고 할 때 I quickly took a bite of my sandwich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take라는 동사를 써서요. 여러분들 친구가 한 입만 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작게 한입 먹어 라고 하려면 take a small bite 크게 한입 먹어 라고 하려면 take a big bite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spoil. 자, spoil 하면 이건 음식이 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go bad로 바꾸어 쓸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의미로 어떤 일을 망치다, 버려놓다. ruin이라는 단어로도 바꿔 쓸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보면 더운 날씨에 그 음식이 상할 것이다. the food will spoil. in the hot weather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단어와 관련해서 이제 spoil에다가 ed를 붙이게 되면 spoiled 이건 음식이 상한이란 의미가 되고요. spoiled 또는 spoilt. 그리고 여기다가 er을 붙이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spoiler라는 단어가 됩니다. spoiler는 결말을 누설해서 뭔가 재미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 단어에 이렇게 spoi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죠. napkin. 자, napkin 하면 이런 식탁용 휴지를 얘기해요. Please pass me the napkin. 저에게 napkin을 건네주세요. 여러분들,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이 두루마리 휴지가 식탁에 올라와 있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두루마리 휴지는 이제 toilet paper라고 해서 화장실에서만 쓰는 화장지로 인식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napkin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용 휴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표현 한번 보면요. set the table. 우리 set the table 할때 set 말 그대로 세팅하다라는 거니까 식탁을 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녁 식탁을 함께 차립니다. Our family sets the table for dinner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우리 식탁을 차리다의 반대말은 다 먹고 나서 치워야 되겠죠? Clear the table 이란 표현도 같이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바탕으로 오늘 두 번째 미션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유의어를 찾아라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찾아볼게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Flavor. Flavor 이 단어의 유의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taste가 되겠죠. 맛이란 단어이고 1번의 bite는 한 입, 3번의 leftover는 남은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out of date 하면 날짜가 지난 거잖아요. 이 단어의 유의어는요? 정답은 1번 expired. 유통기한이 지난이라는 단어였죠. terrible 하면 맛이 끔찍한, sour 하면 신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crisp, crisp.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정답이 두 개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 3번. crispy, crunchy. 모두 바삭바삭한이란 뜻이었죠. bitter 하면 이건 맛이 쓴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A번 같이 볼게요. 자, 영어 단어를 보고 알맞은 뜻을 선으로 연결해 봅니다. 우리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 thick, soft food 해서 thick 하면 여기선 걸쭉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걸쭉하고 부드러운 음식인데요. made by cooking oats or rice 해서 아, 귀리나 쌀을 이제 요리해서 만든 걸쭉한 음식? 죽이 되겠죠. porridge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고요. 다음 B번 보겠습니다. A light food 가벼운 음식이에요. Served before the main dish. 아, 메인 요리 전에 제공되는 가벼운 음식은 appetizer 전체 요리가 되겠죠. 다음 C입니다. Fish and shellfish 하면 생선 그리고 shellfish 하면 조개류나 갑각류 껍데기가 있는 해산물을 말합니다. Eaten as food 해서 식용으로 먹는 생선이나 조개류, 갑각류 이건 해산물이 되겠죠. Seafood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D입니다. A cold dish 하면 이건 차가운 요리예요. Made of vegetables 채소로 만들어진 often with dressing 또 드레싱과 같이 먹는 이 음식은 salad가 되겠죠. 2번 연결해 주시고요. 다음 E 보면요. A breakfast food 해서 아침 식사

음식입니다. Made from grains, often eaten milk 해서 주로 곡물로 만들어지는 또 우유와 함께 먹는 아침 식사 음식, cereal. 우리 cereal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B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우리말 뜻을 보고 영어 단어 빈칸에 써보겠습니다. 1번에 매운 음식이라고 할 때는 spicy food 써주시면 되고, 우리 신맛이 나다라고 할 때는요, taste sour. sour 하면 신맛이었죠. 다음 우리 3번 볼게요. 바삭한 감자칩이라고 할때 바삭하는 여러 단어가 있었습니다. crisp 또는 crispy, crunchy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4번에 빵한 조각 할 때는 a piece of bread. 그리고 치즈의 깊고 풍부한 풍미라고 할 때는 deep and rich. 우리 풍미라고 할때 flavor of chees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C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볼게요. 우리 1번 보면 그녀는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를 넣었다. She added tomato sauce 넣어주시면 되겠죠? 토마토 소스. 다음 2번입니다. I bought some curry 뭐뭐. 나는 카레 가루를 샀다라고 할때 curry powder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식사에서 남은 음식을 먹었다. We ate the 우리 남은이라고 할때 leftover 써주시면 되죠. We ate the leftover food 또는 we ate the leftovers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I'm so hungry right now.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파. 그럼 라면을 좀 끓이자. Then let's cook some instant noodl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instant 빈칸에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미션으로는 여러분의 소울푸드를 한번 소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소울푸드는 무엇인지, 우리 오늘 배운 단어를 사용해서 그 음식의 맛, 그리고 질감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우리 포텐 수학 17번째 시간, 오늘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생각할 겁니다. 식이 너무 복잡해.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요령 오늘 공부하도록 하죠.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인수분해는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는 건데 오늘의 미션에서 어떤 이야기 했어요? 맞아. 복잡하면 치환을 사용하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공통 부분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준다면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요령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x 플러스 y가 공통으로 있는 복잡한 식이죠. 그래서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한다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 빼기 6으로 식을 바꿀 수 있고 전개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우리 여기 있는 마이너스 12를 마이너스 4와 3으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크로스 체크한다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x 플러스 y를 아까 a로 치환했었기 때문에 그 a 대신에 x 플러스 y를 대입해주면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치환한 식의 원래 식을 대입했을 때의 주의사항.

상황입니다. 원래식을 대입하고 인수분해를 그냥 끝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었던 것처럼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끝까지 더 인수분해를 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자에 원래식 대입하고 난 후에 식이 인수분해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면 좋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항이 4개인 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항이 4개인 식이 있다면 항을 2개씩 묶어서 2개와 2개로 묶어서 공통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식을 변형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xz 플러스 yz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어려워. 인수분해 공식도 적용이 안 돼 라는 생각할 때 앞쪽에 있는 두 개의 항에서 x를 묶어낸다면 x 플러스 y라고 식을 변형할 수 있고요. 뒤쪽에 있는 식에서도 z를 묶어낸다면 x 플러스 y와 z를 곱한 형태로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 그렇게 해놓은 게 오른쪽 선생님이 써놓은 식입니다. 자, x 플러스 y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괄호 앞으로 묶어내고 남아있는 x와 플러스 z를 써주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공통인 인수를 양쪽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식을 적당히 두 개 두 개 나누어서 인수분해하는 거. 이게 바로 항이 네 개인 식을 인수분해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이 세 개와 한 개로 나누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 항을 세 개 하나로 나누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식을 변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변형이 된다면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 앞에 있는 세 개의 항과 뒤쪽에 있는 항을 따로 나누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x 플러스 2 전체 제곱이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식을 변형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x 플러스 2를 a로 생각하고요. y를 b로 생각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a와 b를 더해주고요. 한 번은 a와 b를 빼주면 되겠어요. 어때요? x 플러스 2에다가 한 번은 y를 더해주고요. x 플러스 2에다 한 번은 y를 빼주면 우리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됐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항이 4개인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2개 2개로 나누어 생각하거나 3개 하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두 개의 방법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자, 이건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네 개의 항을 세 개와 한 개로 나누어 인수분해하는 문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등학교에 가면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볼까요?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이 몇 개예요? 네 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을 두 개, 두 개 나누어서 공통인수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세 개 하나로 나누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오늘의 싱크홀에서 강조했었던 세 개 하나의 항으로 묶어내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눈에 안 보여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래요. 잘 안 보여요. 처음에 이거 잘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럴 때는 항상 제곱되어져 있는 곳에 집중합니다. 자, 저걸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x제곱, 여기 있는 4y제곱, 4y제곱이 2y의 전체 제곱이니까 x와 2y를 곱하면 두 배 했을 때 4xy가 나오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xy와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4y제곱이 짝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빼기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4y제곱 자 4y제곱 마이너스 4xy라고 식을 세 개를 묶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뒤쪽에 있는 세 개의

한 번은요, a에다가 x-ey 전체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렇게 쓰고 우리 주어져 있는 식을 보기 좋게 x, y 상수항의 순서로 정리해 준다면 앞쪽에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써도 우리 정답입니다. 하지만 문자 앞에 마이너스를 쓰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쓸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 이 마이너스를 제일 앞으로 끌어내서 마이너스에 자, x-ey 플러스 1이라는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쓰고요.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끌어냈으니까 자, x-ey 마이너스 1로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서 식을 써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식 중에 하나의 식의 꼴로 쓰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생각했죠? 이거 요령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건 연습해야 생기는 요령이에요. 그렇지? 많은 문제 연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5학년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의 실력이 쑥쑥 키워질 거예요. 이번 시간의 학습,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우리 교재에서는요, 북1에 있는 단원평가 레벨 2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정리한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1번 문제예요. 승준이의 일주일 동안 걸음수를 나타낸 표예요. 5,000보 이상 걸은 날은 모두 며칠인지 구해보세요. 요일별 걸음수가 주어져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각각의 걸음수, 이때 단위는 보, 6,552보, 3,200보, 이렇게 5,000보, 여기는 8,818, 그리고 1,015가 있고요. 5,056도 있고 2,750도 있습니다. 그러면 5,000보 이상이니까 그 걸음의 수가 5,000보와 같거나 그보다 많은 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죠. 즉, 걸음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수를 보고 5,000 이상인 수를 찾아줘야 하는 거예요. 5,000 이상인 수니까 5,000과 같거나 그보다 큰 수로 6,552, 8,818, 그리고 만, 15, 5,056, 바로 이와 같은 수들을 골라낼 수 있죠. 따라서 5,000보 이상 걸은 날은 모두 며칠인지 구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5일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5,000 이상인 수를 이해하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랍니다. 2번 볼게요. 이번에는 딱 문장에 이하가 나왔군요. 그렇다면 24명 이하만 탈 수 있는 버스가 있다. 반별로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버스 한 대에 반 전체 학생이 탈 수 없는 반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24명 이하만 탈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반을 보세요. 나 반을 보니까 학생 수가 24명? 아, 24명 이하구나. 24명 이하라고 하는 건 24명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그럼 조사된 학생 수를 보고 24와 같거나 그보다 작은 수. 24, 23, 22. 그러면 여기서 나, 라, 바, 반은 지금 버스 한 대의 반 전체 학생

등이 탈수 있다. 그런데 탈수 없는 반이라고 했으니까 26명인 가반과 25명인 다반과 26명인 마반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버스 한 대에 반 전체 학생이 탈수 없는 반을 찾았고요. 기호를 써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가, 다, 마, 이와 같이 기호를 써서 나타내 줄수 있답니다. 문제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볼게요. 밑줄 친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세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그럼 뭘 뜻할까요? 그 나이가요. 65세와 같거나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65 이상인 수, 65와 같거나 큰 수. 자, 이 수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려면 65를 포함하기 때문에 65는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표현하고 선은 오른쪽으로 쭉 그어서 나타내 주면 돼요. 밑줄 친 수의 범위. 이때 여기 요 단위가 세죠? 65세 이상 이와 같이 수직선에 나타내 준답니다. 또 4번에서는 키가 100cm 이상 120cm 미만인 어린이만 탈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 키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세요.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 키의 범위. 키가 100cm 이상 120cm 미만인 어린이만 탈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수직선에서 요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국 100 이상 120 미만인 수를 수직선에 표현하는 것과 같게 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100과 같거나 크고 120보다 작은 수 따라서 100은 포함되고 120은 포함되지 않아. 100은 안쪽이 채워진 점으로, 120은 안쪽이 비워진 점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선으로 이어서 나타내 준다. 그럼 결국 이것이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 키의 범위, 100cm 이상, 120cm 미만이다. 요것을 수직선에 나타내 준게 된답니다. 또, 5번의 문제. 다음 중 주어진 수를 모두 포함하는 수의 범위는 어느 것인가요? 16, 22, 45, 11, 39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수가 막 섞여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한번 써볼까요? 11, 16, 22, 39, 45. 요렇게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써봤어요. 그러면 45 초과인 수일까요? 45 초과인 수는 45보다 큰 수. 근데 여기 45보다 큰건 없잖아요. 자, 그다음 45 미만인 수. 그럼 45보다 작은 수라는 뜻인데? 45는 45와 같은 수잖아요. 45 미만인 수는요. 45보다 작은 수로 45를 포함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11 초과인 수는 11보다 큰 수를 뜻하죠. 근데 여긴 11이 있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수 없어요. 11 미만인 수는 11보다 작은 수를 뜻하는데 여기 11보다 작은 수는 없어요. 그럼 5번. 10 초과인 수라고 하면 10보다 큰 수라는 뜻이고, 주어진 수들은 모두 1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수를 모두 포함하는 수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럴 때는 5번을 골라 답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됐고요. 요런 유형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를 이렇게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한번 놓아보면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고요. 6번 볼게요. 중요 표시되어 있네요. 다음 수를 모두 포함하는 수의 범위를 알맞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보세요. 수를 보니까 26, 27, 28, 29, 30, 31, 32.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쭉 놓여져 있죠. 26부터 32까지의 자연수가 주어져 있군요. 그렇다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중에서 이 수들을 모두 포함하는 수의 범위는 뭘까? 26 이상. 자, 26을 쓰려면 이 수들의 26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26 이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26 초과가 되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26 초과 이런 말이 들어가면 26보다 큰 수로 26이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따라서 안 돼요. 그럼 3번은 일단 딱 지워둘 수 있겠죠? 그럼 1번과 2번 중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수를 보세요. 32 미만인 수라고 했는데 32는 포함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2 미만이라고 하면 32가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이거 답이 될수 없겠네요. 그럼 26 이상 33 이하인 수라고 하면 26과 같거나 크고 33과 같거나 작은 수로 이 수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 그럼 2번을 골라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을 보세요. 둘다25 초과라고 했으니까 25보다 큰 수, 그러면서, 그럼 25보다 큰 수에 26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럼 4번 보세요. 32 이하인 수라고 했으니까 25보다 크고 32와 같거나 작은 수, 32까지 포함되니까 맞아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번은 25 초과 32 미만인 수라고 했기 때문에, 32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수들을 모두 포함하는 수의 범위를 알맞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르면 2번과 4번을 골라 답해야 한답니다. 살짝 어렵네요. 이 중에 알맞은 것들을 골라내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7번. 4.1 이상 4.9 미만인 소수 한 자릿수가 모두 몇 개일까? 그럼 4.1과 같거나 크고 4.9보다 작은 소수 한 자릿수. 따라서 4.1, 4.2, 4.3 쭉 써서 4.9는 안 돼요. 4.8까지만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그 개수를 구하여 모두 8개로 표현해 줄게요. 8번 문제는 두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자연수가 6개이다.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해 봅시다. 위에 28 초과 39 이하인 수고요. 아래는 기억 이상 43 미만인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두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자연수, 가장 큰 자연수가 바로 39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두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자연수가 6개라고 했기 때문에 39부터 거꾸로 6개, 39, 38, 37, 36, 35, 34, 이와 같이 자연수 6개가 두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기억에 알맞은 수는 바로 34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공통인 수의 범위가 34 이상 39 이하일 때에 포함되는 자연수가 이렇게 6개로 표현이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기억에 알맞은 수 34로 나타내 줍시다. 9번. 대화를 읽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장소를 모두 찾아 써보세요. 너무 더워. 온도를 18도씨로 낮추자. 안 돼. 26도씨 이상, 28도씨 이하가 적정 온도야. 아, 이게 적정 온도군요. 그러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장소, 도서관 27.6도씨. 그럼 26도씨와 같거나 그보다 높고, 28도씨와 같거나 그보다 낮은 온도가 적정 온도이니까, 27.6도, 26.0도, 28.3도는 아니고 24.2도도 아니죠. 따라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과 박물관. 이렇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장소를 찾아 써볼 수 있겠습니다. 10번, 82,740을 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차를 구해 봅시다. 82,740 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그러면 만의 자리 아래의 수, 이것을 만이라 생각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9만이 되죠? 또 82,740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럼 100의 자리 아래의 수 40을 100이라 보고 올려라. 따라서 이럴 땐 82,740 800이 됩니다. 이들의 차를 구하는 것이니까 9만에서 82,800을 빼서 7,200 이렇게 올림하여 나타낸 수들의

차도 구해볼 수 있겠어요. 어림의 방법 중 올림을 익힐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1번, 이번엔 버림입니다. 어림하기의 방법 중 버림도 있잖아요. 버림하여 베개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기억을 보세요. 버림하여 베개자리까지 나타낼게요. 베개자리 아래의 수 61을 0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7000이 되겠죠. 또 니은은 버림하여 베개자리까지, 그럼 베개자리 아래의 수 15를 0이라 보고 버려라. 그럼 6900. 또 디귿 7230. 버림하여 베개자리까지 나타내자. 베개자리 아래의 수 30을 0이라 보세요. 그럼 7200이 되겠고요. 또 리을은 7198. 버림하여 베개자리까지. 그럼 베개자리 아래의 수 98을 0이라 보고 버려라. 그래서 7100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어림하여 나타낸 수가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7200이 가장 크네요. 따라서 이럴 때는 디귿으로 답해야겠어요. 12번. 휴대전화의 네 자리 수 비밀번호 몇 천, 몇 백, 8. 이것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1600이 되었대요. 그럼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뭘까요?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 아래의 수 8을 100이 아니지만 100이라 보고 올려서 1600이 된 거니까 그럼 이거 올리기 전, 여기에 1과 5를 써넣어야겠군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는 1508이다라고 구할 수 있답니다. 13번, 반올림이 나왔습니다.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가장 작은 사람의 이름을 써보기. 그럼 이건 어느 자리 숫자를 봐야죠? 맞아요. 100의 자리 숫자를 보고요. 100의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려라. 그러면 수현이 100의 자리 숫자가 6이니까 올림. 36,000. 은서, 100의 자리 숫자가 0이니까 버림. 그래서 36,000. 준우, 100의 자리 숫자가 2, 버림. 그래서 35,000이 되고, 민규, 100의 자리 숫자가 5니까 올림. 그래서 이렇게 37,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가장 작은 사람은 바로 35,000으로 표현된 준우 이름을 써서 답하면 되겠습니다. 14번에서는 다음 네 자리수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5,300.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5,300 몇십 7이 있는데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이럴 때는 10의 자리 숫자를 보고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려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타낸 것이 5,300이 되었다는 얘기는 맞아요. 버림하였다라는 걸 말해주죠. 따라서 여기에는 0,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따라서 모두 5개이다라고 답할 수 있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15번 수카드 문제입니다. 수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네 자리 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네 자리 수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8, 5, 1, 3이 있어요. 그럼 작은 것부터 1, 3, 5, 8의 순서로 나타낼 수 있고 가장 작은 네 자리 수는 작은 것부터 높은 자리에 차례로 쓰니까 1358. 이걸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의 자리 숫자를 봐야죠. 10의 자리 숫자가 5니까 올림. 따라서 이럴 때 1400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답할 수 있어요. 수카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16번.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400이 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순서대로 써보세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400이 되는 수는 2400보다 작은 수도 있고 2400보다 큰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이 1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가 5, 6, 7, 8, 9이면 올리고 0, 1, 2, 3, 4면 버린다.
따라서 2350부터 자, 2449까지의 자연수. 여기서 지금 자연수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2350부터 2449까지의 자연수들은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2400이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를 먼저 써라. 따라서 2449.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를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2350. 요거 순서대로 잘 써야 돼요. 가장 큰수 먼저 쓰고 이어서 가장 작은 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거꾸로 반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17번. 좀 문장이 길죠? 이건 이제 실생활 활용 문제예요. 10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154명이 모두 앉으려면 의자는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렇다면 모두 앉는다라고 했어요. 10명씩 앉고 남는 4명 어때요? 이 4명도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를 이용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의자가 적어도 몇개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서 어떤 방법? 맞아요. 바로 올림을 이용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자에 지금 10명씩 앉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154라고 하는 수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160을 이용한다. 즉, 154명을 우리는 160명이라고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자가 적어도 몇개 필요할까요? 160을 의자 한 개에 10명씩 앉으니까 10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16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따라서 의자는 적어도 몇 개가 필요할까? 적어도 이와 같이 16개가 필요한 것으로 답해야 한답니다. 해결되었죠?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어리마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도전! 어리마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친구를 찾아 이름을 써볼게요.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다음, 자판기에서 16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면 1000원짜리 지폐가 최소 두 장이 필요해. 그렇죠. 한 장은 안 돼요.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올림을 이용한다. 즉,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2000이기 때문에 2000원이 필요해서 지폐는 최소 두 장. 1000원짜리 지폐가 최소 두 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올림입니다. 주원, 선물 한 개를 포장하는데 끈 100cm가 필요할 때 2.7m로 선물을 두 개까지 포장할 수 있어. 2.7m? 그러면 100cm는 1m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m가 안 되는 0.7m로 선물을 포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럴 땐두 개까지만 포장할 수 있구나. 버림이 적용됩니다. 2서 동전 나왔습니다. 34,600원을 만원짜리 지폐로 바꾸면 4,600원은 만원이 안 되니까 바꿀 수 없어요. 3만원까지 바꿀 수 있구나. 바로 버림이 되겠네요. 어림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친구. 여기서는 올림. 바로 다음 일을 찾아서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어리마기를 이런 식으로 문제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19번 서술형 문제를 살펴볼까요? 우편 요금은 무게에 따라 정해져요. 다음은 영민이네 모든 학생들이 쓴 편지의 무게예요. 영민이네 모든 학생들이 쓴 편지를 보내는데 필요한 요금은 모두 얼마일까? 풀이 과정과 답을 써볼 겁니다. 영민 19g, 재석 5g, 지수 38g, 준성 25g. 무게별 우편 요금 5g 이하는 400원, 5g 초과 25g 이하가 430원, 25g 초과 50g 이하가 45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편 요금. 우편 요금은 영민이는 얼마일까요? 자, 19g이니까 5g 초과 25g 이하에 해당돼서 430원. 그 다음에 이제 재석. 재석이는 5g이니까

400원. 그리고 지수는 38g이니까 450원. 그리고 준성이는 준성이가 지금 25g이잖아요. 그러니까 25g 이하에 해당돼서 430원이므로 이때 영민이네 모든 학생들이 영민이네 모든 학생들이 지금 쓴 편지를 보내는데 보내는데 필요한 요금은 모두 얼마일까요? 이거 더해주면 되죠. 430 더하기 400 더하기 450 더하기 430. 그럼 400이 일단 4개가 보이니까 1600에다가 30에 50에 30을 더하면 110이니까 다 더해서 1710원입니다. 요렇게 풀이의 과정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답을 구하여 1710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하나 더 볼게요. 역시 서술형 문제예요. 어느 과수원에서 복숭아 246개를 수확하여 한 상자에 10개씩 담아 팔려고 합니다. 한 상자에 만 원씩 판다면 복숭아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그렇다면 246개를 10개씩 담아 포장함으로, 그러면 6개는 한 상자에 담아 포장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상자에 담아 포장할 수 있는 복숭아의 수는 246개를 지금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240개입니다. 그럼 이제 팔 수 있는 상자의 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240을 10으로 나눠야겠죠. 240 나누기 10 해서 24상자이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므로 복숭아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으니까 최대 한 상자에 만 원씩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씩 24상자. 그럼 만에다 24를 곱하니까 24만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복숭아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4만 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24만 원.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수확한 복숭아 246개인데 한 상자에 10개씩 담아서 판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10개가 안 되는 것을 한 상자에 담아서 팔 수는 없다. 즉, 이런 경우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로 복숭아 240개만 담아서 팔수 있고, 팔수 있는 상자의 수를 구할 때한 상자에 10개씩이라고 했으니까 240을 10으로 나누어 24상자까지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상자 만 원이기 때문에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24만 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살펴 풀이의 과정을 써 주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한번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수를 구할 때 4.1 이상 4.9 미만인 소수 한 자리 수

0: 수를 구할 때에는 4.1이 포함되고 4.9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4.1부터 쭉 써서 4.8까지 써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모두 8개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두도록 하자고요.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어요. Book 1에서 다뤄지는 1단원의 내용들이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실수했던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두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니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북원에 대한 단원평가 레벨 1 같이 쭉 풀어봤는데 틀린 문제 어떻게 잘 복습하고 왔나요? 자, 레벨 2 오늘 문제풀이 진행할 건데 레벨 1보다 조금 문제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 문제라도 더 맞자라는 목표 가지고 이 레벨 2 쭉 한번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만나기 전에 풀고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이 진행할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7분의 6은 7분의 1이 몇 개인 수예요? 6개인 수고요. 7분의 2는? 7분의 1이 2개인 수니까 자, 7분의 6에서 7분의 2로 나누는 것은 6개에서 2개씩 덜어내는 거랑 똑같아서 바로 몫이 3이다. 결국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계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간단하게 풀었고요. 우리 2번. 이번에 계산 결과가 3인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기억부터 리을까지 모두 분모가 같아요. 그럼 분자끼리 계산해봐요. 4 나누기 2는 2, 6 나누기 1은 6, 9 나누기 3은 3, 8 나누기 2는 4니까 결과가 3인 것은 디귿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니 14분의 네모 나누기 14분의 2를 계산할 때는 네모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그 결과가 9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9에서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네모 안에는 9가 오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은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19분의 18 나누기 19분의 7을 계산하는데 분자끼리 계산하려고 봤더니 나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분수로 7분의 18로 나타낼 수 있고 대분수 바로 2와 7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2와 7분의 4도 답이 될 수 있고요. 7분의 18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래 화살표는요. 19분의 18 나누기 19분의 11인데 이번에 분모 같으니까 그냥 18 나누기 1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1분의 18이니까 1과 11분의 얼마? 7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1과 11분의 7 또는 11분의 18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17분의 8 나누기 17분의 네모가 2와 3분의 2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는 거꾸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이제 거꾸로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분모가 17로 같으니까 결국 분자끼리 계산할 때 8 나누기 네모를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2와 3분의 2라고 했는데요.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 네모분의 8이 되는 거고, 2와 3분의 2를 가분수로 바꿔주면 3분의 8이 되는 거니까, 아, 네모는 3이 오면 되겠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분자끼리 계산하면 네모 나누기 5인데, 분수로 5분의 네모잖아요? 근데 이것이 1과 5분의 2라고 그랬으니까, 가분수로 바꿔보면 5분의 7이라서, 네모 안에는 7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조건이 주어졌네요. 중요한 문제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의 나눗셈을 모두 써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우리 이거 응용 문제에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10 나누기 8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으니까요. 아하! 자, 분모가 13보다 작은 진분수의 나눗셈이고, 아래 두 분수의 분모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바로 분모가 뭔진 모르겠지만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분자가 10과 8이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0 나누기 8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는 분모만 알아보면 되는데 분모가 13보다 작은 진분수가 되게끔 나타내려면 13보다 작으면 12? 자, 그럼 10이 와도 돼요? 여기에 12가 와도 됩니다. 진분수 되죠? 11도, 11분의 10 진분수 되죠? 자, 10은 어떨까요? 10은 10분의 10은 진분수가 아니니까 안 되네요. 그래서 분모는 12와 11이 올수 있으니, 자, 11인 경우에는 11분의 10 나누기 11분의 8, 그리고 또 12가 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0 나누기 12분의 8, 이렇게 나눗셈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 복습해 봤어요. 자, 그다음 7번은요. 양쪽에 나눗셈이 나왔는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 보세요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각각을 계산해 볼게요. 왼쪽. 자, 1번씩이라고 해 보죠. 분모가 18로 같으니까 우리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5 나누기 13. 그래서 13분의 5가 되겠고요. 오른쪽 2번 계산이라고 해서요. 분모가 17로 갔죠? 그럼 16 나누기 5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16이니 3과 5분의 1이 되겠어요. 아,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면 네모라는 수는 13분의 5보다 크고 3과 5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니까요. 자, 1은 어때요? 들어갑니다. 13분의 5보다 크죠? 2, 3까지 가능하네요. 4는 3과 5분의 1보다 크니까 안 돼요. 따라서 모두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 1, 2, 3 이렇게 3개를 다 써줘야 됩니다. 개수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1, 2,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은 보기와 같이 계산하래요. 보기 어떻게 계산했나 볼까? 9분의 7 나누기 18분의 7로, 분모가 다르네. 그럼 그 다음 과정을 보니까 통분했네. 18이 9의 배수니까요. 바로 최소공 배수 18로 통분했어요. 그래서 분자끼리 계산하여 결과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통분하여 계산해 볼게요. 15분의 8 나누기 30분의 7이니까 30이 15의 배수죠. 그래서 30으로 통분합니다. 15분의 8은 30분의 16이고요. 여기에서 30분의 7로 나누면 16 나누기 7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때요? 네, 7분의 16이 되네요. 그래서 2와 7분의 2, 대분수로 정리할 수 있어요. 분모가 다를 때는 통분하여 분자끼리 계산. 자, 그 다음. 우리 9번은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4개의 분수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가장 큰 수부터 찾을까요? 지금 앞에 두 개는요, 분모가 5니까 5분의 2보다 5분의 4가 더 크고, 뒤에 두 개는 8로 분모가 같으니까 8분의 5가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 우리 5분의 4하고 8분의 5를 크기 비교하면은 40으로 통분해 볼게요. 자, 40분의 32, 그리고 또 40분의 25니까요. 어때요? 40분의 32가 가장 크죠? 아, 그래서 5분의 4가 가장 큰 수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가장 작은 수는 바로 작은 수들끼리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5분의 2와 8분의 3을 비교하면 이 또한 40으로 통분해 볼게요. 40분의 16, 40분의 15, 40분의 16이 더 커요.

그래서 8분의 3이 더 작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필요한 식은 가장 큰수 5분의 4를 가장 작은 수 8분의 3으로 나누세요라는 뜻이죠. 자, 분모가 다르니까 물론 곱셈으로 바꿔도 되겠지만 통분해서 계산한다면 40분의 32 나누기 40분의 15. 그래서 32 나누기 15를 계산하면 되겠고 15분의 32로 몫을 표현한 다음 대분수 2와 15분의 2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몫은 2와 15분의 2 또는 15분의 32도 괜찮습니다. 일단 통분해서 크기 비교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10번. 피자를 서인은 전체의 8분의 1만큼 먹고 서윤이는 전체의 16분의 5만큼 먹었습니다. 서윤이가 먹은 피자의 양은 서희가 먹은 피자의 양의 몇 배? 몇 배는 나눗셈 계산해야 되죠. 서윤이는 전체의 16분의 5만큼 먹었으니까 16분의 5는 서희가 먹은 양 전체의 8분의 1에 몇배 나눠보면 되겠어요. 그럼 16으로 통분해 볼까요? 8분의 1은 16분의 2가 되겠고 분자끼리 계산하면 5 나누기 2. 그래서 2분의 5네요. 대분수 2와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2와 2분의 1 또는 2분의 5배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 두 수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이 자리가 바뀌지 않도록 자, 문제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은 관계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 같은 경우에 자, 어떤 방법이 있나요? 물론 20을 분모가 7인 분수로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곱셈으로 바꿔도 되지만 이 중간식은 보니까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한 다음에 분모를 곱하는 식으로 나왔네요. 그럼 20 나누기 5 곱하기 7이니까 이렇게. 18 나누기 3 곱하기 8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8 나누기 3은 6이고 6, 8, 48 이렇게. 20 나누기 5는 4니까 4, 7, 28 이렇게 결과를 찾아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연수 나누기 분수는 자연수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를 계산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12번은요.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은 어느 것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앞에서 11번에서 자연수 나누기 분수 계산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때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는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한 다음에 분모를 곱하자. 8 나누기 4는 2니까 여기다 분모 5를 곱하면 10. 9 나누기 3은 3이니까 여기다 10을 곱하면 30. 7 나누기 1은 7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14. 10 나누기 5는 2니까 여기다 9를 곱하면 18. 5번은 12 나누기 6은 2니까 여기에 11을 곱하면 22가 돼서 이중 가장 큰 수는 바로 30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그랬어요. 우리 12번하고 식이 똑같죠? 자연수 나누기 분수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6 나누기 2, 3에다가 15를 곱하여 45. 니은, 15 나누기 3은 5니까 여기다 8을 곱하여 40. 디귿은 18 나누기 9는 2니까 여기다 11을 곱하여 22. 그럼 이 중에 가장 작은 수는 22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그랬으니까요.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14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이번에는요. 모두 쓰세요가 아니라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으니까요. 먼저 왼쪽, 오른쪽 각각 1번, 2번이라고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1번 계산 어떻게 계산했어요? 물론 통분해서 분자끼리 계산해도 되는데 이제는 곱셈으로 한번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는 자, 곱하기 분모 분자 바꾸어서 2분의 5를 계산합니다. 약분 되나요? 안 되네요. 그래서 8분의 15가 되니까 1과 8분의 7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11분의 9 나누기 33분의 4. 자, 11분의 9는 그대로 두고 곱하기 4분의 33으로 바꿔주세요.
약분 되죠? 11의 3배예요. 그래서 4분의 9, 3, 27. 그러니까 6과 4분의 3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써보면 1과 8분의 7보다 크고 6과 4분의 3보다 작아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자연수는 바로 1은 안 돼요. 1은 1과 8분의 7보다 작아요, 여러분. 2부터 3, 4, 5. 어디까지? 6은 포함이 되죠? 6과 4분의 3보다 작으니까. 하지만 7은 안 된다. 그래서 2, 3, 4, 5, 6. 몇 개? 5개가 답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모두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다 써줘야 되겠고, 얘네들을 다 더하세요 라고 한다면 일일이 다 더해서 또 답을 내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 쌤이 레벨업 풀때 뭐라고 했어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세요 라고 했던 거, 당부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세 장의 수카드 중에서 두 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진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진분수를 두 번째로 큰 진분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숫자 카드 두 개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2하고 5를 고를 때는 진분수는 어때요? 분모보다 분자가 어떻다? 작아요, 커요? 그래요. 분자가 더 작아야 되죠? 2와 5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진분수는 5분의 2고요. 이번에 2하고 6을 고르면 만들 수 있는 진분수는 6분의 2고요. 자, 5하고 6을 고를 때는 만들 수 있는 진분수 6분의 5예요. 그러면 이세 개의 진분수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분모가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6분의 5가 더 크고요. 또 5분의 2랑 6분의 2에서는요, 여러분 어때요?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6분의 2가 가장 작은 거는 알겠고, 이제 5분의 2하고 6분의 5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이두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자, 30으로 통분해야 되겠어요. 5분의 2는 그럼 30분의 6배 했으니까 6배 18이 되겠고, 6분의 5는 30분의. 자, 5배 했으니까 5배 25가 되니, 아, 6분의 5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6분의 2, 그 다음에는 5분의 2, 그 다음 6분의 5. 이렇게 크기 비교했어요. 그럼 가장 큰 진분수 6분의 5를 두 번째로 큰 진분수 5분의 2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필요한 식은 6분의 5 나누기 5분의 2가 되겠네요.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6분의 5 곱하기 2분의 5를 계산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12, 분자끼리 곱하면 25. 약분이 안 됐어요. 따라서 대분수 2와 1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2와 12분의 1 또는 12분의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크기 비교하는 거. 우리 이거는 통분해서 분자끼리 비교한다. 또는 분자가 같으면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다. 라는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크기 비교 먼저 하고 나눗셈씩 세워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때요? 레벨 2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레벨 1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 느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의 실력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6번은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는 문제네요. 이런 문제형 많이 만나봤어요. 화살표 방향으로 나눗셈 계산해야 되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4와 3분의 1 나누기 5분의 2예요. 식을 세우고 났더니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네? 어때요? 그럼 대분수를 가장 먼저 뭐하라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곱셈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안 되죠. 먼저 가분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4와 3분의 1은 3분의 13이에요. 그런 다음에 곱셈으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마세요. 곱하기 2분의 5가 되겠죠. 약분 되나요? 안 되죠. 분모끼리 곱하면 6, 분자끼리 곱하면 65. 그래서 이는 바로 10과 6분의 5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른쪽에는 10과 6분의 5 또는 6분의 65가 와도 괜찮아요. 자,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17번은 이야기로 나왔는데, 우리 문제를 보고 식을 잘 세워보자고요. 식빵 한 개를 만드는데 밀가루가 15분의 4kg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3분의 8kg으로 식빵을 몇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밀가루가 있으니까 3분의 8kg에서 15분의 4kg을 덜어내면 자, 식빵 한개 만들고 한번더 덜어내면 식빵 두개 만들고 세번 덜어내면 세개 만들고 그러니 몇번 덜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자, 바로 덜어낸다. 자, 나눗셈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밀가루의 양 3분의 8에서 한개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의 양으로 나눠 주세요. 그럼 여기서는 3분의 8 곱셈으로 바꿔줘서 4분의 15를 곱해 줍시다. 약분 되네요. 4로 약분 4, 2, 8. 3으로 약분 3, 5, 15. 2, 5, 10이니까, 아, 식빵을 10개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결과가 뭐 10과 2분의 1,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식빵을 10개를 만들고, 어때요? 2분의 1이 있다라는 거는 한계같이 안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그때도 정답을 물어보면, 네, 그렇죠. 1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답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죠. 이건 도전 문제인데요. 어떤 수를 9분의 5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곱했더니 18분의 17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잘못 계산한 문제는요, 6학년 과정에서 처음 만난 거 아니죠? 우리 쭉 지금까지 수학 공부하면서 여러 계산 단원에서 이렇게 원래 계산해야 되는데 저렇게 계산해서 잘못 결과가 나왔어. 라는 유형은 굉장히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근데 6학년이 끝이 아니라요. 중학교 과정에 가서도 우리가 굉장히 멋진 식들을 계산할 건데 그때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꽉 우리 해결하는 방법을 잡아두면 좋겠어요. 바로 잘못 계산한 식과 바르게 계산한 식두 개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어떤 수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네모라고 하고 원래 계산해야 되는 바른 식은 어떤 수를 네모를 9분의 5로 나누어야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수를 했지 뭐예요? 잘못하여 곱했다. 네모에서 9분의 5를 곱했더니만, 아, 여기에서 잘못 계산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때 바르게 계산한 값은 바로 어떤 수 나누기 9분의 5의 여기, 이 결과죠. 얘가 답이 돼야 되는데, 어떤 수의 정체는 실수한 결과를 통해 구할 수 있죠. 거꾸로 곱셈에서는 어떤 수는 18분의 17 나누기 9분의 5 계산해주면 되니까요.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통해서요. 자, 곱셈으로 바꿔보면 18분의 17 곱하기 5분의 9 계산해서 약분 9, 1은 9, 9, 2, 18. 10분의 17입니다. 1과 10분의 7이기도 하죠. 얘를요, 쭉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1과 10분의 7 나누기 9분의 5니까, 자, 바로 가분수 10분의 17 나누기 9분의 5의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17 곱하기 5분의 9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약분 되나요? 네, 약분 안 되네요. 그럼 50분의 17 곱하기 9니까, 7, 9, 63. 여기다가 9에다가 6 더하면 15, 153입니다. 여러분, 50분의 153은 대분수로 바꾸면 3과 50분의 3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좀 수가 좀 복잡하게 나왔죠?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값은 3과 50분의 3. 또는 가분수 50분의 153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 문제, 우리 도전 문제 했으니까 이제 19번, 20번은요, 서술형 문제예요. 일단 서술형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친구들 북투에서도 서술형 연습을 할 거지만 미리 맛보기로 한번 해볼까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분해서 한번 문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 전략을 잘 짜고 전략에 맞게 풀이 과정을 정리해서 써주세요. 일단 이 문제는 넓이가 2분의 1 제곱 센티미터인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 밑변의 길이는 기역 센티미터이고 높이가 8분의 3 센티미터라고 주어졌네요. 한 변의 길이가 기역 센티미터인 정삼각형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 속을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기역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어요. 그럼 기역을 넣어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이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삼각형의 둘레는요, 한 변의 길이의 3배를 해주면 되겠죠. 3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알아낸 다음에 이 둘레를 구하는 식은 기억 곱하기 3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기억 구하러 가볼까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밑변의 길이 기억 곱하기 높이 8분의 3을 하고 나누기 2를 계산해서 넓이 2분의 1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억을 구하는 방법은 어때요? 거꾸로 2분의 1 곱하기 1을 하고 나누기 8분의 3을 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를 먼저 해보면 얘는 1이 되는 거니까 1 나누기 8분의 3은 곱셈으로 바꾸면 3분의 8을 곱하는 거랑 같아 3분의 8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기억이 3분의 8 또는 대분수로 2와 3분의 2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기억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입니다.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즉, 가볼게요. 자, 따라서 이제 결론 내야 될것 같아요. 한 변의 길이가 2와 3분의 2cm인 정, 삼, 각, 형, 의. 둘레는, 물론 한 변의 길이를 세번더 해줘도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곱셈으로 해보죠. 2와 3분의 2 곱하기 3을 하면 된다. 가분수 3분의 8 곱하기 3이니까, 아, 8cm로 자연수로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8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 과정, 기억 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 계산하고, 이두 가지 과정으로 문제 해결해 봤고요. 그럼 마지막, 우리 20번 갈게요. 어떤 수의 1과 4분의 1을 곱했더니 4와 6분의 1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수를 1과 9분의 1로 나눈 값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어떤 수의 정체를 알기 위해 이렇게 계산했어요. 라는 조건이 나왔고요. 우리에게 이 어떤 수를 알아낸 다음에 얘로 다시 나눈 값을 구하라는 거죠. 문제 파악했나요?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수학나라 언어로 세워야 되니까 어떤 수, 우리 네모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그냥 식 세우지 말고 나는 어떤 수를 네모라고 했어요, 세모라고 했어요 라는 거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쌤은요, 어떤 수를 자, 네모라 하면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수에 1과 4분의 1을 곱하여 4와 6분의 1이 되었습니다. 라는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네모를 거꾸로 구하는 방법은 거꾸로 4와 6분의 1 나누기 1과 4분의 1을 하면 되겠고, 둘다 대분수네. 그럼 뭐 해야지? 그렇지. 가분수로 바꿔줘요. 4와 6분의 1은 6분의 25 나누기 1과 4분의 1은 4분의 5예요. 그럼 6분의 25 곱하기 5분의 4입니다. 약분할까요? 5, 1은 5, 5, 25, 2는 4, 2, 3은 6. 그래서 3분의 10이네요. 그럼 이제 3분의 10은 3과 3분의 1이다라는 거 구했습니다. 이제 어떤 수의 정체 알았으니까 어떤 수를 1과 9분의 1로 나눈 값을 구해볼게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므로 멋지게 마무리해 주세요. 어떤 수를 내가 구하는 것은 어떤 수를 1과 9분의 1로 나눈 값은 3과 3분의 1 나누기 1과 9분의 1이니까 이것도 둘다 가분수. 3분의 10 나누기 9분의 얼마? 10. 그럼 3분의 10 곱하기 10분의 9. 10으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래서 3입니다. 라고 나타내 줄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이 답이 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수 모르니까 네모 또는 세모,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기호로 식을 세우고 그 시간에서 거꾸로 어떤 수를 계산한 다음 문제에서 계산하라는 것 그대로 식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이게 훌륭한 서술 방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까지 20번까지 레벨 2 문제풀이 마쳤으니까요. 우리 플러스 정답 뚝딱! 지난 시간 퀴즈 뭐라고 냈나요? 휘발유 네모리터로 세모킬로미터를 갈때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리터로 갈수 있는 거리

0: 시간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가정법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복습을 잘 하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가정법을 볼 텐데, 보다시피 똑같은 가정법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 가지 종류가 그대로 나오는데 뭐만 달라요? 가정법 과거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뀌어 있는 이 부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가정법 과거를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오늘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Unit 4에서는 if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이 과거 동사를 쓰더라. 근데 뭐에 반대예요? 실제 시제는 현재 시제였어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때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쓰면 어떤 시제가 될까요? 실제 의미는 과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사실의 반대라서 과거 시제로 형태를 썼으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는 역시 한 단계 앞서서 과거 완료 시제 형태로 쓰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연결을 하면 쉬워요. 따라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형태는 가정법 동사를 과거 완료 형태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동사 볼까요? 자, 과거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었다. 과거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안타까움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이런 감정을 조금 넣어서 그런 뉘앙스를 넣어준다면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If I had had time인 거예요. 자, 여기서 had가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원래는 뭐예요? 이 had라는 것은 과거 완료할 때 had PP를 쓰죠. 그첫 번째 had가 되는 거고요. 이 PP 자리에 원래 일반 동사인 have의 PP 형태인 had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had라는 과거 완료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요, I could, 원래 가정법 과거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후에 동사 원형을 썼어요. 얘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를 쓰는 거죠. 그래서 couldn't go의 반대 의미가 되는 거고, 완료 형태로 I could have gon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비동사일 때 볼까요? 자, 과거 사실일 때 비동사가 쓰여 있다면 he was가 되겠죠. He was not healthy인 겁니다. 그가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he didn't join. 합류를 하지 않았다.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가정하는 내용으로 가정법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자, 건강했더라면 같이 했을 텐데 합류했을 텐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자, 비동사인데 이것을 과거 완료 형태로 써요. had been이 오겠죠. 비동사의 PP형을 써서요. If he had been healthy

healthy가 되는 겁니다. 그가 건강했었더라면 he would요.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have PP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조동사가 없었더라도 그때는 보통 would를 쓰죠. 맥락사. 여러분들이 적당한 조동사를 넣고 would를 쓰고 have PP 형태로 여기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일 때는 비동사를 항상 과거형 were를 쓰는 게 규칙이다라고 했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그런 걱정을 좀덜 해도 되겠죠. had PP니까 had been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기본적인 건 같아요. 그쵸? 이제 시제만 다른 거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냐, 현재 사실의 반대냐, 이걸 잘 구분하셔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올바르게 쓸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도 가정법 과거에서 한번 얘기했죠? 단순히 반대, 이것을 떠나서 약간 안타까움이라든지 후회, 유감, 아쉬움, 이런 것들이 뉘앙스에 들어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해볼 텐데요. 표로 이제 동사 형태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가정법 과거는 비동사일 때는 무조건 were를 쓰고요. 일반 동사는 과거형을 씁니다. 그리고 주절에서는 would나 could나 might나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라고요? 원래 과거 완료 형태가 had pp죠? 그래서 had pp 과거 분사형을 써줍니다. 그리고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have pp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if절의 동사도 달라지고요. 주절의 조동사 뒤에 나오는 형태도 달라지니까 모두 다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A 문제를 몇개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완성하라라고 했습니다. 과거 완료 형태 우리 머릿속에 넣고 볼까요? 자, if절이 왔습니다. if절에서는 과거 완료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had, pp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had가 되겠죠. have의 pp형인 had를 뒤에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절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고요. 그 뒤에 있는 동사는 have pp 형태로 쓰는 거죠. 그래서 would have calle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과거에 그때 휴대전화가 있었다면 이 되는 거죠. 과거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너에게 전화를 했을 텐데, 인 거죠. 없어서 못한 게 아쉽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if you 하고요, 동사 왔습니다. if절에서 과거 완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had pp입니다. had practiced 넣어주시고요. 자, 주절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can의 과거형, could를 쓰고 have one 써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네가 연습을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너는 그 컨테스트에서, 그 경연에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거죠. 그 다음, if they 하고 비동사가 왔어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로 비동사를 쓰려면 had been 써주면 되겠죠. If they had been Korean 이렇게 왔고요. they 주절에서는 역시 조동사 can의 과거형을 쓰면서 have pp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ey could have used가 되는 거죠. 만약 그들이 한국인이 없다면 이렇게 되고요. 그들은 chopsticks 뭐예요? 젓가락이죠.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어서 사용을 못 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 한국인이었다면 할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뭔가 아쉬운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B로 넘어가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만약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았더라면, 그죠? 과거예요, 그죠? 서로 더 자주 만났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같은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live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가정법 과거를 써준다면, if we had lived,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So in the same country,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형태가 온 주절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오븐이 고장나지 않았더라면이에요. 근데 과거에 고장이 났었던 거죠. 근데 안 났더라면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빵을 구워주셨을 텐데 고장이 나서 못 먹은 거죠. 못 구워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뒤에 앞에 if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The oven had not broken 이라고 had pp 형태로 되어 있고요. 부정일 때는 had 뒤에 not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절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엄마가

아까 주어가 될 거고요. 구워 주셨을 텐데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겠죠?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로 완성을 해본다면 my mom would have baked. 여기 있는 bake의 동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신 기출 유형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빈칸이 3개인데요. 각각을 살펴보면 if절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뒤에 주절을 봅니다. 먼저 형태를 파악할 때는 주절을 보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 텐데인 거죠. 그러면 앞에는 가정법 과거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같은 나이라면이 되겠죠. 그러면 비동사가 오니까 were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if절에 had pp가 왔어요. 그쵸?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겠다. 그죠? 내가 수영복을 가지고 왔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와야겠네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빈칸 볼까요? If you 하고 빈칸이 왔어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could가 있고요. have pp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그럼 if절은 어떻게 돼요? had pp가 되겠죠. 따라서 had given이 들어가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볼 때는 우선 if절이 있다. 자, 가정법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면 뒤에 조동사, 동사 원형인지, 조동사 have pp인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주절과 if절, if절과 주절을 여러분들이 다 판단을 하셔서 보통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럼 주절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if절을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고 전체적인 가정법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 wish 가정법으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I wish 가정법 과거 했었죠? 얘도 if와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시제를 한 단계 앞서서 당기는 건데요. 자, 만약 뭐뭐였었다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그때는 I wish 뒤에 역시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쓰는데, 그게 뭐예요? 주어 올 것이고, had pp가 오는 거죠. 자, 일반 동사가 쓰였을 때를 한번 보면요. I didn't see him이에요. 내가 그를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 wish가 오고요. 뒤에 I had seen이라는 had pp 형태가 오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동사 형태가 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비동사인 경우에는 어때요? 과거 사실은 수정이는 was not here예요. 여기 없었다예요. 그렇죠? 없었다. 그러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거죠. I wish 수정 had been here 이라는 had pp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니까 had been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if절은 주절이 따로 있고 if절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둘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I wish는 지금 내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금 아쉬운 걸 수도 있고 과거 상황이 지금 아쉬운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I wish라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지금 아쉽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had pp로 써야 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I wish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A 문제 조금 보시면요.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자, I wish예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쓰라고 일단 문제에서 딱 줬기 때문에 일단 고민하지 않고 답은 쓸수 있어요. 그죠? 비동사를 써야 하니까 I had been, had pp를 써주는 거죠. 그죠? 자, 나는 뭐뭐이길 바란다.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거죠. 뭐였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랑 함께 있었다면 어디에? 캐나다에. 과거에 같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지금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다음 I wish가 오고요. 또 I가 왔어요. 얘를 과거 완료 형태로 쓴다면 had behaved가 되겠죠. 자, 나는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뭐 했더라면 behave는 행동하는 거죠. 근데 친절하게 좋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좀더잘 이렇게 행동을 할걸 이런 아쉬움을 가지는 거죠. 그쵸? 그다음 I wish가 왔고요. You and I라는 주어가 왔습니다. 뭐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어요. 그죠? had pp는 단복수는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주어가 있고 얘를 had pp 형태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따라서 had exercised가 정답이 되겠죠. 너랑 내가 운동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더 자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4번도 역시 I wish가 오고요. I 주어는 있습니다. 그럼 이 read라는 동사를 had pp로 바꾸면 되겠죠? had read가 되겠습니다. 내가 더는 없고요. 많은 영어 책들을 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뭐 더 많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맥락은 되겠죠. 그죠? 영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B로 넘어가서요.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게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I wish가 오고 I had woken up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고요. 여기는 뭐예요? I'm sorry that 나는 뭐뭐라서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가정법과 직설법을 서로 바꿨을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얘는 과거 완료가 쓰였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이니까 지금 어떤 사실의 반대인 거예요? 과거 사실의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wish가 현재이기 때문에 I'm sorry라는 현재가 온 거고요. I had부터 이어지는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부분은 과거 시제로 완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상황과 반대 상황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I did not 또는 didn't wake up early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셔야겠죠. 그럼 뭐예요? 내가 실제로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직설법이 나와 있고 가정법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네요. 자, 나는 뭐가 유감이에요? I spilled the water. 물을 쏟았던 게 유감인 거죠. 키보드 위에. 그러면 뭐예요? 내가 키보드 위에 물을 쏟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반대로 아쉬움을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도 과거 시제였던 직설법을 과거 완료 형태인 가정법으로 바꾸면 I had not 또는 줄여서 hadn't 가능합니다. Spill the wa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 I wish 왔어요. I had listened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습니다. 그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m sorry that 오고요. 뒤에는 뭐가 와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 과거로 바꿔야 합니다. 반대 상황인 거죠. 따라서 I did not listen to 또는 I didn't listen to my parent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유닛입니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똑같아요, 여러분. 자, I wish도 마찬가지고 as if도 마찬가지고 일단 if 가정법과는 조금 다르게 주절, if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as if도 마찬가지로 원래 내가 하고자 하는 문장 앞에는 뭐 현재 시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뒤에 이제 이 부분만 우리가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wish 뒤에도 주어하고 had pp 형태로 썼으니까 얘도 똑같아요. 앞에 주어 동사 문장이 있을 것이고 as if 뒤에 주어 had pp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과거에 마치 뭐뭐였었던 것처럼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볼까요? He didn't see m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를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그가 말해요. 마치 뭐한 것처럼. 과거에 그때 나를 봤었던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as if가 오고 he had seen me.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had pp를 써서 앞에 있는 이 주절보다는 더 앞서 과거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써야 하니까 didn't였던 부정문이 여기서는 긍정문으로 not이 빠지고 부정문이 빠진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비동사일 때는 어때요? 과거 사실은 이렇습니다. 수정 was not here예요. 수정이는 여기에 없었어요. 과거에 없었는데 마치 뭐처럼 하는 거예요. 수정 act예요. 수정이가 행동을 해요. 마치 뭐였던 것처럼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was not 이었는데 부정은 빼고요. She had been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had pp니까 당연히 비동사가 쓰일 때는 had been으로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 비동사 얘는 사실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과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를 항상 were를 써야 하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받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냥 일반 동사든 비동사든 어쨌든 pp 자리에 pp 형태만 제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had pp를 완성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했어요. 지금도 두

문장이에요. 봤더니 하나는 가정법 문장이고요. 하나는 in fact, 사실은이라고 하면서 직설법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고요.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talk요. 너는 말하네 라는 거예요. 마치 뭐인 것처럼 말한다. You had lived요. 그렇죠? 살았었던 것처럼 어디에? 유럽에. 너 유럽에 살았었던 것처럼 말하네? 근데 실제로는 안 살았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이라는 표현으로 직설법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직설법 문장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You did not 또는 didn't live in Europe 이렇게 되겠죠. 너는 사실 유럽에 살지 않았잖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in fact라는 직설법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you didn't help me.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라는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don't speak으로 시작하네요. 그렇죠? 뭐예요? 말하지 마. 그럼 뭐예요? 마치 뭐한 것처럼, 네가 나를 도와주었었던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실제로는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as if를 넣어서 가정법을 써준다면 you had helped. had pp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줘야겠죠? 마치 네가 나를 도와줬었던 것처럼 말하지 마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he always talks요. 그는 항상 말해요. 그죠? 마치 뭐인 것처럼 he had become a president인 거죠. 그가 대통령이었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되었었던 것처럼 말한다. 말한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말한다. 그럼 실제로는 저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in fact라고 하면서 직설법 문장을 역시 쓸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정법을 썼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과거 시제로 부정어를 넣어서 반대로 써주면 되겠죠? He did not. 그쵸? 또는 didn't become a presid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도 볼게요. 자, 얘도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자, in fact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뭐뭐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So she didn't do her best라고 했네요. Do one's best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소유격을 가운데 넣어서 do one's best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다예요. 그러면 그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그녀는 어떻게 해요? behaves 행동을 해요. 마치 뭐였던 것처럼 그녀가 최선을 다했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as if를 쓰고 가정법 과거 완료 she had done, do의 pp형 done을 써주고 her best까지 넣어주시면 완성이고요. 그다음 5번이 Michael speaks예요. 마이클은 말해요. 마치 뭐인 것처럼 말하느냐? He had arrived on time. 그죠? 제 시간에 도착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못한 거죠. 뭐 늦었다라는 뉘앙스 쓰겠죠. 그렇죠? 사실은 제 시간에 오지 않았는데 마치 제 시간에 자기는 딱 와서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한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럼 뭐예요? In fact, 직설법으로 바꿉니다. 지금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과거 시제로 쓰고 부정으로 써야겠죠. 반대로 쓴다면 Michael did not 또는 줄여서 didn't arrive 이렇게 되겠죠. 과거형으로 부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in fact. 직설법이 먼저 왔어요. 그쵸? 사실은 뭐냐면요. She didn't see a UFO예요. 그쵸? 그녀는 UFO를 보지 않았다.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act, 행동을 해요. 마치 본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도 as if를 써주시고요. not을 빼야겠죠. 반대 상황이니까. 그리고 had pp를 써서 she had seen a UF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비문제도 우리가 조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고요. 자, 샘은 마치 자기가 경기에서 이겼던 것처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샘은 말한다요, 말한다. 근데 말한다라는 동사를 speak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샘 speaks가 되겠죠. 여기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죠. 쌤이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수일치하고요, 시제일치하고요, 인칭인칭해서 Sam speaks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이에요. 그러면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경기에서 이겼던 것처럼 실제로는 이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거 사실을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이니까 as if를 쓸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Sam speaks 이렇게 썼고요. as if를 쓴 다음에 주어 he가 되겠죠? Sam이니까. 그리고 had PP 형태 had won the gam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in의 과거형도 won이고요. PP형도 won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그는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 말한다인데 여기서는 무슨 동사를 쓰라고 했나요? 말하다 talk를 썼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he talks가 되겠죠. 그가 말을 한다라는 거니까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동사로 s를 꼭 붙여 주시고요. 자,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뭐 마치라고는 적혀 있지 않지만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as if를 써줄 수 있겠고요. 해결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했더니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He talks라는 주어 동사 먼저 씁니다. 그리고 뭐가 와요? as if가 오고요. He had solved라는 had PP 과거 완료 형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all the problems까지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조이는 마치 자기가 그 책을 다 읽었었던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다 읽지 않았다. 뭐 읽긴 읽었나 봐요. 그렇죠? 다 읽지는 않은 거니까 다 읽은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런 맥락일 수 있겠어요. 자, 조이는 그러면 말한다. 자, 이번에는 talk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뭐뭐처럼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보통 말한다, 행동한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닌데 그런 척을 하는 거니까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그런 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talk, speak이라든지 이렇게 act나 behave라든지 이런 동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이는 말한다예요. 얘도 현재 시제로 써야겠죠. 그리고 조이 역시 3인칭이니까 조이 talks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as if를 역시 써야 하는데 읽었던 것처럼이에요. 읽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읽었었던 것처럼이니까 얘도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as if를 써주시고 조이를 대명사로 주어를 써야겠죠. as if 뒤에도 얘가 가정법을 쓰지만 얘도 가정법을 이어가는, 이끌어가는, 가정법 뒤에 문장을 이끌어가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써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주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 이름이 나왔다면, 뭐, 쌤이 나왔다면, 주어 뒤에는, as if 뒤에는 he라는 대명사를 썼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꼭 주어를 써주시고, 동사를 has PP 형태로 써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Joy talks 하고요, as if 뒤에 she를 쓰는 거죠. 그리고 had finished가 옵니다. finish의 had PP형, had finished 써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reading the book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4번. 그녀는 마치 자기가 직접 그 음식을 요리했던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행동이네요. 그럼 그녀는 행동한다예요. 현재니까 행동은 현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She acts가 되는 거죠. 여기도 s 붙이는 거꼭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치 뭐한 것처럼요? 자기가 직접 그 음식을 요리했던 것처럼입니다. 자, 여기도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as if를 쓰는 건 당연하고요. 요리를 했었던 것처럼이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as if, 가정법 과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s if 뒤에 주어를 써주시고 had PP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She acts. 그녀는 행동을 합니다.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리고 뭐예요? 주어 had PP 형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cook은 규칙 동사니까 had cooked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가 있겠고요. 뒤에 그대로 옵니다. the food가 오고요. the herself라고 해서 제귀 대명사가 들어갔어요. 얘는 뭐예요? 직접이라는 의미죠. 제귀 대명사가 이렇게 보통 문장 끝에 쓰이게 되면 생략이 가능해요. 그쵸? 얘가 없어도 사실 말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강조의 용법으로 쓰인 거죠. 직접이라고 문장에서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 용법의 제기 대명사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erself를 끝에 그냥 붙여서 직접이라는 의미를 추가해준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법을 두 개의 강의에 걸쳐서 정리를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정리했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는 안 나죠. 그냥 시제의 차이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쭉 문장 구조를 보면 다 비슷하고요. 문제 유형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습 문제 풀면서 복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실전 문제 풀이해 볼 테니까 미리 풀어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국어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오늘의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공부도 우리 힘차게 집중해서 함께 할 준비가 되었나요? 되었다면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그래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봐 주세요. 네, 좋아요. 다 됐다면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좋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지문학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3번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14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자, 보니까 단원학습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기가 있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주제를 정하여 대화할 때는요.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주제로 대화하면 좋을까? 주제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주제 떠올리기가 첫 번째이고요. 다음은 주제를 떠올렸다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이 말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끝까지 집중하며 대화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우리 주제를 정하여 대화하는 방법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주제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정하여 말할 내용을 정리하기. 아래를 보니까 대화 주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지 막 여러 주제를 떠올리다가 옳았구나! 이 주제를 정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줄넘기 이중뛰기를 성공했던 1.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정했다면 이제 말할 내용을 정리해야 하겠는데요. 자, 어떤 말을 할 거냐,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이냐, 바로 언제 경험한 일인지, 어디에서 경험한 일인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말할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이 친구는 이번 주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이래요. 그리고 학교 강당에서 경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친구가 이중뛰기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

이중뛰기를 성공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본 것이고요. 그랬더니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느낌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아, 어때요? 내가 처음엔 어려워했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결국 성공했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할까요?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요. 그 활동에서 내가 어려워하는 활동이 있겠죠. 그럴 때는 이 친구처럼 포기하지 말고 한번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자, 우리도 이 친구의 경험을 한번 나의 경험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자, 문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대화 주제를 떠올려 말할 내용을 정리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부터 한번 보죠. 대화 주제는 줄넘기 이중뛰기 맞아요. 다음 2번, 언제 경험했다고요? 이번 주 체육 시간 맞고요. 3번, 어디에서 경험한 일이라고요? 학교 강당 맞고요. 무슨 일?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했다. 맞습니다. 선택지 5번은요, 그때의 생각과 느낌은 줄넘기를 잘하는 친구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5번 되겠네요. 따라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 적절하게 반응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보죠. 줄넘기 이중뛰기를 하나도 못해서 속상했는데, 지난주에 친구가 이중뛰기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줬어. 친구가 알려준 대로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1번, 이렇게 반응했대요. 그래? 나는 달리기 계주 선수로 뽑혀서 정말 뿌듯해 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이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배려하며 대화한다라는 것은요, 먼저 이 상대의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바로 배려하며 대화하는 것인데, 어때요? 지금 친구가 나 이랬는데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라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번은 그래 하면서 그냥 냅다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야? 내 말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은 거야? 내 말을 이해하긴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아, 그렇구나. 맞장구 쳐주고요. 나도 너처럼 이중뛰기를 연습하고 있는데 꼭 성공하면 좋겠어. 어때요? 이중뛰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장구를 쳐주면서 나도 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상대의 말에 반응하며 너의 내용에 내가 집중하고 있어라는 것이 느껴지죠. 따라서 알맞게 반응한 것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인데요. 이렇게 배려하며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닌 것, 밑줄도 그어져 있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아닌 것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아도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모두 고르시오. 알맞지 않은 것. 이런 문제 조심해야 돼요.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주의할 점이 아닌 겁니다.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어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2번.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며 말한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며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대화한다. 이것도 역시 배려하며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이죠. 4번.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5번 보죠. 나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데 집중한다. 어때요? 어떤 친구가, 아, 나 이중뛰기 열심히 연습했는데 또 실패했다. 아이, 속상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네 노력이 부족했기

했겠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비록, 그래요. 그 친구의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 상대가, 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더 속상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표현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며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대화하는 것이 바로 배려하며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이잖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기 때문에 16번의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배려하며 대화하는 주의점을 잘 기억하며 실천에 옮기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 만나보죠. 17번 문제인데요. 그림이 있네요. 자, 1번부터 2번, 3번 그림이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먼저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보니까 선생님이 있고요. 규준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규준아, 3반 우민이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규준이가, 네, 아주 친한 친구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규진이가 우민이랑 아주 친한 친구라는 걸 우리 알수 있죠. 2번 볼게요. 우민이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는데 3반에 가서 우민이에게 선생님한테 오라고 좀 전해줄래?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의 말씀도 잘 귀담아 듣고 있어요. 자, 3번입니다. 3반에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규진이가 문을 탁 열면서 땀을 뻘뻘 흘리네요. 우민이 있어! 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앞뒤 다 자르고 우민이 있어 라고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반의 친구들 지호, 유현, 수민, 하연이가 각각 이렇게 생각해요. 유현이가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부르더니 자주 쳤네. 많이 친한가 봐. 라고 지난번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짐작하고 있고요. 지호는 우민이 친구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민이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땀까지 뻘뻘 흘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연이는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보네. 무슨 볼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민이 있어라는 이말 한마디에 각각의 친구들이 각각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규진이의 말을 들은 친구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까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보죠.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번, 규진이가 우민이를 찾는 까닭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3번, 질문한 까닭 등 질문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각자 짐작했기 때문이다. 어때요? 뭐가 정답인가요? 바로 3번이 정답이죠. 그냥 우민이 있어 라는 그 말을 보고 질문을 보고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각자 짐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것이겠죠. 따라서 17번에는요, 여기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문제인데요.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두 글자로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 18번 문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의 색연필, 볼펜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필통 속에 있다면 꺼내주세요. 자, 그리고 들었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색연필을 가지고요. 여기 18번 위에다가 중요 표시 마구마구 해주세요. 선생님은요, 별표를 이렇게 그리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파란색 좋아해요. 자, 이렇게 마구마구 그리고요. 18번 문제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수 있는 실마리를 바로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정답 알것 같나요? 바로 그래요. 단서라고 합니다. 단서. 정답은 단서인데요. 이 단서가 왜 중요하냐? 자, 제목에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알기잖아요. 드러나 있지 않은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는요, 바로 이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는지는요, 우리 다음 문제에서 나오니까 18번 문제는 이렇게 단서만 적어주자고요. 자, 아하, 그러니까 짐작할 때는 단서를 찾아서 짐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19번 문제인데 친구들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보기에

에서 찾아 빈칸에 알맞은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는요. 기억부터 볼까요? 말에서 단서를 확인했다. 단서 나왔습니다. 실마리. 그러니까 어디서? 말에서 단서를 확인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니은은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했다.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쏙쏙 집어넣어 볼 텐데요. 자, 먼저 여기 표를 보죠. 첫 번째는요. 우민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보니 우민이 친구인가 보구나라고 지금 짐작한 거예요. 이 친구는요. 어떻게 단서를 확인했나요? 우민이 있어라는 말에서 단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1번에는요. 기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민이를 찾으러 자주 오는 것을 보니 지난번에도 왔는데 나 기억해. 나 그런 거본 적이 있어. 나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민이와 많이 친한가 봐라는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렸다. 이렇게 단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우민이를 찾는 상황으로 보아 쟤 다른 반인데 우리 반 왔어. 우민이를 찾는 상황으로 보아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는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본 거죠. 상황을 고려했다. 이렇게 단서를 찾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땀을 흘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우민이를 찾는 것을 보니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는 어떤 시급한 일이 있나 보구나라고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니은이라고 정답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정리해보죠. 이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마리, 단서를 찾아야 해요. 어디서? 말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찾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표정이나 어떤 행동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도 있답니다. 자,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우리 19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20번 문제입니다. 가부터 라까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자, 20번 문제는 대화 가와 나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 대화를 보면서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을 단서를 찾아서 우리가 한번 짐작해 봐야 하는 문제겠네요. 자, 먼저 가와 나를 볼 텐데요. 가부터 한번 보죠. 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제 잘 다녀왔어? 여자아이. 아니,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렸어. 그런데 지금도 다리가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나는요, 선생님이 오늘 음악 시간에 작은 음악회 공연은 잘 마쳤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남자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에 그냥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번 문제 한번 보죠. 자, 1번은요, 가에서 여자아이는 어제 등산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보면, 어제 잘 다녀왔어? 라는 남자아이의 질문에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이만큼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나 산에 갔어라고 하지 않아도 정상에 올라갔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어제 등산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정답입니다. 2번. 가에서 남자아이는 어제 다리를 다쳤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여자아이겠죠. 여자아이가 다리가 아파라고 하고 있고요. 자, 3번. 가에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어제 함께 운동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아니에요. 남자아이가 어제 잘 다녀왔어 라고 묻고 있고요. 여자아이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4번. 나에서 남자아이는 음악 시간에 작은 음악회가 만족스러웠다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냥 그랬어요가 아니라, 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냥 그랬어요라고 하는 걸 보니 우리는 아, 좀잘 맞추지 못했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말에서 말이죠. 자, 5번은 나에서 남자아이는 선생님께 작은 음악회가 좋았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죠. 그냥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이라고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대화 나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대화 다에서. 자, 다는 여기 있는데 한번 보죠. 남자아이. 내일 국어 시간에 읽을 책한 권을 준비해야 하는데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라고 했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어요. 다시 볼게요. 내일 국어 시간에 읽을 책한 권을 준비해야 하나 봐요. 그런데 책을 반납해야, 책을 돌려줘야 더 빌릴 수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학교 도서관, 떠올려 보세요. 막한 사람이 1,000권, 막만권막 빌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제한되어 있죠. 10권, 20권처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책의 수를 다 빌렸다. 그러면 더 이상 빌려주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반납해야 빌려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자아이, 그래? 무슨 책을 빌려줄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보면, 아, 남자아이는 빌릴 수 있는 책을 모두 빌렸을 거다라고 짐작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남자아이는 글씨 예쁘게 남자아이는 빌릴 수 있는 책을 모두 빌렸을 것이다. 꼭 이런 게 쓰는 게 나오면 우리 친구들 중에 아 선생님 저 문장이 길면 귀찮아요. 손이 아파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5학년이니까 이 정도는요. 우리 예쁜 글씨로 끝까지 적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남자아이는 빌릴 수 있는 책을 모두 빌렸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보는 것이죠. 21번 문제 풀어봤고요. 22번 문제 보죠. 대화 나에서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습니다. 자, 보건 선생님, 재현아, 무슨 일이니? 라고 하니 재현이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많이 아파해요. 누가? 친구가? 자, 1번 보죠. 친구가 많이 아파한다는 말에서, 아하, 친구가 많이 다쳤다는 걸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재현이가 보건 선생님을 찾는 상황으로 보아 재현이가 다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친구가 다친 것이겠죠. 따라서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자,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나왔네요. 아는 건 묻고 있습니다. 보죠. 자, 선택지 1번인데요. 상황을 고려한다. 실마리, 단서를 찾을 수가 있죠. 전체적인 상황에서 말이죠. 2번, 행동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고요. 3번, 말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4번, 지금 나의 기분을 파악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5번,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또 단서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네요. 여기다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상황, 행동, 말, 경험이나 배경 지식에서 우리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3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24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 겁니다. 제목은요, 책을 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재밌게 내용을 파악하는 건 좋은데요. 우리 지금 짐작하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면서 우리 한번 이 책을 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후드득, 후드득, 의성어가 나옵니다. 우리말에는요, 이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있고요.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가 있지요. 재미있는 의성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후드득, 후드득.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아. 한낮인데도 온 세상이 캄캄해. 진서의 노란 비옷이 캄캄한 세상에 점처럼 박혀 있어. 할머니는 꼭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날씨라고 하셨지. 하지만 진서는 겁나지 않아. 옷자락을 꼭꼭 여미고 잘 정돈하고 우산을 받쳐들었지. 진서는 도서관을 좋아해.
작은 언덕백이 언덕의 비탈진 곳에 있는 도서관은 넓고 깨끗해. 그곳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 진서는 도서관 입구에서 우산을 접어 흔들었어. 물을 터는 거죠. 비를 피해 들어온 떠돌이개도 몸을 흔들었어. 안녕, 어린이 자료실에 마음 좋게 생긴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그책 들어왔어요? 도서관 회사의 첫말이 몇 달째 똑같아. 아니, 아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진서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어. 왜? 내가 찾는 책이 없으니까요. 누가 빌려갔어요? 왜안 돌려준대요? 자, 이때 또로롱 또로롱 또 의성어입니다. 선생님이 자료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 진서는 선생님의 책상에 매달려서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어.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고 싶었던 책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오늘은 꼭 듣고 싶었어. 하지만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어. 진서는 슬슬 지겨워졌고 화장실에도 가고 싶어졌어. 아침 똥을 걸은 게 넘긴 게 문제였나 봐라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24번 보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걸 묻고 있는데요. 1번, 아침부터 내린 비가 낮이 되어 그쳤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2번, 진서가 가는 도서관은 언덕 아래, 아니요, 언덕 배기에 있다고 했고요. 3번, 진서와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도깨비를 만났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4번, 선생님은 통화하느라 진서가 오는 것을 몰랐다? 아니요, 아까 대화 주고받았잖아요. 5번, 진서가 보고 싶은 책이 몇 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왜? 그책 들어왔어요. 그 책이라고 했어요. 책의 제목도 말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아니, 아직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 계속해서 지금 이 진서가 이 책을 찾고 있다는 것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몇 달째 똑같아라고 한걸 보니, 몇 달째 이 책을 진서가 애타게 찾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 짐작해 볼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죠. A를 읽고 짐작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는데요. A는 이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진서는 도깨비를 무서워한다. 2번, 할머니는 노란 비옷을 입으셨다. 자, 3번, 진서는 비옷을 입고 외출을 한다. 4번,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곧 그칠 것이다. 5번, 진서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비 오는 날에 집을 나섰다. 바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진서의 노란 비옷이 캄캄한 세상에 점처럼 박혀 있다. 옷자락을 꼭꼭 여민다. 누가? 바로 진서가. 따라서 선택지 3번에 있는 진서는 비옷을 입고 노란 비옷을 입고 외출을 한다. 바로 이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26번까지 풀어볼 거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6번 문제 함께 살펴보죠. 기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걸 묻고 있는데요. 기억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책 들어왔어요. 책의 제목도 말안 했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고요. 첫말이 이렇게 몇 달째 똑같아라고 한걸 보니 진서는 그 책을 몇 달째 애타게 찾고 있다라는 것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인물의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자, 진서는 이전에도 이 책을 빌리려고 했다. 그것도 몇 달째.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진서는 예전에 이 책을 빌렸다가, 한번 빌렸다가 반납한 적이 있다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고요. 자, 3번. 진서는 몇달 전에 빌렸던 책을 또 빌리려고 하고 있다. 이것만 보고는요, 3번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알맞은 건 1번에다가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짐작하는 방법, 인물의 말에서, 뭐 행동에서, 또 나의 어떤 처지, 상황, 배경 지식을 고려하며 단서를 찾는 방법을 적용해서 이 이야기, 책을 돌려주세요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보며 26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26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우리 또 하나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자,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라고요? 선생님이 아니라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끝나면요. 교재를 덮기 전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 배웠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었지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이번 강의는요, 바로 과학 단원평가 관련된 내용을 만나는 단원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2단원의 내용을 만났잖아요. 오늘부터는 3단원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자, 3단원은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물을 말하는데요. 이 식물의 구조,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기능,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먼저 3단원의 핵심 정리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내용까지 함께 해결해보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3단원 핵심 정리를 시작할게요.

자, 3단원은 바로 식물의 구조와 기능이죠. 첫 번째 개념은 세포 관찰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동물들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이 식물의 세포를 관찰해 볼 건데요. 이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기가 작아요. 맨눈으로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물체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현미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미경 중에서도 빛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광학 현미경이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여 세포를 관찰해 봅니다. 그러면 광학 현미경, 각각의 부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 보이는 이 물건이 바로 광학 현미경입니다. 광학 현미경에는요, 접안렌즈라는 게 있는데요. 접하다, 안, 눈을, 그러니까 눈을 접하는 렌즈라는 뜻이에요. 눈을 대고 보는 렌즈로 관찰 대상의 모습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를 보면 회전판이라는 게 있어요. 둥근 모양이거든요. 이것은 대물렌즈를 돌릴 때 사용합니다. 그럼 대물렌즈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전판에 붙어 있는 여기 있는 렌즈들인데요. 대한다. 무엇을? 물체를. 그러니까 관찰 대상을 향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관찰 대상을 확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현미경을 사용해서 어떤 세포를 관찰할 때 배율이라는 말을 접하게 될 텐데요. 이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물렌즈의 배율과 접안렌즈의 배율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물대라는 게 있어요.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 곳을 이 넓적한 이 판을 재물대라고 부르고요. 이 재물대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동나사인데요. 관찰 대상을 찾도록 우리가 초점을 대략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재물대를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나사가 됩니다. 그 다음, 미동나사라는 것도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데, 관찰 대상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하는 그런 미동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그 이름처럼 조명장치가 있습니다. 관찰 대상의 빛을 비추는 조명장치가 있고요. 이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도 있어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학 현미경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순서대로만 알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자, 배율이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것을 먼저 놓아요. 자, 그 다음 전원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재물대 위에 현미경 표본을 올려놓고 그대로 고정을 해줘요. 자,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는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올려 대물렌즈를 현미경 표본에 최대한 가깝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렌즈나 돌려서 딱 놓으면요. 조동나사를 올리다가 이 렌즈랑 표본이 딱 하고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옆에서 잘 보고 렌즈하고 완전히 닿지 않도록 앉는 수준으로 가깝게만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접안렌즈로 보면서 조동나사로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관찰 대상을 찾아줍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내릴 건데 왜 올려요? 자, 일단 가까이 보기 위해서 올린 다음에 너무 가까이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 대상을 제대로 위치, 가운데에다가 위치하도록 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동사처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아, 어디에 세포가 있지? 이렇게 관찰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세포를 자세히 관찰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미동사자로 관찰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추어서 관찰을 해줍니다. 자, 조동사자로 먼저 맞춘 다음, 그 다음 미동사자예요. 그 다음 회전판을 돌려서 대물렌즈를 높은 배열로 바꾸고 미동나사로 상을, 그러니까 대상을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하여 관찰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율을 바꾸게 되면요, 세포를 더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더 작게 볼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 배율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포를 관찰해 봐야겠죠. 세포라고 하는 건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는 보기 어려워요. 자, 그때 우리가 뭘 활용하면 된다고요? 네, 맞아요. 현미경을 활용하면 된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식물세포인데요. 식물세포랑 동물세포는요, 생김새가 서로 다릅니다. 먼저 우리 식물세포 볼 텐데요. 세포 안에 둥근 모양의 핵이 한 개 있고, 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둥근 모양의 핵이 있죠. 그 다음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포막은요, 이렇게 세포의 이 안쪽에 있는 이 막을 말하는 거예요. 세포막이죠. 그 다음 식물세포에는요, 핵뿐만 아니라 세포막, 세포벽까지 있는데요. 세포벽은 세포막의 바깥 부분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단단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물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저 해바라기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고추 모종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 식물들에는요,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 줄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줄기에 달려있는 거? 그렇죠. 잎도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오, 그래요. 예쁜 꽃이 피기도 하잖아요. 꽃도 있습니다. 먼저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뿌리의 생김새가 생김새와 하는 일입니다. 뿌리는 어떻게 생겼나? 뿌리는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서 자랍니다. 물론 뿌리 중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서 자라게 되고요. 뿌리의 표면에는 뿌리털이 많이 나 있어서 물을 잘 흡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뿌리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팔이나 다리에도 조금씩 털이 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의 뿌리에도 이렇게 잔털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 털들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다? 바로 물을 잘 흡수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뿌리털 이름 알아두시고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뿌리의 생김새는 다양합니다. 자,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느냐?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어요. 자, 먼저 여기 있는 뿌리를 보니까 곱게 뻗어 있는 뿌리가 있고, 그다음 조금 그것보다는 얇은 뿌리들이 옆에 붙어 있죠. 굵고 곧은 뿌리에 가는 뿌리가 여러 개 나 있는 모양. 자,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에는 봉선화, 민들레, 고추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뿌리를 볼까요? 자, 뿌리를 보니까 어떤 굵고 곧은 뿌리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굵기가 비슷한 뿌리들이 여러 개 이렇게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다. 자, 이러한 식물들은 바로 벼, 파, 강아지풀, 잔디 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뿌리는 대체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자, 뿌리의 첫 번째 기능은 바로 흡수하는 기능이에요. 뿌리를 통해서 땅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고추 모종 두 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뿌리를 자르고 하나는 뿌리를 그대로 둬요. 자, 그 상태에서 물의 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을 넣은 눈금 실린더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 만약 뿌리가 있다면 물을 흡수하게 되는구나.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뿌리는요, 흡수하는 역할 말고도 지지하는 역할을 해요.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양분 같은 것들을 저장해요. 자, 우리가 음식으로도 많이 먹는데요, 바로 무나 고구마 또 당근 같은 것들이 뿌리의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줄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줄기의 생김새와 하느님입니다. 자, 줄기는요, 대부분 땅 위로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와 잎, 꽃과 연결되며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김새가 다양해요. 자, 줄기는요, 자, 잎과 꽃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다양하대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 곧은 줄기, 그러니까 곧게 뻗어있는 줄기 모양이에요. 여기 해바라기 보이죠? 줄기 아주 곧습니다. 해바라기 말고도 봉선화도 있죠. 고추 모종도 있어요. 또 감는 줄기는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감아가면서 자라거나 이렇게 굽어서 자라는 그런 줄기들이에요. 나팔꽃 말고도 또 등나무도 있습니다. 칡도 있어요. 다음 기는 줄기. 자, 기는 줄기라는 건

기어다니는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 이 줄기에 힘이 없어요. 좀 가늘고 힘이 없어서 땅 위를 이렇게 기어가듯이 자라는 줄기를 말하는데, 자, 고구마, 딸기 같은 것들이 바로 기는 줄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덩이 줄기는요, 말 그대로 어떤 덩어리 모양인 거예요. 덩이 줄기의 예로는 바로 감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통통하죠? 자, 이렇게 다양한 생김새의 줄기가 있고요. 줄기의 기능, 무엇이 있을지도 알아볼게요. 줄기의 기능 첫 번째는 바로 이동입니다. 자, 우리 뿌리에서 물을 이렇게 쭉 흡수했잖아요. 자, 이 흡수한 물을 식물 전체로 퍼뜨리는 역할, 바로 줄기가 합니다. 물이나 양분이 식물 전체로 이동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걸 알아보는 실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백합이 있었어요. 백합을 이렇게 색깔이 있는 색소를 넣은 물에다가 이렇게 좀 담가놨어요. 자, 담가놓은 다음에 이 줄기를 칼로 자르는 거예요. 가로로도 자르고, 세로로도 자르고. 가로로 잘랐더니 이런 모양, 세로 잘랐더니 이런 모양이었어요. 붉은색소 물에 넣은 백합 줄기를 잘랐을 때, 붉은색으로 물든 부분은 물이 이동한 통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 줄기를 통해서 물이 이동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줄기의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저장 기능인데요.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감자와 토랑 같은 것들이 바로 줄기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들이 되고요. 그다음 지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역시 줄기도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잎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잎이죠. 잎은 대부분 잎몸과 잎자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잎몸에는 잎맥이 있고, 잎자루는 줄기에 연결되어 있대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면 바로 이 넓은 부분이 잎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줄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바로 잎자루가 되겠고요. 이 잎몸에 있는 것이 바로 잎맥이에요. 자, 잎맥을 보면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잎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작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광합성이라는 거예요. 자, 광은요, 빛 광자를 써요. 그래서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가지고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부분의 광합성은요,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합성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도 여러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자, 잎에서 만드는 양분을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죠? 고추 모종의 잎중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놨어요. 자, 다음 날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잔씩 딴 다음, 에탄올이든 작은 비커에 잎을 넣고, 뜨거운 물이든 큰 비커에 넣어서 잎의 색깔이 연해지면 꺼냅니다. 잎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자,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니까,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은 색깔 변화가 없었는데,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은 청남색으로 변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요, 녹말과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아서 햇빛을 받은 잎에서는 어떤 것이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햇빛을 받은 잎에서 녹말이 생겨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광합성을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잎에서 또 다른 작용이 하나 일어나요. 바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증산작용은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말해요. 자,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죠? 증산작용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실험인데요. 자, 고추 모종에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비슷한 모종을 준비해서 하나는 잎을 그대로 두고 하나는 잎을 모두 땄어요. 자, 그 다음 시간을 지난 다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보니까 잎을 그대로 둔 고추 모종에 씌운 비닐봉지 안쪽에만 물방울이 맺혔어요.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자, 잎이 있다면 비닐봉지 안쪽에 맺힌 물방울, 잎을 통해서 나왔겠다. 잎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바로 이것이 증산작용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자, 여기에서 기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이고 주로 잎의 뒷면에 많이 분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잎의 역할도 알아볼게요. 자, 잎의 역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돕고, 식물 안에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식물의 온도를 조절한다. 자, 이것은 바로 증산작용의 역할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것을 함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다음,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입니다. 꽃의 생김새는 대부분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없는 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박꽃 같은 경우에는요, 암술만 있고 수술만 있는 암꽃,

꽃이 따로 있거든요. 자, 이렇게 꽃의 생김새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았고요. 아래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암술이라는 게 있죠. 여기 있는 이것이 바로 암술인데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를 받아서 씨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주변에 있는 이 작은 것들은 바로 수술인데 꽃가루를 만들게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 바로 꽃잎이라고 부르죠.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고 곤충이나 새를 유인해서 꽃가루 받이가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에 꽃받침이라는 게 있는데 꽃잎을 받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꽃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꽃가루 바지 등을 통해서 씨를 만드는 거예요. 꽃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씨를 만드는 겁니다. 꽃가루 바지는 다른 말로 수분이라고도 불러요.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 것, 이것을 바로 꽃가루 바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거죠. 꽃가루가 암술에 와서 붙는 거예요. 꽃가루 바지는 바람, 물, 곤충, 새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식물의 각기 간의 연결성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식물에서 물과 양분은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요? 이런 식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요, 줄기를 통해 식물 전체로 이동을 하게 되죠. 또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어떻게 이동해요? 줄기를 통해 식물 전체로 이동하게 되고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요, 뿌리나 줄기 등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각 기관은요, 어느 한 기관이라도 훼손된다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요. 식물의 각 기관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단원의 핵심 정리를 해보았고요. 간단하게 문제 한번 만나보죠. 자,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래요. 자, 대부분 크기가 매우 작고 맨눈으로는 볼 수 없대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 자, 이렇게 작은 세포, 뭘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식물 세포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생물의 모습을 크게 확대하여 관찰할 때 사용하는 도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여기 보이죠? 이 도구의 이름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광학 현미경이라고 했죠? 광학 현미경.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부분의 이름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3번.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는 식물을 보기에서 찾아 이름을 쓰시오. 자, 여러분, 뿌리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중에서 굵기가 가는 비슷한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자, 당근, 뿌리 모양 어때요? 자, 양분을 당근은 뿌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통한 모양이죠? 이건 아니고요. 자, 고추는 어때요? 굵고 곧은 뿌리가 있고 그 다음 가는 뿌리가 옆에 붙어 있죠. 잔디는 어때요?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습니다. 봉선화와 민들레도 역시 고추와 마찬가지로 굵고 곧은 뿌리가 있고 주변으로 다른 뿌리들이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잔디가 되는 것이죠. 다음 4번. 식물은 이것을 통해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합니다. 자, 땅속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식물의 부분, 어느 부분일까요? 그렇죠.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자, 일단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 다음에 그 흡수한 물을 식물 전체로 이렇게 퍼뜨리게 되는 거죠. 5번. 다음 줄기에 해당하는 식물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줄기의 모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곧은 줄기도 있고, 감는 줄기도 있고, 이것 말고도? 그렇죠. 기는 줄기도 있고, 덩이 줄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바라기는 이 중에서 어느 줄기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줄기의 모양이 아주 곧잖아요. 그러니까 곧은 줄기. 그 다음 나팔꽃은 보니까 줄기가 이렇게 지금 철조망을 이렇게 타고 타고 감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는 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곧은 줄기에는 봉선화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감는 줄기에는 그 등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6번. 오른쪽 그림에 기억에서 디귿의 이름을 쓰시오. 자, 여러분 이거 식물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바로 잎입니다. 잎. 잎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기억은 무엇일까요? 자, 기억은 잎맥이에요. 잎맥. 그 다음, 니은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잎자루입니다. 바로 잎과 줄기를 연결해주는 거죠. 자, 그럼 디귿 전체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잎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잎맥, 그 다음, 니은은 잎자루, 그 다음, 디귿은요, 잎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적어주면 정답이 되죠. 다음 7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식물이 빛을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이래요. 자, 빛을 이용한대요. 자, 빛광자. 그렇죠. 광합성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은 광합성.

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광합성, 바로 빛광자를 씁니다. 18번입니다. 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람색으로 변하는 것은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것일까요? 아니면 씌우지 않은 잎일까요? 자, 우리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람색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녹말과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녹말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언제 생기게 될까요? 광합성이 일어난 다음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야 할까요? 씌우지 않아야 할까요? 그렇죠. 씌우지 않아야겠죠. 씌우지 않아야 빛을 받아서 양분을 만들겠죠. 정답은 씌우지 않은 잎입니다. 다음 9번.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잎까지 물이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식물 밖으로 물이 조금씩 빠져나간단 말이죠. 수증기 형태로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수증기 상태가 나가니까 바로 우리 증산작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증산작용 알아보는 실험도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잎을 모두 따고 잎을 따지 않은 것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비닐봉지 안에 물이 맺혀 있을 거예요. 잎을 따지 않았다면. 10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자, 여러분. 암술이 있어요. 자,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 것이래요.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씨를 만드는 과정. 바로 꽃가루 바지라고 부르죠. 자, 꽃가루 바지. 또는 또 뭐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우리 수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둘다 정답이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를 썼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행평가 1번부터 볼게요. 1번. 뿌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기에 뿌리를 자른 고추모종과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모종을 준비해 두었어요.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은 다음 고추모종을 양쪽에다 꽂았거든요. 그 다음 탈지면으로 이 눈금 실린더의 윗부분을 막아 두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찰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1번. 위 실험에서 같거나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실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뿌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뿌리를 자른 것, 그리고 자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두 개를 준비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해주고,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차이를 두어야겠죠. 그래서 갖게 해야 하는 것은요, 뿌리의 유무를 제외한 모든 조건입니다. 햇빛의 양, 탈지면의 유무, 고추모종의 크기, 그 다음 물의 양 같은 것들을 갖게 해줘야 하죠. 그럼 다르게 해줘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뿌리의 유무가 되는 거죠. 자, 유무라는 것은 있고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의 유무. 이렇게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다음 2번. 위 실험에서 3일 정도 지난 뒤 눈금 실린더에 든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쓰래요. 자, 그러면 뿌리가 있는 고추모종과 뿌리가 없는 고추모종,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뿌리를 자른 고추모종은요, 물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어때요? 물의 양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거의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3일이 지나도. 그런데 반면 어때요? 뿌리를 그대로 뒀다면 눈금 실린더에 든 물의 양이 더 많이 줄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는지도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은 바로 3번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됩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뿌리가 하는 일. 자, 뿌리가 하는 일 무엇일까요? 뿌리가 있을 때는 물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 이야기는 아하,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구나. 자,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실험 결과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험을 어떻게 구상해야 되는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실험으로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뿌리는 물을 흡수한다. 자, 모두 다 중요한 말이니까 이렇게 답을 써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2번이에요. 잎이 하는 일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이번에는 잎이 하는 일을 알아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고추모종의 잎중한 개만 알루미늄 포일을 씌워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고, 다음날 오후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과 씌우지 않은 잎을 각각 한 장씩 이렇게 땁니다. 자, 두 개를 딴 거죠, 결국. 알루미늄 포일 씌운 것, 안 씌운 것. 그 다음, 에탄올이 들어있는 작은 비커에 우리 지금 했던 이 이파리를 두 개를 넣었어요. 자, 그렇게 넣은 다음에 작은 비커를 뜨거운 물이든 큰 비커에 넣고 유리판으로 덮어둡니다. 자, 이렇게 에탄올이 담겨있는 작은 비커에
나뭇잎 넣었죠. 잎을 넣고 뜯

0: 에탄올이 담겨있는 큰 비커에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에탄올에 담겨있는 이 잎의 색깔이 점점 연해지게 될 거예요. 잎의 색깔이 연해지게 되면 잎을 꺼내요. 그 다음 따뜻한 물로 한번 헹구어준 다음 페트리 접시,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을 떨어뜨릴 거냐면요.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똑 떨어뜨렸더니, 양쪽에 떨어뜨렸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 1번, 위 실험 결과로 관찰되는 잎의 색깔 변화를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이 있고,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이 있었습니다. 자, 각각 어떤 색깔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먼저, 알루미늄 포일을 씌운 잎입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을 씌웠다는 것은 햇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햇빛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햇빛을 받지 못했으면 양분을 만들어냈을까요? 양분을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우리 녹말이 생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과 만나도 색깔의 변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햇빛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햇빛을 받았겠죠. 햇빛을 받았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나요? 그렇죠. 바로 녹말이 생기게 되죠. 그럼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과 만났을 때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을 씌우지 않은 잎은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서 녹말을 만들어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2번, 위 실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을 보기에 주어진 낱말을 모두 사용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 어떤 낱말이 있나 볼게요. 광합성, 잎, 그리고 녹말입니다. 자, 이세 가지를 모두 다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아, 그래. 광합성, 어디에서 일어나지? 잎에서 일어나지. 그러면 광합성을 통해서 뭐가 생성되지? 그렇지. 바로 녹말이 생성되는구나. 녹말을 만들어내는구나.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먼저 계획을 해봅니다. 자, 이세 개의 낱말이 모두 다 들어가야 옳은 정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죠. 햇빛을 받은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행평가에 답을 쓴다라고 한다면요. 한 번에 이 답을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했던 것처럼 이 낱말을 보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생겼지? 자, 이것의 조건은 무엇일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답을 쓸수 있을 겁니다. 자, 세 가지 낱말이 모두 들어가게 썼다면 여러분 모두 정답이에요. 자,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 수행평가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단단 퀴즈인데요. 이것은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대부분 크기가 작아서 맨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자, 크기가 아주 작아서 맨눈으로 볼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식물의 기본 단위 되는 것들, 그다음 동물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들,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었나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과학 3단원 핵심 정리 내용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과학 3단원의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를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자, 단원평가 문제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해결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볼때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아우야, 그 귀한 금덩이를 왜 버렸니? 금덩이를 갖고 나서부터 자꾸 형님이 미워지고 더 욕심이 나서 버렸습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더 소중해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금덩이를 강물에 던진 우애 좋은 형제의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아. 야옹! 아우가 금덩이를 강물에 풍덩 하고 던졌어요. 아우는 금덩이를 왜 강물에 던졌을까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야기 속 인물의 생각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은이처럼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알고 표현할 수 있나요? 야옹이도 이야기 읽고 생각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선생님 도와주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로 안내한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벌써 6단원이에요. 자, 여러분, 야옹이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죠? 우리 그림에서 보았던 여자친구의 말처럼 우애가 좋은 친구들, 우리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6단원에서는요,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글 속에서 인물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찾아보고 내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오늘은 6단원의 첫 시간이에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요? 오늘은 먼저 6단원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우리 재미있는 광고 하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6단원에서 배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는 줄넘기의 좋은 점이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이것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우리 6단원에서 배울 내용 쓱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 여러분, 여기에 재미있는 광고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이지만 선생님이 보여주지 않고 말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학교에서 동영상 한번 보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광고의 제목은요, 바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입니다. 여러분, 공공장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혼자 아니고 우리 가족들만 또는 내 친구들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를 공공장소라고 합니다. 공공장소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공공장소? 우리가 함께 타는 버스, 지하철 공공장소고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공원 같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전부 다 공공장소예요. 그러면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라고 했으니까 예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죠.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라면 동영상이었겠지만 선생님이 동영상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서 이렇게 사진과 함께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장면을 보세요. 어떤 장면인가요? 그래요, 일단 버스 아닌 것 같아요. 버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그때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립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계시는 이 어른이 휴대폰을 이렇게 들어서 통화를 하세요. 그런데 통화를 하는데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이렇게 큰 목소리로 통화하시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동영상을 보니까 버스에서 통화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대체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조용히 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배려는 바로 조용한 배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게 통화하지 않는 사람 덕분에 조용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다음 장면도 볼게요. 여러분, 여긴 어디예요? 그래요. 어딘가 건물 아닌데요. 이 건물 안에서 유모차를 끌고 있던 이 사람이 승강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유모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승강기를 타기 위해 단추를 누르려고 하면 이렇게 유모차를 두고 옆으로 걸어가서 누르고 다시 돌아와야겠죠. 아, 딱 보니까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사람이 이 어른과 유모차를 탄 아이가 쉽게 승강기를 탈수 있도록 옆으로 가서 단추를 대신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추를 왜 대신 눌러주었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유모차를 끈 어른이 조금 더 편하게 승강기를 타기를 바랬기 때문이었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뭔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걸 도와줘야겠다.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내가 대신 해줘야겠다. 이런 배려는 어떤 배려일까요? 그래요. 바로 고마운 배려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배려를 할수 있다. 또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와, 여긴 어디죠? 그래요. 무슨 공원인지 아니면 길가인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 쓰레기통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요, 원래 그냥 자신이 갖고 있던 쓰레기만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쓱 살펴보니까, 오, 쓰레기통 위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놓여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지나갈까? 내 것만 버리면 되지. 할까 하다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놓아두고 갔던 이 쓰레기들을 대신 정리해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이 버린 것들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었을까요? 그래요.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배려를 하고 있죠. 이 장면은 주변이 깨끗해질 수 있게 다른 사람이 버린 종이컵과 페트병을 쓰레기통에 넣는 그런 깨끗한 배려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 광고의 가장 마지막을 한번 볼게요. 자, 여자아이가 한명 나오고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건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걸 배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함께 도와주려고 또는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 어려운 것 말고 아주 사소한 행동. 그러니까 버스에서 조용히 통화하기. 그 다음, 몸이 불편하거나 짐이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승강기 단추 대신 눌러주기. 내가 쓰레기를 보았다면 내가 버린 것이 아니어도 함께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주기. 이런 일상 속의 사소한 배려들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 광고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 광고를 보니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나도 남을 배려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 광고를 보고 든 생각이 있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 저 공공장소의 예절이라는 이 광고를 보고 나니까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광고에서 반복되는 낱말이 무엇인지도 우리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나요? 버스에서 조용히

통화하는 조용한 배려, 승강기 단추 대신 눌러주는 고마운 배려,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대신 정리해주는 깨끗한 배려. 그래요, 바로 배려라는 낱말이 반복되고 있죠. 배려. 이렇게 배려라고 예쁜 글씨로 한번 써보세요. 다음 2번입니다. 장면 3에서 다른 사람이 버린 종이컵과 페트병을 어떻게 했나요? 장면 3은 어떤 장면이었어요? 그래요. 여기 있는 이 남자 어른이 그냥 자신의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냥 두고 간 종이컵 그리고 페트병을 대신 버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했냐? 그냥 두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둔것 아니고. 예쁘게 꾸몄나요? 쓰레기를 예쁘게 꾸미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져갔나요? 아니요.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여기에서 처리했잖아요. 발로 찌그러뜨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5번.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정답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는 이 어른은 종이컵과 페트병, 심지어 내가 버린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쓰레기통에 대신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지금 이 사람은 깨끗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3번이에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광고를 보고 드는 생각 또는 느낌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서술형의 답을 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본거 뭔가 깨달은 점이 있다. 또는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그 마음이, 그 생각이 강렬해졌다. 이런 것들을 적으면 돼요. 도움말을 보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배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배려에 대한 광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배려라는 낱말을 넣었으면 아주 좋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답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이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자, 먼저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보니 보기 좋았습니다. 또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어도 좋겠죠. 또는 나도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좋고요. 또는 배려를 받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어도 됩니다. 생각이나 느낌이니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배려라는 낱말이 들어간다면 좋은 답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광고와 관련하여 생활 속에서 배려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배려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친구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행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뭐 선물을 해줘라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작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행동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현이에요. 그네를 탈때내 순서가 되면 그만 타고 싶을 때까지 계속 탈수 있어. 내 순서가 되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어도 타고 싶을 때까지 계속 탈수 있나요? 아니요. 이런 행동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죠. 진짜로 배려를 한다면, 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네 아무리 재미있어도 조금만 타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은 배려겠죠. 재밌다고 내가 한 시간 동안 계속 혼자 타고 있으면 아마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말 거예요. 다음 유준이 볼게요. 친구에게 가위를 줄때 친구가 안전하게 잡을 수 있게 가위 손잡이 쪽으로 건네줄 수 있어. 어때요?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작지만 아주 큰 배려죠. 그래서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바로 아현이라고 이름을 써줘야겠네요. 자,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써야 하는데, 선생님, 저 제대로 말한 친구 유준이니까 유준이라고 썼어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선생님처럼 바르게 말했으면 동그라미, 바르게 말하지 않았으면 가위표라고 표시를 한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잘못 말한 친구, 잘못 말한 사람 아연이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틀리지 않는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이렇게 6단원에서 배울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개념 만나볼게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 찾는 방법 알기입니다.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건 진짜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어야 머릿속에 기억하기도 좋고요. 이해가 조금 더잘 가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일단 여러분 이것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본 다음 이후에 만나는 글들에서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내용 찾기 연습해 볼게요. 먼저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글의 제목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일기 쓰기 공부할 때요. 일기를 쓰고 나서 제목을 붙일 때 어떤 것을 제목으로 붙인다고 했나요? 그래요. 일기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낱말을 골라서 제목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의 제목을 본다면 글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조금 알수 있습니다. 제목 확인하고요. 두 번째, 글쓴이가 이 글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글 중에서, 예를 들어, 그런데 흥부와 놀부 같은 이야기책, 이런 것 말고요. 뭔가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을 읽을 때에는요,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글의 처음 시작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는 내용이 글의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니까 이걸 자세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글의 내용을 모두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글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러면 글을 쓸때 비슷한 내용끼리, 그러니까 관련 있는 내용끼리 글을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누어 놓은 글의 토막을 우리는 문단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문단. 문단은 글의 토막, 글의 덩어리인데요. 비슷한 관련 있는 내용끼리 이렇게 묶여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문단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글의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중요한 내용을 찾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낱말이 나왔다면 그 바로 다음에 오는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그것이 중요한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또는,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이런 낱말들이 나온다면 그 뒤에 오는 문장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중요한 내용 찾는 방법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글 만나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글은 줄넘기의 좋은 점이라는 글입니다. 이 글, 이미 제목을 보았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내용 조금은 감이 오죠? 아, 줄넘기의 좋은 점이니까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참고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줄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줄넘기는 양손으로 줄의 끝을 잡고 크게 돌리면서 뛰어넘는 운동입니다. 줄넘기를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줄넘기에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가 나와요. 줄넘기에 좋은 점을 알아봅시다. 이 아래에는 줄넘기에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겠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1, 2라고 되어 있죠? 글 1은 첫 번째 문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글 2는 두 번째 문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단이라는 낱말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런데 글이 관련 있는 내용끼리 이렇게 덩어리져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어? 선생님이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낱말 바로 다음에 오는 문장 잘 보라고 했죠.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줄넘기는 몸 전체를 움직여서 하는 운동입니다. 줄넘기를 하면 심장, 뼈 따위가 튼튼해지고 몸에 근육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근육은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근육은 뼈와 함께 몸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주면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근육이에요. 근육은 여기도 있고요, 다리에도 있고요, 우리 얼굴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글 2, 두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줄넘기의 좋은 점 첫 번째,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바로 이 문장이겠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장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요? 그래요. 이 앞에 있는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에 밑줄 찾으면서, 밑줄 치면서 글을 마저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여기 다음으로 또 나왔네요.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줄넘기는 동작을 바꿔가며 뛸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뛸 수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줄넘기는 재미있어요 라는 거였죠.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밑줄 찾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줄넘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줄넘기는 간단한 도구인 줄과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젠 여러분 잘 찾을 수 있죠? 그래요. 중요한 문장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줄넘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내용 잘 찾아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 동작이라는 낱말의 뜻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줄넘기는 동작을 바꿔가며 뛸 수 있대요. 동작은 몸이나 손발 같은 것들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밑줄 친 내용들을 모두 모으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리해 본 것인데요. 제목은 일단 줄넘기의 좋은 점이에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말 다음에 중요한 문장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진다. 두 번째,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죠.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줄넘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두 가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자, 줄넘기를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나요? 그래요. 일단 줄넘기를 하기 위해서는 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요. 줄 말고도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작은 공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또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답을 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줄은 알겠는데요.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 또는 작은 공간 이렇게 적어주면 모두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6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0: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글의 제목을 살펴보기. 그리고 두 번째, 글을 통해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세 번째, 글을 어떤 부분으로, 몇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그 다음,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낱말들 뒤에 오는 낱말들,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1번 볼게요. 글의 제목을 알아봅니다. 그래요. 우리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선 제목 알아보기 필수겠죠? 동그라미. 줄넘기의 생김새를 살펴봅니다. 줄넘기의 생김새는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과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 알맞지 않고요. 3번.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 이 글에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할까? 이 글쓴이는. 아, 줄넘기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중요한 내용 찾기 쉬워지겠죠. 정답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예요. 이 글에 중요한 내용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정리하여 쓰세요 라고 합니다. 줄넘기의 좋은 점,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몸이 튼튼해집니다. 줄넘기를 하다 보면 뼈도 튼튼, 근육도 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체력도 좋아져요.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 세 번째,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줄과 줄넘기를 할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줄넘기 어디서든지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러분, 줄넘기를 하면 좋은 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글 2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튼튼해지는지, 줄넘기는 무슨 운동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하면서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줄넘기를 가지고 놀이를 할수 있는지, 지루하지 않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줄넘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줄과 줄넘기 할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이 다음으로라는 낱말 뒤에 있는 이 내용이겠네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줄넘기의 좋은 점두 번째는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있게 할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국어 공부 재밌게 해보았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국어 만점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단원의 제목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1단원의 목표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단원의 제목은요,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요입니다. 자, 우리는 1단원에서 다양한 글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그글 속에서 인물의 가치를 파악해 볼 겁니다. 가치. 친구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가치. 가치라는 것은요, 인물이,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다양한 글을 읽고 인물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파악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삶과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볼 겁니다. 저 인물의 가치는 저러한데 나의 가치는 어떠하지? 비슷한 점이 있나? 다른 점이 있나? 자, 이렇게 여러 글을 읽고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요, 국어를 공부할 때에 각 단원의 목표를 반드시 기억하고 인지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단원에서 여러 글을 읽는데요, 이 글을 읽는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좋은 글을 교과서에 실어 놓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 목표를 다른 글로도 연습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글을 읽을 때에 이 목표를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1단원에서 다양한 글에서 인물의 가치를 파악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보겠다.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공부를 해야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어떤 글 읽을까요? 오늘은 선생님과 전기문 한편 읽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친구들, 전기문은 무엇일까요? 전기문이라는 것은요. 자, 읽어볼게요. 실존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서술해 감동과 교훈을 주는 글을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생애, 삶과 사상, 생각 같은 것들을 서술, 적어서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글을 우리는 전기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기문의 주인공, 중심 인물은요, 누구든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을 중심 인물로 설정을 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전기문 읽고 전기문의 중심 인물, 그 사람의 가치를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기문에서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방법부터 알고 글을 읽으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물이 처한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가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과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한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인물이 처한 시대 상황, 상황을 이해해 본 다음에 인물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도 알수 있고,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가지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시대 상황에서 인물이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한 까닭을 생각하며 우리는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대로 오늘 전기문 의병장 윤희순 읽고 윤희순의 가치를 파악해 볼 거예요. 자, 의병장. 친구들, 의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병. 역사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 있죠? 의병이라는 것은요, 나라가 위험할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병사를 의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의병에 장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의병장. 의병을 이끄는 사람을 의병장이라고 하죠. 윤희순은요, 의병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희순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해 볼게요.
자, 함께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 이야기부터 읽을게요. 윤희수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의병 활동에 참여하자 그들을 도우려고 집안에 있던 곡식을 모두 꺼내줍니다. 그 이후에도 의병에게 줄 곡식을 마련하려고 고민합니다. 자, 윤희순이 생각했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군. 뭔가 좋은 방법이 떠올랐나 봐요. 윤희순은 그 길로 뛰쳐나가 숯가마를 만들었다. 자, 숯가마라는 것은 숯을 만들기 위한 가마입니다. 우리가 숯을 만들 때 친구들, 공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무를 구우면 숯이 됩니다. 그 숯을 만드는 가마를 숯가마라고 하겠죠. 마을에 들르는 숯장수한테 숯을 구워서 팔기로 한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반집 며느리가 숯장사를 한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윤희수는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숯을 굽고 팔아서 남몰래 의병 부대에 식량을 보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윤희순의 행동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윤희수는요, 의병을 돕기 위해 곡식을 모두 꺼내 주었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 했어요? 숯가마를 만들어서 숯을 팔았습니다. 자, 노동을 했어요. 그것을 한 돈으로 뭘 했죠? 의병을 도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의병까지 도왔습니다. 자, 어떤 가치 가지고 있나요? 굉장히 희생적이죠. 자, 그리고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애국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윤희수는 끼니도 걸러가며 밤낮 없이 숯을 구웠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힘에 부쳤다. 몸도 고달프고 마음도 한없이 무거웠다. 오랜 생각 끝에 윤희수는 마침내 붓을 들었다. 그러자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노래가 되어 술술 나왔다. 자, 여기 윤희순이 쓴 노래 가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 의병 도와주세.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우리 안사람 만만세로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지금 시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외놈이라는 낱말이 나왔죠. 의병 이런 낱말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 친구들, 외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외놈은요, 일본 사람들, 특히 일본 남자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 외놈입니다. 자, 우리가 외놈이라는 낱말을 언제 많이 사용했을까요? 맞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의병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는 이 노래 가사를 통해, 아,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사납고 강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우리도 힘을 합치면 외놈 잡기 쉬울 거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여자라도 나라 사랑 안다라는 거죠. 남녀가 유별한들, 남자 여자 구별이 있다고 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친구들, 이때는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때입니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라가 없으면 남자, 여자 구분이 소용이 있어요? 없다는 거죠. 즉, 지금 나라가 없어질 판국인데, 이때 남녀 구별 말고 남자도 여자도 나라 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의병 도와주세. 우리나라 성공하면 우리나라 만세로다. 자, 우리 안사람, 결혼한 여자를 안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사람 만만세로다. 자, 이렇게 노래 가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윤희순이 숯을 구워서 판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왜 숯가마를 만들었죠? 그래요. 의병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의병들에게 식량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글에 나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2번이 되겠습니다. 윤희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1번, 여자 군인이었나요? 아니죠. 자, 2번, 양반집 며느리였다. 맞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은요,

집 며느리가 수출 구업한다고 수군거렸다라고 했어요. 자, 그 부분에서 윤희수는 양반집 며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로 노래를 만들었다. 우리 방금 그 노래 가사 읽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윤희순이 살았던 때의 시대 상황을 알수 있는 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위협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 상황을 알수 있는 낱말 골라볼게요. 외노? 맞죠. 자, 곡식은? 아니죠. 어느 시대에나 지금도 곡식이 있어요. 자, 노래도 아니고 쑥가마도 아니죠. 자, 의병활동 어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활동? 맞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글 읽어볼게요. 참 신기한 일이었다. 노래를 흥얼거리자 윤희수는 그렇게 고단했던 몸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사라졌다. 마치 노래가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았다. 며칠 뒤 쑥가마에 이른 윤희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쑥 굽는 일을 도와주는 옆집 처녀 담비가, 자, 새로운 인물 나왔습니다. 담비. 담비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틀림없이 안사람 의병가였다. 자, 이게 윤희순이 만든 노래였나 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가사. 아리랑 노래에 맞춰 구성지게 불러대는, 아주 맛깔나게 불러대는 담비의 노랫소리를 듣자 윤희순은 가슴이 뭉클했다. 담비의 노래 솜씨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았다. 윤희수는 담비한테로 다가가 말을 건넸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어서 읽을게요. 지금 내가 부른 그 노래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 줄수 있겠어? 자, 그 노래가 뭐예요? 안사람 의병가이죠. 담비가 말합니다. 그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칫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넌그 노래가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 담비. 우리 여자들도 의병 운동을 하자. 일본 놈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 뭐 그런 뜻을 지닌 노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노래 가르치는 일은 자신 있어요. 그날부터 담비는요, 윤희순이 시키는 대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쏘다니며 마을 아낙네들을 만났습니다. 자, 결혼한 여자들, 아내들을 만났어요. 빨래터든 물레방앗간이든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노래를 가르쳤다. 노래란 것이 참 신기해. 그러게 말이야. 나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이 안사람 의병가라는 노래를 배운 아낙네들의 그 마음이,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 글 읽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입니다. 기억의 제목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기억 이 부분이죠. 지금 내가 부른 그 노래를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 줄수 있겠어? 자, 이 노래가 뭐예요? 그렇죠. 처녀 담비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틀림없이 안사람 의병가였다. 자, 이 노래이지요. 우리 적어볼게요. 안사람 의병가. 자, 그래서 찾아 적으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윤희순이 담비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탁했죠? 마을 아낙네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1번, 노래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 아니죠.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을 알려 달라? 아닙니다. 노래 잘 부르는 방법을 알려 달라? 아니죠. 마을 아낙네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죠. 맞습니다. 5번, 쑥 굽는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친구들 6번입니다. 윤희순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한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은채, 윤희순은 담비의 노래 솜씨로 사람들에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치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맞죠? 담비의 노래 실력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고요. 자, 태윤이 볼게요. 윤희순은 의병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본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돌아올 거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어? 자, 이런 내용 있었어요? 없었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은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글 이어서 읽어볼게요. 담비가 마을 아낙네들한테 안사람 의병가를 가르친 보람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 노래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했던 것이다. 자, 안사람 의병가의 효과가 두 가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 담비가 이제 윤희순에게 말합니다. 자, 이럴 때 나서시면 될것 같아요. 담비가 윤희순한테 드디어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알려왔다. 자, 윤희순이 마을 아낙네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모두 윤희순한테로 쏠렸다, 집중했다라는 거죠. 여태껏 우리 여자들은 집안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외놈들이 이 나라를 집어 삼키려는 마당에, 자, 시대 상황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을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내들처럼 다 함께 의병운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윤희순이 마을 아낙네들에게 우리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병 운동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윤희순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자, 시대 상황 어때요? 지금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순 굉장히 애국심이 있고요.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런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뒷부분 읽을게요, 친구들. 그때 누군가 말꼬리를 걸고 나섰어요.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자, 이 말을 통해서도 시대적 상황을 알수 있죠. 우리 같은 여자들이 뭘할수 있어요? 자, 지금은요, 여자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수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의 사회 참여가 제한된 시대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잘못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윤희순은요, 여자들도 의병운동을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더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쵸? 자, 이어서 읽을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술렁거렸다. 맞아. 우리 목숨 잃을 수도 있어. 기껏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가 금세 차갑게 식을 판이었다. 윤희순이 말합니다. 그럼 나라를 빼앗기고 외놈들 종으로 살자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윤희순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자, 여자들도 의병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맞죠? 집안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자, 지금 의병운동 하자고 하고 있어요. 외놈들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닙니다. 우리 외놈들의 종으로 살 것입니까? 자, 그런 말을 했지만 외놈들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쵸? 자, 이어서 8번입니다. 기억을 통해 알수 있는 시대 상황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 볼게요. 아니,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소?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오. 자,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 알수 있었죠. 영지, 여자의 사회적 참여가 제한된 시대였던 것 같아. 맞아요. 영지, 알맞게 말했고요. 자, 소윤이, 여자의 목숨이 사회적으로는 더 중요시 되었던 시대인 것 같아? 자, 이런 시대였다면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뿐이요.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자, 그래서 소윤이는 지금 잘못 파악했어요. 자,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영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9번 문제도 친구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글 내용과 관련하여 윤희순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쓰시오. 자, 이것은요, 글을 읽고 실제 친구들이 내 앞에 윤희순이 있다면 하고 싶은 질문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자, 보기 볼게요. 여자들이 나선다고 달라지겠냐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자,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요, 그래도 윤희순에게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 다 여자들도 의병 운동 하자고 했는데 진짜 두려움은 없었나요? 지금 일본이 나라의 국권을 위협하는 시기고 자칫하다 걸리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걱정되는 점은 없었나요? 진짜 흔들림이 없었나요? 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여자도 의병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할 때 걱정되었던 점은 없었나요?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친구들도 글을 읽으면서 윤희순에게 궁금했던 점, 하고 싶은 질문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순이 얘기했죠.

유니순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부르짖자. 자,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앞에서. 외놈들의 종으로 살 것이요. 자, 이렇게 부르짖었죠. 자, 부르짖자 마을 아낙네들의 눈길이 또다시 유니순에게 쏠렸다. 집중했습니다. 자, 유니순은 그 틈을 안 놓치고 곧장 말을 이었다. 자, 이렇게 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들도 사내들을 도와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한 몫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 유니순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거침없이 내뱉는 유니순의 말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했다라는 거죠. 그 틈에 누군가 구성진 목소리로 아주 맛깔나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누구였을까요? 아무리 외놈들이 포악하고 강성한들, 우리도 뭉쳐지면 외놈 잡기 쉬울세라. 자, 이거 뭐예요? 안사람 의병가잖아요. 자, 누가 불렀을까요? 바로 담비였습니다. 담비였다. 둘레에 빙 둘러섰던 마을 아낙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는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 마침내 유니스는 마을 아낙네들을 끌어모아, 우와,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다. 자, 안사람 의병대, 안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결혼한 여자들, 아내들, 여자들,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었대요. 의병을 도와 나라를 구합시다. 맨 먼저 안사람 의병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금을 했다. 자, 모금이라는 것은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합니다. 의병을 도와주십시오. 안사람 의병대의 눈물어린 하소연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친구들, 하소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누군가에게 하소연 해본 적 있어요? 자, 하소연이라는 것은요,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자, 그런 것을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녹새와 구리를 내놓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돈을 몽땅 내놓기도 했다. 우린 고구마밖에 없는데 괜찮다면 이거라도 내놓겠네.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자, 발벗고 나서다. 관용 표현이죠. 자, 발벗고 나서다.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도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안사람 의병대가 밤낮 없이 애쓴 덕분에 춘천 의병 부대는 날로 힘이 세졌다. 자, 유니순이요, 춘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덩달아 의병들의 사기도, 자, 사기가 뭐예요? 기운, 의욕, 이런 거죠. 사기도 부쩍 드높아졌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우리 유니순의 전기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의병장 유니순. 자, 친구들, 읽으면서 시대 상황 속에서 유니순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 유니순의 가치, 유니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선생님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읽을 때 어울리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 유니순이 마을 아낙네들에게 말한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자들도 사내들을 도와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한 몫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까요? 유니순의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1번, 행복한 목소리? 지금 행복한 상황인가요? 아니죠. 자, 부드러운 목소리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쵸? 울먹이는 목소리 어때요? 선생님, 울먹이는 목소리 괜찮지 않아요? 지금 유니순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굉장히 울분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자, 뒷부분을 보면 거침없이 내뱉는 유니순의 말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울먹이면서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4번, 포기한 듯한 목소리? 자, 지금 의병 운동하자고 설득하고 있는데 포기한 목소리로 말하면 누가 의병 운동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니죠. 자, 5번, 단호하고 거침없는 목소리. 맞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식을 외놈의 종으로 살게 내버려두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자, 단호하고 거침없는 목소리로 말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겠어요. 정답 5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 1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윤희순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 있는 낱말을 보기에서 고르고 그 낱말을 선택한 까닭을 쓰시오. 자, 오늘 학습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오늘 의병장 윤희순 읽었는데 목적이 뭐였어요? 시대 상황 속에서 윤희순이 한 말과 행동을 통해 윤희순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자, 오늘 목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보면 희생, 끈기, 열정, 용기, 책임, 애국심이라는 가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 이건 진짜 윤희순의 가치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 하나를 선택하고 그 까닭을 적어주면 돼요. 자, 어떤 가치를 선생님은 적어볼까요? 선생님은요, 애국심 한번 적어볼게요. 자, 윤희순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윤희순이 추구하는 가치는 애국심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어 의병운동을 도왔기 때문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병활동 할수 있나요? 아니죠. 애국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같이 골랐고요. 선생님은 까닭도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가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전기문을 읽고 인물의 가치를 파악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으로 글을 읽으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점이 좋았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윤희순은 애국심, 그리고 용기, 희생 이런 가치가 있었죠. 나도 저 상황이라면 저렇게 할수 있었을까? 자,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면 이야기의 주제를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같이 파악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 전기문의 주제를 우리 친구들 더잘 파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도 있구나. 나는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자, 이런 고민도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국어 첫 번째 시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국어 공부 정말 재미있었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문제는 실존 인물의 생애와 사상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는 글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글이었죠.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진짜 우리 생활 영어, 네. 일상 영어 배워볼 건데요. 오늘 제목은요. 탕수육 찍먹파를 건드리다니. 라는 제목으로요. 아, 슬기 씨.
1: 네.
0: 하나, 둘, 셋 하면.
1: 네.
0: 부어서 먹는 부먹파인지, 찍어서 먹는 찍먹파인지 해주세요.
1: 근데 굳이 따지는 거죠. 저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0: 아, 무조건 하나 골라야 돼요.
1: 오케이, 오케이.
0: 하나, 둘, 셋. 찍먹.
1: 예, 찍먹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에, 왜냐면 바삭함과
0: 그렇습니다.
1: 그 어떤 촉촉함이 공존을 하려면
0: exactly.
1: 부어놓으면 이게
0: 맞습니다. 에. 또 근데 아마 부먹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부어서 이렇게 다 먹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반씩 갈려요 보통.
1: 맞아요.
0: Right. 자, 그래서 오늘은 탕수육을 먹는 아주 맛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아, 근데 이렇게 또
0: 네.
1: 먹는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이렇게 미식가 분들.
0: 저는 미식가는 아니지만 탕수육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난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근데
1: 그러게요.
0: 우리가 감히 뭐뭐 하다니 막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1: 거의
0: 영어로.
1: 사극 톤이에요.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들을 우리가 패턴, 표현들을 활용해서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탕수육은 부먹이지 찍먹인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어머, 어머.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Huh?
1: 탕수육에 소스 누가 부었어?
2: What's the problem?
1: 너구나.
2: What?
1: 이거 마이 그 탕수육. Do you know 탕수육?
2: 탕수육,
1: 탕탕탕탕
2: yeah,
1: 탕수육?
2: 탕수육, delicious.
1: Yes,
2: You
1: delicious.
2: ordered, we ordered.
1: Yeah, I love it.
2: Yeah, me
1: But
2: too.
1: you pour the sauce? You?
2: I did.
1: 어?
2: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pouring the sauce.
1: No, no, 나는 찍는 게 좋아.
2: What?
1: I hate.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어?
2: What's wrong?
1: This is my order.
2: Yeah?
1: You?
2: Help you.
1: No, no. Without asking me.
2: Oh.
1: Just. No!
2: Listen.
1: 다시 시켜.
2: No, just give it a try.
1: 어?
2: You'll love it.
1: 뭐?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Come on. You'll love it.
1: 진짜?
0: 네, 오늘은 보는 내내 제가 굉장히 분노했는데
1: 네.
0: 영어 때문이 아니라
1: 탕수육
0: 탕수육 때문에
1: 때문에
0: 분노를 했습니다.
1: 저 역시 그래요.
0: 네.
1: 예.
0: 자,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건질 게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감이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부어 먹는 거, 뭐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1: 궁금해요.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4: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4: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첫 문장. 굉장히 공포, 막 분노.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이미 부어져 있는 거야.
1: 양옆에서

0: 뭔가 막 열기가 올라가는 듯한
1: 와,
0: 느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Who,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오케이. 일단은 보이는 거에서도 끊을 수가 좀 있을까요? Who, 누가?
0: 누가 부었어? 소스를. 뭐, 여기까지 끊을까요?
2: 좋아요.
0: On the 탕수육. 탕수육에 위에 네. 그렇게 되겠네요.
2: 오케이, 오케이.
0: 그러면 누가?
2: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0: 부었어가 돼야겠네요. 아! 붓다. 붓다는 그거잖아요.
2: Pour. P-O-U-R. O-U-R. 스펠링 확실합니까?
0: 네.
2: 오케이. Alright. 이거 스펠링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붓다. P-O-U-R. Who pour the sauce on the 탕수육? 정답은 과거형으로. 어? ED 붙여줘요.
0: 아, 부었어니까.
2: 네. pour 하면, 야, 요즘엔 누가 부어? 이런 아, 뜻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0: 왜냐면,
2: 이상하네요. 네,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으로 맞춰주는 게 맞겠죠.
0: 네.
2: 오케이? 자, 그래서 pour, pour 하는 것은 붓다, 따르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불쌍해 할 때 pour 이라는 단어 P-O-O-R 있는데, 그것과 스펠링, 주의하셔야 돼요.
0: 네.
2: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스잖아요.
0: 네.
2: Right? 이거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0: 사우스.
2: 사우스요.
0: 티라노사우스입니다.
2: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래어로 소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돼요. AU라는 스펠링 보이시죠?
0: 예.
2: AU나 AW 스펠링이 나오면 O보다 조금만 입모양을 벌려준다. 아. 이 느낌. 그래서 소스보다는요. 소스. Sauce. 살짝만 벌리시면 되거든요.
0: Sauce.
2: 어허, 한 번 더.
0: Sauce.
2: There you go. 오. Okay. So 이거는 약간 트레이닝이 필요하긴 합니다.
0: 네.
2: 너무 소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것과 헷갈리는 분들 있어요. Source라고 하는 거. Okay.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근데
0: 네.
2: 실제로 저는요, 어떤 영작을 하시는데 이 단어로 잘못 쓰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스를 누가 부었냐? 탕수육 위에 붓는 거죠. 당연히 그 안쪽에 붓는 것이 아니라 위에 붓는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So
2: on the 탕수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누구를 부어 이거예요? 아니면 누가 부었어예요?
0: 누가 부었어죠?
2: 그렇죠.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가
0: 네.
2: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who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0: 네,
2: 이럴 경우 who가 의문사로 나왔는데 누가라는 주어의 느낌을 줄 때는 그 뒤에 무슨 질문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질문
0: 네.
2: 어순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바로 넣어줍니다.
0: 그냥 주어가 돼버리는군요. 후가.
2: Yes. 마치 아. 평소문인데 주어가 된 것처럼
0: 예.
2: who 동사 이러면 누가 동사하니? 누가 부었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0: 네.
2: Okay? So again, 누구를이 아니라 누가일 경우에. 이거 굉장히 많이 좀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깨는 거 있잖아요.
0: 예.
2: break 한다고 하는데 break의 과거형 뭘까요?
0: broke.
2: 그러면 누가 이 글라스 깼어?
0: 어,
2: 누가 이 글라스 깼니?
0: Who broke this glass?
2: 그렇죠. Who broke this glass? 이런 식으로 누가니까. 자, 누가 여기 살아? 와, 이거 집 되게 좋다. 그러면서 누가 여기 살아?
0: Who lives here?
2: 그렇죠. Very nice. Who lives here?
0: 와.
2: 누가니까 동사 바로 나와서 lives.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감동했어요. 왜냐면 슬기 씨가
0: 예.
2: leave도 아니라 leaves라고 썼어요.
0: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요.
2: 너무 좋은 거예요.
0: 약간 오토매틱으로.
2: 오토매틱? 오. 이렇게 얘기했다 단번에 또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거.
0: 자, 자만하지 말기.
2: 그죠? 얘는 동사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항상 무조건 3인칭 단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0: 아.
2: 그래서 무조건 live가 아니라 무조건 s가 들어가야 됩니다.
0: 네.
2: 과거형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뭐 3인칭 단수도 모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ed를 붙이던 뭐 맞는 과거형을 붙이면 되는데 현재형을 쓸 때는 꼭 s를 붙여 주는 거.
0: 네.
2: 오케이. Okay? So who lives here?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Who broke this glass?
0: Who broke this glass?
2: Wow. Who lives here?
0: Who lives here?
2: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은요, 뭐, 발음을 그냥 탕수육 이렇게 하셔도 돼요.
0: 탕수육. 이거를,
2: 탕수육.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0: 예.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죄책감이 없어요.
0: 오.
2: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맛있어. 본인의 또 주장이 있었어요.
0: 그쵸, 그쵸. 예, 뭐, 그게 죄는 아니니까요.
2: 그쵸?
0: 떳떳할 수 있어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더 나. 맛있어. 훨씬 더 better.
2: 근데 뭐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어요?
0: 그렇게 하는 게.
2: 맞아요.
0: 그렇게 하는.
2: 그렇게 하는 게. 자, 이거는 제가 의역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역 버전 좀 드리면.
0: 네.
2: 그런

0: 그 방식으로.
1: 그 방식으로, eat taste way. 근데 그게 맛있는 방식이야.
0: 아,
1: 방식이야.
0: 오케이.
1: 더. 그러면
0: 뒤에
1: 그렇게 하는
0: 이런
1: 게.
0: 방식으로,
1: 아,
0: 이런 식으로.
1: 이런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sorry.
1: 예, that way겠네요, 그러면은. Better that way. 그죠?
0: 오케이.
1: 그런 식으로 더 맛있는 방법이야.
0: 오케이. 자, 지금 해석이 약간 애매하죠, 그죠?
1: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나?
0: 잘못된 뭔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1: 왜요?
0: 자, 그래도 that way를 생각해냈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Alright? 자,
1: 아,
0: 볼게요.
1: 잠깐만요. 저 이거 욕심나니까 여기 like. 예,
0: 오!
1: like that way.
0: 오, 오케이. I did. It tastes way better like that way. 그냥 둘 걸. 굳이 슬기는 꼭 뭔가
1: 아니,
0: 좋다.
1: 왜 잘했다는 식으로
0: 약간
1: 리액션을
0: 화가 확
1: 하세요?
0: 나가지고 아니다.
1: 아,
0: 자,
1: 정말.
0: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1: 기억에 남겠네요.
0: 네. So that way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하면이라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마저도 굳이 in이라든가 이런 전치사를 안 넣어도 괜찮아요. So that way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This way.
0: This way
1: 오.
0: 이렇게 조금 응용이 가능하겠죠. Right? So this way, right? You just do it this way. 아, 그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다든가. 자, 여기 해석이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아까 슬기 씨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1: 방법, 방식.
0: 방법. 오케이. 자, 물론 way는 길도 되고요. 방식, 방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게 아니고요. 훨씬이란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1: 하긴 훨씬이 없어서 저는 여기다 훨씬
0: 네.
1: 쓰려고 했어요.
0: 이게 훨씬이에요. 그래서
1: 오?
0: 굉장히 나름대로 약간 좀 비격식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형, 뭐 예를 들어, I'm way better. 아, 안 들어봤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처음이에요.
0: 알겠습니다. 자, way라고 하는 게 훨씬 아주라는 뜻으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교급 형용사 같은 걸 같이 버무려주면 그냥 뭐, 더 뭐뭐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뭐뭐해. 그죠? 자, 여기서는 그냥 더 나아가 아니라
1: 훨씬 더 나아.
0: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가 빠르다. 그러면은 I am faster. 더 빠르다라고 할 때, I'm
1: 예.
0: faster, right? 근데 내가 훨씬 더 빨라.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아, I am way better. 아, I am fast way better. 아, 아닌데. I am way faster.
0: 그렇죠.
1: 아.
0: way 뒤에 바로 비교급 형용사 넣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I'm faster보다 I'm way faster. 이런
1: 오.
0: 훨씬이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키가 더 커. 그럼 원래는 she is taller.
1: 그죠?
0: Right? 그러면 그녀가 키가 훨씬 더 커.
1: She is way taller.
0: 그렇죠. She is way taller. So way를 쓸수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1: 오,
0: 돼버려요.
1: 그야말로 좀 있어
0: 있어
1: 보이겠네요.
0: 보입니다.
1: 예.
0: 자, 한번 간단히 억양 살려보면서 읽어볼게요. I am way faster.
1: I am way faster.
0: Oh, she is way taller.
1: She's way
0: 네.
1: taller.
0: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much 있죠.
1: 그런가 봐요.
0: 아주 훨씬이랑 큰
1: 오.
0: 차이가 없어요. 얘가 조금 더 격식이죠. 그래서
1: 네.
0: 여기서도 it tastes 맛이 나는데 much better. You
1: 오.
0: know? 그렇죠. 그래서 much도 써보시고, 아, 난 조금 쿨하게 way 써보시고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이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Who poured the sauce on the tangsuyuk?
3: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Alright,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근데 저는 이렇게
1: 아오.
0: 생각해요. 부어서 먹는 건 좋은데,
1: 네.
0: 만약 미리 경고를 주면 좀 덜어서 챙겨둘 텐데. 그냥
1: 그치.
0: 바로 붙는 건또 그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1: 그럴 수 있어요. 또, 이 같이 간 사람이 취향을 잘 모른다면
0: 그렇죠.
1: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0: 리스펙트가 없는 거예요.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0: 자, 일단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되고? 이게 뭐고? 엄청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이 단어 자체를 모르기

0: 때문에 이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인가? 여기서인가?
1: 배열과
0: 헷갈릴
1: 약간
0: 겁니다.
1: 곰 친구인가? 배열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0: 아무리
1: 그죠?
0: 그래도.
1: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Without 앞에 좋습니다.
1: 에. 근데 이게 만약에 there가 없으면 how you do that? 너 어떻게 그래? 이거잖아요. 너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도 해석이 아예 안 되진 않아요. 너 how you do that without my 허락.
0: 오케이.
1: 그쵸?
0: 그러면 일단, 허락을 명사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 굉장히 여기 멘붕이 살짝
1: 허락하다.
0: 오면서 허락.
1: 허락하다 그거잖아요. allow.
0: 네. 오.
1: 예. 그러면은 허락은 allowance겠죠. allowance.
0: 심지어
1: 옷을 많이 봤는데.
0: 심지어 스펠링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1: 아니에요, 이거?
0: 괜찮아요. 네. AN입니다. AN.
1: 아, 그래요?
0: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예.
0: 어차피 다른 단어입니다. 네. 정답. permission.
1: 아, permission?
0: 들어는 봤지 않아요?
1: 그럼요.
0: Right, right.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온 것이 어디서 왔냐면 permit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1: 알죠.
0: Yes. P-E-R-M-I-T.
1: T.
0: permit 하는 것이 이제 허락하다, 허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명사니까 바로 그게 바로
1: permission,
0: right? So 내가 permit을 하지도 않았는데 permission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1: 오.
0: 자, 그런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때는 사실 how can you or how could you 이런 걸 쓸 수가 있어요.
1: 아, 가운데 can이라. 네.
0: 근데 오늘은 조금 더 dramatic하게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1: 예.
0: 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니? 근데 우리말로는 너무 감히 그러면 막 사극톤 느낌 있잖아요.
1: 그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딱 그건데 네. 영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분노가 섞여 있긴 섞여 있지만 호호 감히 막 이런
1: 그런 톤까지는 아니고
0: 옛날 톤이 아닙니다.
1: 예.
0: 오케이, 그래서 굉장한 분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이거를 듣게 되면요. 이 사람 굉장히 분노한 표정으로 하는 걸 보시게
1: 맞아요.
0: 될 겁니다.
1: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0: 맞아요.
1: Dare 막 할 때.
0: Dare. 예. 그래서 이거 격앙될 만하잖아요.
1: 그쵸.
0: 할 만하잖아요. So how dare you do that? 여기서 끄는 거 제대로 끄는 거예요.
1: 어.
0: Without my permission. So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처음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1: 네.
0: how dare you? 얘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how dare you 동사원형 이걸 쓰면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굉장히 화를 내는 느낌 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lie to me. 그러면 어떻게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까요?
1: 와, how dare you lie to me?
0: How dare you lie to m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1: Yeah.
0: 자, 이번에는 영화 같은 데서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무슨 away죠?
1: Run away.
0: Run away. 오케이? 여기서 진짜 뭐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감히 도망을 가느냐? 막 이런 분위기. 어떻게 할까요?
1: How dare you run away?
0: That's it.
1: Oh.
0: How dare you run away?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1: Mm-hmm.
0: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문법을 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는 마치 how can you, how could you? 이거랑 비슷하구나
1: 비슷해.
0: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 연기를 좀 더 가미를 해줘야겠네요.
0: Oh, yes.
1: Yes.
0: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연기해 볼게요.
1: 네.
0: How dare you lie to me?
1: How dare you lie to me?
0: Oh, how dare you run away?
1: How dare you run away?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1: 탕수육에 소스를 붙여.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Exactly. Okay,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먹어봐.
1: Yeah.
0: 진짜 마음에 들 거야.
1: 그래요. 이것도 시간을 지체하면 맛 없어집니다.
0: 그렇다고 안 먹질 않습니다.
1: 그럼요.
0: 아, 먹어야죠.
1: Just give it a try. You will eat.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해봐.
0: 이거는 우리 많이 나왔죠.
1: 맞아요.
0: 그래서.
1: Give it a try. You will 마음에 들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될 거야. You will love it. 할게요.
0: You love it.
1: Yeah.
0: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love가 마음에 들어요. 정답 맞으니까요.
1: 오.
0: 사실은 you love it, you like it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하지만 원어민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1: 참 사랑이 많으셔요.
0: 맞아요.
1: 다들.
0: 그래서 그래서 나 그거 진짜 사랑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like, love 여러분 choice고요. 자, 여기 지금 love 사랑하다 엄청 마음에 들다도 있었고 이 give it a try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이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give it a try. 한번 시도해보다.
1: Yes.
0: 한 번쯤 해봐. 뭐 앞으로 안 해도 돼. 한번 정도는 해봐라
1: 그래.
0: 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졌고요.

0: 사실은 뭐를 시도하는지 정확하게 쓰고 싶다면 사실 it 대신에 바꿔서 써도 되는데요. 보통 뭘 시도하는 건지는 이미 전에
1: 대화를
0: 맥락상
1: 통해서?
0: yes 알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암기 수준으로 원어민들도 give it a try,
1: Give it a
0: give it a
1: try.
0: try,
1: Give it a
0: give it a try
1: try.
0: 이렇게 빠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1: 네.
0: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오케이.
0: 제가 슬기 씨 혹시 매운 거잘못 드세요?
1: 아우, 저 좋아해요.
0: 아, 좋아. 아,
1: 너무
0: 정말.
1: 좋아해요.
0: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홍어인가요? 그거 뭐죠? 삭힌 홍어?
1: 아우, 그건 안
0: 오케이.
1: 돼.
0: 자, 그
1: 아우,
0: 삭힌 홍어인데
1: 죄송해요.
0: 저도 못 먹어요. 저도 못 먹는데 제가 잘 먹는다고 치고
1: 예.
0: 아, 삭힌 홍어 역시 맛있어. 이랬는데 나못 먹어. 이런 거예요.
1: 안 돼, 안 돼, 안 돼.
0: 제가 이랬을 때 한번 시도해 봐.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아는 단어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Just give it a try. It's not bad.
0: Oh, it's not bad. Okay. Very nice. 저는 it's not so bad라고
1: It's not
0: 했는데
1: so bad.
0: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예.
0: Okay? Give의 과거 뭐예요?
1: Gave.
0: 나 이미 그거 시도해봤어.
1: 아우. I
0: Me가
1: am.
0: 뭐죠?
1: I already.
0: I already. 그리고 나서 그거 시도해봤다.
1: I already gave it a try.
0: 그렇죠. Give가
1: 오.
0: 아니라 gave it a try. I already gave it a try. 이미 한번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막 이러면서. 느낌 왔죠?
1: 예.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1: Give it a try. It's not so bad.
0: I already gave it a try.
1: I already gave it a try.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게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 give it a try와 비슷한 표현들이 굉장히
1: 아,
0: 많습니다.
1: 그래요?
0: 제가 몇 개만 좀 추려봤는데요. 바로
1: 알아둬야 되는군요.
0: 이런 식입니다.
1: 아이고야, 많이
0: 사실 몇
1: 있네요.
0: 개더 있어요. 근데 많이 쓰는 걸로 give it a try 대신에 give it a shot.
1: 오.
0: Alright? 그리고 give it a go.
1: 아, 이게 뉘앙스가 뭔가 비슷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0: 맞아요. 뭔가 공을 던져본다는 느낌도 있고요.
1: 맞아요.
0: 한번 가는 것좀
1: 가봐.
0: 해봐. 다 느낌이
1: 오.
0: 괜찮죠? 그렇죠?
1: 네네네.
0: So, 솔직히 말하면 사용빈도 제일 높은 건이두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give it a try, give it a shot. 이거는 후루룩 후루룩 나올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You
1: 네.
0: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친구한테 아이 먹어봐 이 느낌으로 여러분들.
1: 그죠?
0: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응? Just give it a try. You will love it.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Right?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0: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Who 동사.
1: 네.
0: Who가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 바로 옵니다. 오, 누가 여기 살아? 누가 여기 사니?
1: Who lives here?
0: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lives.
1: Mm-hmm.
0: 누가 이 유리를 깼니? 과거형이에요.
1: Who broke this glass?
0: Who broke this glass? One more. 탕수육에 누가 소스 부었어? 자, 누가 그 소스를 부었니? 그 탕수육 위에.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0: There you go. 같이 읽어볼게요. Who lives here? Who broke this glass?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자, 다음은요? 아, 이건 연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1: 그죠.
0: How dare you, right? 자, 목소리 크게.
1: 네.
0: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너 감히 나에게 거짓말하다니.
1: How dare you lie to me?
0: There you go. How dare you lie to me? 두 번째요. 감히 도망가다니.
1: How dare you run away?
0: 그렇죠. How dare you run away? 하나 더요. 자, 허락은 permission이었습니다. 네. 내 허락 없이 감히 그러다니. 오케이. 네가 감히 그걸 하다니 내 허락 없이.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0: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How dare you lie to me? How dare you run away?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오케이, 너무 좋았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4: I did.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3: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4: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0: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ho poured the sauce on the 탕수육?
2: I did.
1: Huh?
2: It tastes way better that way.
1: How dare you do that without my permission?
2: Just give it a try. You'll love it.
1: 네.
2: It's much nicer.
1: 아, 나 찍는 게 좋은데.
2: See?
1: Yeah.
2: See?
1: Ah. Oh, good.
0: Yes. Okay, good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들은 지난달에 그들의 집을 팔았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hey sold their house last month.
0: 그렇습니다. Last month. 그 어떤 전치사도 필요 없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Who, 동사. Who가 약간 주어 역할 느낌.
1: 네.
0: Who,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누가 너와 함께 사니?
1: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돼요.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1: 네.
0: 여러분들 하나 겟 하셔서 정말 막 채워가면서 입영작 하면서 함께 열심히 트레이닝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벌써부터 보람된
0: right.
1: 느낌이에요.
0: Yes.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봐야겠죠?
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달려라고 이제 도망가는 입장일 겁니다. 이 친구 입장에서 이 장면은 공포 스릴러가 따로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장면 볼까요? 반면 이제 요거 볼게요. 이 기신분장을 한요 아르바이트생, 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보면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어. 어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고함치면서 그냥 도망만 가면 되지. 발로 차고 그래. 막 그러면서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힘든 점을 하소연하고 그러겠죠. 막 피곤에 젖은 이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알바생으로 바뀌었을 때는 아주 짠내 나는 직장인 스토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공포물이 되느냐, 짠내 나는 직장인 시트콤이 되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시의 화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할 텐데, 시의 화자에 따라서도 이렇게 정말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재밌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화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했으니까 뭐 다시 강조 안 해도 되죠. 뭐 다시 강조할 것도 없어.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이가 화자였으니까 뭐 그게 다 했으니까. 그럼 화자의 특성, 어떤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 화자의 나이, 성별, 직업,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화자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캐릭터가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딱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시의 내용을 술술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화자의 특성을 알았으니까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태도와 정서를 보이는지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화자의 특성이 도대체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야? 왜 이렇게 시의 화자를 2시간이나 걸쳐서 우리 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화자의 특성이 시에 미치는 효과 정리해 볼게요. 화자가 누구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시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까 귀신의 집 학생과 알바생 입장에서 달랐죠? 동일한 대상이라도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대상을 봤어. 그리고 화자에 따라서 시선과 전달 방식이 변할 수 있죠.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니까. 그렇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인상 깊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인이 굳이 자신이 직접 등판하지 않고 대리인인 화자를 내세우는 거겠죠. 좀더 인상 깊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더 강조를 해야 될게 있어요. 화자를 염두에 두고 시 감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는데 이번 시간에 또한번 강조합니다. 화자를 고려한 시 감상 방법. 일단 화자가 누구인지 화자의 특성을 우리가 앞에서 발견했다 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화자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제 자동으로 다음 뭐 나오겠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화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겠는가? 이거를 파악하면 시의 주제를 발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선생님이 짤막한 시 하나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시의 화자를 정리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시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짧으니까 다 읽어볼까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참 예쁜 시입니다. 그렇죠? 자, 이 예쁘다고 우리가 아, 예쁘다고 끝내면 안 되죠? 화자가 누구인지 먼저 발견해 볼게요. 나는 일단 없어. 그렇죠? 화자가 나로 직접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에서는. 그럼 우리 화자 찾기 이제 들어갑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이인가 보다. 아이. 그렇지? 아이. 엄마. 다큰 사람이 엄마 그러지 않지. 어머니 그러지.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엄마 그러니까 아이인 것 같아. 그리고 누나라고 하니까 남자아이네. 남자아이. 그렇죠? 남자아이. 그럼 합치면 뭐야? 소년이지. 소년. 소년이라고 우리가 화자를 딱 특정했어요. 소년.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뭘까요? 아까 화자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생각하면 돼요. 어리다, 순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리고 순수한 존재로서 소년이 딱 화자로 등장했습니다. 자, 화자 찾았어요. 그 다음에 화자가 처한 상황을 찾아보라 그랬죠? 시가 짧아서 그러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짧으니까 추측을 금방 해볼 수 있어요. 강변 살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변 살자.

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그렇죠. 두 번이나. 처음과 끝에 두 번이나, 강변에 살아요. 하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강변과는 뭔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강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뭔데? 요, 두 번째, 세 번째 행에 나와 있어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물의 빛, 뒷문밖에는 갈리페 노래, 평화롭죠. 아름답죠. 그다음에 정겹죠. 이런 순수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으로서의 강변이 나와요. 화자가 자꾸 강변 살자, 강변 살자 한다는 건 지금 화자는 강변에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강변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먼 곳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화자는 어떤 태도, 어떤 정서를 보고 있어요? 강변으로 가고 싶다, 강변에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화자의 처지? 그 다음에 태도나 정서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시가 소년을 내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소월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우리 나이로 21살, 고향인 평안북도를 떠나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할 때라고 해요. 고향을 떠나서 서울 생활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자기 어린 시절 정말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렸겠지. 그게 유년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소년의 목소리로 그 바람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의 목소리로 어머님 누님 강변 삽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 마치 저기 리버뷰 아파트로 이사 가자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 청산하고 우리 시골 가서 살까? 뭐 전원 생활할까?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 학습한 중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핵심 한컷 순삭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화자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느냐? 화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의 주제와 분위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를 가지고 연습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 핵심 내용은 이게 다예요.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 나갑니다. 자, 운동화를 내세웠죠. 학교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봐. 그런데 차마 고백을 못 해. 그래서 이 나의 심정을 나의 운동화로 빗대어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내 운동화의 입장에서 한번 말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주변만 맴돌다 밑창에 다 달았어.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운동화의 그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게 잘돼 있는 것 같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말고 그쵸? 사람으로 말고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내이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련하면서도 아주 또 깜찍하고도 애틋한 그런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의 화자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개념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북 1을 통해서 1단원의 내용 정리했었죠? 오늘은 선생님과 북 2, 실전책 함께 합니다. 우리 실전책을 통해 1단원의 핵심을 정리해 보고요. 또 쪽지 시험도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본 다음에 학교 시험 만조방 문제도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실전책답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북 2를 준비합니다, 친구들. 북2 교재고요. 자, 사쪽. 사쪽에서 1단원의 핵심을 선생님과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1단원에서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하도 말해서 우리 친구들 이제 다알 거예요. 자, 감각적 표현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의 감각으로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감각적 표현입니다. 자, 우리 시를 읽을 때 감각

감각적 표현을 잘 느낄 수가 있죠. 자,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진 경험을, 그러니까 오감으로 한 경험을 어떻게 생생하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말을 감각적 표현이라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합니다. 감각적 표현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국어 개념을 알고 글을 읽을 때그 글이 더잘 이해될 수 있어요. 자, 국어 개념 우리 친구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감각적 표현을 넣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봐.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감각적 표현의 효과를 더잘 느끼고 싶으면 시를 읽을 때 감각적 표현을 다 빼고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넣고 읽어본다면 그 감각적 표현이 이런 효과를 주는구나.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웃음 참는 나무라는 시에서도 이와 같은 감각적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봉긋봉긋,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자, 이런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었고요. 또 푸푸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었고, 간질간질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통해 우리는 시의 장면을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낭송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낭송이라는 것은요, 시의 분위기에 맞추어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 읽는 것이 낭송이죠. 자, 낭송. 자, 낭송할 때 주의할 점 한번 알아볼까요? 자, 시에 무엇을 생각한다? 분위기를 생각합니다. 시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파악하려면 시의 내용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것을 통해 분위기를 파악하고 분위기에 맞게 시를 읽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인물의 마음이 신나는 마음 같으면 신나는 목소리로. 자, 지금 인물이 기운이 없어요. 자, 그러면 힘없는 목소리로 읽어주어야 낭송이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를 쉬어 읽습니다. 쉬어서 간격을 두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강조해서 읽어요. 낭송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상을 했을 때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친구가요, 낭송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낭송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낭송이란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동을 담아 느낌을 살려 읽는 것을 말한대요. 자, 낭송.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 말투, 또 표정, 몸짓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나요? 우리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하면요,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일이 없죠. 자, 두 번째, 서로의 처지,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하니까 상대의 마음도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상대의 마음을 알고 내가 배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하여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친구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용이 같더라도, 전하는 내용이 같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 목소리,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목소리와 말투가 달라질 수 있고, 목소리와 말투를 다르게 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1단원에서 재미있게 읽은

글이 있었죠. 바로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 글에서 우리가 다양한 인물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상상해보고 우리가 직접 표현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레오의 특별한 꿈에서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법의 숲에서 레오와 황금새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레오는요, 황금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표정은요? 레오는 황금새를 보고 놀란다. 놀라는 표정. 자, 몸짓은요? 자, 그런데 황금새에게 부탁해야 돼요. 마법사에게 데려다 달라고. 자, 그래서 놀랐지만, 레오는 황금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몸짓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어떤 목소리가 어울려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진지한 목소리로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이게 어울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황금새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황금새는요, 레오를 데리고 마법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갔다고 글에 나오거든요. 자, 따라서 몸짓은요, 황금새는 레오를 데리고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자, 그런 몸짓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표정은 선생님이 이 황금새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볼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눈과 입이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약간 슬퍼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황금새가 레오에게 말을 한다면, 목소리나 말투가 힘없고 슬픈 말투로 말할 것 같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친구들이 이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 읽을 거예요. 집에서 뭐 방과 후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인물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 같은 것들을 상상하며 읽으면 이야기를 더잘 이해할 수 있고요. 더 재미있게 이야기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꼭이 작품 말고도 다른 글에서도 우리가 공부한 것을 활용해 보세요.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선생님과 간단한 쪽지 시험 10문제 해결을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볼 건데요. 내가 문제를 풀면서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친구들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쪽지 시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간단한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막힌다면 다시 개념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잘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면서 1번부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다음 읽어볼게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진 다양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거, 이거 뭐예요? 그렇죠. 지금 다섯 가지 감각이 적혀 있죠? 오감으로 한 경험을 생생히 표현한 것, 감각적 표현이었습니다. 감각적 표현. 자, 이건 너무 중요하고도 쉬운 문제죠. 감각적 표현. 선생님이 정말 많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밑줄 그은 감각적 표현을 넣어 시를 읽을 때의 느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감각적 표현인데요. 이 부분을 넣어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고르래요. 자, 이 부분을 빼고 읽었을 때와 이 부분을 넣어서 읽었을 때를 비교해 주면 되겠죠. 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어때요? 꽃봉오리가 군데군데 솟아있는 그 모양이 떠오르죠? 그 장면이 쉽게 그려집니다. 자, 1번. 꽃의 모양을 떠올리기 힘들다? 아니죠. 2번. 꽃의 모양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바로 이것이 감각적 표현의 효과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한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귀로 듣는 것처럼. 읽어볼게요.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자, 여기에서 귀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이에요? 푸푸푸 이 부분이죠.

웃음 참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푸푸푸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정말 쉬운 문제 아닌가요? 4번 갑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지금 괄호에 두 가지 낱말이 있는데요. 알맞은 거 동그라미 하래요. 호, 이건 무슨 냄새일까요? 소리일까요? 자, 그런데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뻣뻣뻣그릇, 이거 뭐예요? 새 지저귀는 소리죠. 자, 따라서 이건 무슨 소리지가 어울리겠네요. 자, 4번도 됐죠?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줄넘기 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모두 찾는데요. 뭐 하는 모습을? 줄넘기 하는 모습. 그러니까 줄을 뛰어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부분. 살짝살짝 뛰어올라 사뿐사뿐 땅을 밟자. 자, 어때요, 친구들? 그래요. 살짝살짝. 자, 이 말이 있으니까 정말 가볍게 소리 없이 뛰는 모습이 그려지죠. 또 사뿐사뿐 이 말이 있으니까 땅을 아주 조심스럽게 밟는 그 장면이 그려집니다. 자, 따라서 이두 가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땅을 밟자 이렇게 있죠. 선생님이 이 밟자의 소리를 좀 알려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시 읽어볼 사람, 낭송해볼 사람 하니까 이 부분 소리를 틀리게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읽냐면, 밥, 짜, 이렇게 읽습니다. 밥자, 이상한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읽어요. 자, 이 밥자의 기본형이 뭐예요, 친구들? 바에, 리을 비읍 받침이죠. 밥다. 자, 쓸 때는 리을 비읍 겹받침입니다.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밥, 따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밥, 따, 밥, 자. 이상한가요? 근데 이게 맞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밥, 따. 좋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밥, 자. 자, 그럼 사뿐사뿐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사뿐사뿐 땅을 밟자. 좋습니다. 친구들 정확하게 읽는 것도 국어입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지금 괄호 있는데요. 사실적 혹은 감각적 표현을 넣었을 때에는 더 생생한 느낌이 든대요. 자, 더 생생한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감각적 표현이죠. 자, 사실적 표현은요.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을 사실적 표현이라 그래요.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 자, 그런데 더 생생한 느낌이 드는 것은 감각적 표현이죠. 우리가 계속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자,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 공부를 했습니다.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보기 살펴볼게요.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는 붙여 읽는다? 아니죠. 붙여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쉬어 읽는다죠. 자,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가위표. 2번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강조해서 읽는다. 맞아요. 낭송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시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강조해도 됩니다. 3번. 시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읽는다? 아니죠. 시 분위기를 맞추어서 읽어야 되겠죠? 틀렸으니까 가위표. 4번.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는다. 맞아요. 시속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어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럼 8번 문제 풀어봅니다.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 사용할 때 좋은 점 공부했었죠? 자, 그 내용 기억하면서 친구들의 말 읽어보겠습니다. 은지, 상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배려할 수 있어. 맞아요. 상대의 처지, 상대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의 마음을 알고 잘 배려할 수 있습니다. 현우, 내 맘대로 상상해서 생각할 수 있어? 아니죠. 상대방의 목소리와 말투를 통해 내가 상대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내 맘대로 상상해서 파악하는 거 아닙니다.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9번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할 때 알맞은 말투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여기 표가 있는데요. 지금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상황은 담임 선생님께 조언을 듣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친구들, 담임 선생님께 대답할 때 어떤 말투로 대답을 해야 할까요? 1번, 따지는 듯한 말투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왜 저에게 조언을 하세요? 왜 조언하시는 건데요? 자, 이런 따지는 듯한 말투는 어울리지 않죠? 자, 2번, 자신감 넘치는 말투 어때요? 선생님이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얘기해야 돼 했는데, 여기에서 자신감 넘치게, 선생님, 좋아요. 네, 그럴게요. 자, 이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선생님이 장난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 어때요? 선생님과 대화를 하니까 공손한 말투, 그리고 지금 조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말투, 좋습니다. 자, 따라서 3번 옆에 동그라미.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적절한 목소리와 말투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때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목소리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대화할 때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할 때의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은 동그라미 표를, 알맞지 않은 것은 가위표를 하시오. 자, 주의할 점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1번. 상황과 어울리는 몸짓을 한다. 그렇죠. 상황과 어울리는 몸짓을 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말하는 목적과 상관없이 공손한 목소리로 말한다? 아니죠. 상황에 따라, 목적에 따라 내 목소리나 말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아니기 때문에 가위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쪽지시험 10문제 해결해 보았는데요.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쉽게 풀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선생님과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도 도전해 볼게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오늘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문제는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그림,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죠. 꿀벌이 꽃 주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면서 이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생생하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자, 이 친구 이름이 뭐였습니까? 맞아요. 지혜였어요. 자, 우리 지혜의 말 다시 한번 볼게요. 꿀벌은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꿀을 모았어. 지혜는요, 이 사진을 보고 꿀벌이 꿀을 모으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꿀벌이 꽃송이를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내가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때가 떠올라서 즐거웠대요. 자, 지금 지혜가 즐거웠대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즐거웠어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꿀벌의 모습을 보니 내가 경험했던 것이 떠올라서 즐거웠어. 이런 식으로 말했죠. 즉, 꿀벌의 행동과 자신의 몸짓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생생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여자아이가 꿀벌을 보고 떠올린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이 글을 보면 어떤 것을 떠올렸는지 알 수가 있겠죠? 기억, 신나게 꽃밭을 돌아다녔던 경험 아니죠? 자, 떠올린 경험은요, 사탕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니은,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경험, 맞습니다.
디귿, 여러 가지 사탕을 먹으면서 신났던 경험은 아니죠. 먹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니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여자아이가 꿀벌을 보고 표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여자아이가 표현한 방법이요. 1번, 꿀벌이 꿀을 찾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해왔다. 맞죠? 꿀벌이 꿀을 찾는 모습이 마치 뭐 같았대요? 내가 사탕을 담으려고 돌아다녔던 모습과 비슷했대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꿀벌이 꿀을 찾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죠. 정답. 2번. 꿀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웃는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자, 꿀벌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지혜는. 자, 따라서 아닙니다. 자, 2번 문제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자, 친구들, 이어서 3번, 4번, 5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자, 3번부터 5번 문제까지는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와,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시지요. 웃음 참는 나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시 읽어볼게요. 산 벚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자, 여기에서 이런 가지에 꽃봉오리가 봉긋봉긋 솟아있는 모습,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그려질 겁니다. 이 꽃봉오리들이요, 터질 듯말듯 합니다. 이연,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자, 지금 이 꽃봉오리들이요, 웃음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3년,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한나절만 더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4년, 참았던 웃음꽃. 자, 꽃봉오리가 참았던 웃음꽃이죠? 참았던 웃음꽃, 푸하하하, 마구 터뜨려 놓겠다. 그러니까 꽃이 활짝 피겠다. 꽃이 피려는 모습을 웃음 참는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의 제목을 지었고, 이와 같은 시를 쓴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랑 이시 공부할 때이 시를 낭송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이 시를 재미있게 낭송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낭송 방법 중에서 시 내용에 어울리는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하는 방법 있었죠? 우리 그 방법으로 한번 이 시를 낭송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자, 이 부분에서는요, 봉긋봉긋 솟아있는 꽃봉오리를 몸짓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자, 그리고 한입 가득 이 부분에서 한입 가득 웃음을 담아서 이렇게 해보고요. 자, 그리고 간질간질 간지리면 이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간지리는 거 몸짓 해보고요. 부하하하. 자, 이 부분에서 정말 박장대소하듯이 부하하하 이렇게 해보자고요. 어때요? 재밌겠죠? 자, 그럼 몸짓을 넣어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웃음 참는 나무. 산 벚나무 가지에 봉긋 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말듯 웃음 보따리.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참았던 웃음꽃. 부하하하! 마구 터뜨려 놓겠다.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몸짓으로도 재미있게 낭송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시에서 막 피어나오는 꽃봉오리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 제목이 웃음 참는 나무잖아요. 1번.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2번, 한나절 낮잠을 자는 모습 아니고요. 햇살이 간지리고 있는 모습? 물론 햇살이 꽃봉오리를 간지렸습니다. 자, 그런 장면은 있지만 지금 묻는 것은요. 막 피어나오는 꽃봉오리를 어떤 모습으로 표현했네요. 자, 이것은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이 정답인 것이죠. 자, 4번,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 아니죠? 5번,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알맞게 짝지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역 니은 디귿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역은 뭐 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 니은은 푸푸푸 웃음 찾는 소리죠. 웃음 참는 소리니까 이제 귀로 듣는 것처럼. 자, 간질간질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기역, 눈으로 보는 것처럼 동그라미. 니은,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아니죠? 귀로 듣는 것처럼입니다. 가위표. 그런데 지금 여기 뭐 틀린 것은 가위표하라고 안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아무것도 표시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지울게요. 자, 디귿, 코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표현. 자, 디귿은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옆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풀어볼게요. 감각적 표현에 주의하여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보기와 같이 쓰시오. 자,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쓰래요. 자, 보기 보면 꽃봉오리가 푸하하하하고 크게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자, 지금 뭐에 주의하며? 감각적 표현에 주의하여. 자, 그래서 지금 감각적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시에 드러난 감각적 표현을 가지고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봉긋봉긋 그 부분 적어볼게요. 봉긋봉긋은 둥글게 뭉쳐 피어 있는 꽃봉오리의 모습을

상상하게 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과 느낌 적어 주세요. 자,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우리 6번 문제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한 국어 공부 정말 신나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나서 더 즐겁고 힘차게 공부해 보자고요. 친구들, 오늘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혹시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7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이슬람교의 성립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이슬람교의 성립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당시 새로운 교역로를 찾는 과정에서 번성한 두 도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메카와 메디나였는데요. 특히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알라만이 유일신이다 라고 말하며 이슬람교를 성립합니다. 이후 무함마드는 박해를 받아 성스러운 이주라고 하는 헤지라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다시 돌아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럼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새로운 교역로의 등장입니다. 지도와 함께 봐야 하는데요. 당시 6세기 후반에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서 계속해서 대립이 발생합니다. 이 대립이 발생하니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기존의 교역로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지나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자꾸만 싸우고 있으니까 괜히 여기 지나가는 게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싸우고 있을 때 그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 기존 교역로가 너무 불안정하다. 우리 새로운 좀 더 안전한 교역로를 찾아볼래? 하다가 조금 돌아가지만 새롭게 안전한 교역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한 교역로로 돌아가는 와중 속에서 우리가 잠깐 쉬고도 쉬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때 메카와 메디나라는 도시가 발전하게 된 곳입니다. 도시의 성장을 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나 휴식을 조금 취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메카와 메디나가 번성합니다. 특히나 이 메카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가고 쉬면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면서 상인들이 등장했고요. 또 이 메카에는 여러 부족의 우상을 모신 신전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발전한 도시였겠죠.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소수의 귀족이 부를 독점하기도 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슬람교가 성립이 됩니다. 7세기에 무함마드에 의해 정립되었는데요. 이 무함마드가 앞서 봤던 메카에서 정립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알라만이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를 강조하니 어느 계층의 지지를 받았을까요? 그렇죠. 특히나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면 무함마드가 박해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메카에서 무함마드는 박해를 받습니다. 메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메카는 제가 앞선 얘기했듯이 어떤 도시로 번성하고 있었냐면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특히나 여러 부족에 우상을 모신 신전이 있어서 순례자들이 막 여기에 오면서 교역의 이익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 또 사회적인 권위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도시에서 무함마드가 아니야 아니야 유일신은 알라만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 메카에서 무함마드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바로 메디나로 근거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근거지를 옮긴 사건,
이것을 해지라라고 하는데요. 이 해지라의 뜻이 뭐냐? 바로 성스러운 이주라는 뜻입니다. 메디나로 간 무함마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세력을 확장시켜서 다시 메카로 가고 싶었겠죠. 실제로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세력을 성장시켰고 다시 한번 메카로 갑니다. 그래서 메카를 정복하고 이후에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를 통해 이슬람교 알아볼까요? 이슬람교가 성립된 과정을 생각하려면 특히 메카와 메디나라는 두 도시가 번성되게 된 이유를 떠올려야 합니다. 새로운 교역로를 찾는 과정이 시작되었죠. 왜였나요? 그렇죠.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교역로를 이용하기가 불안전하니까 새로운 교역로를 찾아갔는데, 새로운 교역로를 찾는 과정 속에서 발전한 두 도시가 바로 메카와 메디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메카가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많은 순례자들이 오는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면서 더욱더 번성했죠. 그 과정 속에서 빈부 격차도 발생하고 사회적인 혼란도 일어났죠. 그런데 이 메카에서 등장한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정립합니다. 이슬람교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유일신을 말하죠. 알라만이 유일신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층민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이런 활동을 하니까 메카에서 박해를 당하게 돼서 어디로 이주하나요? 그렇죠. 메디나로 이주합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이주를 뭐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헤지라라고 했습니다. 메디나로 이주한 무함마드는 그곳에서 세력을 확장시켜 다시 한번 메카를 정복하게 되고 아라비아 반도로 돌아와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한 사건을 괄호라고 하는데요. 이 괄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헤지라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모든 인간의 괄호를 강조하여 하층민의 지지를 확보하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평등함입니다. 여기까지 이슬람교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슬람교의 특징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왜 이슬람교가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역로를 찾는 과정에서 메카와 메디나라는 도시가 번성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슬람교의 성립 과정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서아시아와 유럽의 사회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오늘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세 유럽은 크리스트교가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세계관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종파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종교전쟁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종교개혁과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뒤로 선생님이 뺐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제정, 군사국가, 과학혁명, 계몽사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제정, 군사,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부터 들어온 단어거든요. 이전에는 절대왕정이라고 표현됐었는데 이제 역사학계에서 제정, 군사, 국가로 새롭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특징을 알아보고 각 국가의 제정, 군사, 국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과학과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제정군사국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나올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을 한 컷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일단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군사력과 재정을 함께 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를 우리가 제정군사국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제정군사국가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 영국형입니다. 영국형은요, 왕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시스템은 프랑스형입니다. 프랑스형은 영국형과 다르게 의회와 왕이 약간 타협하지 않고 왕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강의를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제가 작년에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한 번씩 노래를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노래를 추천받았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말한 노래가 제가 중학생 때 듣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다시 유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레트로다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패션이라든지 음악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르네상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4세기, 16세기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떻게 한다? 되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에 맞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중세 유럽에서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 움직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르네상스가 좀 그림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죠.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상에서, 조각상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인간의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약간 인간의 몸의 굴곡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서유럽 문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교회 예술이 주된 문화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르네상스는 어떤 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됐냐면 비잔티움 문화가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잔티움 문화가 다시 유럽으로 수입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고요. 이때 보여지는 여러 문화 작품들을 보면 그림을 되게
그리스 로마 문화와 비슷한 형태로 띈다. 이제 그림이 이제 되게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됐던 지역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시작되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보자면 첫 번째는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많았어요. 그런 유산들이.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죠. 누구한테 멸망했죠? 그렇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문화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문화 활동 자체가 뭐 경제적인 뭐 소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거나 문화 작품을 그 예술 작품을 사줘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도시의 상인과 군주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했고요. 특히나 문학, 미술 분야 등에서 예술이 발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배경 부분을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문학 작품에서는 페트라르카의 서정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데카메론이라고 한 작품은 흑사병을 피해서, 도시에 살던 흑사병을 피해서 이제 10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 시골에 별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모여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10일 동안 나눈 거를 기록으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거를 데카메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서 이 데카메론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약간 모험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갔을 때 잠깐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데카메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수위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수도사라든지 교회가 되게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좀 실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띄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치를 가진다 보면 될것 같고요. 미술 작품으로는 보티첼리의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건축물도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16세기 이후에 확산이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 갔던 그런 학자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좀 형태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정말 예술 작품의 형태였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현실 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라 스미스의 우신 예찬, 그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게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교회와 교황, 수도사 이런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텐베르크가 할파민 쇄수를 발명하면서 지식과 사상의 확산에 기여하게 됐던 것이죠. 예전보다는 더 빠르게 인쇄물들이 전래가 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조금 더 종교개혁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초기화요 스티커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세속의 근심에서 벗어나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죠. 나는 오히려 그들이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일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우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어리석은 신입니다. 우신 덕분에 이토록 화려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삶은 사도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싸우면서도 스스로를 신앙의 수호자라고 자부한다.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의 모습은 그냥 겉으로는 되게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되게 세속적이고 그런 향락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 중심의 문화가 나타나다. 14세기부터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닌 문화 운동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 문화 운동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하였는데 특히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르네상스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은요, 5번입니다. 1번부터 4번은 다 르네상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5번은 중세 유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 봤던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죠.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교회의 비판,

네, 루터가 이 분노, 루터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시기부터 성당의 증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남발을 했거든요. 자, 그럼 면벌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세계관에서는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들키지 않더라도 죽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죄를 지으면 벌을 사후 세계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 면벌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황과 교회가 너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 면벌부를 통해서 벌을 면제해 줄게라고 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도 이 면벌부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이 시기 때 이걸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게다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에서 발생했던 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게 불만이 엄청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거에 대한 비판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황이 분노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위치인데, 독일에 있는 황제와 교황이 합심해서 루터를 되게 제압하려고 하는데, 당시 이거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하게 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내전 끝에 이제 교황과 황제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아우크스 부르크의 하했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황제가 당연히 세니까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요, 뭔가 국가긴 한데, 사실상 봤을 때 내부의 여러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데, 독립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통적으로 계속 간섭을 받고 있었고요.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가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황제가 외부에 신경 쓸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후들과 어쩔 수 없이 화해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게이 내용이고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칼뱅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정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과 하는 일은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정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특히 좋아했었냐면, 상공업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중세 때는 돈을 만지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예정서를 들어보니까 내가 상인으로 태어나서 상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즉 돈을 많이 벌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상공업자들이 이 칼뱅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환영하게 됐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국 국교회인데, 국교회는 조금 앞에 나와 있는 루터와 칼뱅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캐서린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캐서린의 시녀가 있었는데, 엠블린이라고 하는 시녀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엠블린과 결혼하고 싶어서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교황한테, 아, 나 지금 아내인 캐서린이랑 이혼할래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교황 입장에서도 좀 난처했던 게, 캐서린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의회를 소집해서, 마침 유럽 대륙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호응하고 있었던 성직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모집해서, 우리는 이제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게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종파와는 조금은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한번 보면,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의 완전한 면제를 말할 때 모든 벌은 진정한 의미의 모든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 자신이 내린 벌만을 뜻한다. 진짜 벌을 좀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회한 크리스티 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형벌과 죄를

안전이 사면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면벌부에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루터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교랑 신교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뉘어지게 되는데, 구교와 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교황의 존재입니다. 일단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 플러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과 성사, 약간 의례적인 것들을 좀 참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권위의 원천도 성경 플러스 교회의 가르침인데 신교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교에서는 교회의 존재도 되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신교는 믿음과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를 가지고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엄청 국제전으로 확전됐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공인받지 못했던 칼뱅파까지 인정받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가톨릭, 그다음 루터파, 칼뱅파가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교 세계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성상숭배 금지령 이후에는 이제 크리스트교가 서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이후에 구교와 신교로 또한번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전쟁 이후에 제정군사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0년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국제적인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좀 국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가지려면 이 병사들, 장군들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재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 제도와 중앙행정기구를 갖춘 제정군사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급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약무기로 무장한 상비군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왕이 국가에서 직접 고용했고, 군인을 약간 업으로 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포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대포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별 모양의 요새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비군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돈을 효과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관료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재정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료제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수입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다라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팔고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 자체를 되게 인정하고 높게 해주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상공업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중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료와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해서 이때부터 식민지 확보를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중상주의의 맥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원료를 파는 게 아니라 완성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원료를 수입해서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고 수출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완성품을 수입하는 걸 금지해야 되고, 국가 안에 있었던 원료를 수출하는 걸 금지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원료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장을 위해서 식민지를 획득하려고 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정군사국가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영국형은요, 왕권과 의회가 협업을 합니다. 반면에 프랑스형은 왕권이 좀 절대적이고요, 상대적으로 의회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영국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그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던 헨리 8세가 두 번째 아내 앤 불린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낳았던 자식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부터 영국의 발전이 엄청 눈부시게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는 걸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도 무역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젠트리라고 하는 계층과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좀 돈이 많은 계층들이 의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왕이 누구냐?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왕을 잉글랜드의 왕으로 같이 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행사했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1세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하니까 의회에서 참다 못해서 안 된다. 우리 영국에서는 그게 전통이 아닙니다, 폐하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청원하는 글을 제출합니다. 찰스 1세가 이걸 보고 처음에는 승인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의회를 회산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심각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영국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내전에서 의회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청교도 혁명의 결과에서는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의회파의 승리를 이끌게 됐고 왕을 제거하면서 영국은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너무 무섭게 통치를 했어요.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크로멜이 다스리는 공포 정치, 그다음 공화정보다는 왕정이 낫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왕정이 부활되게 됩니다. 근데 또한번 제임스 2세에 의해서 똑같은 전제 정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의회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메리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됐고 그 과정이 피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예혁명을 끝에 권리장전이라는 걸 승인받게 되면서 의회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고 이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형 제정군사국가, 정부와 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왕의 권력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권을 높이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가 왕권 신수설, 나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자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면서 왕권을 엄청나게 과시했는데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때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강했고 왕권도 강했고 하지만 국왕의 독단적인 세금 징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의 이제 씨앗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이외의 국가들을 보면 에스파냐, 펠리페 2세가 무적함대를 앞세워서 해상권 장악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격파되게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트르 대제가 좀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유럽 문화를 수용하고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면서 발전하려고 했고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었던 국가 중 하나인데 프리드리히 2세 때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상수시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프랑스 말로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나왔던 베르사유 궁전을 좀 모티브로 따서 나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국가의 군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다짐을 볼수 있었던 그런 궁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스로를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고요. 상수시 궁전은 프로이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화려한 궁전을 지었고요. 이러한 가해 정책과 무리한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대외 전쟁으로 인해서 왕국은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정 군사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왕권이 의회권과

0: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데 반면에 프랑스는 왕권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좀 절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프랑스의 제정군사 국가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번,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거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2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3번,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4번,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 공격하였다.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 5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과학과 철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자연현상이 신의 섭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병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지금 노했다, 화났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뉴턴의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아, 신의 섭리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이 법칙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이 과학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근대 철학도 발전했는데, 데카르트 때는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계몽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계몽사상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이 사회를 진보하게 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이성과 진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를 진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상이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로크,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항권은 국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 저항해서 국가를, 정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고요. 몽테스키외는 삼권 분립, 볼테르는 언론의 자유, 루소는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몽사상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몽사상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1: 통신장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전화나 인터넷이 안 된다면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전화나 와이파이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전화가 안 되더라도 119, 112 등의 긴급 전화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통신장애가 해결되는 동안 전파로 수신할 수 있는 지상파 TV, 라디오, DMB 등으로 정보를 확인하세요. 통신 복구 후 통화량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음성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 인터넷 전화, SNS를 활용하세요. 통신 복구 후 데이터가 많이 소모되는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등은 잠시 자제해 주세요. 행동요령을 숙지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0: 열차의 승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민원 처리는 기본.
1: Have a nice day.
0: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영무원.
2: 저희 좀 뛰어야 돼서.
3: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0: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4: 관리관인 승하차장님.
0: 운행이 시작되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5: 차들어옵니다.
0: 안전을 위한 열차의 점검과 정비는 필수.
6: 항구와 하부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분리한 작업입니다.
0: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정비 작업에 집중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기. 편리성과 내구성뿐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 것이 관건.
7: 대학 비율은 자식할 때도 알려준 수가 없습니다.
0: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아침부터 종일 이어지는 반복 작업. 선체로 집중해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이 뻐근해지기 일쑤인데요.
8: 어깨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0: 누군가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이 여름 뜨겁게 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달리는 도시철도 노선이 47개. 그중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있는데요.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만 약 1000만 명. 이 노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수도 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철도 이용혁 대리라고 합니다. 서울역 근무하면서 승객들 안내하고 안전관리 등을 담당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저희 영무실이고요. 부역장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역장님은 늘 언제나 잔소리는 많으시지만 잔정도 많으신 저희 부역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부역장님.
10: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의 부역장 정진입니다.
9: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희 역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늘 언제나 서울역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늘 언제나 저에게 좋은 말 해주시는 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장님.
11: 네, 안녕하십니까. 역장 소병일입니다.
9: 잘생겼다. 역장님하고 부역장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사회생활하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열심히 먹고 살려면 열심히 지금처럼 사회생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0: 역사 내 영무원의 주요 업무는 시설 관리와 이용객 응대, 빠른 대처를 위해 CCTV 화면에 집중합니다.
9: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동하는 부분을 사각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영무실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0: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내에 설치된 CCTV 개수만 무려 135개나 되는데요. 화면이 변할 때마다 시선을 옮기기 바쁩니다.
12: 영무원의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사 내 이제 감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CCTV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더라도 눈은 CCTV를 갖다가 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기기들도 또 돌아보고 있죠.
0: CCTV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차권 판매기와 개찰구까지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12: 274번 승차권 걸림 발생했거든요. 가서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0: 상황 발생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영무원.
13: 뭐가 잘못된 거예요?
14: 아, 지금 기계에 승차권이 좀 걸린 것 같아요.
0: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대처가 필수. 서둘러 문제가 생긴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13: 왜 계단으로 가요?
14: 에스컬레이터는 뛰면 안 되니까 저희 또 뛰어야 돼서.
0: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4: 항공분들은 일회용교통카드를 못 본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일회용교통카드 별로 이용 안 하시는데 공항철도만 조금 특수한 경우여서 외국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일회용교통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세요.
0: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더욱 서두르는 건데요. 5분여를 달려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13: 4개 캐비닛 같은 게 그 발권기예요?
14: 네, 앞에서 보시면은 모니터 4개인데 뒤에서 보면은 캐비닛 4개로 보여요.
0: 아하, 발권기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문제가 생긴 곳을 점검하고 걸린 카드까지 제거. 간단한 수리 정도는 영무원이 진행합니다.
2: 교통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14: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0: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까지 한 후에 영무실로 돌아가는데요. 가는 길에 뭔가를 발견한 영무원.
14: So, may I help you, sir? Is it work?
5: It's not working.
14: Okay, let me check. Okay. So, can I insert this one?
5: Yes.
14: Okay. So, where are you going now?
5: I'm going to the airport.
14: Airport. Okay, the second place.
0: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일회용 승차권의 수요가 많은 서울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14: 신용카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서는 안 되셔가지고 그런 경우 종종 이제 외국 카드 같은 경우는 있어요. 혹시 이 두 분 건데 이걸로 저기 결제가 안 돼서 여기서 두 장 한번 주면 될까요?
0: 잠깐 수리하러 나왔다가 승객을 돕느라 발목을 잡혔네요.
15: So it's my tickets for tomorrow.
14: Tomorrow. You can buy ticket tomorrow for service center over just here. Only for today. Okay. 제가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Just second please here. Okay, second please. Let me go there.
0: 주저없이 매표소로 입장. 이번에는 발권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14: For a ticket for tomorrow, right? Two tickets. 23, right? 23rd. In Seoul Station to Terminal 2 or...
15: I think I'm Terminal 1.
14: Terminal 1, okay.
15: Yeah, just...
0: 발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기계 수리부터 승객 응대의 발권까지. 야,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네요.
16: 네, 발권 업무까지 해요?
14: 네, 여기서는 대부분 다 해야 돼서 일단은 뭐 여기저기 다 투입돼서 일단 해야 될 정도로.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0: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리를 지킵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돌아왔네요.
14: 어디 갔다 오셨나요?
17: 지금 열차, 열차 승객들 잡아주는 역 하고 왔어요. 아,
14: 저희가 출발 이제 5분 전쯤에는 승객분들이 굉장히 급하게 오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5분쯤 되면 이제 좀 열차 출발할 것 같아서 그때에만 이제 저희가 전진해서 전진 서비스를 해서 승객분들한테 이제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0: 드디어 영무실로 돌아가나 했는데 이번에는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14: 유실물함이 저희가 승강장에도 하나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 청소 여사님분들과 기관사님들이 열차 안을 순회 한번 더 돌아주시는데 그때 고객분들이 떨어뜨린 유실물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게 보이시는 유실물 보관함에 넣어주시거든요.
0: 이곳을 관리하고 유실물을 챙기는 것 역시 영무원의 업무 중 하나. 지금 보이는 것이 모두 당일에 들어온 유실물입니다.
14: 여행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공항철도에는 특이한 유실물 좀 많이 나와요.
0: 모자나 우산은 기본이고 면세품, 특산물, 캐리어까지 다양하다는데요.
18: 유실물 종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14: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산이 유실물함에서 자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산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0: 잠깐 나갔다 온다는 게 한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19: 안녕하십니다. 유실물 확인 부탁드립니다.
0: 유실물들은 전산망에 등록부터 하는데요. 이후 꼬리표를 만들어서 유실물에 부착,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종점이 서울역이라 물건을 두고 내리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20: So when did you lose?
21: We lost it on the express train about an hour ago.
20: In an hour, just arrived here, right?
21: Yeah.
20: Do you have ticket? Did you...
0: 유실물 꼬리표에는 습득한 열차 번호를 기록하기 때문에 열차 티켓이 있으면 찾기가 수월합니다. 다행히 방금 수거해온 휴대전화가 있네요.
14: 승객분 티켓이고 저희가 발견된 내용인데
0: 열차 번호가 동일한 걸 보니 외국인 승객이 잃어버렸다는 휴대전화가 맞는가 봅니다.
22: Have a nice trip here. Okay.
21: Oh, it's my pleasure. Thank you so much. Really good.
22: Relieved.
21: Thank you so much.
0: 괜히 제가 다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14: 이제 한국 오셨는데 처음 뭐 첫날부터 또 이렇게 망치게 되면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럴 땐 너무 좋아하시면 저도 그만큼 또 기쁘기도 합니다.
0: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물건을 찾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데요. 때문에 외국어는 영무원들에게 필수 무기입니다.
14: 아, 동런천골깡깡깡다오더스바什么颜色什么颜色黑色黑色的背包是吧哦没有啊等一下等一下
1: 중국어도 하세요?
3: 여기는 간단하게는 다 할 수 있어서 외국인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0: 그야말로 영무원은 현장의 해결사나 다름이 없네요. 보통 유실물들은 최소 일주일 정도 역에서 보관됩니다.
19: 안녕하세요, 과장님.
0: 일주일이라는 보관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17: 무선 이어폰
1: 그 비싼 거 아니에요?
17: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좀 많이 잃어버리세요.
1: 아, 알맹이는?
19: 네, 알맹이는 네. 이제 귀에 꽂고 계시니까 이거는 많이 잃어버리시는데.
0: 습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분실물을 꼼꼼하게 챙겨서 승강장으로 내려옵니다.
4: 아니, 그냥 전철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3: 네, 저희는 따로 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철밖에 없어서 전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관 작업 역시 영무원의 목. 유실물을 모아두는 센터까지 직접 물건을 옮기는데요. 서울역에서 유실물 센터가 있는 거암역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에 공항철도 노선의 모든 유실물이 모입니다.

0: 각 역은 일주일, 그리고 유실물센터에서는 한 달 보관하고 저희가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1: 센터에서는 이관받는 물품 중에서도 현금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금액이 꽤 됩니다.
2: 외국인들이 그냥 주머니에 넣으시나 봐요. 그래서 티켓 그리고 빼시면서 흘리거나 아... 뭐 그런 경우도 조금 있어요.
0: 그리고 이렇게 이거 성함인 것 같은데 외국 분들은 돈을 현금을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3: 지갑 같은 거 찾으러 오셨다가 금액이 빈다고 뭐라고 하신 분은 없어요?
0: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CCTV도 저희가 유심을 받을 때도 다 촬영되는 곳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3: 여기 CCTV 어딨어요?
0: 여기 CCTV 여기 있습니다. 딱 지금 여기가
1: 유실물을 인계하는 모든 과정은 CCTV로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확인을 거칩니다.
0: 80만원입니다. 5개에 80만원.
1: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은 금고에 따로 보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져온 목록과 유실물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해야 인계 작업도 끝이 납니다.
0: 18번이
3: 서울역에서 유실물 맡기러 오면 별로 안 좋겠어요. 일이 많아서.
0: 맞긴 맞습니다. 서울 죄송합니다.
3: 아니 본인 죄송한 건 알잖아요.
0: 아, 그렇긴 한데 약간 뭔가 모르게 제가 조금 죄송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일단 그렇게 말했습니다.
1: 유실물 인계를 끝으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던 영무원의 고단한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2: 뭐 당연히 뭐 저희가 해야 되긴 한데 저희 수고를 알아준다는 게 되게 보람차더라고요. 수고한다, 더운데, 뭐 좀 쉬었다 해라, 뭐, 덕분에 그래, 편하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 가장 보람도 느끼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항철도 기관사 김태경 기관사입니다. 오늘 저는 야간 근무인데요. 그래서 지금 7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출근 중이고요. 자, 여기는 우리 기관사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이고요. 참 카페처럼 좋게 생겼죠.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이제 열차를 타러 가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관사 최윤석입니다. 오늘 저녁 근무 출근했습니다. 출근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잠시 후에 이제 열차 운행 시작합니다.
4: 저도 이제 8시 17분 차라서 지금부터 저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열차 출발 최소 1시간 전에는 출근해서 대기하는 기관사들.
3: 기관사들은 다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요?
6: 기관사들, 그렇죠. 이거는 가방. 여기에 이제 필수품. 네, 기관사 필수품들을 다 넣고 다니죠.
3: 필수품 뭐가 있는데요?
6: 필수품은 일단은 고장조치 교범이라든지 손전등, 실외용 시각표, 순무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7: 그리고 이거가 좀 중요한데 이 봉투가 이거.
1: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6: 급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 쓰라고 이걸 지급해 주십니다.
3: 아니 이거 사용해 보신 적은 있어요?
6: 저는 있죠. 최다 사용자로 할 수 있는데 좀 장이 예민해서.
3: 선생님들 나는 배변 봉투를 사용한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8: 신입이가 아직
6: 주제 입사했습니다. 여기는 신입들.
3: 아, 다 신입이에요?
6: 여기 3일 됐습니다. 여기 3일 됐고 여기 10년 된 사람 사용해 본 적이 있다.
8: 다녀봤습니다.
6: 있다 없다.
8: 없다.
1: 열차를 운행하는 중에는 화장실 가는 것이 불가능해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태경 기관사는 8시 17분 거맘역을 출발하는 차량을 운행하는데요.
4: 예, 거맘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 가고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다시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3: 2시간 반
4: 정도요? 네, 2시간 반 정도.
3: 그럼 저도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요?
4: 화장실 갔다 무조건 갔다 오셔야죠. 네.
9: 금방 갔다 올게요. 저 부르고 갈게요.
1: 아이고, 우리 PD가 꽤나 급했던 모양이네요. 드디어 운행할 차량이 들어오고 전임 근무자와 교대합니다. 열차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대 후 곧바로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10: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1: 도심의 빛을 뒤로 한 채 열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0: 아니, 그런데 뒤에 계신 저분은 누굴까요?
1: 오늘 촬영 때문에 그때 열차 안전을 위해 좀 더 함께 승차하고 있습니다.
2: 야간에 이렇게 운전하는 게 주간에 운전하는 것보다 집중도에서 두세 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3: 야간 운행하면서 졸릴 때는 없어요?
4: 아, 있습니다. 네. 없을 수가 없죠. 졸음 참기도 기관사의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든 참아야 되니까.
0: 검암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는 열차로 30분이 걸리는 구간인데요.
4: 이번 정차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인천공항 2터미널역입니다.
0: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5: 운행을 마치면 마스크 코치를 제거해서 운행을 종료합니다.
0: 열차의 양 끝에는 각각 운전실이 있는데요. 운행 방향이 바뀌면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실을 바꾸는 겁니다.
4: 교환하자마자 바로 나가야 돼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지연, 열차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야 됩니다.
6: 아, finish?
4: Finish.
6: 아.
4: Where are you going?
6: Get him out.
4: T2? Terminal 2?
6: No, going. 서울?
4: 아, 오케이. 스테이.
6: 네,
4: 홍대?
6: 홍대.
4: 오케이. 스테이.
3: 방향을 잘못하셨나?
4: 네,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내려다 다시 타느니 그래서 대기했다고 홍대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빠르게 운전실을 바꾸고 운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실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바꾸러 나가는 기관사. 청소 작업자가 발견한 우산까지 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3: 이거 무슨 통이에요?
4: 아, 이거 유실물함이네.
0: 유실물은 발견된 역에 보관함에 두는 것이 원칙이라 가져다 두러 간 겁니다.
3: 뭐 엄청 바빠 보이는데.
4: 아, 이게 원래 좀 여유롭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0: 종점인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운행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는데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전류마빈, 승하차하빈.
0: 열차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 확인사항을 복청하며 철저하게 운행합니다.
7: 열차 출입문이었습니다. 열차 출입문이었습니다.
0: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기관사들의 노고가 있기에 오늘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합니다. 역과 역 사이의 이동 거리가 긴 구간이 많은 공항철도. 이때 기관사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8: 고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오늘을 잘 견디며 걸어온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한강에는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의 창밖의 야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창밖의 불빛이 더 빛을 받듯 오늘의 이 고단함은 여러분을 더 눈부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번잡한 마음 비우고 온전히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승객들을 위한 방송은 필수가 아니지만 김태경 기관사는 이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3: 이런 건 뭐 책에서 본 거예요? 아니면 직접 쓰신 거예요?
4: 저 솔직히 얘기해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AI에서도 AI로 좀 도움을 많이 받죠.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힘을 받죠. 내 스스로도. 아, 그래. 뭐. 할 수 있지 나도 뭐.
0: 밤 11시 2시간 40분에 걸친 야간 운행을 안전하게 끝냈습니다. 기관사는 마지막 승객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열차에서 내리는데요.
9: 운행 끝나고 이렇게
2: 네.
9: 정리할 때 무슨 생각 들어요?
2: 아, 오늘도 무사히 승객분들을 목소리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릴 수 있어서 기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잘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들죠.
0: 주간 야간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는 근무 일정. 생활 리듬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이 기관사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10: 왜 집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11: 아, 집으로 퇴근하는 건 아니고요.
12: 잠깐 쉬고 첫차 운행 아침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야간 근무 패턴입니다. 네.
0: 내일 새벽 운행을 위해서 쉬어야 할 시간인데요.
13: 저는 숙소입니다.
14: 저는 또 빨리 자고 또 빨리 일어나서 첫차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밖에 못 자서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0: 하루 이용객 약 29만 7천여 명. 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37대 열차가 매일 400회 이상을 운행하는데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모든 열차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종도에 위치한 차량 기지입니다. 매일 하는 경정비는 기본, 운행거리에 맞춰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고 정비해 새 열차로 탈바꿈시키는 곳인데요.
15: 안녕하십니까. 공항철도 주공장 중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여기 중정비는 주행거리 60만 킬로를 기준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완전 분해 정비 후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분해 후 재조립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그건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0: 차 들어옵니다.
0: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 정도 운행한 열차인데요. 약 60만 킬로미터 운행 후 중정비를 받으러 온 겁니다.
16: 여기 표시기하고요. 스피커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0: 열차가 입고되자마자 내부 검사를 시작으로 작업이 개시되는데요.
10: 화재 감지기 시험하겠습니다.
0: 화재를 감시하는 센서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 화재 감지 센서에 직접 연기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17: 강제로 저희가 이제 비상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0: 운전석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정상 작동된다는 뜻. 이렇게 차량 칸마다 있는 화재 감지 센서를 모두 점검하는데요.
17: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215평성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하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 기동을 정지하고요. 뭐 차량으로 시동을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곧바로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2만 5천 볼트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접지선까지 걸어주면 비로소 완전히 전기가 차단되는데요. 안전 상태 확인 후 50여 명의 작업자들이 투입됩니다. 정밀한 정비를 하려면 열차 분해가 우선, 앞칸과 뒷칸,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모든 부품을 제거하는데요.
10: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점퍼 연결기라고 해서 이제 호차가 연결되어 있는 점퍼 연결선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제동이면 제동, 각자의 그 약간의 그 주어진 파트별로의
0: 신속한 작업을 위해 50여 명의 정비사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형 너트라고 합니다.
10: 오케이!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주 연결고리를 분리한 작업입니다. 오케이!
0: 이 너트를 빼내야 차량의 상부와 하부가 완전히 분리되는데요. 열차 아래 낮고 비좁은 공간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힘을 써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도 고된데요.
10: 제가 지금은 제일 큰 너트하고 볼트입니다. 이게 너트입니다.
0: 손바닥만한 이 너트가 열차의 상부와 하부를 고정하는 주요 부품. 그만큼 단단히 고정돼 있어 전용 도구를 사용해서 빼냅니다. 대형 너트는 차량 한 칸에 앞뒤로 두 개씩 있는데요. 여섯 칸짜리 열차라 총 12개를 분리해야 합니다.
10: 호수랑 인풋이랑 해서 다 크다 보니까 하나당 하는 데 작업 수모가 많이 소모됩니다.
18: 그럼 거의 이거 작업 끝나면 이 전체 작업 끝난다고 보면 돼요?
10: 네, 그렇습니다.
0: 50여 명의 작업자를 투입해 차량의 부품을 분해하는 데만 2시간. 대형 너트를 분리하는 것을 끝으로 외부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0: 선생님 허리 안 아프세요?
1: 아, 예, 견딜만 합니다. 좀 뻐근하긴 한데, 예, 또 나와서 스트레칭도 하고요. 예.
2: 하차 주성 작업은 끝났고요. 상하차 분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3: 분리 작업장까지 열차를 옮기기 위해 견인차 투입. 시동이 꺼진 열차를 밀어서 이동시킵니다. 그 후 한 칸씩 분리하는데요. 차체 상부의 무게만 무려 23톤. 이 무게를 기중기를 이용해 들어 올리려면 정확한 위치에 걸쇠를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만약에 중심이 안 맞춰져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들었을 때 옆으로 쏠리거나 중심 안 맞으면 차가 전도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맞추고 지금 태클을 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3: 신중하게 걸쇠의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장. 50여 명의 정비사들의 안전이 달린 과정이라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0: 딱 맞았나요?
1: 네, 맞았습니다.
3: 고각 소리에 맞춰 23톤의 차체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승객이 탑승하는 차량의 상부와 바퀴가 달린 하부가 차례로 분리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천천히 진행하기에 이 과정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바퀴가 달린 하부는 초고압수를 이용 2년 6개월 동안 묵은 먼지와 녹을 말끔하게 벗겨내는데요. 이후 바퀴와 틀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바퀴 하나의 무게만 무려 300kg이나 되는데요.
2: 이쪽은 레일에 닿는 부분이고 이쪽은 레일 밑에 이탈되지 않게 하는 플랜지 부위인데 플랜지가 너무 얇으면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자동차가 운행할 때 좌우로 진동이 발생하고 최대한의 이탈까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3: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부품인 바퀴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비파괴 검사로 내부의 크랙까지 확인한 다음 매끈하게 다듬으면 새 바퀴처럼 탈바꿈 되는데요. 이야, 새 바퀴가 됐습니다. 바퀴의 회전과 관계된 베어링 역시 바퀴만큼 중요한 부품.
2: 베어링이 안에가 내부가 좋지 않아서 고착이 생긴다던가 회전할 때 하면 열이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해서 차축에까지 열이 전달돼서 차축이 부러질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3: 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느라 먼지와 윤활유 범벅이 된 베어링 세척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작업자가 현미경을 이용해 베어링 하나하나의 표면을 관찰, 균열이나 상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2: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상 베어링만큼은 이렇게 정확하게 현미경까지 도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열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정비사들. 한 달 뒤 새롭게 변신할 열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2: 수십만의 고객이 이용하는 전동차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이다, 우리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3: 온갖 상품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무장한 주방용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4: 주로 어떤 제품 사세요?
5: 실리콘 물자.
6: 이거 지금 두 개 사셨어?
5: 얼려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 다른 거는 뻥 튀어나오잖아. 얼려서. 나중에 여기 밑이 망가지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7: 우리 아저씨 국구로 살라고. 딴 것은 막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소리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5: 양배추 쌈 같은 거.
6: 양배추 같은 게 큰 게 나아요. 이게 왜냐면 요거는 그리고 양배추 같은 거 그냥 씻고 느끼만 하면 되네요.
5: 찜 하려면 가스레인지 올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물 조금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3: 실리콘 용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불 앞에 서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편리한 용기인데요. 옥수수도 6분에서 10분 정도면 뚝딱 삶아집니다.
8: 감자, 고구마.

0: 단호박 등등 그런 거 씻고 넣고 물도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6, 7분만 주면 맛있게 쪄져 나오고 냉동만두 같은 밑에 물 까시면 되고
1: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달걀찜부터 라면까지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조리 용기뿐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필수인 얼음 틀과 주방 기구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0: 옛날에 원래 실리콘 공장에다 가면 그 플라스틱에 들어간 패킹 있잖아요. 바킹. 그것만 만들다가 이 국산화가 됨으로써 그 하는 재료 하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15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돼가지고 실리콘 공장 하는 분들은 다 이 주방용품을 다 만들어내고 있죠.
1: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만드는 곳을 찾아 인천광역시로 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이종용입니다. 여기가 저희 공장인데 앞에 보이는 게 성형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서 원자재 제압하는 곳입니다. 오과장.
3: 네.
2: 잘하고 있어?
3: 네, 잘하고 있어요.
2: 뭐 문제 되는 거 있나?
3: 없어요.
2: 없어?
3: 네.
2: 여기가요,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한과장, 오늘은 물량 많이 나왔나?
4: 3개만 있어요.
2: 아, 3개?
4: 네.
2: 저희 직원들은 18명 정도 되고요. 이곳에서 실리콘으로 된 주방용품들을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1: 아침 8시, 이곳의 출근 시간은 좀 이릅니다.
5: 안녕하세요.
2: 8시 반서부터 출근했는데 조금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준비도 해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계 작동 좀 해봐. 불켜고.
1: 직원들 대부분은 경력 1년 내외의 외국인인데요.
2: 시켜보는 것도 다 치우고 작업 투표를 빨리 해야지. 많이 여기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 먼지 봐라. 먼지.
1: 아침부터 사장님의 잔소리가 계속됩니다.
2: 사장님, 잔소리 시작해. 에, 그러면 이 시작해서요.
1: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 시작. 주방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틀에 넣고 120도의 고온에서 프레스로 눌러 모양을 만드는데요.
2: 15분 정도 걸려요. 네.
1: 프레스의 움직임에 맞춰 모양을 갖춘 주방용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릇과 주걱 등 70여 가지의 주방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6: 저도 이제 지금서부터 작업 시작해야 됩니다.
1: 잔소리를 쏟아내던 사장님도 작업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7: 이건 뭐예요?
6: 이게 원재료입니다. 실리콘.
1: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는 실리콘은 내열 내구성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7: 청포묵처럼 생겼네요. 양념장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친환경 소재인가 봐요.
1: 실리콘 원재료에 알료를 배합해 제품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민트색을 만들 예정입니다.
2: 이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컬러가 들리면 100% 불량입니다.
1: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서는 0.1g 단위까지 알료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요. 오랜 경험이 필요한 작업 때문에 색 배합은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7: 민트색 만드는데 주황색도 들어가요?
2: 네. 여기다가 블랙도 들어갑니다.
1: 노랑, 주황, 거기에 검정색까지 이걸 배합하면 정말 민트색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본격적으로 민트색 실리콘 제작에 돌입하는 작업자. 먼저 색을 입히지 않은 원재료인 실리콘을 롤러에 넣고 얇게 펴줍니다. 이후 공식대로 정확히 측정한 알료들을 떼어 실리콘에 붙이는데요. 이때 조금씩 떼어 군데군데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7: 아니, 이렇게 하면 색이 섞여요?
2: 네. 알료가 저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라고 골돌 말아가지고 삼각 접기하고 손가락 하면서 지금 미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0: 아이콘을 삼각형으로 접었다 돌돌 말기를 반복하며 20여 분. 거짓말처럼 민트색이 나왔네요. 이야, 참 신기합니다.
1: 그래서 대학 비율은 그 누구도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0: 실리콘 원료 30kg 중에서 10kg은 색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남은 20kg에는 백금 촉매제를 넣습니다. 촉매제는 말랑말랑한 실리콘 원료가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경화제인데요. 이 또한 골고루 잘 섞이도록 조금씩 떼어서 붙여줍니다.
1: 먼저 알려놔.
0: 여기에 만들어둔 민트색 실리콘을 합체 두 개를 잘 섞는데요. 배합된 민트색 실리콘은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폭과 두께를 맞춰 소분합니다.
1: 예, 이쪽 두께하고 이쪽 두께하고 똑같아야지 돼요.
2: 아, 양쪽이요?
1: 예, 양쪽이.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고 그렇게 되면은 저쪽에서 원자재를 넣었을 적에 한쪽은 많이 퍼지고 한쪽은 덜 퍼지고 하게 되면은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0: 한 장씩 자른 실리콘은 깨끗한 비닐을 덮어서 포장해주면 작업 완료입니다.
3: 이거 비닐 안 덮으면 먼지 부재, 먼지.
0: 색상 배합부터 소분까지 모든 과정은 네팔 출신의 작업자와 함께 하는데요. 두 사람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4: 3년 됐습니다, 여기서. 이 원자재의 중요성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제일 고차 뭐 선임을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전투를 해주고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반자 지금 몇 살이에요?
5: 27살이요.
2: 27살. 아이고, 27살이면 아들뻘이네요.
1: 우리 막내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3: 사장님이 우리 아빠 같아요.
2: 아버지 같아요?
3: 아버지 같아요.
2: 어떤 아버지요?
3: 아, 이렇게 이어 많이 많이 시키고 돈 주는 아버지요.
1: 오반자, 이제 마무리 할 수 있어?
5: 잘라낸 다음
1: 고마워. 네. 또 칼라 확인해야지 된다. 칼라가 맞는지 안 맞는지.
0: 실리콘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종일 해야 하는 일이라 혼자서는 무리. 돌아가면서 일할 작업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오래 일을 한 직원에게 이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 보통 한국 사람보다 더 예쁘게 쓰는 것 같은데 글씨를?
3: 아니요. 한국 올 때 네팔에서는 한국말 배우고 시험 받아서 시험 합격하면만 한국에 올 수 있어요.
0: 열심히 한글을 공부해 한국에 온 지 3년. 실리콘 공장에서 기술을 익히는 중입니다. 준비된 실리콘은 곧바로 생산 쪽 작업자들에게 보내는데요. 금형틀에 넣기 전 다시 소분을 진행합니다. 0.1g 단위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1: 그러면 한번 더 하면.

0: 여기서 장 놓고 해야 돼.
1: 분량 나온 것도 사장님 장소리 하세요?
0: 네, 장소.
2: 실리콘 양이 부족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넘치면 재료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소분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3: 한나가 내틀었는데 저렇게 먼지가 있고 그러면 안 돼. 요 머리 나오면 안 돼. 머리 푹 뒤집었어, 모자. 어? 머리 안 나오게. 그래.
2: 색 배합을 직원에게 맡기고 다시 순찰을 시작한 사장님. 여기저기 참견하며 잔소리하는데요.
3: 이거 봐봐. 기포가 생기잖아. 이거 붕 떠있으면 안 된다고.
2: 분량은 재사용 불가, 완전 폐기가 원칙입니다. 재료 손실을 막기 위해 더 꼼꼼하게 살피는 건데요.
3: 작업자들은 계속 똑같은 작업했다라고 계속 작업하게 되면 분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꾸 순회해가지고 작업자들 작업하는 거를 자꾸 잔소리를 다 하고 얘기도 해줘야지.
2: 반복 작업이라 잠깐만 정신을 놓아도 불량이 생기기 쉽상. 불량률을 줄이려

0: 된 작업.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 주문량을 맞추려면 쉴 짬이 없습니다.
1: 저희가 하루 작업 되는 게 30초, 30판 찍는다고 보면 돼요. 8시간.
0: 만들어진 주방용품들은 검수팀으로 이동, 불량 검사와 제품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2: 여자들은 다 사장하고 검사예요. 남자들 생산하고.
3: 다른 작업자들은 어디 있어요?
2: 거기 한 명은 길게 나온 거 나오고 하고 여기 안에도 검사하고 각자 자리에 있어요.
0: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제거는 필수. 동시에 불량 검사도 합니다. 만드는 제품이 대부분이 주방용품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2: 이거 같은 경우 미성형 불량이에요. 이거는 이물질 불량이에요. 이거는 기포 불량이에요.
0: 불량으로 확인된 제품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전량 폐기합니다.
2: 이 불량 때문에 사장님 잔소리 많이 하세요. 잔소리 하면 작업자 더 조심해요.
3: 아, 그럼 불량이 좀 덜 나오겠네요.
2: 네, 맞아요.
0: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해야 하는 작업. 종일 서서 일을 하니 다리와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는데요. 세 아이의 아빠인 미얀마 출신의 작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4: 300만 원 나와요.
3: 300만 원요?
4: 네, 맞아요.
3: 그럼 그거 다 미얀마로 붙여주는 거예요?
4: 아, 네, 다 미얀마 나라에서 보내요.
3: 미얀마의 회사원 월급이 얼마나 돼요?
4: 30만 원 그거 정도만.
3: 30만 원 정도?
4: 네네네.
3: 그럼 엄청 많이 보내주는 거네요?
4: 네.
0: 검수까지 완전히 끝난 제품들은 상자에 포장, 오후 5시 전까지 주문처들로 배송을 하는데요. 이 일은 사장님이 도맡아 합니다.
3: 직원들 안 쓰고 왜 사장님 직접 하세요?
5: 아, 제가 해야지 빠르죠. 직원들은 기계 잡고 일하기도 바쁩니다.
0: 실리콘 베아파리아, 직원들 관리에 배송 작업까지. 사장님이 직원들보다 더 바쁘네요.
3: 트럭에 이 정도 실을 정도면 가격으로는 얼마어치예요?
5: 얼마 안 돼요. 구비 못해서.
3: 그 얼마 안 되는 게 얼마어치?
5: 네. 1,500만 원.
3: 에?
5: 1,500만 원.
3: 이 지금 치는 게 1,500만 원어치?
5: 네.
3: 와.
0: 마지막 물량까지 발송하면 오늘 작업도 마무리.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6: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어.
0: 누군가의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7: 이런 업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뭐 배워가면서 또 시장조사해가면서 샘플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또 그 제품이 나왔을 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믿고 있으면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그거 완전 한국 맛이네. 똑같네.
1: 일본에는 맛이 있죠.
2: 아우 맛있어. 밥 먹고 싶다 진짜.

0: 먹어도 돼요?
1: 아.
0: 어, 뜨거. 오이시, 오이시. 혼돈이 오이시.
2: 나다리마야, 여러분.
1: 할아버지 도다 제주요. 너라, 우치와 아버지 저기 어머니 쪽 다 제주 출신이에요. 여기는 네, 오사카 이쿠노 지역은 제주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일 많이 살아.
0: 아, 그래요?

일본 식민지 정부가 그 한반도 사람들의 땅을 뺐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게 됐잖아요. 근데 제서는 그런 돈을 벌 그 자리가 없어요. 네, 이카이노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이카이노.

0: 와서 종식이는 막 일도 제대로 없고 나라만 아무 일이나 하면서는 조문 김치 사이 이거 어루 마늘 냄새 차별 마루시네 나라마 엄청 고생이 많았을 거야.
1: 우리나라 이주사를 돌아보면 멀리 태평양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 있는 현해탄을 건너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모습보단 이분들이 외롭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12, 일치와 화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워크북 실전 문제 풀이 시간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30번까지 워크북에 있는 문제 골라서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전부 다 풀어주셔야 하고요. 바로 한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일치와 화법을 정리하고 있다.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동사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All of the employees. 직원들 모두가요. In the company. 아,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 모두가 usually. 주로라는 말입니다. 주로 the office before 8 o'clock. 8시 전에 사무실을 떠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퇴근을 한다라는 건데 정답을 골라봐야 합니다. 일단 포인트는 무엇일까? All of라고 하는 표현 뒤에 어디에 이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주는데 복수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수동사를 써줘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1번인지 3번인지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아니 과거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상 주로 8시 전에 퇴근을 합니다. 와 같이 이러한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는 현재 시제를 써주고요. 그러면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볼까? 1번으로 골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일치였다. 그래서 all of라고 하는 표현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주어서 복수동사, 그러니 원형 그대로 leave를 써주면 된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From the experiment. Experiment. 실험입니다. 실험으로부터요. 학생들은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그 배운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괄호를 열고 닫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말의 우리말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름이 lighter than water. 물보다 더 가볍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기름이 물보다 가볍다라는 건 과거의 사실이었고 오늘은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현재에도 유효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할까? 비록 주절에는 과거 시제를 써 주었지만 이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현재에도 유효한 사실이다. 그러면 현재 시제로 써 줘야 되고요. 자, 이제 고민해야 할것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아, oil이라고 하는 것. 셀수 없는 명사로 기본적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래서 단수동사 써야 된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이거 두 가지 포인트를 전부 생각해야 했어요. 수일치와 시제일치. 그러니 여러분들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생각을 하되 이렇게 수일치가 문제에 나왔을 때셀수 없는 명사가 또 포인트였다면 그것까지 머릿속에 저장한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볼 건데 동사를 한번 볼게요. were라고 하는 복수동사가 나왔습니다. The passengers on a plane. 비행기에 있는 승객들이 되겠죠? Not served. 아, 수동태가 쓰였구나. Serve는 동사로 제공하다. 그러면 제공받지 않았던 거겠죠? Meals yet. 아직 제공받지. 무엇을?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복수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말에 들어가면 복수동사가 아니에요. 그게 무엇일까? 자, 정답을 확인해 본다면 5번 한번 볼게요. The number of, 무엇의 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의 수라는 건 승객들의 수,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The number of the passengers on a plane. 그럼 의미가 벌써 이상해집니다. 어때요? 비행기에 있는 승객들의 수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의미 자체도 이상하고요. 수일치의 관점에서도 이상하다. 정답을 5번으로 골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4번도 한번 보고 갈게요. Both라고 하는 건둘 다인 거죠. So both of the passengers라고 하면은 그 승객들 둘 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승객 두 명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느낌이요. 근데 의미상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어찌되었든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복수동사가 올수 있다.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고르고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어로 바르게 한번 옮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말을 봐야겠죠. 그는 제인에게 그의 가족이 내일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가 일단 기본이니까 주어와 동사를 쓸 때에 he 다음에 여기 선택지 볼게요.
tells와 told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할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told, 과거를 골라야 합니다. 3, 4, 5번으로 바로 이렇게 시선이 가야 돼요. 제인에게 말한 거니까 제인은 뒤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써줘야 하는데 그의 가족이 내일 올 것이라고 이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that 다음에 his family가 나올 거고 올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will을 쓰겠지만 주절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will 대신에 무엇을 써야 한다? 제가 강조했었죠. would를 써야 한다. So, would come tomorrow 라고 해야지. 갑자기 과거 완료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4번으로 고른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주절에서 이렇게 과거가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 것이라고, 올 것이라고, 와 같이 해석을 할 때, will 대신에 무엇을 쓴다? would를 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 글쓰기 할때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해요. 여기까지는 문장을 잘 써놓고 이 뒤를 자연스럽게 will로 쓰는 겁니다. 왜? 우리의 머릿속에는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will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제 일치가 중요하니까 시제를 똑같이 과거로 맞춰준다.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볼 거예요. 잘 보면 ordered, asked, told 와 같은 또 said도 있죠. 이러한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일까? 화법입니다. 직접 화법, 간접 화법 배웠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전환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애초에 그렇게 직접이나 간접 화법으로 쓰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어법상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바로 1번을 볼 거예요. 이건 사실 오형식 문장이다라고 하면서 그 목적격 보호의 형태로도 볼수 있는데 그가 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지시를 했대요. Clean the table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테이블을 치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명령을 한 거죠. 이때 질문. 무엇을 하라고 그 내용을 얘기할 때는 me 다음에 이른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엇을 써야 합니까? to를 써야 합니다.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to가 빠져서 정답은 1번이다. 그래서 이거는 화법의 문제로도 볼수 있지만 문장 구조. 오형식 문장의 포인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가보죠. 10번입니다. 화법 얘기했는데 바로 문제가 이어지죠. 간접 화법으로 바르게 바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잘 봐요. Clara said to the children. Clara가 그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You have to leave here soon. 너희는 여기를 곧 떠나야 해. 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너희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했죠. You라고 하는 것. 듣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인데, 너라고 하는 한 명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너네, 너희라고 하는 여러 명을 가리킬 수도 있다. 여기서는 the children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told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사실 told가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4번 쭉 뒤까지 볼게요. The children, 그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That,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y, 그들이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라고는 하지만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죠. 주절의 시제에 told, 그렇다고 하면 과거 시제 똑같이 had to를 써준다. 그리고 왜 they라고 했을까요? 듣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The children,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그 아이들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Leave there soon, 놓치면 또안 되는 것. Here는 there가 되는 겁니다. 말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는데 이거 제가 이전에도 강조했어요. 스텝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스텝을 공식처럼 막 기억하면서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우리말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바꿀 때 아, 이렇게 각각 they와 had to 그리고 there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어지는 문제 13번입니다. 이번엔 직접 화법으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죠. My friend told me. 내 친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That he was preparing dinner. 그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For his cousin then. 누구를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사촌이어서 그때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직접 화법으로 바꿔볼 건데, 일단 내 친구가 내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내가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주어를 잡을 때
일단 히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혹은 있었어와 같이 의미가 이상해져요. 내가 그러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히로 시작하는 순간 탈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지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는 중이야. 그럼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말을 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4번 볼까요? I am preparing dinner for my cousin now. 나 지금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되니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4번으로 고르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영어로 바꿀 때 객관식이니까 이 의미가 자연스러운지 한번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제 16번으로 가볼 거예요. 주관식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에 있는 표현으로 빈칸을 채울 겁니다.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 내용을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consist라고 하는 건 consist of라는 이 동사 표현으로 쓰여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건 바로 수일치입니다. The Philippines라고 하는데 잘 봐요. S가 이렇게 붙어 있긴 하지만 국가명을 얘기할 때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단일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쓸때 consist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단수 동사 형태인 s를 붙여줘서 써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consists 이렇게 s를 붙여줘야 합니다. 왜? 국가명에 s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단일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수박의 반은 냉장고에 넣어졌다. Half of the watermelon. 수박이 있을 거고요. 그것에 이제 절반을 냉장고에 넣어 놓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수박을 한통 사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가정에 따라서는 이제 한 통을 처음에 다 먹고 이런 집도 있겠지만, 반은 잘라서 넣는 겁니다. 이때, half of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한다? 수일치를 시킬 때는 뒤에 명사를 보면 되는데, the watermelon. 단수잖아요. 그러면 뭘 써야 될까? 비동사를 이제 is로 쓰려고 봤더니, 넣어줬다라고 이렇게 시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put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란 표현이죠. 정답은 was로 시제까지 맞춰서 써주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핵심이 무엇이다? 바로 half of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현 뒤에 이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겁니다. Most of the homework, 그 숙제의 대부분은요, weren't turned in on time. 좋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Turn 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turn이라고 하면은 turn on, turn off만 기억하고 있을 텐데, turn in은 제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일단 해보면, on time은 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란 말이죠. 그 숙제의 대부분이 제 시간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고. 이때 동사를 볼게요. Most of는 뒤에 명사를 보고 수일치를 시켜준다라 그랬는데요. Homework라고 하는 건 단수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수 동사가 나올 건데요. 왜 여기는 복수 동사를 썼을까요?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Weren't를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wasn't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weren't를 was로 그냥 바꾸면 이제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올바르게 바꿀 때는 의미를 건드리지 말아야 해요. 의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어법상 틀린 부분만 잘 바꿔보라고 하는 게이 문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막 다르게 바꿔서 was로 바꾼 것도 맞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탈락이다. 그 다음으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20번. 이번엔 어디가 어색할까요? My uncle로 시작하고 있죠? 내 삼촌이 promised. 약속했습니다.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약속한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어색한 게 있었습니다. He won't tease me again. Tease라고 하는 거, 막 놀리고 괴롭히는 행동을 우리가 tease라고 해요. 자, 근데 이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하는데, 이 won't를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절의 시제가 promised라고 하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 시제에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want가 틀렸다라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 would로 바꿔주면 되니까 would를 쓸 건데 축약형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축약을 해서 wouldn'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건이 내용만 보면은 그냥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인 거니까 이거 want를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will을 잘 생각해 본다면 주절의 시제와 맞춰줘야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will을 무엇으로 바꿔야 한다? wouldn't로 바꿔. would로 바꿔서 wouldn't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다시 확인해 보면 want를 wouldn't로 바꾸는 게 포인트였다. 자, 이어지는 문제 21번부터는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아, 이거 화법 문제이구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문장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문장을 볼게요. My sister said, 내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I can invite your friends to my birthday party. 오, 나는 너의 친구들을 뭐할수 있다? 초대할 수 있다? To my birthday party. 내 생일 파티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간접 화법으로 바꿔볼 건데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죠. My sister said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내용이 나와야겠죠. 이 말하는 I는 누구입니까? My sister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정답을 다 확인하기 전에 한번 채워볼게요. She로 채워보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can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주절의 시제에 맞춰서 종속절도 과거로 써줘야 합니다. 그러면 can의 과거형 could가 되겠죠? 자, invite인데요. 자, your. 이 your는 누구입니까? 듣는 상대를 가리키는 거고, 이제 내 입장에서 얘기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our를 my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friends to 다음에, 자, 이제 여기도 관건이죠. 여기서는 my라고 되어 있지만, 자, 지금 my sister, 그녀의 생일 파티인 거겠죠. 그럼 여기를 또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her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맞는지 확인할 건데, 우리 이거 문제 풀때 방금 어떻게 했어요? 공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빈칸에 들어갈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스텝이 기억 안 난다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스텝보다 중요한 건이 빈칸에 들어갈 말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지워본다면, she could. 그렇죠. 주어와 이 조동사를 각각 예쁘게 바꿔주고요. invite 뒤에는 my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그리고 to라고 하는 말 뒤에는 her라고 하는 또 다른 인칭 대명사로 예쁘게 내용을 채워주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법은 공식이 아니다. 공식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의미를 생각하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볼까? 이제 24번으로 가볼 건데요. 직접 화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간접 화법의 의미부터 확인해 볼까요? Diana asked. Diana가 물어보았습니다. Her brother, 그녀의 남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근데 물어보았대요. Whether she could wear his t-shirt. 오, 와우.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Whether,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무엇인지 아닌지, if라고 하는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서. 그녀가 할수 있는지요. 그의 티셔츠를 입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오, 이거 재밌죠? 그러니까 오빠든 남동생이든 옷을 빌려 입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감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겠죠? 성별이 다르긴 해도 옷을 뭐 얼마든지 빌려달라고 또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말한 걸로 가보겠습니다.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음표로 끝났어요. ask. 요청한 거고 그 요청한 내용을 이제 질문으로 직접 옮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직접 말하는 거니까, 나할수 있어? 해도 돼?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she는 I가 되겠죠. 그런데 질문이기 때문에 could를 먼저 써야 합니다. 역시나 한번 먼저 채워볼게요. can으로 시작해볼게요. can I? 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where라고 하는 거 이렇게 써야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용상 물어보는 거고, 듣는 상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 티셔츠 입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누구 것?
너의라고 하는 유어를 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맞나요? 여러분들이 쓴 답이 이게 맞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Can I wear your t-shirt? 맞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역시나 생각하면 되고요. 뭐 전달자는 어떻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고민하지 않고도 빈칸을 채울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25번부터는 괄호 안에 말을 알맞게 배열하는 건데요.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주장한 시점은 과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말 뒤에 이제 동사를 써줄 건데, 주장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 동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딱 힘을 주면서 주장하다라고 얘기할 때 claim이라고 하는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claimed 먼저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쓸 건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이 내용을 써줄 때 접속사 대수로 한번 연결을 시작해 볼게요. That, 그 다음에 지구는 the earth입니다. 그러면 왠지 여러분들, 뭐야, 주절의 시제가 과거이니까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로 써야지라고 생각을 한 친구도 있을 텐데, 웬걸, 주어진 표현은 현재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요, 지금도 유효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인 revolves를 그대로 써주고, around the sun 이렇게 완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revolves 뭐라 그랬죠? 현재형 동사라고 했어요. 왜? 여기 있는 내용만 보자. 대절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에도 유효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현재에도 유효한 거니까 현재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뭐 예외라고 볼 것도 없겠죠. 그 다음으로 한번 또 가봐도 될까요? 26번 가보겠습니다. 레이첼은 선생님께 조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퇴하다라는 표현을 알까요? 일단 문장 완성해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쯤은 조퇴를 해보지 않았을까? 이것도 여담이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조퇴를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1년 쭉잘 다니면 1년 개근, 또 3년 쭉잘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년, 3년 개근상. 뭐 이런 식으로 상을 뭐 지금도 주긴 하지만 이렇게 받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조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퇴라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걸 보니까 또 현재의 상황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난다. 여러분들 학교는 어떤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Rachel, 말했습니다. 동사를 써야 하는데 지금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 여기 told가 있네요. 그 말했다. Rachel told. 누구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생님께 말씀드린 거죠. 그 뒤에 목적어로 teacher를 쓸 겁니다. Her teacher. 그 다음에 조퇴하고 싶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대절로 이어줄 건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녀가 나와야겠죠. 그녀 자신이 조퇴하고 싶은 거니까 그 내용을 she, 그 다음에 하고 싶다, want to 부정사 쓸 건데, wanted. 이렇게 과거형 먼저 와야 되고요. 그리고 to 부정사로 leave early 이렇게 완성해 본다면 told her teacher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She wanted to leave early. 자신이 일찍 집에 가고 싶다고 조퇴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 표현 leave early는 일찍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퇴하다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집에 가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8번. 이번엔 과로 안의 말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한번 우리말부터 보죠. 사람들은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그래서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People say that. 그 뒤에 내용을 볼 건데,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자, 이 부분을 채워주면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요. 이 문제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더 플러스 형용사입니다. 기억할까요? 우리 개념 설명에서도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는 건 형용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형용사 people 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강자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 이란 걸로 더 플러스 형용사 여기서는 the strong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Only the strong, 강한 사람만이,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할때왜 여기 그냥 동사 원형을 썼을까? 더 플러스 형용사를 복수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요, 혹시 어떤 게 포인트인지 우리말 의미와 주어진 표현을 생각하면은 훨씬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안 돼도 괜찮아요. 계속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제. 조건에 맞게 영작하는 문제 풀어볼 겁니다. 익숙하죠?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very로 문장을 시작하래요.
그리고 단어 man, have,

equal rights를 사용하는데 다섯 개의 단어로 쓰라는 건 사실 다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every는요, 이 뒤에 명사가 나올 때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단수 명사를 써줘야 한다.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동사도요, 단수 동사를 써준다. 이거 나 이제 익숙한데 하면은 칭찬해 주시면 돼요. 나잘 수업 들어왔구나. 자, 그럼 이제 every 다음에 누구나는 모든 사람이란 의미로 every man. 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을 연결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동사의 형태이다. every man이라고 얘기를 하면 every 단수 명사인 거고, 그러면 단수 동사가 이어져야 하니까 have를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요? has로 바꿔주는 겁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면 every man has equal rights 라는 거고요. equal, 동등한, 그리고 rights는 권리입니다. 하나 더 언급만 해보고 가냐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조건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everyone, 모든 이는 모든 사람은 이란 의미로 이렇게 everyone으로 쓰는 것도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표현 하나 또 알려드렸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그는 나에게 언제 그에게 전화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오, 좋아요. 그는 물었다라고 하는 주어 동사부터 잡아야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는 문장의 주인공, 물었습니다. 동사. 간접화법을 사용하래요. 그러면 물었다, ask를 써야 할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제시를 해놓았죠. 그리고 나에게 언제 그에게 전화할 것인지, 언제 해당하는 말 when도 있고요. will call을 사용하는데 8개의 단어로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장을 완성해 보죠. 일단 주어와 동사를 잡아본다면 he asked. 그다음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한테 물어본 거니까 me.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그에게 전화할 것인지, 언제라고 하는 의문사부터 쓴다면 일단 활용한 동사 ask 썼고 when을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언제 그에게 전화할지 내가 전화하는 거죠. I. 근데 그 다음에 will을 쓰려고 봤더니 주절의 시제가 과거 asked입니다. 그러면 한번 발음이 똑같지 않지만 asked라고 일단 강조해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저리 시에 맞춰서 will을 바꿔줘야 하는데 어떻게 바꿀까? will을 쓸때 would로 쓰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나서 call, 전화하는 거 써주고 누구에게? 그에게이니까 him이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주저를 과거 동사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쓸 건데 이때 조동사 will은 would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대망의 일치와 화법 파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챕터 몇개안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챕터 공부할 건데요. 복습하고 오셔야 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아주 흥미진진한 글들을 모아서 보여줄 겁니다. 아, 물론 공기템도 있고 말이죠. 오늘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 아주 잘 나타난 글들을 읽어보면서 공기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아, 특히나 비교하면서. 나의 의견과 비교해 가면서, 내 생각과 비교해 가면서 읽어볼 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기템은 바로 사실과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과 의견. 일단 사실과 의견이 어떻게 다를까 잘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실이란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견은 뭘까요? 의견은

이거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의견이라고 해요. 자, 그럼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친구를 놀려서는 안 된다. 친구를 놀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3, 2, 1, 땡! 자, 맞추셨어요? 친구를 놀려서는 안 된다. 의견입니다. 에? 그거 사실이잖아요. 속으셨죠? 우리가 보통 비가 온다, 안 온다. 응? 오는데? 그럼 비가 온다가 사실이네? 이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도덕적인 어떤 의견을 내면 마치 그게 사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놀려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건 그냥 거기에 여러분이 찬성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의견일 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 자, 여기 무엇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아, 이게 바로 통컵이라는 거예요. 통컵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 그러니까 개인용 물통. 다른 말로 하면 텀블러라고도 하죠. 자, 그것을 통컵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광고인데, 통컵은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고 보니까 개인용 물컵, 텀블러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것이 통컵이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많을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 이상한데? 원래 개인용 통컵은, 그러니까 개인용 물통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좋은 거 아니었나요? 종이컵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통컵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죠? 자, 여기 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이 글쓴이의 생각, 의견인가를 잘 구분해 보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일회용품을 적게 쓰고 통컵, 친환경 가방처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제품을 쓰기도 하죠.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죠? 자, 여러 번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다회용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다회, 여러 번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죠. 우리 보통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될수 있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위해서 좋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응? 그런데? 다회용 제품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띵! 이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회용을 쓰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굉장히 궁금하죠? 자, 굉장히 잘쓴 글이에요. 그래서 다회용 제품을 구입해서, 자, 이게 문제네.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거나 여러 개의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앞에 우리 가 광고에서는 무조건 다회용 쓰는 게안 좋다. 자, 몇 개면 충분하다?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 설명이 바로 여기 있네요. 내가 다회용품을 구입했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내버려뒀어. 어쩌다 사용해. 그리고, 이거 새로운 디자인이야. 새로운 색깔이야. 예뻐. 여러 개 구입해. 자, 그것이 오히려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 따뜻한 차 주세요. 따뜻한 커피 주세요. 그랬을 때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마시는 커피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두 가지 예. 하나는 종이컵에다가 먹을 수 있어요. 그쵸? 또한 번은, 여기. 다회용 컵. 텀블러. 통컵에다 먹을 수 있어요. 보통 이거 먹지 말자고 하죠. 왜? 이거 먹고 나면 어디로 가요? 그냥 쓰레기통에 띡 하고 버려지기 때문이죠. 자,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 이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내가 가지고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씻어요. 씻는데 무엇이 들어갈까? 물이 필요하죠. 또 세제도 필요하죠. 자, 이런 그 세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세제도 역시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는 나으니까 이걸 많이 사용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통컵 무엇으로 만드나요? 플라스틱도 들어가죠. 스테인리스도 들어가죠. 거기 고무도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통컵을 만드니까 이거 몇번 쓰자고 그거 이거 만드는데 들어간 그 환경 오염 물질들, 그 에너지들 다 생각해 보면 이거 몇번 쓰자고 이거 사기가 망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광고 가에서 전하고 있는 의미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통컵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통컵은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너무 많은 통컵을 쓴다. 통컵은 일회용품보다 편리하다. 통컵보다 차라리 일회용품을 쓰자. 통컵은 하나를 사서 오래 써야 된다. 자, 이 광고에서 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통컵을 현재 쓰고 있다. 예쁘니까 하나 더 사. 그쵸? 많이 사놓고 어쩌다 갔어. 이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자, 여기, 우리가 너무 많은 통컵을 사용하고, 또 통컵을 하나를 사서 오래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글 나는 무엇에 대한 글일까요? 자, 글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 교재는 바로 위에 글나 없죠? 부지런히, 부지런히 다시 본문을 보세요. 자, 여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다회용 제품을 구입해서 자주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다회용 제품 사용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사람들이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글의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회용 제품. 사실 귀찮을 수도 있어요. 종이컵에 한번 마시고 딱 버려버리면 굉장히 또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아이, 종이컵 나안쓸 거야. 다회용품 쓸 거야. 통컵 쓸 거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갸륵한 마음씨 때문이죠? 네. 자원을 아껴서, 그쵸? 자원을 아껴서 환경 오염을 좀 방지해보자. 환경을 보호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쉽게 하기 위해서 모양이 예쁘고 사용하기 편리해서 이것은 우리가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까닭과는 상관이 없겠죠. 자, 다회용 제품이 어떻게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했는지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볼까요? 물론, 다회용 제품은 굉장히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언제? 하나를 사서 오래 써야 되는데 쓰지 않을 때. 그리고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 개 사용할 때. 이럴 때 환경 오염이 아주 심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2번. 2번이죠. 여러 개를 사용했을 때. 한 사람이 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만 딱 사용해야 되는데 10개를 사용하고 있어. 그 환경 오염이죠. 왜? 자원을 낭비했으니까.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겠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이거 실증 나고 버려요. 몇번 쓰지도 않았는데 버려요. 그건 정말 낭비죠. 자, 이게 바로 환경 오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아까 본문에 나왔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글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 이 글에서는요, 의견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자, 여기 자료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 글이 있지만은 이 중에 우리의 숙제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의견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후변화 행동 연구소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통컵을 하루만 사용하면 플라스틱 컵을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보다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같은 수의 컵을 생산한다면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만들고 버리는 그 과정에서 일회용품

일어나 행동 연구소의 자료에서 가져온 사실이에요. 지금 이거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실을 가져온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서. 여기에서 딱 가져온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기 통컵, 플라스틱, 스테인리스로 만들죠. 여기 플라스틱 컵, 요거는 진짜 뭐 일회용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자, 보세요. 일일 일회 컵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량. 그러니까 여기 뭐죠? 온실가스 발생량 한번 보세요. 내가 일일 사용했어. 자, 발생량 보세요. 오히려 플라스틱 컵이 더 발생량이 적어. 하루만 사용하면. 그런데 어느 때 비슷해요?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3배로 플라스틱 컵이 쭉 발생량. 그 온실가스 발생량이 이때부터 쭉 올라가요. 언제부터? 한 2주 지나서 1개월 때부터. 그 다음에 여기 2년 보세요. 2년은 사용해줘야 그때야 통컵이 아, 정말 환경을 보호하고 있구나. 온실가스 안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컵 하나 사서 오래 사용해야 돼. 그 말이에요. 자, 하루에 한번 컵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2주 넘게는 통컵을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회용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한 거냐? 한번 구입한 다회용 제품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 바로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이 되겠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나옵니다. 그리고 의견이 나옵니다. 내 의견은 뭐예요? 글쓴이의 의견은 뭐예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오랜 기간 꾸준히 사용하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고 알게 된 사실이에요. 사실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고요. 알맞지 않은 것엔 X를 하래요. 하나의 통컵을 이틀 넘게 사용해야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때보다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아까 우리 자료에서 봤죠? 네. 최대 2년까지는 그래도 사용을 해야 아주 크게, 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통컵을 하루만 사용하면 플라스틱 컵을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보다 오히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아까 그 사실이 글 속에 있었죠? 다회용 제품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일회용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이것도 아까 글 속에서, 예, 여기 글 속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주 넘게는 사용해야 조금씩 이제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었고요. 기역에서 디귿 가운데에서 글쓴이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기역은 사실이죠. 니은도 사실이죠. 자, 무엇을 근거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자료를 근거로. 하지만 디귿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 즉 알아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려면 제목을 살펴봐야겠죠. 왜? 의견은 제목에 나타나기가 쉬우니까. 사진이나 그림자료, 그래프도요. 글쓴이의 의견을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만 또 가져오거든요. 여기에도 의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고요. 이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맞는 의견을 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숨어 있으니까. 글쓴이가 어디에서 이 글을 썼는가? 중요하지 않죠.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중요한 낱말이나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의견을 꼭꼭 숨겨놓은 중요한 낱말이나 표현을 글쓴이가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야 되는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의견이 들어간 글에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 글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 글을 이해하게 되면 글쓴이의 의견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한 그 의견, 이 의견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 했죠. 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사람, 글쓴이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가한다는 말은 뭐냐? 글쓴이의 의견은 적절한데? 적절하다 또는 아니다. 타당한데? 타당하다 또는 아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당하다라는 말 좀 어렵죠? 그런데 사실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적절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이 바로 타당하다와 똑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타당하다 한번 해보세요. 네, 타당하다, 마땅하다, 적절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동물 없는 동물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동물원에 동물이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각하면서 보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동물원에서 다양한 동물을 관람해 본 경험이 있죠.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만, 과연 동물은 행복할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의견이란 얘기죠. 생각해봐요. 울타리에 갇혀 지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동물도 사람처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또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할수 있다라는 거죠. 난 권리 있어. 그런 자격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자,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예요? 이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낱말이죠. 동물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되니까 우리 동물원 말고 다른 생각 한번 해볼까? 다른 방법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글쓴이의 의견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동물은 행복하다? 아니라고 했죠. 자, 더 이상 동물원에 동물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가두지 않고도 동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번호에서 답한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두 가지 한번 골라볼까요? 자, 동물은 별다른 감정이 없다고 했나요? 아니죠. 여러 감정이 있다고 했고요.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동물도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바로 요겁니다. 자, 이거. 동물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다. 자격이 있다. 이 권리라는 건 자격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동물원에서 동물을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럼 네 생각이야. 근데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뒷받침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또는 다른 말로 근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짝난 말로 외우세요. 의견, 그러면 이유, 근거. 이렇게 짝이야. 네. 이렇게 같이 외우세요. 의견만 내보내면 안 되고 반드시 이유와 근거를 항상 같이 내보내야 좋은 타당한 의견으로 대접받아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권리라는 건 뭐라고요? 어떤 힘이나 자격을 권리라고 해요.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 말이고요. 관람은 뭡니까? 조사는 아니죠. 자, 미술관을 관람한다, 동물원의 동물을 관람한다, 뭐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열심히 조사하고 이거 하고 또 달라요. 그냥 좋은데?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관람입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담고 있는 낱말이나 표현이 아닌 건 뭘까요? 동물의 스트레스, 동물이 갖고 있는 그 좁은 공간, 동물들은 감정을 느끼는 존재, 동물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전부 다 의견을 담고 있는 낱말이나 표현이 맞는데요. 경험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그러면 동물원에 동물 없이 어떻게 우리가 동물을 뭐 이렇게 아껴주고 볼수 있는데? 과학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동물원에서 이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아하! 동물 없는 동물원은 가상현실 기술이나 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촬영된 동물의 모습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대요. 이런 거 여러분 뉴스에

나왔어요. 실제로 나왔어요. 뭐냐면 A 그저저 저 뭐냐 그러니까 요거요 가상현실 가상현실을 볼수 있는 안경이 특별한 안경이 있어요. 요걸 요렇게 써요. 이렇게 고글처럼 생겼어요. 딱 쓰면 말이죠. 앞에서 내가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것 같아. 동물들이 내 앞에 막 와. 막 재밌어요. 자, 이게 바로 가상현실이죠. 증강현실은 뭐냐면 이미 가상현실 가상에 어떤 동물이 있어요. 자, 동물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 커다란 고래가 있어. 고래 같나? 커다란 이렇게 고래가 있어. 이렇게 동물이 있어. 이 동물을 볼 수가 있어요. 뭘로? 휴대폰으로 이쪽에 여기 산이야, 산. 산에다가 휴대폰을 딱 들이대면 오! 갑자기 그 휴대폰 안에 고래가 나타나요. 오! 산에 고래가 있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증강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가상현실이 톡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가상현실을 가져왔다. 더, 많이 가지고 끌어왔다 해서 증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내가 있는 실제 공간으로 동물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증자를 쓰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옆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동물을 입체적으로 만나는데요. 이처럼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지 않고도 우리는 많은 동물을 만날 수 있고요.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려는 이 사람이 많아지고 동물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동물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물 없는 동물원을 만들 수 있다고요?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동물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어떤 기술?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 자, 발달하면 동물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동물이 없는 동물원 가질 수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여기다가 떡하니 넣는 것이죠. 자, 동물 없는 동물원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했는지 그래서 찾아볼까요? 가상현실 기술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증강 현실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그런 동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 안경만 쓰면 돼. 예. 네. 안경 딱 쓰면, 우와! 이 속에서 벌어지는 동물원은 정말 아프리카랑 똑같아요. 막 사자가 나에게로 와. 예. 네. 굉장히 재밌는, 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만 딱 있으면 바다 쪽에서, 산 쪽에서 그냥 이렇게 들이대기만 했는데, 우와, 고래가 하늘을 날아다니네. 오, 바다에서 여우가 막 헤엄을 치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동물원의 좋은 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이 글을 왜 썼어요? 아니, 그 좁은 공간에 여러 감정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동물들을 다 가둬놓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든다고? 난 반댈세. 아니, 왜 동물원에 동물이 꼭 실제로 있어야 돼?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 자, 이렇게 가상현실을, 기술을 이용한 동물원의 좋은 점은 그럼 뭘까요? 비록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지요. 없지만 어떤 좋은 점이 있다?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촬영된 동물의 모습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비록 만져볼 순 없지만 실감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동물원이 좋다라고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안경만 쓰면 된다고. VR 안경이라고 하죠. 요새 많이 또 팔기도 해요. 그쵸? 이 VR 안경만 딱 끼고 있으면 실제 촬영된 그 영상을 내 앞에서 정말 앞에서 뭔가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관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있는 공간 속으로 동물을 불러낼 수는 없습니다. 자, 동물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고 하였는지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이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해요. 자,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풀려면 눈이 열심히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했죠? 손도 열심히

움직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언제라고 했어요? 그 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강조했죠?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관심이 식었을 때 아니고 동물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달할 때. 그러니까 지금 가상현실 기술, 그 다음에 증강현실 기술 이것이 더 발달했을 때 동물원은 정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러니까 동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동물원이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나와 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은 뭘까요? 자, 우리가 글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건 이거 하나면 어쩌면 충분한 것 같아요. 동물 없는 동물원을 활용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글을 잘 읽어봤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 공기임은 오늘은 뭘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땅땅. 사실 확인서 아닌가? 의견 확인서. 일단 읽어보자. 나는 식탁 위에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확인자. 자, 여기 사실 확인서가 맞을까요? 의견 확인서가 맞을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참이냐 거짓이냐 구분할 수 있는 문제라면 사실이라고 했고요. 의견은 생각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많이 많이 맞춰주세요. 안녕.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중동의 전쟁은 길어졌고 유가는 치솟았죠. 사람들은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석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 커진 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유 산업이죠. 한국은 원유가 나지는 않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들여온 원유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꿔 되팔죠. 그래서 한국 정유 산업을 지상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유와 뿌리가 같은 산업이 석유화학이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나 경유 같은 연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프타라는 물질이 함께 나오는데 석유화학은 이 나프타를 원료로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배터리와 반도체에 쓰이는 첨단 소재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성장의 숨은 주역, 화학산업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 화학산업의 출발점은 석유화학도 아니었고 정유도 아니었습니다. 비료였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죠.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비료 생산 시설 대부분은 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남한은 비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 원조 자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비료 공장을 건설합니다. 1961년 본격 가동을 시작한 충주 비료 공장입니다. 충주 비료 공장은 광복 이후 한국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최초의 대규모 화학 공장 가운데 하나로 한국 화학공업의 시작이자 산업화의 출발점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비료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대형 화학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기술과 경험이 쌓였습니다. 1960년대 들어 한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섬유, 고무 같은 제조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죠. 정부가 선택한 해법은 수입 대체 그리고 국산화였습니다. 그 중심에 석유화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플랜트, 긴 건설기간,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혼자 감당하기엔 당시에는 너무 거대했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먼저 정유 산업부터 키웁니다. 정유 공장이 돌아가야 석유화학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1962년 대한석유공사를 세우고 1964년 미국 걸프사와 손잡아서 울산 정유공장을 가동합니다. 한국은 처음으로 하루 3만 5천 배럴이라는 대규모 원유 정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에너지 지형이 달라집니다. 1962년 10%도 안 되던 석유의 비중이 1971년에는 절반을 넘어섭니다. 한국 경제의 연료가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곧 두 번째 정유 공장을 민간에게 맡깁니다. 그 주인공이 락히 화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LG의 뿌리입니다. 처음에는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용기를 만들며 플라스틱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다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기 위해 석유화학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하려면 직접 생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 미국 칼텍스와 손잡고 호남 정유를 세웁니다. 정부는 울산과 여수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정부가 락히화학에 정유 사업을 맡긴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락히는 이미 플라스틱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에서 석유화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회사 중 석유화학 부분이 훗날 LG화학이 되고요. 정유 부분은 GS칼텍스가 되죠. 클러스터는 비료 분야에서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1977년 여수에 세워진 남해화학은 대규모 비료 공장으로 1950년대 전량 수입하던 비료를 이제는 자급하고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1979년에는 여수의 제2석유화학단지가 완공됩니다. 에틸렌 생산 능력 연간 35만 톤, 울산 제1단지 10만 톤을 3배 넘게 웃도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자 울산과 여수 단지는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울산과 여수 두 단지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한유화는 폴리프로필렌을, 한양화학과 한남화학은 폴리에틸렌을, 럭키화학은 PVC를 생산했습니다. 여수에서는 호남석유화학이 에틸렌 생산을 맡았고 카프로는 나일론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정부가 세운 것은 공장만은 아닙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 1976년 한국화학연구원을 설립합니다. 이곳에서는 정밀화학기술의 국산화가 추진됐습니다. 나중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성과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원료를 수입하는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죠. 70년대 말 한국화학산업은 첫 번째 거대한 위기를 맞는데 79년에 2차 오일쇼크죠.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요. 중화공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1979년 6.5%였던 경제성장률은 1980년 마이너스 5.2%로 주저앉았습니다. 산업화 이후 처음 겪는 깊은 침체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여수 제2석유화학단지가 완공이 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세계 경제가 멈춰버린 것이죠. 수요는 줄고 공장은 놀고

기업은 적자를 봅니다. 정부는 충남 대산을 추진하던 제3석유화학 단지 계획까지 유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화학의 미래를 의심했죠. 전환점은 1980년대 중반에 찾아옵니다. 이른바 삼저호황입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되살아났고 자동차, 전자, 섬유 같은 제조업이 빠르게 컸습니다. 그 원료를 대는 석유화학 수요도 함께 늘었죠. 특히 당시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었던 섬유가 컸습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모두 석유화학 제품이었으니 섬유의 수출 성장은 곧 석유화학의 대규모 수요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와 반도체가 하는 역할을 그때 당시에는 섬유가 했던 셈입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석유화학은 다른 단계에 들어섭니다. 정부가 산업을 직접 통제하던 시대가 저물고 1990년 투자 자유화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정해준 1품목 1회사 자리를 지키는 산업에서 기업이 경쟁하는 산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가 대산 단지입니다. 유보됐던 계획이 다시 추진되면서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새로 들어왔고 기존 기업도 대규모 증설에 나섰습니다. 1991년 대산단지가 본격 가동되면서 한국은 울산, 여수, 대산이라는 세 개의 거점을 갖춥니다. 정유산업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원유를 정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 정유사들은 고도화 설비에 경쟁적으로 수조원을 투자합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같은 고부가 제품뿐만 아니라 벙커 CU, 아스팔트 같은 값싼 중질유도 함께 나오는데요. 고도화 설비는 이 중질유를 다시 분해해서 더 비싼 제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같은 원유로 더 많은 가치를 뽑아내게 된 것이죠. 한국 정유산업이 단순 정제를 넘어서 지상유전이라는 별명을 얻기 시작한 때가 이 무렵입니다. 한국 경제에 구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한국 화학산업에도 큰 충격을 주었죠.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석유 제품 소비가 감소했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업들이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 같은 시기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기에 진입합니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각종 화학 소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는 한국 화학 산업의 황금기였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 제조업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성장을 했고요.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7에서 8%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 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자동차, 화학, 정유를 묶어 차화정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화학 산업의 위상도 높았죠. 그러나 바로 그 성공이 새로운 도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화학 산업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직접 생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최대 고객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된 것이죠. 이 변화는 한국이 과거 섬유 산업에서 경험했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수출을 이끌던 섬유 산업은 이후 중국과 동남아의 저임금 생산 체제에 밀려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석유화학 역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국 화학 기업들은 고민을 하죠. 기업들이 찾은 돌파구는 첨단 소재였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의 소재 국산화가 눈에 들어왔죠. 먼저 반도체 소재입니다. 1995년 삼성 정밀화학은 일본 도쿠야마와 합작해 한덕화학을 세우고 반도체 현상에 TMAH를 생산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동진세미켄도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도전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미세 회로를 그리는 감광액입니다. 1990년대 D램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했고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에는 첨단 제품까지 개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일본에 의존하던 반도체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소재입니다. LG화학은 1990년대 중반 전량 일본에 의존하던 리튬 이온 전지 연구에 뛰어듭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요. 그 축적은 훗날 전기차 배터리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의 국산화도 이어집니다. 금호 석유화학은 CNT, 즉 탄소 나노튜브를 국산화합니다. 이 CNT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식품 포장지와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특수 접착 소재를 확보하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합니다. 그동안 해외 기업에 의존하던 소재였습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소재 개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소 섬유입니다. 효성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생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섬유 개발에 도전합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가볍고 강해서 수소 저장 용기와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입니다. 드디어 2011년 독자 기술 확보에 성공했고요. 2013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개별 기업이 이렇게 소재 하나하나를 국산화하는 동안 산업 전체의 지형도 다시 짜였습니다. 삼성은 화학 방산을 한화와 롯데에 넘기는 빅딜을 단행했고요. 이를 받은 한화는 에틸렌에서 폴리에스터까지 있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키웠습니다. 롯데는 삼성 정밀화학을 인수해서 첨단 소재로 영역을 넓혔죠. 이 과정에서 한국화학산업은 범용석유화학에서 첨단 소재 중심 산업으로 지형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요즘 한국화학산업은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범용석유화학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대응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유는 중동 리스크와 정제설비 축소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한국화학산업은 늘 이런 전환 속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비료 공장에서 시작된 공장 운영 능력은 석유화학으로 이어졌고요. 석유화학의 소재 기술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결국 화학산업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같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축적된 역량 그리고 변화의 순간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해온 한국형 전진력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 화학산업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건설업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영어에 빠져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영어를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모르게 자신감도 올라가 있고 실력도 올라가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우리 이 공주님이 좋아하는 모험을 좀 떠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인데요. 과연 공주는 모험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유니콘도 어서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시제가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칙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특이한 시제를 골라서 쓰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쉽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읽히겠죠? 음원 들으러 가볼까요?
1: Scarlet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I'll have one more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The next day she wore a dress,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Oh,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the princess baked cupcakes.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t thought. Later that day, Scarlett went for a walk. Suddenly, she saw a flash of white, and there before her was a unicorn. Wow, said Scarlett.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It sparkled in the sunshine.
0: The Unicorn and the Brave Princes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Scarlett overheard the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Scarlett, 딸이죠. 공주가 딸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왕과 왕비가 되겠죠. Scarlett은 어땠냐면 overheard. overheard라는 거 오늘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overheard라는 것은 overhear에서 왔습니다. 그거의 과거형이죠. 바로 우연히 듣다라는 거예요. 살짝 말씀드리면 hear이 듣다라는 거죠.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over은 어딘가로 넘어서. 그래서 우연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우연히 소리가 어딘가로 넘어서 온 거예요. 제 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연히 듣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carlett은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바로 왕과 왕비, 즉 부모님의 대화가 되겠죠. 들었고 and felt a little sad. 그리고 약간 슬펐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Why am I different?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지금 이전 대화가 어땠나요? 아, 우리 공주는, 우리 딸은 뭔가 좀 드레스도 입지 않으려고 하고 기사처럼 옷을 입으려고 해. 약간 이런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딸이 우연히 들어버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하면서 she wondered,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약간 기분도 안 좋고요. 그래서 wonder이라는 것은 궁금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I'll have one more of day of fun. I will have one more of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 will be a proper princess. 나는 가질 거야. 무엇을 가지냐면 one more of day of fun. 재미의 하루 더를 가질 거야. 즉 하루 더 재밌는 날을 가지고 said Scarlett. Scarlett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그리고 나서 나는 될 거야. 무엇이 되냐면 바로 참된 공주가 될 거야. proper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참된, 적절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참된 공주는 어떤 공주를 의미하냐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샤방샤방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품격 있는 우아한 공주가 될 거야.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공주의 상이 있잖아요. 그런 공주가 될 거야. 언제요? 하루만 정말 나식대로, 나의 방식대로 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참된 공주가 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번 볼까요? The next day, 그 다음날 she wore a dress. 그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그러나 그녀는 그걸 꽤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You look so sweet. 누가 했는 말일까요? 제가 이걸 가리고 지금 딱 말씀을 드려도 You look so sweet. 너는 뭐뭐처럼 보인다. Look은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해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너는 너무 sweet, 귀여워 보인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본인이 한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요? 드레스 입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잖아요. 근데 귀여워 보인다 라고 말할 사람이 바로 부모님밖에 없겠죠. 그래서 set the queen, 왕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비는 엄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Scarlet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I'll have one more day of fun, said Scarlett,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The next day she wore a dress, but she didn't really like it. Oh,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뭐 대신에, instead of는 뭐뭐 하는 대신에, going to play outside, 밖에서 노는 것 대신에, the princess baked cupcakes. 이제, 참된 공주가 된 것입니까? 이 공주는 baked, 구웠습니다. 무엇을 구웠냐면, 컵케이크들을 구웠습니다.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그러나, 그것들, 즉, 컵케이크들은 맛은 좋았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나 she was quite bored. 그녀는 어땠냐면 꽤나 지루했습니다. 아, 이런 컵케이크 굽는 거왜 이렇게 지루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quite이라는 것은 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꽤. 그래서 꽤나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t thought. 그래서 스칼렛 그 공주님이 생각하는 거죠. I wish 나는 그러면 좋겠다. 나는 바란다. I was in the forest. 나는 내가 숲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숲속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스칼렛은 어딨죠? 스칼렛은 컵케이크 굽는 그 성에 있겠죠. 이 공주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 집에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소망이나 바람, 지금 현재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당장 숲에 안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여기가 숲이면 좋겠다. 나는 숲에 있고 싶다. 여기가 숲이라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소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I wish를 써서 말하는 가정법, 가상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가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I wish 가정법입니다. 아, 이 가정법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아주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ish라는 거. 일단 요거 제목부터 보죠. I wish. 나는 wish는 바란다, 소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바라거나 소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I wish I were a bird. 저는 누구예요? 저는 어떤 생명체죠? 저는 새가 아니고요. 곰도 아니고요. 뱀도 아닙니다. 돌도 아니고요. 저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라고 하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기차를 타고 지금 EBS에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럼 문득 생각하니까, 아, 나도 날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우연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새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I wish I were a bird. 아, 내가 새면 좋겠다.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I wish, 나는 바란다. I were a bird. 나는 내가 새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I wish. 그러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언제 바라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right now. 이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 혹은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제를 쓰죠. 혹은 현재 진행 시제를 쓰죠.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 시제를 쓰죠. 밥을 먹었다. 커피를 구웠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쓰죠.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와, 날개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응차, 응차. 그러면 뒤에 날개가 생깁니까? 아니면은 날개를 파는 집에 가서 아주 값비싼 날개를 붙이면은 날개가 생겨서 제가 날 수가 있나요? 새가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단순히 저의 소망인 거예요. 가상의 상황이라는 거죠.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상황,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 포인트를 문법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I wish, 나는 바란다. I am a bird가 아니라 I were a bird로 적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제를 일부러 예전 거를 써버리는 것이죠.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시제를 쓰면 되는데 이게 가정의 상황이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보니 해야 된다 보니 그래서 일부러 시제를 맞지 않게 적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시제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I wish I were a bird는 실제 내용은 현재일지라도 어떻다? 과거 시제를 쓴다. 왜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상의 상황이다.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데요. 왜 과거라고 부르냐면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아주 간단하죠.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그런데 실제 의미는 현재, 지금의 의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I wish I was a bird. 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눈치채셨습니까? 원래 I는 were이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할 때는 I was, 뭔가 이다, 이었다라고 할 때는 I was라고 쓰죠. 근데 이것도 과거 문법에서는 어땠냐면 정통 문법에서는 이 가정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주어가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냥 were를 쓰자. 그러면은 조금 더이 I와 맞지 않는 were를 쓸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조금 더이 문법이 살짝 얼그러 이그러지기 때문에, 즉 현실과 좀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I was가 맞는데 I were를 쓰면은 아, 이게 가정이라는 상황이 조금 더잘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were를 썼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 were 좀 그런 것 같은데 was만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현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과거 시제를 썼으면 이게 시제가 안 맞게 썼으면 충분히 가상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were도 괜찮고요. 현대에 와서는 I was도 많이 쓴답니다. 둘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wish it were warmer today. 자, 이것도 이제 설명 빠르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I wish 나는 바란다. It were warmer today.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죠. 아, 오늘 조금만 더 따뜻하면 좋겠다. 아, 좀 추운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갑자기 날이 따뜻해질 수는 없잖아요. 가상의 상황,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따뜻한 것을 나는 바란다라는 것이죠. 아, 오늘 좀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제는 과거를 썼습니다. 왜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어긋나게 일부러 시제를 적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I wish she understood me better.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아이에게 뭔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저의 말을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I wish, 나는 참 바란다. 그녀가 나를 조금 더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지금 여기 있는 제 앞에 있는 여자아이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그 가정, 가상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를, 과거 시제를 빌려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말해야 될때 현재를 쓰지 않고 과거를 쓰고 있으니까, 아, 이게 뭔가가, 시제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뭔가 가상의 상황이구나.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를 조금 더 우리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신호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I wish 가정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시제가 맞지 않는 이유를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Later that day. 그날 조금 더

0: 뒤에 그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Scarlett went for a walk. Scarlett은 산책을 갔습니다. Suddenly, 갑자기 she saw a flash of white. 그녀는 흰색 섬광, 흰색 빛을 보았습니다. And there before her, 그리고 그녀 앞에 was a unicorn. 무엇이 있었냐면 유니콘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니콘이 나오네요. Wow, said Scarlett. Scarlett이 말했습니다. 와우! 여기서 said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외치는 정도가 되겠죠. 유니콘이 나타나고 와우라고 했으니까 스칼렛이 외쳤습니다.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그 유니콘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It sparkled in the sunshine. 그 유니콘은 sparkle이라고 하면 반짝반짝 반짝이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sunshine. 햇빛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과연 이 둘은 어떤 일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유니콘 나온 거 보니까 딱 스칼렛 스타일 아닙니까? 자, 다음 이야기 기다려지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Instead of going to play outside, the princess baked cupcakes. They tasted nice, but she was quite bored. I wish I was in the forest, Scarlet thought. Later that day, Scarlet went for a walk. Suddenly, she saw a flash of white, and there before her was a unicorn. Wow, said Scarlet. The unicorn was very beautiful. It sparkled in the sunshin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Over here. Over here. Scarlet overheard their conversation and felt a little sad. Wonder. Wonder. Why am I different? She wondered. Proper. Proper. And then I'll be a proper princess. Look. Look. You look so sweet, said the queen. Sparkle. Sparkle. It sparkled in the sunshin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오늘은 overly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over이라는 것은 뭔가를 넘어서 혹은 위에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게 단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overlook이라는 거 있고요. overcome, overhear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실제로 look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come은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hear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overly 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붙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까지 확인해 볼게요. overlook, 보긴 보는데 넘어서 보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뭔가를 좀 차근차근 자세히 봤는데 봐야 하는데 넘어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넘어서 보는 것이죠. 그게 overlook이 되었습니다. 그럼 overlook이라는 것은 바로 못 보고 넘어가다. 아, 뭔가 좀 자세히 앞에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뭔가 넘어서 대충 봐버리니까 못 보고 넘어가다. 혹은 간과하다라는 거 동일한 의미이죠. 대충대충 보고 무심코 그냥 뭔가를 지나치다. 이게 간과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overcome. 이제 저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오긴 오는데 뭔가를 넘어서 와야 돼요. 아이고 여기 너한테 가려니까 효린파파야 너한테 가려니까 이 앞에 장애물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고 이렇게 뭔가를 넘어서 와야 돼요 장애물을 넘어서 왔으니까 뭐다? 극복하다 아 고생했다 극복했구나 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over here hear이라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듣다라는 의미인데 over here 그냥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뭔가를 넘어서 자꾸 제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누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막 이게 넘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아까 공주의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넘어서 막 들리는 거니까 우연히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우연히 들리는 것이죠. 우연히 듣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고 재밌죠. 자,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이런 이해를 통해서 단어를 많이 접하면 어휘력이 빨리 올라간답니다. 꼭 기억하시고 복습 철저하게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입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원평가 2회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를 함께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 잘 알고 있는지 확인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확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6쪽을 보면 확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7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부분을 쓰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용수철 저울도 그렇고요. 전자저울, 가정용 저울 모두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한다고 했었죠. 자, 기준점을 우리가 0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0점을 조절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눈금을 0을 가리키도록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용수철 저울의 어떤 부분이냐고 하냐면 바로 0점을 조절해주는 나사다 해서 0점 조절 나사였죠. 그래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 0점 조절 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용수철 저울의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용수철 저울의 부분 부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그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측정할 때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표시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표시자와 그 눈금이 어느 부분에 일치하는지를 보고 그 눈금을 읽어주면 그것이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되었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표시자와 나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물체의 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자는 바로 이 부분이 표시자죠. 자, 이 부분이 표시자인데 이 표시자와 눈금이 만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의 눈금의 숫자를 읽어주면 얼마인가요? 200이지요. 따라서 우리 이 용수철 저울의 무게는 바로 200g이 되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 볼까요? 빗면을 이용해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릴 때보다 더 어떠한 힘이 드는지 우리 괄호 안에 낱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빗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공부했었냐면 바로 지뢰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힘을 덜 들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쉽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 힘은 우리가 크기라고 하죠. 자, 힘의 크기는 우리가 크다, 작다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우리가 적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힘이 적게 들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적은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내려간다. 자, 미끄럼틀은 우리가 경사진면을 이용하여서 쉽게 내려가는 것이지요. 자, 경사진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빗면이었어요. 따라서 2번은 빗면이 정답입니다. 3번 볼까요? 가위를 이용해 색종이를 자른다. 자, 가위 역시 병따개처럼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뢰를 이용한 것이니까 3번도 역시 정답 지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통해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자, 경사로 역시 우리 이렇게 경사면, 기울어진 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휠체어가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은 빗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확인 문제 네 문제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했었는지 어느 정도 감 다시 되찾으셨죠? 그럼 이제 단원평가 2회 문제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평가 2회는 우리 교재 143쪽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하여서 비교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물체의 무게 손으로 어림할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도구가 있었지요.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바로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물체를 그럼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면, 아, 여러 개의 물체의 무게를 정확히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저울이 발생한 것은 어떤 불편점 때문이었어요? 자, 근데 불편점을 해결한 이유가 첫 번째가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두 번째는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서 무게를 비교를 할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몇 번일까요? 맞아요. 바로 4번이 되겠죠. 사람마다 비교한 결과, 무게의 값이 어림을 했을 때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지금 설명한 저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에요. 물체의 무게를 어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 물체의 무게를 어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1번 문제에서 살펴봤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이 무게를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적절한 것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무게를 어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만든 도구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저울이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두 물체를 저울로 측정을 하면 정확히 무게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더 무거운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의 무게를 잴때 사용하기에 알맞은 저울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된 것이 가정용 저울, 양팔 저울, 윗접시 저울이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니은디귿,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일의 무게를 잴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무엇이 아쉬울까요? 자,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은요, 기준이 되는 물건을 올려놓고 이 물건보다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 우리 수평의 원리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수평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가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 확인해 볼수 있는 저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일의 무게를 잴때 우리가 청과점이나 또는 마트를 가면
전자저울도

있지만 이러한 기억과 같은 가정용 저울 형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바구니를 올려놓고 이곳에 과일을 담아서 우리가 무게를 재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가정용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3의 답에 해당하는 저울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문제 3의 답에 해당하는 저울은 바로 가정용 저울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용 저울, 여러분들, 언제 사용할까요? 우리 아까 전에 과일의 무게를 잴때 사용했었죠. 또, 과일의 무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정용이니까 가정에서 저울을 잴 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 고기의 무게를 잴때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생선과 같은 것의 무게를 잴 때도 사용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가정용 저울을 사용하는 예. 자, 채소의 무게. 또는 뭐 고기의 무게, 이런 것을 잴때 사용한다와 같은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저울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수철 저울의 각 부분의 이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고 했었죠. 자, 이처럼 저울에서 각각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전자저울의 각 부분인데 기억부터 살펴볼까요? 물체를 올려놓는 곳이에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기억 부분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니은 부분에 숫자가 뜨게 되지요. 아, 그러면 우리 기억과 니은은 알맞은 것이구나, 옳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 0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이 전자저울에서 이 검정색 버튼, 이 부분은 바로 0점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버튼, 리을, 수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 빨간색 버튼은 사실 어떤 역할일까요? 바로 이 버튼은 수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사용 방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된 문제죠. 선생님이 지난 단원평가 1회 해결했을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전자저울이든 용수철 저울이든 가정용 저울이든 이 저울들을 사용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용수철 저울 순서에 맞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용수철 저울을 측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0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0점 조절이 들어있는 디귿 부분 있죠? 용수철 저울을 들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 표시자를 눈금 0에 맞춰야 된다. 자, 이것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고요. 디귿.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무게를 측정할 물체를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걸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이 두 번째에 오겠습니다. 자, 고리에 걸고 나면 여러분들 용수철 저울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려줍니다. 자, 들어 올리면 여러분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지요.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면서 표시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기억이 세 번째 오고. 자,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이 표시자가 가리키는 숫자를 눈금, 옆에 눈금이 적혀져 있죠? 그 눈금을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리을이 가장 마지막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디귿, 니은, 기역, 리을이 되겠죠? 그럼 이제 7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자,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 7번 문제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확인 문제에서

문제죠. 자, 이처럼 저울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 친구들, 자, 어떻게 읽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봐요. 자, 용설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는 표시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표시자와 눈금이 일치하는 선의 숫자를 읽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 용설 저울을 보니까 표시자의 이 선이 이곳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곳에 있는 눈금을 읽으면 여러분들 옆에 숫자가 얼마였었냐면 300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다? 그렇죠. 300g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용설 저울 각 부분의 이름과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 자, 용설 저울의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전에는 전자 저울의 부분의 이름, 그리고 역할 살펴보았었죠? 자, 이번엔 용설 저울이에요. 그럼 먼저 1번 볼게요. 용설, 물체를 걸면 줄어드는 부분. 자, 우리 용설 저울은 용설이 얼마나 늘어난지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1번은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표시자. 표시자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이 설명이 정확한지 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가리키는 부분. 맞죠? 우리 이 표시자와 그 다음에 눈금을 일치시켜서 우리가 읽어주면 그것이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된다고 했어요. 자, 2번 설명은 맞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3번 볼게요. 눈금. 표시자를 눈금 0에 오도록 조절하는 부분이다. 자, 표시자를 0에 오도록 조절하는 부분은 바로 0점 조절 나사에 대한 설명이죠. 자, 눈금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4번 볼까요?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는 부분. 자, 이 설명이 바로 눈금에 대한 설명이죠. 자, 따라서 우리 3번과 4번은 이 부분의 이름이 서로 바뀌어야겠네요. 자, 5번 볼까요? 고리는 용설 저울을 잡거나 스탠드에 거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용설을 잡을 때 고리를 잡는 것이 아니죠. 고리에는 물체를 걸어 놓습니다. 우리가 용설 저울을 잡는 것은 손잡이 부분을 잡죠. 따라서 우리 5번도 부분의 이름,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가정용 저울의 사용 방법에 맞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가정용 저울, 어떻게 생겼었더라? 자, 가정용 저울 앞에서 나왔었죠? 자, 선생님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정용 저울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안에 바늘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위에, 바로 이 부분이 저울 접시가 되는데요. 이 저울 접시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바늘이 움직이게 돼요. 자, 움직이면서, 어느 눈금에 있는지, 그 눈금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 그것이 이 물체의 무게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늘이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용설 저울 때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 용설 저울을 보면, 용설 저울에서도 우리가 표시자가 있는데 이 표시자가 위아래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늘어났을 때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시자가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이 눈금을 읽고 아, 이 물체는 얼마이다라고 알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저울도 이 바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을 때그 눈금의 숫자를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움직이지 않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울로 측정한 우유의 무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가정용 저울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눈금이 움직이는데 이 바늘이 움직이는데 이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자, 바늘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멈췄군요. 자, 그런데 이 바늘이 가리키는 이 부분을 볼까요? 아,
200과 300, 그 어딘가에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작은 눈금들이 있어요. 자, 이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얼마냐면 바로 10g입니다. 그러면 이 눈금이 첫 번째 작은 거, 두 번째 작은 이 눈금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물체의 무게는 200 중에서도 두 번째 작은 눈금이니까 22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은 220g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뢰, 빗면 나왔네요. 자, 지뢰나 빗면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경사로는 지뢰를 이용한 것이다. 자, 경사로는 지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빗면을 이용한 것이지요. 자,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부터 바로 나왔죠. 자,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 옳지 않은 거 1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의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줘야 되는데요. 경사로를 이용하면, 자, 큰, 작은이 있는데요. 자, 어떤 힘으로 무거운 자전거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자, 경사로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긴 것이 경사로죠. 자, 이 경사로는 바로 빗면을 이용한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우리 이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힘의 크기가 작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작은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13번 볼까요? 병뚜껑을 열때 손이 아닌 병따개를 이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힘의 크기를 고려해서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병따개는 지뢰를 이용한 대표적인 것이죠. 자, 지뢰를 이용한 거 병따개 말고도 가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뢰 공부했을 때 빗면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뢰와 빗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뢰와 빗면은 우리가 힘을 들이는 것보다 더 힘의 크기가 작아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었어요. 자, 그럼 그 좋은 점의 내용을 적어주면, 자, 직접 손을 이용할 때보다 더 작은 힘으로 병뚜껑을 열수 있다. 자,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 작은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쓰임새에 알맞은 도구의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사다리, 나사못, 가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다리는 빗면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니은과 디귿의 니은 역시 빗면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여러분 가위, 지뢰를 이용한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쓰는지 보겠습니다. 1번,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편하다.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이용하는 거 바로 사다리지요. 따라서 우리 1번의 정답은 기역이고요. 색종이를 쉽게 자를 수 있는 건 바로 지뢰를 이용한 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힘으로 못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사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 니은까지 적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1단원이 전부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1단원이 전부 마무리되면 우리 수행평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 교재 145쪽에 있는 수행평가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하는 모습과 저울로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볼게요. 1번.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저울을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 어림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여러분들 무엇이었어요? 사람마다 이 무게를 느끼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저울이었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월임하면 정확한 무게를 알수 없다.

우리 문제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들어가게끔 문장을 적어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울을 이용하면 여러분 어떻다?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손으로 어림하면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저울을 이용하면 정확하다. 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은 2번 문제 볼까요? 용수철과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물건의 무게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용수철저울과 전자저울을 이용할 때 각각 무게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것이 있었나요? 먼저 용수철저울 같은 경우에는 저울의 범위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까닭은 너무 큰, 무게가 너무 큰 것을 이 고리에 걸게 되면 용수철이 쭉 늘어나게 되는데 이 용수철도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용수철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즉, 고장이 날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표시자가 움직입니다. 자, 이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눈금을 읽어줘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전자저울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전자저울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자,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우리 0점 단추를 눌러줘야 되겠죠. 자, 우리 이 0점 조절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 용수철 저울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표시자를 0에 맞춰줘야 되겠죠. 자, 0점 조절하는 거 주의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수평계를 이용해 저울의 수평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자저울을 순서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평평한 곳에 수평을 맞춰서 놓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판자의 왼쪽에 나무토막 한 개를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자, 1번. 어떤 상태를 수평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우리 수평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수평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우리가 수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번 볼까요? 무게 같은 나무토막으로 수평을 잡으려면 나무판자의 오른쪽 어느 위치에 나무토막을 올려놓아야 할까요? 자, 그 번호를 먼저 쓰는 건데 두 개가 같은 무게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면 같은 무게라면 같은 받침점에서의 거리만큼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서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즉, 5번에 놓았다면 이 물체도 몇 번에 놓아야 될까요? 그렇죠. 5번에 놓아야 되겠죠. 그 까닭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 5번 위치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 과학적 원리 바로 이 아래에 나와 있죠. 같은 두 물체를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올려놓으면 수평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같은 무게가 같은 두 물체를 올려놓을 때 수평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1단원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용수철 저울, 전자 저울, 양팔 저울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몸무게를 잴때 이용하기에 적합한 저울은 어느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정답과 이유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과학 1단원 마무리 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국어와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강에 걸쳐서요, 앞에서 배웠던 전기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 학교 교과서에 꼭 등장하는 필수 탐구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전기의 발생 원인이 전자의 이동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의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술술 풀리거든요. 자, 그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필수 탐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아주 기초적인 실험인데요. 뭐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탐구 활동을 하지만 아무래도 전기 도선을 공부할 때 이런 아날로그 기계를 가지고 직접 측정을 해보는 이런 순정 탐구 활동은 반드시 또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도선의 기초적인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탐구 활동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과 같이 긴 니크롬선, 디지털 전류계, 디지털 전압계, 그리고 직류 전원장치 스위치 등등을 집게 전선으로 쭉 연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대요. 자, 그래서 직류 전원장치를 조절해서 얘를 이제 전압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0V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5V, 그리고 그 다음에는 3V, 4.5V 이렇게 1.5V씩 높이면서 처음에는 긴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전압을 높일 때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기록을 잘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 과정에서는 이제 저항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긴 니크롬 선이 아니라 더 짧은 길이의 니크롬 선을 사용해서 똑같이 전압을 0V로부터 시작해서 1.5V씩 높이면서 전류를 측정한 겁니다. 그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고요. 그 표를 한눈에 보기 쉬운 그래프로 나타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한번 결과 해석을 해볼게요. 긴 니크롬 선을 가지고 처음에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0V일 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 자체가 0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류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0A의 전류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1.5V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배, 3배, 4배로 점점 전압을 높였더니 그 결과 전류값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긴 니크롬선이 아니라 짧은 니크롬선을 가지고 실험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0V에 0A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도 증가하는 결과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숫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 전류가 증가하는 이 값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변환을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뭔가 한눈에 이 관계가 잘 보이시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 빨간 선은 짧은 니크롬선, 그리고 파란 선은 긴 니크롬선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X축과 Y축에 어떤 변인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자, X축은 전압입니다. 내가 변화시킨, 조작시킨 변인이죠. 그래서 X축에 전압이 나온 것이고요. 전류는 결과값이죠. 그래서 Y축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도 증가하는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기울기가 다릅니다. 우리 이 기울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요, X축의 변량분의 Y축의 변량입니다. 따라서 전압분의 전류입니다. 이것은 저항의 역수로 나타납니다.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매 법칙이 있잖아요. 이 오매 법칙 쓰면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I는 얼분의 V가 바로 오매 법칙이었죠. 자, 그러면 V분의 I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양변에다가 V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V분의 I, 내가 지금 원하는 이 기울기가 나오게 되었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얼분의 1이구나. 이렇게 역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면요. 지금 이 기울기는요. 저항과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저항이 큰긴 니크롬 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작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저항이 작은 짧은 니크롬 선이 기울기가 크게 나타났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X축과 Y축에 어떤 변이 나오더라도 식을 세워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동일한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결국 전압과 비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항과의 관계인데요. 똑같은 전압이 걸렸을 때긴 니크롬 선보다는 짧은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세다. 즉, 긴 니크롬 선의 저항이 짧은 니크롬 선의 저항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자의 이동이 더 방해를 받기 때문에 긴 니크롬선의 저항이 더 짧은 니크롬선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클수록 크고 저항이 클수록 저 전류의 세기는 작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류의 세기가 전압과 비례하고 저항과는 반비례하는 이 오매 법칙의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매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등장했을 때그 기울기를 해석하는 것까지 우리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전압에 따라 니크롬 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에 대한 설명. 바로 방금 봤던 실험이죠? 그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계는 니크롬 선의 직렬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병렬로 연결한다라고 해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는 쭉 일자로 이 도선에 직렬로 연결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이 전체 전류의 값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는 그 수로에서 딱그 흐르는 물의 중간에 그 물에 흐르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딱 설치를 해야지 정확하게 그 단면에 흐르는 물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반면 전압을 측정하는 이 디지털 전압계는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쳐서 병렬로 항상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물의 흐름으로 비교를 하자면 물이 떨어지기 전과 후 양쪽의 높이를 측정을 해야지 이 높이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라고 해서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즉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전과 후에 병렬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둘은 서로 바꾸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측정된 전압의 단위로는 볼트 사용하고요. 우리 전류의 단위로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단위이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인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울기는 X축의 변량분의 Y축의 변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이 전압, 그리고 세로축, Y축이 전류인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바로 전압분의 전류가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니크롬선의 저항이 아니라 저항의 역수인 저항분의 1을 의미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하므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그림과는 전구에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전류계 그리고 전압계의 측정한 값이 각각 나와 있고 그 단자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잘 보셨죠? 자, 그렇다면 전기 회로에 이 띄어져 있는 부분, 기역니은, 디귿, 리을 부분과 이 전압계 전류계의 단자 A, B, C, D를 각각 어디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올바르게 연결하라 이거예요. 자, 일단 우리 전류계는 반드시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직렬로 연결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도선과 일직선으로 있는 이 디귿과 리을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느 쪽이 플러스극, 어느 쪽이 마이너스극일까요? 그것은 전지를 보시면 돼요. 전지의 플러스극이 플러스극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B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리을은 A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까요? 전압계는 반드시 병렬로 연결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찾아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플러스 극과 연결된 니은이 바로 D가 되는 것이고요. 기역이 C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르게 연결해 볼까요? 기역은 C 단자, 그리고 니은은 D 단자고요. 그리고 디귿이 바로 B 단자, 리을이 A 단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륙의 직렬, 전압계 병렬로 연결하는 내용까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2번 뒤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측정된 전구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얼마인지 각각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눈금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 너무 쉽죠? 자, 전류계는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이므로 여기에 표시된 값 0.2A가 바로 전류의 세기고요. 전압계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해주는 기계이므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2.0V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전압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답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저항 A와 B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가 더 강하게 흐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와 B, 저항의 B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직접 저항의 크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옴의 법칙, I는 얼분의 V로부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저항값이기 때문에 얼과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은 I분의 V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와 B 위에 어느 점이나 하나 찍어가지고 직접 이 값을 넣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A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A는 한번 이 점을 넣어볼게요. 전압은 1V고요. 그리고 전류는 0.2A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분해서 계산을 하면요. 5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B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0.2A의 분의 2V입니다. 자, 이것을 약분해서 계산하면요. 10옴이 됩니다. 따라서 A와 B의 저항의 B는요. 5옴 대 10, 약분하면 1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대 2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길이가 다른 니크롬선 ABC가 있는데 여기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 니크롬선의 재질, 단면적, 다른 요인들은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의 크기를요, 부등호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길이도 한번 비교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ABC 모두 공통점은요,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가 증가하는 이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전압과 전류는 비례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바로 저항의 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인 제공을 해주더라도 결과 값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저항이 가장 크느냐? 자, 이것은 우리 기울기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 현재 전압분의 전류입니다. 즉, 저항의 역수거든요. 따라서 저항이 클수록 기울기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기울기가 가장 작은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저항의 크기 차이가 날까요? 재질과 단면적이 모두 같다면 길이 차이 때문입니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길이 또한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A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신 실전 문제 풀어볼 겁니다. 지금 전기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 선생님 계속 강조했죠? 무엇에 집중을 하자고요? 맞아요. 바로 전자의 이동에 집중을 하자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 가는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림 나는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이렇게 막 비벼서 마찰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찰을 후 전기적으로 중성이던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띄었다라고 합니다. 즉,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왜 이렇게 전기를 띄지 않던 물체가 이렇게 대전이 된 것일까요?

원리는 바로 네, 전자의 이동 때문이었죠. 원자가 있을 때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어요. 그런데 이 원자핵 굉장히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얘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 전자가 매우 가벼움으로 이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옴으로써 전기적 성질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털가죽에서부터 플라스틱 빨대 쪽으로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마찰 후에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은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를 그리고 털가죽은 남아있는 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원자핵과 전자에서부터 이미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니은, 나에서 전자는 주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가 더 우세해진 게된 것이죠. 맞고요. 디귿 보시면요. 나에서 마찰로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전기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전기력은 좋아 또는 싫어 둘밖에 없죠. 자, 어느 경우에 서로 좋아 하면서 끌어당기느냐? 서로 반대 전하를 띨 때였어요. 그런데 싫어 하고 밀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죠? 서로 같은 전하를 띨 때였어요.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반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니은 3번입니다. 2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된 가벼운 물체 ABC를 절연된 실에 매달아,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실에 매달아서 각각 두 개씩 가까이 됐을 때 나타난 결과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럼 우리 왜 이렇게 서로 밀어내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하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A와 B는요, 원래 상태로라면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 사이가 벌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A와 B는 서로 같은 전하일까요? 다른 전하일까요? 맞습니다. A와 B는 서로 같은 전하입니다. 그래서 너 싫어 하면서 밀어낸 것이죠. 반면 B와 C는 더 안쪽으로 모여있네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아하면서 끌어당깁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요. A와 B는요. 그게 무슨 전하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어서 밀어내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또 B와 C는 적어도 서로 다른 전하기 때문에 서로를 끌어당기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디귿 보시면요. 만약에 A와 C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겁니다. A와 B는 같은 전하예요. 근데 B와 C는 서로 다른 전하예요. 따라서 A와 C도 서로 다른 전하가 되겠죠. 서로 다른 전하를 띤 물체끼리 잡아당기면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힘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역시나 전자의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해결이 됩니다. 자, 플러스 대전체에 갖다 댔습니다. 원래 중성 상태였던 금속 막대 속에 들어있는 전자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맞아요. 이 플러스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띤 전자들은요, 좋아라고 하면서 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즉 A 쪽으로 마구마구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A 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B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1번부터 보시면요, A 부분은 플러스 전하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라고 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전자가 B에서 A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3번, A 부분과 B 부분이 띠는 전하의 종류는요,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그리고 4번,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 막대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 막대와 이 대전체 사이에는 얘네들끼리 가까운 부분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대전되므로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아니라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플러스 대전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끌어당기는 애가 없으니까 뭐야, 아무 일도 없잖아 하면서 머쓱해 하면서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 막대 양쪽 끝은요, 대전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의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 플라스틱 막대를 갖다 댄다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할까요? 자, 전자도 같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싫어라고 하면서 멀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최대한 먼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원자 핵들은 무거워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핵이 어쨌든 간에 이동했다 하면 일단은 무조건 틀린 설명이고요. 원자핵이 그대로 있는 것 중에서 전자들이 싫어라고 하면서 멀어진 쪽으로 이동한 2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까운 쪽은 플러스, 그리고 먼 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대전이 된다까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검전기가 바로 이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이 물체가 대전된 물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검사를 해주는 도구인데요. 자, 이때도 역시 무조건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그러면 A든 B든 C든 원래대로는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얘를 갖다 댐으로써 그때부터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전자 어디로 이동할까요? 똑같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다가오므로 싫어라고 하면서 먼 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이 최대한 멀리 있는 쪽으로 전자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B와 C에 고르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A는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량이 강해져서 플러스 전하를, 그리고 B와 C는 전자량이 늘어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둘 사이에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서 금속박이 벌어지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A 부분은 플러스 전하 맞고요. 전자는 BC에서 A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A 쪽에서 멀리 있는 BC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B와 C 부분은 모두 다 마이너스 전하로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됐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대전체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전자들이 원래대로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서 이제 다시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되므로 벌어졌던 이 금속박이 다시 오므라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그림칸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회로를, 그리고 나는 가의 일부 도선을 딱 잘라가지고 그 속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전류도 결국은 전자의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역시 전자의 이동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전류의 방향은요,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A 방향이 맞고요. 하지만 실제로 전자들이 이동하는 것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이다라고 따로 이 둘이 서로 반대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라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그림을 보시면요. 나에서 전류는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흐른대요. 자, 그럼 기역이 어디고 니은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지금 전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대극을 향해서 끌려갑니다. 즉, 니은이 플러스 극이고요. 기역이 마이너스 극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니은에서 기역이다 라고 해야 되므로 3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그럼 계속 볼까요? 나에서 기역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이고 니은이 바로 플러스 극 쪽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디지털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해서 전기회로에 연결된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류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전압은 1.5V, 전류는 0.03A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저 보기 한번 보시면요. 저항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저항의 크기 구해야겠죠. 오메 법칙은 I는 R분의 V였으므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저항입니다. 따라서 R과 관련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요. I분의 V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0.03A 분의 1.5V를 계산을 해주시면요. 50옴이 나옵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전류계는 언제나 전기회로에 직접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전압계가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죠. 그림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지의 전압은 전기회로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볼게요.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저항은요, 이 전자들이 도선을 이제 흘러가면서 지나갈 때더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왜 발생하는지, 어떤 단위 사용하는지 한번 보기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일단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라고 하는 크기는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저항은 왜 생길까요? 바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움직임이 원자에게 방해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단면적이 똑같더라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전자들을 잘 보내주는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5번 볼까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커지면요, 전류의 세기도 함께 커지는 비례관계였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9번 볼게요. 다음은 전기회로를 물 흐름 모형에 비유한 것인데요. 항상 이렇게 물의 흐름을 전류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흐른대요. 자, 그러면은 기억은 뭔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이 흐르는 결과물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인이 바로 전압인 것이고요.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것은 바로 전류입니다.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것은 그림과 같은 장치에서 밸브를 딱 열었을 때 물의 높이차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높이차가 바로 전압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표는 회로에 연결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했습니다. 자, 전압이 0V일 때 전류도 0이고요. 1.5V씩 높여가면서 측정을 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니크롬선의 저항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5배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I는 R분의 V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R은 I분의 V입니다. 이렇게 알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의 값을 골라서 넣어주는 거예요. 전류, 이거 좀 편하게 예를 골라볼까요? 0.1A분의 3.0V는요, 바로 35옴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옴의 법칙에 의하면 기역이 몇일까요? 자, 보니까 지금 1.5V로부터 출발해서 2배, 3배가 된다면 전류도 비례해서 2배, 3배가 될 거예요. 따라서 기역의 2배가 된 것이 0.1이므로 기역은 0.05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볼게요. 그림은 두 니크롬선 AB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입니다. 둘다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가 강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동일한 이 전압을,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인을 동일하게 제공을 해준다 하더라도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저항의 크기가 달라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요, 전압분의 전류이므로 저항의 역수임을 알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항은요, 지금 기울기가 더 작은 B가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의 저항값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우리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R은 I분의 V이므로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이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0.1A분의 2V입니다. 따라서 20옴 맞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저항은 A가 B보다 큰게 아니라 B가 더 크죠. 따라서 이는 틀렸습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였기 때문이고요. A와 B의 저항의 B는요, 기울기가 두배 차이 나기 때문에 2대1이 아니라 1대2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A보다는 B의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큰게 아니라 전류는 A가 더 많이 흐르게 되었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린 칸은 전기 도선을, 나는 반도체 웨이퍼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전기가 잘 통하는 부분 A는 바로 도체로 이루어진 금속이고요. 그리고 B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감싸주는 부도체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 바로 반도체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가의 A는요, 저항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전류가 잘 흐러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도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은 가의 B 부분은요, 반대로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크게 걸더라도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귿 보시면요, 나를 이용해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다. 특정한 환경, 특정한 조건에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흐르고 안 흐르게 할수 있으므로 이런 전자기기의 부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실전 문제 1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13번 문제부터 마지막 고난고 탐구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67강 화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저와 같이 수의 일치, 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 연습 이제 오늘 읽기로 반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공부할 순서는 수의일치와 관련된 자, 문장들을 제가 좀 드렸고요. 자, 구문 분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 하시는 과정에서 자, 수의일치의 문법적 포인트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우신 문장들 반복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문장이 이렇게 길면 누구부터 먼저 찾아라? 자, 바로 뼈대부터 먼저 찾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다.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나요? 수식어구들을 다 제끼고 나면 이렇게 동사가 와 있네요. 자, 그러면 writers are encouraged 이렇게 돼 있는데 작가들이 어떻게 된다? 장려를 받게 된다. 격려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용기를 북돋아주다. 격려하다, 장려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뭐 하도록 장려가 됩니까? 바로 to 이하하도록 장려가 되는 것이죠. 수동태 이하의 to 부정사가 왔을 때, 자, 이 아이가 보어냐 아니면 부사적 수식어냐. 이건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요? 주어가 이것을 하는 것이면 우리는 보어로 판단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더 쉬운 방법은 encourage라고 하는 동사가 자, 목적 보호를 to 부정사로 취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말 뭉치로 알고 있으면 더 쉬운 것이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은 이 아이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결국 이 문장은 이렇게 필수 성분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수식 성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작가는 작가인데 어떻습니까? 13살의 나이가 over 넘어가는 작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세 이상의 작가들로 번역하면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 enter 하도록 장려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enter는 장소가 목적으로 나오면 어떤 장소에 진입하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어떤 대회 따위가 목적으로 오게 되면 그 대회에 들어가는 거니까 무슨 뜻이죠? 그때는 참가하다의 뜻으로, 참여하다의 뜻으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요 뜻도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enter 이하에 나오는 East India Press. 자, East India Press는 출판사 이름인가 봐요. Press가 누르다의 뜻도 있지만 자, 눌러서 뭔가를 찍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출판사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short story라고 하면 당연히 단편 소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East India Press의 자 출판사의 단편 소설 자 쓰기 대회에 진입하도록 참가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받습니다. 요 정도가 되겠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러시면 자 성분 분석은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해석도 얼추 여러분들하고 다 꼼꼼하게 다 해봤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복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riters are encouraged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작가들이 장려가 된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수식어구들이 두 개가 껴져 있었네요. 뭐였습니까? Over the age. 자, 나이가 되겠고요. 어떤 나이예요? Of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enter. 그 다음에 contest만 사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East India Press라고 하는 출판사 이름과 short story writing 이라고 하는 자, 그 컨테스트의 성격 따위는 뭐 잘 모르셔도 되겠죠. 그 뒤에 컨테스트가 붙어서 요렇게 자, 지금 문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흔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앞쪽에 learning은 동명사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고 해서 helps로 받았는데요. 자, 이제 이 아이는 아무래도 자, 동명사니까 이제 동사 구조가 돼가지고 뒤쪽에 뭐 부사고 등등등이 이제 동반될 수 있겠죠. 그 안에 마지막 명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복수로 주어서 혼돈을 유발하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만약에 수의 일치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단수의 주어다라고 판단하고 helps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동명사기 때문에 뭐예요? 이 패턴. 자, 이러한 패턴들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자, 이런 패턴들과 관련해서 학습을 하고 배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A little better.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ese patterns는 지금 여러분들 이 한 문장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지문에서 뽑아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패턴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세요. 그리고 배우시면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성분들 전부 다 나눠봤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장도 자.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만 주의하시면 되나요? 바로 주어 부분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learning about these patterns. 자, 그리고 동사는 뭘로 써야 되죠? helps. 이렇게 s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거. 자, 누가 뭐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helps us. 자, 그 다음에 to understand the world a little better.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help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도 좋지만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도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다시 한번 자,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그러시면 2번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어땠습니까? kids. 당연히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수식어구가 잔뜩 등장했습니다. 자, who와 로부터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동사가 등장하네요. 자, 우리가 review하고 자,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동사의 수는 누구한테 일치한다 그랬어요? 바로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사에 일치시킨다. 그래서 복수의 주어 다음에 자, 현재형 동사에 s 붙이지 않습니다.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watch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식어구가 동반된 경우에 자 주어찾기 게임에서 조심하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뒤쪽에 있는 이 아이는 당연히 형용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주어는 kids이기 때문에 뒤쪽에 동사도 여러분들이 현재형 동사를 has로 쓰시면 안 되고 have로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문법적 포인트 우리가 학습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라고 문장을 이렇게 일부러 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자 주어와 형용사적 수식어 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죠? 아니,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겠죠. 자, tendency라고 하는 단어는 tend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tend가 경향이 있다의 뜻이고요. tendency는 경향의 뜻이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경향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러요러한 아이들이 어떤 경향을 가진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경향이 어떤 경향이에요? 바로 to 이해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저 to 부정사는 여러분들이 또 형용사적 수식어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집에서만 오로지 머무르는 경향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애들이? 하루 종일 TV를 보는 아이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이 접속사가 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get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get은 앞쪽에 to가 생략되어져 있는 자, 그러니까 to stay and to get에서 중복되는 부분까지가 다 생략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get less exercise라고 하면 운동을 좀 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더 적은 운동을 얻는다가 직역이고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나요? 번역하면 운동을 좀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집에만 오로지 머물러 있고 운동을 좀 덜 하게 되는 경향성을 그런 아이들이 가지더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이 아이도 여러분들 뭘로 보시

알겠죠? 등접속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앞쪽에 있는 MA와 병렬의 시스템으로 자 가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정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요 어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자 복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거예요? 누구였죠? Kids. 어린아이들이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설명했네요. 어떤 어린아이들이었습니까? Who watch TV all day long. 하루 종일 TV를 보는 아이들이 어떻대요? Have a tendenc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향성을 보인답니다. 그런데 경향성이 두 가지였죠?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To stay only at home. And, 자, to가 생략되고, get little exercis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 little이 아니라 get less exercise 이렇게 돼 있었죠. 더 적은 운동이라고 해서 little의 비교급 less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까지도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네 번째 문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인데요. 자, 요 4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맨 앞에 주어가 안 나와 있네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자,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요 단어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돼요. ru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규칙의 뜻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ruling이라고 해서 ing가 붙게 되면 물론 동명사도 될수 있지만 ing가 붙어서 명사가 되는 특이 케이스들도 있죠. 아주 대표적인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게 meeting이 되겠습니다. 자, 미팅은 만나기라고 하는 동명사도 되지만 회의라고 하는 순수한 명사로 사용되죠. 이렇게 ing가 순수한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마케팅 이런 것도 들어봤죠, 여러분들? 예. 마찬가지로 ruling도 자, 동사로도 rule이 사용될 수 있는데 ing가 붙었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명사로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판결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통치, 지배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룰은 동사로 사용되면 다스리다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스리다면 뒤쪽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왜?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지만 동사 구조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ruling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요런 경우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이 ing가 순수한 명사, 동명사가 아니라 자, 순수한 명사로 전환돼서 사용되는 ing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ruling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판결보다는 예, 그 지배 통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무라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스 rul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무라비라고 하는 그요 왕은요. 왕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법전을 만들어서 법을 적용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동의 자, 그런 사람이고요. 자, 이렇게 중동의 왕국의 자, 왕이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지문 안에서 제가 지금 뽑아온 건데요. 그 함무라비, 그러니까 최초의 법전을 만들었던 그 함무라비의 통치 시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약간 배경 설명 여러분께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various ethnic groups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ethn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께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중등용으로는. 자, 이건 고등학교 때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제시를 좀 해드렸어요. ethnic이라고 하면 민족의, 종족의, 인종의,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디 이내에 있나요? 바로 within은 범위를 나타내고요. Babylon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알죠? 자, 고대 중동에 있었던 국가의 이름입니다. 그 국가 안에 있었던 다양한 인종 그룹들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어요? governed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지금 수식어구가 중간에 낀 경우에는 주어를 조심하라고 했고 얘가 주어인데 조심을 다행히 안 해도 되겠네요. 왜?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자, governed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하다입니다. government가 정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쉽습니다.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0: 되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네요. 뭐에 근거해서 그들 자신의 풍습. 자, 커스텀은 풍습입니다. 자, S가 붙었죠. 그들 자신의 풍습들에 따라서 스스로를 통치를 했었다. 법전이 없던 시대에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렇게 자, 구문 분석 먼저 해봤고요. 요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뭡니까? Before Hammurabi's ruling, various ethnic groups within Babylonia.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Governed themselves according to their own custom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좀 덜을 갖다가 살짝 약하게 발음했는데,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번 마무리 짓고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같은 경우 구조가 간단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고등학생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중등용 단어가 아니에요. statistic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는 통계 자료의 뜻도 있고 통계학의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통계학이면 당연히 학문은 단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 점들을 조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통계 자료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보여준다 무엇무엇인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피직스는 학문의 이름이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인기가 없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사이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사실을 통계가 보여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문의 이름은 다시 한번 S가 붙어 있더라도 단수로 받는다.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죠. 자, these statistics show that 뭘 보여줍니까? Physics is not a popular subject among students.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고요. 자, 앞에서 배우신 문장들 반복 다시 하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1: Writers over the age of 13 are encouraged to enter East India Press Short Story Writing Contest. Learning about these patterns helps us to understand the world a little better. Kids who watch TV all day long have a tendency to stay only at home and get less exercise.

0: These statistics show that physics is not a popular subject among students.
1: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의 일치와 관련해서 자, 연습하신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단하게 고착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주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6: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파트로 들어오는데, 취득법보다는 등기법이 분량이 좀 많죠. 그래서 등기법에서도 여러분이 대부분 목표를 세우는 게 12문항에서 한 5개에서 6개 정도 목표 세우시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해서 3강, 4강, 5강을 통틀어서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12개에서 6개 이상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를 판단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제가 체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등기 총설 및 절차 총론대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설 파트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절차 총론 위주로 정리를 좀할 건데, 자, 총설 파트에서도 1번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건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예,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몇 개? 8개. 요거 첫 번째 1순위로 정리하고 가보는 겁니다. 자, 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불명예유지권 등기사항 아니죠.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요. 구분지상권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요. 주위토지통행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할수 없는 권리들은 너무 많거든요. 너무. 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그럼 지상권에서는 뭐다? 네, 구분 지상권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전세권. 그 다음 지역권. 그 다음 저당권, 그다음 권리 질권, 그다음 채권, 담보권, 그다음 임차권. 자, 이렇게 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8가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더 암기한다면 환매특약분 매매에 대한 환매권 정도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가 나온다면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총설 파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출제니 기본형의 지문으로서 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문제.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소유권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될 거냐, 안될 거냐. 지분에는요, 용익권 설정 등기, 용익권 설정 등기, 등기는 할수 없다. 오. 즉,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 등기가 가능하지만 지분에는 용익권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오. 자, 부동산의 고유번호로는요, 소유권의 객체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의 객체라면 아파트와 관련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동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각각 구분해서 소유하죠. 그 구분해서 소유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1층 101호 이렇게요. 그럼 1층 101호, 102호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상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사항 증빙서에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되는데 발급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 등기가 아닌 무슨 등기로 해야 한다? 주등기.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뒤쪽에서 우리는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실행한다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아니 부기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뭘 붙여서 한다? 가지.

이 번호를 붙여서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등기 절차 총론에서 통합형의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지분입니다. 지분의 용익권 설정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 설정 등기를 허용한다. 그거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와 해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해서는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등기로, 못하면 주등기로.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한다. 요 내용 함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등기 당사자 능력. 자,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이 단순 암기 사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는 출제율이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청 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수험생들이 대부분 구분을 하지 않고 문제를 보는 경향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율이 좋아요. 자, 우리가 신청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예,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당사자 능력과 동의어가 신청 적격이거든요. 신청 적격. 자, 이렇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신청 능력하고 신청 적격을 구분하는지 또는 신청 능력과 당사 능력을 구분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청 능력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의사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청 능력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문을 뭐로 바꿔라? 의사 능력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여러분은 신청 능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기가 금방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그 애가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신청 능력을 물어볼 때는 의사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사자 능력은요? 신청 적격과 당사자 능력은 등기부상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서 명의인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흔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 이 아파트 이번에 우리 남편 명의로 했어. 아, 이 아파트 이번에 내 명의로 했어. 이 아파트 우리 이번에 시아주버님 명의로 했어. 누구 명의로 했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명의로 했어라는 표현을 우리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밝혀보면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했어 이 말이거든요. 이때 그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했어 할때그 명의인이 될수 있는 자와 명의인이 될수 없는 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 능력에서 명의인이 될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 비 법인은 다 가능해요. 인, 인, 인. 그럼 법인, 비법인, 자연인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출제인이 될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태아, 학교, 읍면, 동리, 민법상의 조합. 태아, 학교, 읍면, 동리, 민법상의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네 가지만 암기하면 한 문제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뭡니까, 여기서? 그렇죠. 비법인이죠, 비법인. 비법인. 비법인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 학교. 학교 금방 뭐라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등기할 수 없다. 오. 읍면 동리 당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오. 민법상의 조합. 자, 조합. 민법상의 조합. 안 되죠. 그래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 재산의 근여권 설정 등기 할수 있다 했는데 할수 없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에 자연인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명의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자연인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다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 능력과 당사 능력은 구분해 두시고 또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사 능력과 신청 적격은 동의어라는 개념. 그럼 당사 능력이 뭐다? 예, 명인이 될수 있는 자격. 근데 될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 몇 개? 네 개. 태아,
학교, 읍면동리, 민법상의 조합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경우. 자, 우리가 등기 자체에서는요,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무슨 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등기 신청의 원칙은 뭡니까? 그렇죠.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것은요, 원칙을 공부해야 돼요, 예외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원칙은 법조문에 권리자와 의무자가 해당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 사례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매도인은 권리를 잃죠. 매수인은 권리를 얻죠. 그러니까 이를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열거적 규정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오세요라고 규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인이 공동신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단독신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공동신청해야 되는 경우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죠. 자, 유증. 유증은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다 무슨 신청 사유다? 그렇죠. 공동이죠. 누가 갑니까? 의무자는 유언집행자. 자, 유언집행자. 권리자는요? 수증자죠. 그래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행 판결. 자,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의 말소, 신탁 등기. 얘네들은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슨 신청의 사유가 해당한다? 그렇죠. 단독 신청의 사유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4번 문항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4번 문제를 풀어봤을 때, 자, 100%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이거라고요. 그럼 앞서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등기에 관한 일반 논의라든지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 이런 애들이 100%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등기를 합리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법 12문항 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8개 이상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나오는 것만 나는 공부하겠다 하더라도 등기법은 최소 6개 이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이거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등기법 기본서를 정리를 하면서 앞쪽 내용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셔야 돼요.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보세요. 단독으로, 자, 볼게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금방 우리가 공동으로 가는 경우 봤잖아요. 그럼 단독으로 가는 경우. 자, 볼게요.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신청. 단독. 자, 토지 수용. 수용. 수용은 누가 합니까? 관공서. 그죠? 국가. 자, 국가는 사기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 단독. 금방 제가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유증이라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무슨 신청이었습니까? 공동이었죠. 그래서 무슨 신청의 사유다? 공동 이렇게요. 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 자, 요거 줄여서 읽을 때는 근저당권 변경등기. 채권 최고액을 뭐 하겠다? 감액하겠다. 자, 근데 디귿 이런 지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문들이 의외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 여러분이 아마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공동신청의 사유는 기본서에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왜? 원칙이 공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등기의 지문을 읽을 때는 단독신청이 나오면 오히려 더 편해요. 왜? 법률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동신청의 사유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공동일까 단독일까 막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단독신청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전부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암기합니까? 그러면 등기의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자, 그 7번 지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는 말은 실체관계의 내용에 무슨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변화가 출제인이 문제를 내어주잖아요. 채권 최고액을 감액한다고요.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금액이 100억이었는데 감액한다. 1억으로 감액을 하겠다. 그러면 99억은 갚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1억으로 바꾸는 등기가 근저당권 변경 등기인데, 그럼 1억으로 바꾸는 등기를 은행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누군가는 감액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본다라는 게 확연히 한글로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낮추러 가는 등기를 하러 갈 때는 당연히 금액을 높이는 등기라든 금액을 낮추는 등기라든 어떤 등기를 하든 누가 봐도 이거는 뭐다?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몇 개다? 예, 기업과 니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자, 등기절차청문회 통합형의 문제인데요. 전자신청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는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전자신청. 그래서 기본적인 전자신청의 지문을 좀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면 전자신청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 지문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정리해놔야 됩니다. 자, 자연인, 자연인, 법인은 가능한데 비법인,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자격자 대리인만 된다라는 거.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는 전자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 나왔네요. 지분.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 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또 지분 또 나왔거든요.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종전에 지분의 용익권 설정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청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고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신청할 수 있다. 예, 자연인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니까. 자, 소유권 등기 명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는 관공서죠. 그러니까 인감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지분과 관련되는 질문을 여러분께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분을 통합형으로의 문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100%입니다. 100%. 그럼 100%는 뭐예요? 지금 두 개 나왔죠. 공동이냐, 단독 신청이냐. 그거 100%. 그다음 지분과 관련되는 질문 1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목표가 이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 총 우리는 몇 가지만 맞추면 된다? 예. 12개에서 하나는 킬로행문항 빼버리고, 11개에서 5개에서 6개만 맞춰도 짧은 시간을 공부해서 5개, 6개만 맞출 수만 있다면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분 가볼게요. 자,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지분.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X란 말은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역시 X. 세 번째, 지분만 상속 등기 X. 네 번째,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명의 전원명의의 본등기 X. 다섯 번째, 합유지분
합유 지분, 합유 지분 X. 이렇게 해서 지분과 관련된 문항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다섯 개의 지문을 반드시 적어놓고 문제를 보세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안에 들어온 애들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문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다 허용한다라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될 거고. 여기 지분 나왔죠.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등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면 지분의 용의권 설정은 안 된다 되어 있죠. 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지분과 관련되는 지문은 몇 퍼센트 시험 확률이다? 100%라는 거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7번. 등기 신청을 위한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첨부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첨부 정보 100%입니다. 100%. 근데 첨부 정보가 100%인데, 첨부 정보는 각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암기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암기해야 됩니까? 예. 도면은 언제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첨부되는지, 그 다음에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제출되는지, 주소지 증명 정보는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제출되는지, 그 개별적인 등기 신청 사건을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100%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장 정보는 언제 제공하느냐? 암기하세요. 보, 이, 멸, 변. 이 네 가지인 경우에만 대장 정보가 제공됩니다.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변. 그죠? 변. 아, 그러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뭘 첨부해야 한다? 대장. 그러면 이 지문은 출제인이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부동산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7번 문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첨부 정보들을 암기해 놓고 기본서에서 나머지 첨부 정보들을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언제 제공합니까? 그렇죠. 권리자만 제공합니다. 권리자. 권리자만. 근데, 단,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일 때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제공한다라는 거. 이게 주소지 증명서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할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원칙은 누구만? 권리자만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설문에서 무슨 등기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했으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제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무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했으니까 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기업권 이유는 옳다 그죠? 그 다음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인을 증명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증증서, 공증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공한다.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공할 때는 상속인들의 인감 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야, 이것도 중요하죠. 인감 증명은 일정한 서면이 들어갈 때 그 서면에 날인한 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 정보는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들어가면 상속인들의 인감은 들어가야 돼요. 단, 예외가 하나가 있죠. 그 인감 증명에 뭘 받았다면? 그렇다.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 증명 제출은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감 증명 제출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뭘 받았으니까? 공증을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자, 농지를 취득하면 우리 뭐 첨부해야 됩니까? 농지증 첨부해야 되죠. 근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유예 판결인 때는 농지증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는데 판사가 보는 관점과 행정부가 보는 관점은 별개입니다.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농지증은 뭐한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 리얼,

0: 디귿에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셨잖아요. 뭡니까? 첨부정보가 나오면 첨부정보가 어떤 등기신청 사건에서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첨부정보 100%입니다. 그럼 각하사유.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2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29조 2호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라는 거 여러분 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9조 2호 상당히 중요 파트다라는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요게 키워드잖아요. 직권 말소와 관련해서 29조 2호가 상당히 출제 가능성이 높도록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자, 볼게요.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 자, 우리 아파트는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즉, 일체적 처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분리 처분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위반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29조 몇호 사유다? 2호. 자, 농지.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역시 29조 2호.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토지 소유자만 농지에 작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 오, 지분 나왔네요. 지분만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9조 2호.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했다. 멸실 등기는 당연한 등기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업, 니은, 디귿에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쳤고요. 자,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다 보면 여러분이 100%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100%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지분. 그래서 지분 제가 빠르게 다시 정리할게요.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등기 X, 지분만 상속 등기 X, 그다음에 1인이 또는 1부의자가 전원 명의의 본 등기 X, 그다음에 합유 지분 기록 X. 너무 중요합니다. 예, 네, 그거. 자, 두 번째 100% 뭐였나요? 그쵸. 당의 등기를 신청을 하러 갈때 공동 신청을 할 것이냐? 단독 신청을 할 것이냐, 이거 두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독 신청의 사유를 전부 남기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냥 만일의 경우에 그 전부가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낼 때는, 아, 지문을 보고, 아,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전세금을 증액한다, 전세금을 감액한다, 피담보채권을 증액한다, 감액한다, 존속기간을 늘린다, 줄인다, 뭐 그런 내용들을 있잖아요. 일상생활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풀어보고, 그럼 이런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누군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보고,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첨부 서면이죠. 첨부 서면은 각각의 첨부 서면이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 제공될 건지 안될 건지 그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단 세 문제 확보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요, 고졸 검정고시 시험을 위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단원이지요. 총 3개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이번 시간에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큰 틀부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포인트 총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학적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자, 역학적 시스템을 중심으로 물체의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구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내용이 상당히 많지요. 자, 각각을 구성하는 요소 및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에너지까지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시스템입니다. 생명 시스템도요, 세포부터 시작해서 유전 정보의 흐름들까지 전반적인 큰 틀을 잡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역학적 시스템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역학적 시스템에서는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물체의 운동은요, 자유낙하 운동과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둘을 구분하는 것들이 각각 출제가 되게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출제가 되는 것을 하나의 통합적인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공이 딱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 같은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으로서, 자,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는 형태로 움직임들이 기록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작용하는 힘, 중력이라는 것과 함께요, 중력에 의해서 물체들은 점점 일정하게 빨라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빠르기가 변하는 정도가 일정하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얼만큼 빨라지냐면, 1초당 9.8m/s씩 일정하게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 교과 속에서 우리는 10m/s씩 일정하게 빨라집니다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죠.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연직 방향부터 볼까요? 이렇게 연직 방향의 움직임은 무슨 운동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느냐?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직 방향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중력만이 작용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따라서 자유낙하 운동합니다.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1초마다 일정한 빠르기로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은 없기 때문에 그 물체는 일정하게 움직이게 되죠.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체는 받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움직이게 되죠. 빠르게 변하지 않고요. 방향도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 수평 방향의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두 지점을 두고서 이들의 수평 방향의 빠르기는 어떻습니까? 연직 방향의 빠르기는 어떻습니까? 이같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니까 각각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낙하하는 시간을 보았을 때 어쨌든 이들이 떨어지는 것은 자유낙하 운동이고, 자유낙하하는 것은 질량 무관하게 독똑 같은 높이라면 동일하게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질량 무관하게 같은 높이였다고 한다면 낙하한 경우에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는 것, 똑같은 높이였으면 동시에 도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중력이라고 하고, 질량이 같은 물체의 경우 중력의 크기에 같다는 이 중력의 정의를 한번더 체크하시는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체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각각을 따로

혹은 합쳐서 볼수 있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시스템에서는요, 자유낙하 운동,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더불어서 이런 운동량과 충격량의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게 됩니다. 운동량만 물어보기도 하고요, 충격량만 물어보기도 하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의 각각의 관계에 대한 것들도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운동량부터 보도록 합니다.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운동하는 물체라는 것은 빠르기와 함께 방향을 갖고 있죠. 따라서 질량과 함께 속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충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를 얘기하는 양이에요. 물체가 받은 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서 힘과 함께 시간의 곱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충격량에 거는 이 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고요.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운동량을 따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충격량을 따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이 관계성에 관련된 것이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 관계를 이렇게 식의 형태로 볼수 있겠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 같은 관계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느냐? 사실 운동량과 충격량은 방향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고려하세요라는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운동량은 기본적으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격량은요, 힘과 시간의 곱으로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물체에 대한 상황들을요, 이렇게 그림으로 주기도 하고요, 말로 주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자, 충돌 전에는 2kg짜리 물체가 3m/s로 막 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충돌을 한 다음에 이 2kg짜리 물체는 물체 운동 방향이 바뀐 채 2m/s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본다는 거죠. 공기 저항 및 마찰은 무시한 상태로요. 충격량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힘과 시간의 곱을 계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요, 힘과 시간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힘과 시간의 곱으로 충격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계산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계산해서 그들의 차이 값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때 일반적인 문제들은 방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중 것 빼기 처음 걸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체의 운동에 방향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방향을 부호를 통해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건 거예요. 임의로 한번 정해 볼까요?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그때 저는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은 어땠을까 생각하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하시면 되겠죠? 질량은 2kg이고요. 속도는 얼마입니까? 3m/s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량은 6kg/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돌은 어떨까요? 자,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질량은 2kg입니다. 곱하기 속도를 할 때요, 속도가 방향이 반대이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왼쪽 방향 마이너스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m/s로 이렇게 표현해서 마이너스 4kg/s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마이너스는 음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중값 빼기 처음값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였죠. 마이너스 4kg/s 빼기 얼마예요? 6을 이렇게 빼시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kg/s가 되는 거죠. 자, 크기를 물어봤으면 마이너스는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정답은 10 뉴턴 세컨드. 이 충격량의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을 혹시라도 물어봤다면 왼쪽으로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까지 고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요,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걸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지구 시스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적 시스템은요, 내용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에 대한 것,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 모두 다 출제가 되니까 정확히 기억하시면서요, 자, 지구 시스템에선 가장 먼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총 다섯 가지가 있죠. 외권부터 시작해서 생물권, 그리고 기권, 직권, 수권이 있습니다. 그때요, 기권, 직권, 수권의 경우는요, 이렇게 성층 구조들, 층상 구조들이 나오게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모두 다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회차별로요, 기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직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수권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회차의 경우는요, 두 가지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기권부터 할게요. 기권은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시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이 같은 층의 구조 및 각각의 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요, 높이에 따른 기온입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네 개로 나눴다라고 보시고 각각에 대해서 특징들을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직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모습으로서 지각, 멘틀, 외핵 네 개의 층의 구조를 볼 수 있겠죠. 자, 직권이라는 것은 지각과 함께요, 지구 내부까지 포함한 모두를 우리는 직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각, 멘틀, 외핵 4개로 구분하게 되며 이렇게 구분한 것은 지진파의 빠르게 변화를 통해서 구분하게 된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합니다. 혹은 뭐 액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들을 보면서 각각에 대한 명칭들과 함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한 판이라는 표현들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수권에 대한 수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모습이죠. 수권이라는 것은 지구에 분포하는 물로서 자, 해수부터 시작해서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이것들이 모두 다 수권에 해당합니다. 그때 바닷물 해수의 경우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서 이것도 깊이에 따른 수온, 물의 온도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층상구조로 나눌 수 있겠고요. 이 혼합층의 경우는 깊이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온도 변화가 없는 이유, 바람의 혼합작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심해층은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여기나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수온 약층이다 해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명칭과 매칭하는 연습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개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 외에도요, 생물권과 외권 또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이고요. 생물권의 경우는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서 이 생물권은 기권, 직권, 수권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게 되고요. 외권은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 태양이나 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 시스템은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이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 얘기를 보도록 하죠.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및 에너지원입니다. 첫 번째,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은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키게 되는데요. 상호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상호작용은 거의 매회차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매회차 출제가 될 때요, 어떤 사례를 보면서 그 사례 속에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읽어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상황을 볼까요? 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석회암 지대에서 지하수의 작용으로 석회동굴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사례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석회암 지대야? 그럼 직권이네. 그때 물에 의해서 동굴이 만들어졌어. 수권에 의해서 동굴이 만들어졌구나. 이 같은 예시 문장 속에서 우리는 직권과 수권을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기억하신 상태로 에너지원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에너지, 그리고 조력에너지가 있습니다. 월등하게 많은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누가 뭐래도 태양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때 태양에너지 이외에도요, 지구 내부에너지와 조력에너지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 현상들과 어떤 에너지와의 관계가 있는지 짝을 지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물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 대기 순환에 대한 이야기, 날씨 변화가 생겼다. 이런 식의 사례를 주고 이것은 어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태양 에너지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멘틀의 대류라든가 지각 변동, 화산 활동, 지진이 일어났다. 이 같은 이야기를 주면서 이것은 지구 내부의 지구의 어떤 지구 시스템에 어떤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면 지구 내부 에너지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밀물과 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력 에너지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현상들과 관련된 에너지를 짝지을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판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 멘틀 밑에 외액과 내액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판이라는 것은 지각과 함께 멘틀의 상부를 포함한 단단한 암석층의 조각을 우리는 판이라고 하죠. 자, 판의 구조입니다. 판에서 암석권이라고 했고요. 이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하는데 이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면 암석권이라는 것은 지각과 함께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륙 지각을 포함한 것을 대륙판, 그리고 해양 지각을 포함한 것을 우리는 해양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런 판 아래 멘틀에 대류가 가능한 일부,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하고 이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면서 판들의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대륙이 움직이는 원동력, 판들이 움직이는 원동력은요, 멘틀의 대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멘틀 대류와 관련된 부분이 연약권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멘틀의 대류에서 판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판의 경계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는 총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그림의 형태를 보면서 각각이 무슨 경계인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은 무엇인지, 그런 판의 경계 속에서 판의 생성이 있는지 소멸이 있는지 모든 내용들을 한번 짝지어 볼 수 있으셔야 되겠는데요.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산형 경계부터요.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면서 판과 판이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발산형 경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죠.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이 안쪽에서는요, 판의 생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판의 생성이 있는 것이 바로요, 발산형 경계예요. 그때 판의 생성이 일어난 이 부분 속에서는요, 이렇게 찢어진 V자 형태의 계곡을 볼 수 있으니 그런 것을 열곡이라고 하고요. 바다 밑에 이 열곡대와 함께 긴 해저 산맥이 발생하니 그런 것을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과 열곡대 하면은 발산형 경계를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수렴형 경계 볼까요? 수렴형 경계는 기본적으로 판과 판이 가까워진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보시면 판과 판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겠죠. 판과 판이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의 판이 다른 판 밑으로 섭입되는 이런 섭입형 형태를 볼 수도 있겠고요. 가까워지면서 솟구쳐 오르면서 높은 습곡 산맥을 만드는 충돌형 경계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계든 둘 다 판의 소멸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섭입형 경계의 경우는 이렇게 바다 밑에 긴 이렇게 깊은 해구를 볼 수도 있고요. 줄지어 늘어선 화산 섬인 호상 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해구나 호상 열도 바로요. 섭입형 경계, 수렴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물론 습곡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충돌형 경계에서는요, 습곡 산맥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수렴형 경계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같이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그림을 펼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 발생

확장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포에 대한 구조 그림은 둘을 구분해 보시면서 각각 세포 소기관의 역할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 각각의 세포 소기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빈칸으로 뚫렸을 때 명칭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칭과 함께 그들의 기능들까지도 살필 수 있으셔야 되겠죠? 핵부터 봅니다. 핵은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다 갖고 있는 부분으로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면서 이 안에 DNA가 있고요. DNA 안에는 유전 정보 저장 기능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핵입니다. 자, 핵 바깥쪽으로, 자, 리보솜도 한번 볼게요. 리보솜의 역할이요.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리보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포츠는 어떻게 될까요? 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핵에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소포츠라고 하고요. 이 소포츠에 이렇게 리보솜들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면 소포츠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운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포를 보낸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핵 바깥쪽 이렇게 해서 뭔가 켜켜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식의 모습은 바로 골지체의 모습입니다. 골지체는요, 소포츠에서 운반한 물질들을 막으로 서서 분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골지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골지체 바깥쪽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포막도 볼수 있겠죠. 세포막, 물질의 출입 조절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세포막은요, 따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포막은 단백질과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또 세포막은요, 세포막에서 물질들을 출입 조절하면서 이런 것을 약간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해서 꾸불꾸불한 형태의 뭔가가 있는 것의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에너지 생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를 생성한다까지 보시면서 핵부터 미토콘드리아까지는 모두 다, 자, 동물과 식물, 세포 모두 다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이 그림 속에서 핵, 소포체, 골지체, 그리고 세포막,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까지 각각의 위치적인 그림들을 살필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 뭐예요? 엽록체와 함께요. 세포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죠.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만드는 곳, 이것이 엽록체였고요. 세포벽은 식물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볼수 있나요? 꼭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포막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인지질과 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요, 요게 바로 인지질의 모습인 거죠. 자, 인지질을 확대해서 보면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머리는 물을 좋아하고요, 꼬리는 물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위치하도록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 형태로 있는 것이 바로 세포막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사이에 막단백질이 끼워져 있으며 이 막단백질은 움직일 수 있다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포막을 기준으로 물질들이 출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물질 출입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확산과 삼투가 있고요. 확산이 출제 빈도는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삼투가 가끔씩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삼투의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확산이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알아서 퍼져나가는 현상이 바로 확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질이 이동했고, 이렇게 물질이 이동했으면 자연스럽게, 아, 세포 바깥쪽이 물질이 더 농도가 높았겠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세포 바깥쪽에 물질의 농도가 높았겠구나. 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물질에 따라서 통과하는 길이 다르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확산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확산만 이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으니 이것을 우리는 삼투라고 하는 거예요. 삼투는 물의 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가 낮다는 건 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체크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물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 가는 거. 이거 저고리라고 저는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리.

무엇이 물이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을 삼투라고 하시면서 확산과 삼투 모두 다 세포막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라는 것은요,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생물체는 뜨겁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효소가 필요하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물질 대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얘기할 수 있겠고 동화작용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화작용이라는 것은요.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분해하는 것으로서 분해한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한다.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각각에 대한 예시들을 비교하시면서 이 그림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같은 물질 대사 속에서는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 효소의 역할은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할 때 그 에너지를 좀 낮춰줍니다. 그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효소라는 것은 활성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효소가 작용하게 되면 요만큼의 에너지만 있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이 바로 효소로서 효소는 단백질의 주성분입니다. 근데 이 효소 단백질은요, 입체 구조가 있죠. 따라서 각각의 입체 구조에 맞는 반응하는 물질과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 기질에만 작용하게 되고요. 이 반응을 한 다음에 이 효소의 모습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도 기억하시면서 효소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전 정보의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전 정보의 흐름은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는요, 어디가 빈칸 뚫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를 모두 다 기억을 해보시면서 전사라는 것은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기준으로 해서 RNA를 만드는 것을 전사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같은 전사는 세포의 핵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RNA를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들이 합성되게 되는데요. 번역이라는 것은 RNA의 정보를 활용해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이것을 리보솜에서 일어나고 이 리보솜에서 일어난 일들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같은 과정의 그림들을 보면서 아, DNA가 RNA가 되는 것은 전사, RNA가 단백질이 되는 건 번역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전사 과정 속에서도요, 상부적 관계를 통해서 전사가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아데닌은 유라실로 전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여기까지가 바로 생명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요, 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셨습니다. 자, 계산적인 것도 있고요, 그림적인 것도 있었죠. 전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부족한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농학 개론. 오늘은 재배 환경 중에서 작물 재배에 있어 많이 필요한 수분, 이전 시간에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토양과 함께 수분이 작물 재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식물체 내에서 물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각 토양별로 갖고 있는 수분 장력, 수분 장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토양 입자가 토양 수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힘을

수분장력이라고 나타내, 수분장력이라고 하는데, 대수치는 PF로 나타내는 수분장력 부분, 그리고 토양과 수분항수, 토양이 수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하는가, 그리고 토양 수분이 작물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물별로 요수량이 달라요. 요수량은 물을 필요로 하는 양이라고 해서 요수량이라고 하는데, 작물의 특성상 작물별로 필요로 하는 요수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물 재배에 있어서 요수량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 체내에서 물, 수분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먼저 식물체의 유지 및 식물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형태 유지 및 식물체 내에 구성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식물 세포의 온형질의 생활 상태를 유지한다. 자, 온형질이라는 건 세포와 핵을 나타내는 건데, 식물 세포에 어떤 세포와 핵을 생활 상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시킨다. 반대로 물이 없다면, 물이 너무 과소하게 없다면, 즉 건조하다면 생활 상태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생물체 내에 물의 기능은 생물체의 생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두 번째, 다른 성분들과 함께 식물체 구성 물질을 형성한다. 그래서 물도 식물체 구성 물질의 하나라는 것. 자, 세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여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자, 여러분들, 물을 너무 주지 않아서 위조된, 집에서 화분 많이 키우시니까, 화분에 물을 많이 주지 않,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는다면 잎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팽팽한 팽압 상태를 유지하던 잎이 물이 빠져나감으로써 이렇게 쭈글쭈글하니 말라버리는 위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즉 세포의 팽압 상태를 유지해서 식물의 체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체 내의 물은 외부 온도 변화에 대처해서 식물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이야기? 자, 너무 온도가 높을 때는, 자, 기공을 열어서 식물체 내의 수분을 밖으로 빼냄으로써 열에 대처를 하고,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기공을 열어서 물을 빼냄으로써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호흡작용을 줄여서 기공을 닫아서 식물을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체온 유지를 할수 있다 하는 게 식물체 내의 물의 기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식물체 내의 양분이나 비료 성분을 옮기는 용매 역할이나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양분을 녹여서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용매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식물체 내에 물이 골고루 확산되면서 물질 분포를 고르게 하는 매개체 역할도 합니다. 또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합성하거나 또는 분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시험에서는 다음 중 물에 식물체에 대한 물의 기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식물체 내의 수분의 기능, 물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식물은 살수 없는 거. 그래서 식물체 내의 물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양의 수분 장력. 얘는 토양 입자가 수분을 가지고 수분을 흡착해서 유지하려는 힘을 말하는 거. 그래서 그 대수치는 PF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F로 표시된 토양 수분 장력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중력수, 그리고 모관수, 흡습수, 또 결합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자, 중력수가 PF가 몇이냐? 모관수 PF 수치가 몇이냐? 흡습수 PF 수치가 몇이냐? 결합수가 몇이냐 하는 건 별로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 이론서마다 수치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력수가 뭐고, 모관수가 뭐고, 흡습수가 뭐고, 결합수가 무엇인지 이 의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단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모관수가 식물이 이용되는 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용할 수 없는 물이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력수라는 것은 자유수라고도 이야기해요. 중력에 의해서 전부 흘러내려 버리는 물. 그래서 PF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과잉 수분으로 인해서 작물이 직접 이용하지 못하고 비모관 공급, 공국에는 모관 공급과 비모관 공급이 있습니다. 비모관 공급은 모세 세포로서 활동을 못하는 공급을 말하고 모관 공급은 모세 세포로서 우리 혈관의 모세혈관 같이 사이사이 주변 주변으로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공급이 모관 공급인데 중력수는 너무 공급이 커서 비모관 공급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비모관 공급을 통해서 물을 지하로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작물은 이용할 수 없는 수분 상태. 그게 중력수의 의미입니다. 자, 모관수는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토양 입자 사이에 모관 공급의 모세관에 의해서 유지되는 수분이 모관수다. 즉,

모관수가 작물이 이용하는 수분이다 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흡습수는 흡착수라고도 이야기해요. 즉, 공기 중에 수증기를 잡아두는 그런 물의 역할만 하는 것. 그래서 흡착수라고도 하며 작물에 거의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흡착수는, 흡습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해서 토양 입자에 응축시킨 수분, 고로 작물은 이용할 수 없는 수분이다. 자, 결합수는 말 그대로 토양에서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수분으로 단지 토양 입자 속에 하나의 구성요소로 결합되어 있는 수분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PF로 표시된 토양 수분 장력 범위 중에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은 모관수다. 자, 시험에 자주 묻는 부분. 토양 수분 장력 범위 중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하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모관수. 자, 토양의 수분 항수인데요. 자, 토양이 어떠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항상 유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수분의 기준값입니다. 자, 토양의 일정 수준 조건에서 항상 유지하려는 수분의 기준값으로 작물 생육과 관계 관리의 기준이 되는 토양 수분 상태이다. 무슨 말? 자, 작물 생육을 위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수분 항수는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정도의 수분 항수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관계, 관계는 뭡니까? 농이나 밭에 물을 대는 것. 그래서 물을 대는 관리의 기준이 되는 토양 수분 상태를

도양의 수분항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분항수는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유효 수분량, 유조점, 흡습계수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 즉, 물이 가장 많은 상태, pF 값은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수분항수는 pF 값이 높을수록 용수가 적어지는 그런 반비례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가득 채워진 상태, 그리고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 즉,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수분을 배출하고 나서 남은 수분으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포장은 농지 하나하나의 단위를 포장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농지의 용수량, 즉 최소 용수량이 수분이 포화된 상태에서 중력수를 빼내버리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수분 상태이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포장 용수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장 용수량은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다. 자, 유효 수분량은 포장 용수량과 유조점 사이, 유조점은 작물이 말라 죽는 사이의 수분량. 그래서 작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수분이고 그 값은 2.5에서 4점인데 4.2가 넘어가면 이조가 영구이조가 돼서 그때는 물을 급수를 하더라도 식물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러한 영구이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수분량은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량이 아니고 포장 용수량에서 작물이 말라 죽기 직전까지의 수분량을 말해요. 그래서 작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수분은 수분이지만 작물이 최대로 이용 가능한 수분 상태는 포장 용수량이지 유효 수분량이 아니라고 하는 것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조점이라는 것. 작물에게 다시 물을 주더라도 회복 불가능하게 하는 수분량, 많이 말라버린 수분량으로 작물의 뿌리는 수분 흡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작물이 다시 회생 불가능한 상태의 수분 항수가 유조점 상태인 pF 4.2 이상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흡습수는 공기 중에 수증기만 흡착하여 그 상태로 이루어진 수분으로 흡습계수라고도 하고요. 작물에 이용될 수 없는 수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분 항수에서 중요한 건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유효 수분량, 이세 개는 물이 있는 상태. 유조점과 흡습수는 작물이 이용 못하는 상태인데 최대 용수량은 토양 공급이 물로 완전히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수분 항수는 0이 되고 작물이 이용하지 못한다. 작물 뿌리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전부 흘러내리기 때문에 두 번째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으로서 작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량이다.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포장 용수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최소 용수량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에 식물이 이용 가능한 최대 수분 상태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헷갈려가지고 최대 용수량이라고 답을 하는데 최소 용수량 같은 말 포장 용수량이다 하고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토양 수분이 작물 생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자, 토양은 수분이 너무 과다해도
습해에 피해가 있고 너무 수분이 과소, 수분이 너무 없어도 건조해에 피해가 있다 그랬죠. 자, 수분이 부족할 때 작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분 세포에 수분 포텐셜이 감소한다. 수분 포텐셜은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것도 수분이 적정해야지 수분 포텐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수분이 없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 수분 포텐셜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저하가 되고, 두 번째, 식물의 형태를, 생태를 유지하는 팽팽한 압력,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식물체를 밀어내서 구성하는 팽압이 감소돼서 생장이 저하되고 위조가 일어난다. 위조는 말라 죽는 현상. 두 번째, 수분이 너무 없으면 기공 폐쇄로 증산이 감소되어 강압성이 저하된다. 무슨 말이냐? 수분이 너무 없는데 호흡작용을 너무 활발히 하게 되면 그나마 없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식물은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기공을 닫게 됩니다. 기공을 닫게 된다는 건 호흡작용이 감소한다는 이야기. 호흡작용이 감소가 되면 증산이 감소된다. 우리가 강압성은 이산화탄소와 자 CO2, 물이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합성이 돼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현상이 광합성이라고 그랬는데, 기공폐쇄로 증산이 감소되면 물이 부족하게 돼서 광합성이 원활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광합성이 저하되면 식물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자, 기공폐쇄로 인해서 또한 호흡률이 감소해서 에너지 생산이 감소된다. 거의 같은 표현들이죠. 자, 그리고 너무 수분이 부족하면 작물의 호르몬 중 생장 억제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ABA 호르몬입니다. 엡시스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교재에는 아부시스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호르몬이에요. 이런 아부시스산이나 엡시스산이 증가해서 기공폐쇄를 유발함으로써 작물의 생장이 억제된다. 그래서 작물의 저런 생장 억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작물의 생육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많이 증가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했을 때 엡시스산이 증가해서 기공폐쇄를 유발함으로써 식물의 생장이 억제되는 작용을 하게 되고, 자, 식물에 물이 부족하면 수분 이동이 감소하겠죠. 물이 넉넉해야지 세포 간의 수분 이동이 원활해지는데, 수분 이동이 감소되게 되면 무기 양분의 흡수가 저해된다. 수분 이동이, 자, 아까 수분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양분을 이동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분 이동이 감소되면 무기양분도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가 적기 때문에 활동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식물체 내에 무기양분의 흡수가 저해돼서 양분 결핍 증상이 발생한다. 자, 이 부분도 수분 부족이 작물의 생리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식의 문제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수분이 너무 과다하면 작물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제가 처음에 수분은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과소해도 안 되고 적정한 수분을 유지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죠. 자, 물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식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식물이 수분이 너무 과다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토양에 통기불량으로 혐기호흡이 증가해서 습해가 발생합니다. 토양의 통기불량이라는 것은 너무 토양이 과습하면, 아까 공국이
고상 50%, 액상 25%, 기상 25%로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수분, 액상이 뭐 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다면 기상은 1%밖에 안 돼? 그러면 정상적인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현기 호흡을 하게 되는데, 현기 호흡을 함으로써 독성 물질을 배출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현기 호흡이 증가하게 돼서 이 작물은 습해가 발생해서 심한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 자, 두 번째, 에탄올과 젖산 등이 축적되어서 유해 물질을 생성하고 뿌리 세포가 손상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당연히 물이 아무리 많아도 공기가 없어서 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분 흡수가 저해되는 것이고, 자, 생장이 정지되고 잎은 황화되어, 황화, 여러분들 이파리 중에 노랗게 물든 그런 뭐 이파리 보셨죠? 특히 황화되는 잎도 있고, 잎에 황백화 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잎이 누렇고 하얗게 말라 죽게 돼서 물은 많이 있지만 작물의 흡수가 불가능해져서 시들게 된다는 이야기는 위조하게 된다. 그리고 심하면 고사까지도 일어나는 게 수분과 다시 작물의 생리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물의 요수량인데, 요수량은 물을 요구하는 양입니다. 작물별로 이 작물의 생육 기간 중, 즉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해서 수확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수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 작물별로 정상적으로 생육해서 수확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총 수분량을 작물의 요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수량은 증산량 플러스 증발량 플러스 체내 수분 축적량 플러스 생리 대사 활동에 필요한 수분을 전부 합쳐서 작물의 요수량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증산량은 뭐냐? 잎을 통해서 증발하는 수분, 잎의 호흡작용을 통해서 증발하는 수분, 증발량은 토양 표면에서 증발하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체내 수분 축적량은 식물체의 구성성분으로서 식물체가 머금고 있는 수분, 그 다음에 생리대사활동에 소요되는 수분 등을 전부 합한 게 요수량이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요수량은 작물별로 달라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는 작물은 요수량이 적고, 즉 내건성 작물, 그리고 습한 환경, 즉 내습성 작물, 습해에 잘 견디는 작물은 요수량이 높고, 이런 분포를 나타냅니다. 자, 작물의 요수량 중에서 생육 단계별로 요수량을 구분하면 가장 필요한 게, 자, 요수량은 재화결실기에 최대로 많이 요구된다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생육 단계별로 요수량의 구분을 보면 발아할착기에는 적정한 수분만 필요합니다. 이 발아되거나 작물의 활착기에 습한 환경은 절대 작물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영양생장기는 개화결실하기 전에 작물의 키가 크는 거, 이때는 요수량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자, 결실기는
이제 생식 생장기로 넘어가는 단계,

계약일 시기에는 요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토양 수분 스트레스가 매우 민감해요. 토양 수분 스트레스는 토양이 흡착하려고 하는 수분보다 부족하거나 많을 때 토양이 받는 스트레스를 토양 수분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토양 수분 스트레스가 가장 민감한 시기가 개화결실기이고 그때 요수량이 최대가 된다. 우리 시험에서는 작물 생육 단계 중 요수량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언제냐? 발아일착기, 영양생장기, 개화결실기, 성숙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화결실기가 가장 많다. 자, 성숙기는 수분 요구가 점차 감소가 된다. 자, 꼭 기억해 두실 거. 개화결실기의 요수량이 가장 많다. 자, 이런 요수량은 기후나 환경이나 토양에 따라서 어떤 지배가 됩니다. 자, 기후는 기온이 높을수록 요수량도 크고, 토양은 투수성이 좋을수록, 투수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공급 간 간극이 넓어서, 공국이 넓어서 전부 물이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창물도 흘러내린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요수량을 요구하겠죠. 자, 환경은 광 부족 환경이야. 광이 부족하거나 또는 척박한 토양일수록 요수량이 크다 하는 거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토양이 필요로 하는 수분량, 즉 작물의 요수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단 작물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기 전까지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지 않지만, 작물의 개화결실기에는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화결실기가 토양 수분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다. 그리고 이런 요수량은 기후라든지 온도라든지 토양에 의해서 많은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농작물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배치로 농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하는 작물의 작부 체계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등기법 파트로 들어오는데, 취득법보다는 등기법이 분량이 좀 많죠. 그래서 등기법에서도 여러분이 대부분 목표를 세우는 게 12문항에서 한 5개에서 6개 정도 목표 세우시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해서 3강, 4강, 5강을 통틀어서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12개에서 6개 이상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될지를 판단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제가 체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기 총설 및 절차 총론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총설 파트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파트에서는 절차 총론 위주로 정리를 좀할 건데, 자, 총설 파트에서도 1번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건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예,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몇 개? 8개. 요거 첫 번째 1순위로 정리하고 가보는 겁니다. 자, 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분묘기지권 등기사항 아니죠.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요. 구분지상권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요. 주위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할수 없는 권리들은 너무 많거든요. 너무. 자,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그럼 지상권에서는 뭐다? 네, 구분 지상권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 전세권, 그다음 지역권, 그다음 저당권, 그다음 권리질권, 그다음 채권, 담보권, 그다음 임차권. 자, 이렇게 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몇 가지? 8가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더 암기한다면, 환매특약분 매매에 의한 환매권 정도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가 나온다면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총설 파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정도는 출제는 기본형의 지문으로서 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문제. 자,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 소유권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될 거냐 안될 거냐. 지분에는요, 용익권 설정 등기, 용익권 설정 등기. 등기는 할수 없다. 오. 즉,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 등기가 가능하지만 지분에는 용익권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오. 자, 부동산의 고유번호로는요, 소유권의 객체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의 객체라면 아파트와 관련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동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각각 구분해서 소유하죠. 그 구분해서 소유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1층 101호 이렇게요. 그럼 1층 101호, 102호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폐쇄한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상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등기상 증빙세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되는데 발급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전세금을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무슨 등기로 해야 한다? 주등기.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뒤쪽에서 우리는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인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
승낙수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로 실행한다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기 아니 부기등기를 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뭘 붙여서 한다?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등기 절차 총론에서 통합형의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지분입니다. 지분의 용익권 설정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 설정 등기를 허용한다. 그거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주등기, 부기등기와 관련해서

는 권리의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해 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승낙서가 첨부되면 부기 등기로, 못하면 주 등기로. 부기 등기는 기존 등기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한다. 요 내용 함께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등기 당사자 능력. 자,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이 단순 암기 사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는 출제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청 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수험 진리 대부분 구분을 하지 않고 문제를 보는 경향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 좋아요. 자, 우리가 신청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예,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당사자 능력과 동의어가 신청 적격이거든요. 신청 적격. 자, 이렇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신청 능력하고 신청 적격을 구분하는지 또는 신청 능력과 당사 능력을 구분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청 능력이라는 것은 동의어가 의사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청 능력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지문을 뭐로 바꿔라? 의사 능력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여러분은 신청 능력을 갖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기가 금방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그 애가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신청 능력을 물어볼 때는 의사 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당사자 능력은요? 신청 적격과 당사자 능력은 등기부 사항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서 명의인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흔히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 이 아파트 이번에 우리 남편 명의로 했어. 아, 이 아파트 이번에 내 명의로 했어. 이 아파트 우리 이번에 시아주머니 명의로 했어. 누구 명의로 했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명의로 했어라는 표현을 우리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밝혀보면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했어 이 말이거든요. 이때 그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했어 할때그 명의인이 될수 있는 자와 명의인이 될수 없는 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 능력에서 명의인이 될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 비 법인은 다 가능해요. 인. 그럼 법인, 비법인, 자연인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출제인이 될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 네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상의 조합.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상의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네 가지만 암기하면 한 문제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뭡니까, 여기서? 그렇죠. 비법인이죠, 비법인. 비법인. 비법인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 학교. 학교 금방 뭐라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등기할 수 없다. 오. 읍면 독립 당사 영역이 있다 없다? 없다. 오. 민법상의 조합. 자, 조합. 민법상의 조합. 안 되죠. 그래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 재산의 근여권 설정 등할수 있다 했는데 할수 없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에 자연인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명의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자연인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인류의 인간들은 다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 능력과 당사 영역은 구분해 두시고 또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사 영역과 신청 적격은 동의어라는 개념. 그럼 당사 영역이 뭐다? 예, 명인이 될수 있는 자격. 근데 될것 같은데 안 되는 애들 몇 개? 네 개.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상의 조합.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될 경우. 자, 우리가 등기 자체에서는요,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우리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무슨 신청?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등기 신청의 원칙은 뭡니까? 그렇죠.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데, 그럼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것은요. 원칙을 공부해야 돼요. 예외를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원칙은 법조문에 권리자와 의무자가 해당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 사례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매도인은 권리를 잃죠. 매수인은 권리를 얻죠. 그러니까 잃을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열거적 규정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동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오세요라고 규정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니 공동신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단독신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공동신청해야 되는 경우를 찾아라라고 되어 있죠. 자, 유증. 유증은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다 무슨 신청 사유다? 그렇죠. 공동이죠. 누가 갑니까? 의무자는? 유언집행자, 자 유언집행자, 권리자는요? 수증자죠? 그래서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행 판결, 자 판결에 의한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의 말소, 신탁 등기, 얘네들은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무슨 신청의 사유가 해당한다? 그렇죠? 단독 신청의 사유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4번 문항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4번 문제를 풀어봤을 때, 자, 100%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 이거라고요. 그럼 앞서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등기에 관한 일반 논의라든지,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 이런 애들이 100%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등기를 합리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법 12문항 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8개 이상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나오는 것만 나는 공부하겠다 하더라도 등기법은 최소 6개 이상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이거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등기법 기본서를 정리를 하면서 앞쪽 내용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공동이냐 단독이냐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셔야 돼요. 됐죠?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보세요. 단독으로 잡을게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금방 우리가 공동으로 가는 경우 봤잖아요. 그럼 단독으로 가는 경우. 자, 볼게요.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신청. 단독. 자, 토지 수용, 수용. 수용은 누가 합니까? 관공서. 그죠? 국가. 자, 국가는 사기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 단독. 그 다음. 금방 제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유증이라면 유언 집행자와 수증자가 무슨 신청이었습니까? 공동이었죠. 그래서 무슨 신청의 사유다? 공동. 이렇게요. 자,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자, 요거 줄여서 읽을 때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 최고액을 뭐 하겠다? 감액하겠다. 자, 근데 디귿 이런 지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문들이 의외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어려워하는 이유. 여러분이 아마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공동신청의 사유는 기본서에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왜? 원칙이 공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등기 지문을 읽을 때는 단독 신청이 나오면 오히려 더 편해요. 왜?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동 신청의 사유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게 공동일까 단독일까 막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단독 신청에 의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전부 남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부 남기합니까? 그러면 등기의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자, 그 7번 지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는 말은 실체관계의 내용에 무슨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변화가 출제인이 문제를 내어주잖아요. 채권 최고액을 감액한다고요.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금액이 100억이었는데 감액한다. 1억으로 감액을 하겠다. 그러면 99억은 갚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1억으로 바꾸는 등기가 근저당권.

은 변경 등기인데, 그럼 1억으로 바꾸는 등기를 은행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누군가는 감액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본다라는 게 확인이 한글로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낮추러 가는 등기를 하러 갈 때는 당연히 금액을 높이는 등기라든 금액을 낮추는 등기라든 어떤 등기를 하든 누가 봐도 이거는 뭐다?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공동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몇 개다? 예, 기업과 니은 됐습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 신청할 수 없다. 자, 등기 절차 청문회 통합형의 문제인데요. 전자 신청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는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전자 신청. 그래서 기본적인 전자신청의 지문을 좀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면, 전자신청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 지문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전자신청을 할수 있는 자 정리해놔야 됩니다. 자, 자연인, 자연인. 법인. 은 가능한데, 비법인.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자격자 대리인만 된다라는 거. 자격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라는 거. 요세 가지 정도는 전자신청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 나왔네요. 지분. 지분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 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또 지분 또 나왔거든요.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종전에 지분의 용익권 설정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청할 수 없다 했으니까 맞고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였거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신청할 수 있다. 예, 자연인 다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자연인이니까. 자, 소유권 등기 명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지자체는 관공서죠. 그러니까 인감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지분과 관련되는 질문을 여러분께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분을 통합형으로의 문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100%입니다. 100%. 그럼 100%는 뭐예요? 지금 두개 나왔죠? 공동이냐? 단독 신청이냐? 그거 100%. 그 다음, 지분과 관련되는 지문 10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목표가 이거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 총 우리는 몇 가지만 맞추면 된다? 12개에서 하나는 킬로 영문학 빼버리고, 11개에서 5개에서 6개만 맞춰도, 짧은 시간을 공부해서 5개, 6개가 맞출 수만 있다면,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분 가볼게요. 자,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지분.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X란 말은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역시 X. 세 번째, 지분만 상속 등기 X. 네 번째, 1인이 또는 일부의 자가 전원 명의의 본 등기 X. 다섯 번째, 합유 지분 X. 이렇게 해서 지분과 관련된 문항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이 다섯 개의 지문을 반드시 적어놓고 문제를 보세요. 그럼 이 다섯 가지에 들어온 애들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지문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다 허용한다라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천부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부정부 100%입니다. 100%. 근데 천부정부가 100%인데, 천부정부는 각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암기를 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암기해야 됩니까? 예, 도면은 언제, 어떤 등기신청 사건에서 첨부되는지. 그 다음에,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어떤 등기신청 사건에서 제출되는지, 주소지 증명정보는 어떤 등기신청 사건에서 제출되는지, 그 개별적인 등기신청 사건을 암기해두셔야 됩니다. 100%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장 정보는 언제 제공하느냐? 암기하세요. 보이, 멸변. 이네 가지인 경우에만 대장 정보가 제공됩니다. 토지에 대한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변. 그죠? 변. 아, 그러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뭘 첨부해야 한다? 대장. 그러면 이 지문은 출제인이 어떻게 바꿀 수도 있을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부동산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 대장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7번 문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첨부 정보들을 암기해 놓고 기본서에서 나머지 첨부 정보들을 여러분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언제 제공합니까? 그렇죠. 권리자만 제공합니다. 권리자. 권리자만. 근데, 단,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일 때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제공한다라는 거. 이게 주소지 증명서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는데, 원칙은 누구만? 권리자만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설문에서 무슨 등기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했으니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것도 제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무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했으니까 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기업권 이전은 옳다 그죠? 그다음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운영 증명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증증서, 공증. 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공한다.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공할 때는 상속인들의 인감 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야, 이것도 중요하죠. 인감 증명은 일정한 서면이 들어갈 때그 서면에 날인한 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 정보는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들어가면 상속인들의 인감은 들어가야 돼요. 단, 예외가 하나가 있죠. 그 인감 증명에 뭘 받았다면? 그렇다. 공증을 받았다면. 공증을 받았다면 인감 증명 제출은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감 증명 제출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뭘 받았으니까? 공증을 받았으니까. 자, 그다음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할 경우. 자, 농지를 취득하면 우리 뭐 첨부해야 됩니까? 농지증 첨부해야 되죠. 근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유예 판결인 때는 농지증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는데 판사가 보는 관점과 행정부가 보는 관점은 별개입니다.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농지증은 뭐 한다?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읍, 니은, 디귿에서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셨잖아요. 뭡니까? 첨부 정보가 나오면 첨부 정보가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서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첨부 정보 100%입니다. 그럼 각하 사유.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9조 2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29조 2호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파트라는 거 여러분 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9조 2호 상당히 중요 파트다라는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등기는 당연 무효로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요게 키워드잖아요. 직권 말소와 관련해서
29조 2호가 상당히 가능, 출제 가능성이 높도록 출제되고 있다는 거. 자, 볼게요. 구분 건물의

0: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금지. 자, 우리 아파트는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즉, 일체적 처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분리 처분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위반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29조 몇호 사유다? 2호. 자, 농지. 농지에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죠. 역시 29조 2호. 농지는 경자 유진의 원칙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만 농지의 작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 오, 지분 나왔네요. 지분만 상속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9조 2호.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했다. 멸실 등기는 당연한 등기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쳤고요. 자,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다 보면, 여러분이 100%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100%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지분, 지분. 그래서 지분 제가 빠르게 다시 정리할게요. 지분의 용익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등기, X. 지분만 상속 등기, X. 그다음에 1인이 또는 1부의자가 전원 명의의 본 등기, X. 그다음에 합유 지분 기록, X.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거. 자, 두 번째 100% 뭐였나요? 그쵸. 당의 등기를 신청을 하러 갈때 공동 신청을 할 것이냐, 단독 신청을 할 것이냐, 이거 두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단독 신청의 사유를 전부 남기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냥 만일의 경우에 그 전부가 암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낼 때는, 아, 지문을 보고, 아,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전세금을 증액한다, 전세금을 감액한다, 피담보 채권을 증액한다, 감액한다, 존속기간을 늘린다, 줄인다, 뭐, 그런 내용들을 있잖아요. 일상생활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풀어보고, 그럼 이런 등기 신청을 할 때는 누군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보고,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첨부서면이죠. 첨부서면은 각각의 첨부서면이 어떤 등기 신청 사건에 제공될 건지 안될 건지 그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일단 세 문제 확보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김지원 따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인데요. 지난 시간보다 한결 가벼워졌죠. 지난 시간보다는 제목이 좀 짧아졌어요. 이러 좀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찾겠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삼각형에서 평행선 딱 만들었을 때 그 옆에 양옆에 보이는 길이의 비가 같았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평행선이라면 길이의 비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직접 확인해보면서 평행선 사이에서는 선분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나올지 직접 눈으로 볼게요. 자, 세 개의 평행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날 때 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는 같더라. 오잉? 이 말이 좀 어려워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는 같다. 뭐가 같대요? 선분의 길이의 비가 같대요. 비가 같은 겁니다. 길이가 같은 건 아니고. 근데 어디에서? 평행선끼리 있으면 그 사이에 생기는 선분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L, M, N이